0: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맛있는 한 끼를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지나쳤던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참 고마운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멀리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웃음과 좋은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 바람꽃의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꿈을 품고 가족과 함께 시작한 미국 생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듬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특히 소망 소사이어티와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이웃을 위한 봉사로 이어온 주혜미님의 삶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이른 아침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아침에 오는 전화는 온갖 상상을 불러옵니다. 한국으로 여기 민한 지 벌써 5년. 창밖의 햇살에 눈 맞추며 아침밥을 짓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받아든 수화기 저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분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소망 소사이어티에서의 봉사 생활 10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줄 테니 미국에 잠깐 다녀갈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재단이 어느덧 한인 커뮤니티에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처음 소망 케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사무실 전경이 떠오릅니다. 몇 년간을 비워두었던 탓에 거미줄과 먼지가 뒤엉킨 폐허 같은 애나하임 장로교회의 성가대실을 사무총장과 함께 반나절 동안 쓸고 닦았습니다. 땀 흘리고 난 후 번듯한 사무실로 변신한 공간을 보는 뿌듯함이라니. 지금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까마득히 멀어졌던 그곳에서의 생활이 뭉실뭉실 구름이 되어 다가옵니다. 94세의 어머니께서 위중하다는 소식을 받고 귀국한 후로도 카톡과 메일로 연락하기도 했고 세 번이나 LA를 다녀왔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곳의 풍경과 사람과 사역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사장님의 전화 한 통으로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 미국으로 가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남편과 노인학을 공부하려는 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각각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은 비행기와 함께 푸른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개근하는 아이, 최고의 아이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 반장이 되는 것보다 인기 있는 아이가 되어라, 말은 넉넉하게 하면서도 마음 구석에서는 남보다 앞서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아이로 자라기를 은근히 바라던 저였습니다. 질기고 두꺼운 제 아직 속으로만 밀어넣던 자녀 양육의 방식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막상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뽑혀져온 뿌리가 새로 뻗을 땅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깃발이었고 먼저 생계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E2 비자로 왔기 때문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기에 필수 조건인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영주권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민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불안한 신분으로는 옳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우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지인이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민 브로커를 소개받으면서 당장이라도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 희망으로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덥석 주었습니다. 진실해 보이는 투자 이민 브로커의 인도에 따라 작은 리커 스토어를 인수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안도의 한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영주권은 나올 기미가 없었고 곧이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식을 들은 한국의 여동생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얼마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망연자실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영주권을 받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급함이 온통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도 달콤한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작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반감과 허탈감을 다스릴 여력이 없었지만 내 식구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했기에 공부는커녕 제각각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고 가방 가게, 핫도그 가게 등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이상적인 음악 가정이라며 부러움과 칭송을 받던 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이미지를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교회 행사에서 무보수로 연주하던 큰아들의 첼로와 플루트, 작은아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남편의 클라리넷, 저의 피아노 공연이 언제부터인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선글라스 가게를 운영해 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모처럼 브레아 몰리에 우리의 가게를 가지게 된 내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뭔가 미국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수준이 되었으니 이민 온 보람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내 식구는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축을 할 만큼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되고 마음도 편해질 즈음 남편의 얼굴 색깔이 나날이 검어졌습니다. 피곤과 함께 햇볕에 그을린 때문이라는 생각에 무심히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은 남편에게 엄청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지방간이 있었던 그에게 간암 말기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60세였고 저는 54세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겨우 두 달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던 다복함이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절망한 큰아들은 신부님께 달려가 마구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사신 분인데요. 왜요? 왜요? 아들의 몸부림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채색일 뿐 아무런 냄새도 소리도 느낌도 주지 않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었던 하모니가 못 견디게 그리워 밤을 꼬박 새며 울음을 삼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오늘 전해드린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던 중 마주하게 된 예상치 못한 시련들,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뇌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과 뇌건강을 위해 애 귀 건강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귀가 좀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청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뇌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비로소 말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뇌는 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사용할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미안해서 모임을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 모임, 가족 모임에도 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말하는데 자꾸 대묻게 된다. 텔레비전 볼륨을 예전보다 계속 크게 올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전화 통화가 불편해진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는 어렵거나 아픈 검사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현재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나 보청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가족과 대화도 하고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 자체가 뇌를 계속 사용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의 음악을 오래 듣지 않는 것이 좋고 귀를 청소한다고 면봉을 깊숙이 넣는 것은 오히려 귀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귀에서 계속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부를 듣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고 좋은 음악과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 귀 건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사랑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성공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부기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정치가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번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모술수에 뛰어난 자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더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적을 무너뜨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건 서슴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선거 참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름까지 열세였던 선거를 뒤집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 상대방 민주당의 후보가 마이크 두카키스였는데요. 그 부인의 정신병력을 들추어내고 미국 국기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을 붙여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시 가문이 이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그 영화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공로로 그 다음해인 1989년도에 리 애트워터는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political rockstar라고 불렀어요. 나이 38세에 권력과 돈과 명예 모두를 한 손에 쥔 인기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화려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던 그가 그 다음 해 1990년 2월 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1991년 2월 달인데요. 라이프 매거진에 그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파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후무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이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어찌 바꿀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부가 어떻게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위조지폐였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은 가짜였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남겨줬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고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1991년 3월 29일 만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페이크 성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공만 붙들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성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체크하고 바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허무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해야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요원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이료 지시서, 가족 간 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아닌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e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3: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어느덧 오늘 소망의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그리운 순간은 평범했던 날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운 분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전화 한 통,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가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최근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건강검진 수검자 305만여 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는 흡연 행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 이런 유병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죠. 안지현 KMI 수석 상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해볼 텐데 300만여 명, 300만이 넘는 분들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결과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2: 어떤 내용인가요?
3: 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대사증후군, 또 이 안에는 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증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유병률이 어떤지를 비교하였습니다.
2: 네, 먼저 사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시고 이렇잖아요. 우리 국민 평균적으로 운동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3: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뭐 신체활동, 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다라기보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를 저희가 편의상 미준수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균형, 밸런스 운동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나눠봤더니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인구에서 남성은 57%, 여성은 42%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세계보건국에서 권장하는 운동의 신체 활동의 미준수 비율이 43.9% 2022년 기준으로요.
4: 네네.
3: 근데 2025년은 42.8%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줄어들었죠.
4: 네.
2: 네. WHO에서는 얼마나 운동을 하라고 하나요?
3: 네.
2: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운동을 네. 하라고 하는데 네. 이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으로 따질 때.
2: 중강도?
3: 네. 중강도가 뭐, 어떤 것이냐. 네. 중간 정도의 강도인데 우리가 뭐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
2: 아, 이 운동을 하면서요?
3: 그렇죠.
2: 운동을 하면서 네. 숨이 차니까 노래는 못 부르는
3: 그렇죠.
2: 상황.
3: 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면 중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화도 어렵다라고 하면 고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고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75분에서 150분 일주일 기준으로요. 이때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요.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등이 되겠고 또 근력 운동, 다른 말로 저항성 운동이나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 되겠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WHO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을 토대로 지금 미준수 비율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40%가 넘었어요.
3: 네.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 네.
3: 유산소 운동만 실천한 분은 25.4%, 근력 운동만 하신 분은 8.2%, 두 가지 모두 하신 분은 23%로 나타났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3: 네. 40대가 가장 그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 40대가 제일 안 움직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47.4%고요. 20대, 30대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함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은 유산소 운동 실천 비율은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근력운동을 포함한 운동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모두 충족한 비율이 28.5%, 30대는 23.8%, 하지만 50대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29.1%, 60대에서는 32.7%.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유산소 운동, 뭐 걷고 좀 빨리 움직이시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이거는 그야말로 그 건강검진 하신 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고 그냥 그 수치만 통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네,
2: 왜 안 하는지
3: 네네.
2: 이런 거는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죠.
3: 그렇습니다.
2: 그냥 제 추정상 40대의 신체 활동이 제일 없다, 운동 제일 많이 안 한다. 그거는 아무래도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나이이고 이제 가장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애들 학교 가고 돈 벌고 일해야 되니까
3: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대 같은 경우가 2, 30대가 유산소 근력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땐 어쨌든 좀 젊고 좀 외모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대고 예. 어디까지야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닐까.
3: 요즘에 또 뭐 크루라고 해서
2: 네.
3: 뭐 저녁 때도 이렇게 같이 뛰고
2: 맞아요. 동호회처럼
3: 네, 그렇죠. 달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2: 네네네.
3: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40대가 직장 생활하고 또 짬을 내기가 쉽진 않죠.
2: 맞아요. 네,
3: 저녁 때 네. 퇴근하고 나서도 바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또 회식을 해야 된다든지
2: 네네.
3: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위원님 좀 운동 좀 하시나요?
3: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엔 저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위원님은 왜 못하십니까?
3: 네.
2: 시간이 없으세요? 일이 많으셔서?
3: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요즘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좀 걷는 쪽 그리고 중간중간 자전거 타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유산소 운동.
3: 네.
2: 아니 우리 위원님도 의사신 거잖아요.
3: 네.
2: 내과의이신 네. 거잖아요. 실제 진료도 하세요?
3: 그렇습니다. 네.
2: 진료도 하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러시네요. 우리 환자들 건강을 챙겨주시느라 네. 본인의 운동을 많이 못 챙기시는 예,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그 알려주신 그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근력운동, 여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 네.
2: 그 왜 그렇습니까?
3: 아무래도 뭐 20, 30년 전에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이제 근력, 근육을 키우는 걸 많이 좋아했죠. 네. 뭐 아령을 들거나든지 뭐 육체미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근력 운동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2: 맞아요.
3: 보니까
2: 힘들죠.
3: 네. 여성의 경우는 특히 뭐 근육이 생기면 맵시가 좀 안 난다는 그런 선입견 그런 것 때문인지 남성은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이 10.1%, 두 운동을 하는 비율이 28.8%였는데 여성은 근력만 하는 경우가 5.7%,
2: 절반으로 떨어졌죠.
3: 네. 네, 두 운동 모두 하는 경우가 15.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이번 분석에서 보면 운동 종류가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3: 네,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면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뭐 복부 비만, 또 혈압,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또 지질 중에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또 몸에 좋다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대사증후군으로 보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가를 확인했더니 신체 활동을 부족한 미준수군의 경우는 24.5%.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에는 23.8%, 두 가지 모두 실천하면 17.0%, 근력 운동만 한 경우도 16.4%, 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대사증후군 유병률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분석이 됐나요?
3: 네, 다른 질병 경우에도 이제 당뇨병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미준수군은 7.0%, 유산소는 7.8%인 반면에 근력운동 했던 군은 4.7%, 둘 다 했을 때는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또 이상지질혈증도 근력운동을 포함한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니까 결론은 보니까 여기 유병률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군이 근력운동을 한 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근력운동을 하면 수치가 유병률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근력 운동이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저희도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배워왔고 또 실천해왔던 것이 대개는 이제 유산소 운동 많이 걸으세요.
2: 맞아요.
3: 뛰세요. 자전거
2: 네.
3: 타세요. 수영하세요. 또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아쿠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감소증 이라는 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실제로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기능, 대사증후군을 포함해서 혈압, 혈당을 낮추고 전반적인 기능을 좋게 해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근력이 키워져야 된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근력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근력 운동이라는 게 참 개념이 어려운 게 그냥 아령 들고 어디 우리 흔히 이제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이렇게 해야만 근력 운동이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쿠아 같은 거 엄청 막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럼 유산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쓰지 않습니까?
3: 네네.
2: 수영도 얼마나 팔을 저어야 되고 이거 다 근육 운동 아니에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유산소 운동만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이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운동도 있고요. 근력 운동이 꼭 말씀하셨던 아령, 바벨 뭐 이런 것 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또 스쿼트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2: 마찬가지로 성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5874번님, 아쿠아는 그럼 근력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아쿠아 수영 그것만 하면은 안 좋습니까?
3: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체 운동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워낙 그 체중을 덜 영향을 받는 운동이잖아요. 수영도 그렇지만 아쿠아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년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성격도 있으면서 일부 그것은 또 밸런스, 균형, 유연성 운동도 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2: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근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잖아요.
3: 네.
2: 근육이 예를 들어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3: 네.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근육을 키우는, 근육의 양도 늘어나게 하고 근육의 그 힘, 근육을 쓸 수 있는 힘도 늘어나게 하는 건데,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잘 이용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크고 근육이 잘 기능을 하는 분들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근력이 근육의 양이 적고 뱃살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보통 그런 분들이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못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힘을 좀 쓰는 운동, 말씀하셨던 뭐 바벨, 아령, 스쿼트, 플랭크.
3: 네, 맞습니다.
2: 이거 1분 하기도 힘든 그 몸 덜덜 떨리는, 이게 다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필요하다.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고. 그런데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일부 질환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3: 네. 요것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비율이 높았는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 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운동이 부족한, 신체활동이 부족한 미준수군에서는 7%였는데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는 7.8%, 고혈압도 신체활동이 적은 경우는 18.8%인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22.2%. 미세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3: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운동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꾸준히 지켜봤을 때 이렇게 그런 발생이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많이들 느껴보실 텐데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진료실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시죠. 실제 이분들은 여러 연구나 뭐 다른 문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듣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포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유사한 연구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군의 경우에 어떤 질병에 있어서 유병률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검진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좀 행간이 좀 그 행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나머지 공부라고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더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더 오래 공부한다.
2: 그쵸.
3: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부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에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다 필요하다,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3: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는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그 정도. 예전엔 저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주말 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 등에 땀이 날 정도를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땀이 나는 정도가 워낙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아니면 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말이나 이런 데 몰아서 그때 막 열심히 축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시잖아요.
2: 네네.
3: 그게 바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뭐 축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근력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말씀드렸어요.
2: 네.
3: 아니 그거 일주일에 다섯 번 하면 유산소 운동처럼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
2: 아, 예. 예.
3: 이게 근력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령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이제 알이 배기고 아프잖아요.
2: 예, 예.
3: 그게 사실은 근육에 미세한 상처 같은 게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근육이 커지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많아도 한 세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근육 운동은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네요.
3: 네. 반면에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틀 이상 건너뛰지 말라고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일주일에 한 번 150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30분씩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포도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틀 이상 운동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보통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몰아서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축구를 한다거나 몰아서 하는 거는 운동으로도 효과가 있기는 하나요?
3: 네. 뭐 이미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거의 안 한 사람들과 몰아서라도 뭐 골프를 치신 분들은 네,

0: 지는 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젊을 때랑 똑같이 식단 조절도 하고 젊을 때랑 똑같이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라고 두 가지 질문하신 거니까.
1: 네. 뭐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또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또 지방이 늘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예전의 운동으로는 혈당이나 혈압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력도 잘 생기지도 않을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이 강조되었던 그리고 아까 우리 통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노년으로 갈수록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꼭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갑자기 허리를 튼다든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갑자기 스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척추뼈가 주저앉는다거나 갈비뼈가 부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운동이라고 해서 넘어지면 낙상해서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붙잡고 한쪽 다리로 선다든지 또 반대쪽 다리로 선다든지 이런 걸 반복해 보고 또 눈을 뜬 상태로서 역시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균형 운동하시고 70대 분들 그러면 근력 운동으로 뭐 어떤 거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1: 요즘에는 그 연세에도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렵다 싶으면 말씀드렸던 스쿼트를 할수 있는데
0: 스쿼트.
1: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하기는 쉽지
0: 네,
1: 않으니까
0: 그렇죠.
1: 네, 벽에다 등을 대고 혹시 바로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베개 쿠션 정도 댄 다음에
0: 네.
1: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스쿼트 동작처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스쿼트 집에서 할수 있는, 편하게 할수 있는, 벽에 등 대고 할수 있는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력 운동으로는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이미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 그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걷기랑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이런 목넘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도 다 근육이 늘어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근력 운동, 신체 어떤 부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장기 내에 그런 데도 영향을 줍니까?
1: 전반적으로 다줄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그 삼킴
0: 네,
1: 곤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그쵸.
1: 연하장애 삼킴 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큰 문제거든요.
0: 그것도 근육의 문제인 거죠?
1: 네, 그렇죠. 이제 혀,
0: 네.
1: 또 입안의 근육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연습도 시킵니다. 혀를 내밀고
0: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1: 혀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혹시라도 사례 들리고 그러는
0: 그렇죠,
1: 것들이 굉장히
0: 맞죠.
1: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력 운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앉은 자세에서
0: 네.
1: 다리를 쭉 뻗고 뭐 핸드백이나 아니면 우리 쇼핑백 같은 데다가 좀 물건을 넣고 버티는 거 다리를 쭉 뻗고 버티는 것도 다리 힘을 키우는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 근육에 힘이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0: 예,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KMI 수석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ね, 이렇게 중동에서 뭐가 터지고 또 외교적으로 말이 되고 북한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도 영향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돈의 흐름들은 그렇게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제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 배센트 장관이 바이백 하겠다, 우리가 사겠다 다시.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상황 차영주 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2: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이게 좀 괜찮나 싶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3: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세였고요. 그래서 전통주라고 볼수 있는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좀 불안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뉴욕에 있어서 국채 금리가 이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2: 예.
3: 우리가 이제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4.7% 정도, 그 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5.24%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2: 예.
3: 최근에 지금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미 국채금리에 있거든요.
2: 예.
3: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 뭐 경단위로 올라가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이거
3: 그렇죠.
2: 뭐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에서도 나온 말이거든요. 미국 너네가 40조 부채 지금 해결 안 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얼만큼 지금 좀 불안감과 금융시장에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배센트 장관이 이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이백은 뭐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국채를 사겠다라는 건데요. 네.

0: 근데 지금 30년물 국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30년물을 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돌려막기다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결국은 미국의 이제 국가부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10월, 9월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는 늘어난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더 이제 조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1: 알겠습니다.
0: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부담이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담이 더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소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부담이 없다 이런 뉴스들 여러 번 보내드렸지만 월마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게 좀 소비의 바로미터인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소비 시장이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가 생각보다 덜 나왔을 때, 이제 3% 초반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미묘한 게 월마트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객단가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소비하는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야,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라는 이제 또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소비,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단어는 이제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경기 둔화를 또 우려해야
1: 아이고.
0: 되는 뭐 이런 또 얘기까지 조금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월마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마트가 우리가 이제 소비의 바로미터라는 점에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시장이 지금 더군다나 가뜩이나마 긴장감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미국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도 돈을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젠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삼전 닉스는 뭐 폭등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오늘 결과를 보면 또 다시 내려가냐, 토해내야 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0: 예, 근데 그런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미 국채, 환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생각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마트를 필두로 해서 다우 지수라든지 소비주들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주들은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였거든요. 심각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늘 뭐 삼전닉스 야뭐 상승폭은 조금 적을 지언정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주주환원 정책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인 상태라면 뭐 오늘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어제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11월이면 괜히 공기가 달라지죠, 지수씨. 한낮 무더위는 아직 남아있는데 마음은 벌써 투표함 쪽으로 가있어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도 김재현이고요. 저는 밤엔 자작곡이나 만지고 낮엔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입니다. 제 옆에는 한인타운 소식 제일 빠른 박지수씨 나와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한인타운은 요즘 코리아타운 플라자며 윌셔랑 웨스턴 주변이며 투표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더 바빠지는 분위기예요. 오늘은 중간선거 무조건 투표하자는 이야기로 가볼 건데요. 듣다가 아, 나도 사연 있다, 이 골목 기억난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0: 맞아요.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동네가 참 진지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인단체들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유권자 등록 도우면서 투표 방법까지 챙겨줬잖아요. 그런 발걸음이 결국 한 표로 이어지는 거죠. 잠시 뒤에는 코리아타운 밤공기 같은 분위기로 귀도 살짝 풀어드릴 테니 기대하시고요.
1: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도,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듣는 분도 오늘은 딱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한 표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동네를 움직이는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주말 오후인데도 바람은 하나도 안 시원하고 무더위는 계속 기승이네요. 이런 날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하나 풀어야죠. 제가 오늘은 한인타운 밤공기 생각하면서 만든 자작곡 코리아타운 밤공기 준비했습니다. 답답할 때는 윌셔랑 웨스턴 지나 한 바퀴 도는 그 기분, 그걸 그냥 멜로디로 눌러봤어요. UFO도 좀 지나가고 제 마음도 좀 쉽고요.
1: 선배 밤공기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다른 별로 가세요? 그래도 한인타운 밤공기 그 특유의 열기랑 사람 냄새는 선배만의 감성이 맞아요. 답답한 오후에 딱 어울리는 곡이고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11월 N 중간선거 무조건 투표합시다 하는 본편으로 바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여기

0: 라디오 서울 AM 1650 청취자 여러분,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인타운 골목골목 다시 탐험 중인 박지수입니다. radioseoul165.com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시죠.
0: 지수씨, 오늘 LA 오시면서 하늘 보셨나요? 안개도 살짝 거치고 햇빛이 쨍하면서도 공기가 좀 묘하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아침에 윌셔랑 버몬트 쪽 걸어오는데요. 하늘은 맑은데 그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약간 뿌얀 느낌 있더라고요.
0: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애매하게 더운 날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덥다 추웠다였는데 이제는 동네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특히 한인타운은요. 낮에는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 저녁 되면 또 바람이 살살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길가 카페마다 사람들 꽉 차 있더라고요.
0: 지수 씨는 요즘도 집에서 한인타운 여기까지 걸어 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차로 쓰고 오나요? 요즘 주차가 장난 아니죠?
1: 선배, 오늘은 솔직히 차 가져왔어요. 주차 스트레스 감수하고요. 그런데요, 윌셔 선상에 투표 안내 플래카드들 쫙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스튜디오 오는 길에 버몬트 모서리에서 무슨 선거 홍보 테이블을 봤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1: 저도 비슷한 장면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유권자 등록 도와준다고 서 있던데요. 한인 어르신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고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장 보는 마켓 애들 다니는 학교버스 노선 같은 거 다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은 그냥 배달 전단지처럼 보이는 거죠.
1: 선배, 요즘 친구들은요, 자기 일상에 바로 닿는 얘기가 아니면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렌트 올라가고 나서야 왜 이러냐고 하시잖아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한인타운이 이렇게 북적거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동네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져야 하잖아요.
1: 맞아요. 한인타운이 그냥 음식점 많은 동네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의 도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만큼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요.
0: 근데 요즘 보면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데 정작 표는 안 던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래도 요즘 2세대, 3세대들은 예전보단 관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SNS에서도 선거 얘기 자주 보이거든요.
0: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은 많은데 표는 적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그냥 조용한 손님 되는 거죠.
1: 선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줄 서서 투표하냐.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요.
0: 그 마음 이해는 해요. 저도 가게 할 때는요, 하루 종일 카운터 지키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신문 제목만 보고 넘길 때가 많았거든요.
1: 저는 정반대였어요. 부모님이 항상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정치 얘기는 어른들 일이다 그러셔서요. 오히려 관심을 일부러 갖게 되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인 이름 가진 정치인들 거의 없을 때는요, 시청이나 카운티청 가면 그냥 손님 느낌이었어요.
1: 아,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도 요즘은 LA 시의회에도 한인 이름 한두 번은 들어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대가 조금씩 바뀐 거죠.
0: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게요, 누구 찍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 표라도 더 나오는 게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1: 선배,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내 한 표가 뭐 달라지냐, 어차피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지수씨, 그 말이요, 가게로 치면 내가 여기서 콜라 한 캔 안 사도 되겠지랑 똑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가게 문 닫는 거잖아요.
1: 그 비유는 와 닿네요. 특히 한인타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0: 제가 요즘 제일 답답한 건요, 우리 이 세대, 3세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동네가 자기 동네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안 깔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어릴 땐 한인타운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여기 다시 이사와서 보니까 이 동네가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집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애들이 나와서 설 자리 말 한마디 할 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 선배 말 들으니까 투표가 거창한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버스 타고 다니고 공립학교 다니고 월세 내는 그 환경 만드는 일 같네요.
0: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하는 말이요, 투표 안 하면 우리 동네가 호구된다는 겁니다. 회의만 하고 카톡방에서만 떠들다가 끝나면 아무도 우리를 안 봐요.
1: 선배 표현이 좀 세긴 한데요, 솔직해서 좋아요. 요즘 젊은 세대도 호구되지 말자, 이런 말 많이 쓰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0: 다가오는 중간선거 지수 씨는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죠. 누구 찍을지는 각자 다르지만 나는 안 간다, 이 말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저는 미리 투표 일정 캘린더에 다 적어놨어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선배 오늘 방송 들으시고 같이 약속하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0: 오늘 한 시간 동안은요, 누구 편들기보다 왜 우리가 표를 던져야 하는지 한인타운 살림살이 기준으로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도요, 지금 운전 중이시든 마켓에서 장 보시는 중이든 나는 왜 투표를 안 했지 또는 했지 한번 같이 떠올려보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0: 그때는 말이죠, 제가 한인타운에서 가게 보던 어른들한테 항상 들은 말이 있어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도통 모르겠다는 한숨이었어요.
1: 선배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사업하실 때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 사람들 모임 가보면 세금 얘기보다 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시청이나 카운티홀에 한인 이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송 같은 분이 아주 예전부터 길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열어놓으신 거죠.
1: 맞아요. 선배 그분 얘기 요즘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연장자분들이 그분이 미국 본토에서 한인으로 처음 공직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야 느껴져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만 해도요, 몬터레이 파크 쪽 이야기 들으면 거기 한인 시의원 있다더라 하고 수군거리는 정도였어요. 직접 얼굴 보러 가야 하나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죠.
1: 그게 그때는 정말 특별한 사례였다면요, 지금은 그래도 남가주 여기저기에 한인 이름 가진 정치인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어바인의 숙희 강시장 얘기도 그렇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수씨, 그게 참 묘한 게요, 이름 몇 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갑자기 대접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표가 숫자로 누적이 돼야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제대로 된 집단으로 보더라고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러니까 결국 요즘 말로 하면요, 네임드 몇 명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 풀 전체가 얼마나 꾸준히 투표하느냐, 그게 진짜 파워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쵸. 제가 그때 폭동 지나고 나서 동네 교회도 협회들 모임 다녀보면요, 다들 분노에 차서 다시는 이런 만들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투표장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얘기 기억나요. 폭동 지나고 한동안은 유권자 등록운동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장사자녀 교육에 바빠져서 투표는 다음에 하면서 또 미루게 됐다고요?
0: 요즘 나온 자료 보니까요, LA 카운티에서 한국분들 중에 등록은 해놓고 실제로 표를 던지는 비율이 동네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있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1: 저도 숫자를 딱딱 외우지 못하는데요, 한인 유권자들 중에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는 비율이 꽤 되는 것으로 나와요. 특히 LA 쪽은 주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한두 걸음 정도 뒤에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0: 지수씨,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늘었고 가게도 많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다 생겼는데 표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이 간격이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선배, 제 또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내 한 표로 뭐가 바뀌냐는 허탈감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투표용지 긴 설명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제가 1세대, 1.5세대 분들 만나면요, 영어가 부담된다, 이름이 너무 낯설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친구나 목사님 말 듣고 대충 찍거나 아예 안 나가시죠.
1: 반대로 2세대, 3세대들은요, 영어는 괜찮은데 한인 커뮤니티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표는 하는데 정작 우리 동네 문제보다 전국적인 이슈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0: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동네 골목 치안, 가게 앞 주차장 쓰레기 수거, 이런 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인종정의 이런 큰 단어들에 더 익숙하니까 서로 시선이 조금씩 다르죠.
1: 그래서 저는요, 이 두 시선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네 골목 가로등 설치나 버스 노선 바꾸는 것도 결국 공공안전이나 환경 문제잖아요. 세대별로 말은 달라도 표가 모이면 같은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0: LA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 나온 것도 꽤 오래 안 됐어요. 데이비드 류 얘기만 해도 그게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표를 조금씩 쌓아온 결과로 그나마 하나 나온 거라고 봐야 되죠.
1: 맞아요. 선배, 그 선거 때 자료 보면요, 한인 유권자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유권자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연대도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하나, LA 카운티랑 오렌지 카운티를 비교해보면요, 오렌지 쪽은 한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투표율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1: 네, 제가 보고서 보니까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은 동네 전체 평균에 거의 비슷하거나 좀 뒤처지는 정도인데 LA 한인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더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0: LA 한인타운은요. 렌트 문제, 개발 문제, 홈리스 교통 정책까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체념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일수록 투표가 더 절실한 거죠.
1: 선배, 저 요즘 한인타운 회의 가서 흥미로웠던 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매달 렌트 체크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투표용지는 자꾸 서랍에 넣어둔다고요. 그게 딱 현실을 보여주는 말 같았어요.
0: 맞아요. 그 서랍에 들어간 봉투가 쌓이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향력 빠져나가는 숫자예요. 신나 카운티 입장에서는 투표 안 하는 주민은 그냥 조용한 사람 예산회의에서 굳이 챙길 필요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투표 안 하면 호구된다는 말이 과한 표현 같으면서도 되게 직관적이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모은 동네 이야기들이 표로 안 모이면 남들이 대신 나눠 가지는 구조잖아요.
0: 우리 동네 학교만 봐도 그래요.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 선거를 챙겨야 교실 수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이 살아나는데 그 선거는 참여율이 특히 낮아요. 안 나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몫이 되는 거죠.
1: 도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나 카운티에서 영업시간 파킹 규정, 간판 규정 바꾸는 회의할 때 그 배경에는 다 선거가 있잖아요. 오래 문 여는 식당일수록 투표도 오래 해줘야 자기 목소리가 쌓이는 것 같아요.
0: 노년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연금 메디칼 노인센터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예산 싸움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가 빠지면 다음 세대까지 흔들려요.
1: 저는 또 하나 영주권자분들이 시민권 따는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배 요즘 상담 나가보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영주권으로 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0: 그분들 마음 이해는 가요 서류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결국 시민권을 따야 동네에서 진짜 주민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교육도 치안도 재개발도 입을 열 수 있죠.
1: 특히 자녀들한테는요. 부모가 시민권 준비하고 첫 투표하는 모습이 엄청 큰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 동네에 자리 잡고 같이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0: 지수 씨 말대로 그게 결국 세대 이어주는 다리죠. 저희 세대는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면 됐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들이 커서 돌아보니 동네에서 설 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1: 저도 그게 실감돼요. 어릴 때는 한인타운 촌스럽다고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여기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후배 세대들이 어떤 동네에서 살게 될지가 달라지는구나 싶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누구를 찍느냐 이전에 일단 투표장에 나가는 습관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우리 동네 출신 누군가가 시의회 주위에 더 큰 자리까지 가는 길도 열리거든요.
1: 그리고 요즘은요. 예전처럼 줄 서서 한참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편 투표도 있고 사전 투표소도 있고 모바일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핑계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이기도 해요.
0: 저는 선거철만 되면요. 늘 청취자 여러분께 아무리 바쁘셔도 투표날 하루는 본인과 자녀를 위해 투자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게 문 조금 일찍 닫고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는요. 선거날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같이 투표소 가서 사진 찍고 브런치 먹으러 가는 걸 가족 행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작은 루틴이 동네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결국 LA에서 한인으로 산다는 건요.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투표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투표 안 하면 호구된다는 말 그냥 농담으로만 안 들으셨으면 해요.
1: 맞아요. 선배 우리 동네 골목 아이들이 다닐 학교 부모님이 다닐 병원까지 다 투표랑 연결돼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는 몸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각도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0: 제가 80년대에 처음 한인타운 쪽 가게들을 돌 때 말이죠. 위셔 따라 내려가다 보면 늘 같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커피 한잔 놓고 신문 접어두고 누가 어디 후보 나온다 하면 다들 고개만 끄덕였죠.
1: 선배 그때는 그냥 동네 소식 듣는 자리였군요. 요즘은 카페에서 그런 얘기보다 휴대폰만 보게 되는데 그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버몬트 쪽 작은 식당 안에서 아저씨들이 우리가 뭘 알아야 찍지 하시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막상 투표소 얘기 나오면 다들 잠깐 조용해지셨어요.
1: 아,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말은 많은데 막상 표를 내는 일은 뒤로 미뤄졌다는 거죠. 선배는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뭘 제일 먼저 느끼셨어요?
0: 제가 처음엔 그냥 장사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손님이 이 거리 주차 단속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 화를 내시고 또 어떤 날은 학교 배정이 이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 이건 멀리 있는 얘기 아니구나 싶었죠.
1: 와 그건 진짜 생활이랑 바로 붙어있네요. 저는 솔직히 예전엔 정치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선배 말씀 들으면 동네 가게 문턱에서 이미 시작된 얘기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절에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아버지 가게 심부름도 자주 했는데 가게 앞에 서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늘 표 찍는 사람들만 동네를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주문처럼 들렸어요.
1: 어머,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좀 세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선배는 그때 그 문장을 그냥 툭 들은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들으셨겠어요.
0: 그렇죠. 갈비집 앞에서, 세탁소 앞에서, 마켓 계산대 옆에서 다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 손도 필요하다. 는 식이었죠.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어요.
1: 선배,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냥 불평만 하는 동네가 아니라 손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때는 말이죠. 제가 한인사회에서 선거 얘기 나오면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표가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작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선배, 그런데 인구로 보면요, LA 카운티에 한국 사람 꽤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정말 적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LA 쪽만 해도 등록해둔 한인 유권자는 제법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투표까지 하는 비율은 동네 평균보다 좀 못 미친다는 통계를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선배, LA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들 중에 나가서 찍는 비율이 동네 전체 평균보다 살짝 낮고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에 비해 더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등록은 해놨는데 바쁘다, 피곤하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안 나가버리면 숫자로는 많이 보여도 실제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죠.
1: 반대로요. 아시아계 전체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투표가 진짜 많이 늘었대요.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예전보다 꽤 올라가서 한인들도 그 안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 편이라고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0: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큰 선거 때는 나라 걱정하면서 한인들도 표를 꽤 던지는데 우리 동네 치안학교 도로 재개발 결정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발걸음이 확 줄어들거든요.
1: 맞아요. 선배, 특히 LA 시의회나 카운티 쪽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름이 낯설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0: 제가 예전에 올림픽 거리 근처에서 가게 보던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요.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동네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들을 창구가 없었다고 많이들 하셨어요.
1: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게 80년대 후반 지나서 LA 동네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몬터레이 파크 쪽에 알프레드 송 같은 분이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주의회로까지 올라가고요.
0: 그렇죠. 그분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한인 출신으로 시의회 가고 캘리포니아 주의회까지 간 사례라 나중에 들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기운을 주는 이름이었어요.
1: 그 라인이 이어져서 남가주에서는 어바인의 수키강 시장도 나오고 LA에서는 데이비드 류가 시의회 들어가면서 한인사회 정치력이 넓어진 상징 같은 순간들이 쭉 생긴 거잖아요.
0: 데이비드 류가 LA 시의회 들어갔을 때를 제가 또렷이 기억해요. 코리아타운 주변에서 다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죠.
1: 그런데 선배, 그런 상징적인 승리들이 있었는데도 실제 우리 체감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크게 영향 주고 있다는 느낌이 아직은 부족하다고들 하시잖아요.
0: 그게 바로 투표율 문제죠. 몇몇 열심히 하는 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모금도 하고 뛰어다니는데 막상 선거날 표박스 앞에 가면 한인 이름은 생각보다 많이 안 쌓이는 거예요.
1: LA 카운티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동네 전체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고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난다는 통계가 말해주는 게 살기는 많이 살고 등록도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표는 적다는 거더라고요.
0: 지수씨 말처럼 인구나 가계수나 우리 존재감은 크잖아요. 주말에 윌셔랑 웨스턴만 가도 한국말 들리는 비율이 어마어마한데 선거 때는 그 소리가 숫자로 잘 안 담기는 거죠.
1: 그리고 세대차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 1세대분들은 정치에 너무 깊이 끼고 싶지 않다 는 정서가 아직 남아있고 2세대, 3세대들은 시스템을 잘 아는데도 바쁘거나 한국, 미국 두 나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거 공부를 미루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느끼기엔요, LA 폭동 이후에 분노는 엄청났는데 그게 꾸준한 투표 습관까지 다 이어지지는 못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은 확 모였다가 그 다음 선거에는 또 조용해지고요.
1: 반면 요즘 20대, 30대 아시아계 전체를 보면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우리 세대가 숫자로 보여주자는 움직임이 커서 예전보다 투표 참여가 많이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어요.
0: 지수 씨가 사는 요즘 한인타운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나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나 주차 얘기였는데 요즘은 선거철 되면 우편으로 오는 그 두꺼운 안내 책자 들고 다니는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1: 네, 제가 사는 빌딩에서도 선거 앞두고 우편함에 안내 책자 쌓이면 젊은 입주자들끼리 이 후보는 교육 정책이 어떻다, 여긴 치안 예산이 어떻다 이런 얘기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데 한인분들끼리 모였을 땐 아직 그런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0: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가게 유지하는 것도 벅찬데 투표까지 신경 써야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가게 앞 도로공사 파킹 규제 홈리스 정책도 다 표에서 나오잖아요.
1: 맞아요. 선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카드 수수료나 렌트만큼이나 중요한 게 C카운티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인데 그걸 바꾸려면 결국 누구를 뽑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뽑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0: 노년층은 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해서 투표장에 가는 게 부담되니까 우편 투표 신청 돕고 번역 도와드리고 이게 당신 연금과 병원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1: 2세대, 3세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너희가 영어도 잘하고 시스템도 아니까 가족 대표로 공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주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0: 영주권자분들도요, 난 아직 시민이 아니라 투표를 못한다 해서 멈출 게 아니라 귀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힘든 절차지만 한번 시민권을 따면 그 이후엔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1: 그리고 선배 요즘은 온라인으로 후보 토론도 보고 공약 비교 사이트도 많아서 예전처럼 정보가 아예 없어서 못 찍겠다는 말은 조금씩 설득력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느껴져요.
0: 그렇죠. 옛날엔 윌셔 한복판 신문가게 가서 종이신문 뒤져야 했는데 이젠 휴대폰으로 몇 번만 눌러도 공약 비교가 쫙 나오잖아요. 그만큼 몰라서 못한다는 핑계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1: 다만 선배 제가 느끼기엔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난다는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선거 얘기를 최대한 피하다 보니까 표 얘기도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0: 그 지적은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었냐 보다는 투표를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참여 그 자체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오늘 회차 제목처럼 결국 투표를 하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는 게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구조적인 이야기잖아요.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도 결정하는 자리엔 안 앉겠다는 거니까요.
0: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세대, 3세대가 나중에 서 있을 자리가 줄어들어요. 학교 자리 안전한 동네 문화 공간 그런 것들이 다 표가 모여야 생기거든요.
1: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는요. 완벽한 후보를 찾겠다보다 우리 동네 한인 유권자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겠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인 목표 아닐까 싶어요.
0: 지수 씨 말대로 누가 당선되느냐보다도 우리 숫자가 보이느냐가 먼저예요. LA 카운티든 오렌지 카운티든 한인 유권자들이 조금씩만 더 나가주면 정치인들이 한인사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1: 그리고 선배의 그 변화는 딱 한 번의 선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투표하고 끝이 아니라 시의회 카운티학교위원회까지 꾸준히 관심 갖는 장기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LA에 사는 이야기가 결국 LA에서 표를 내는 이야기랑 연결돼야 합니다. 주말마다 윌셔를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선거 때는 투표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1: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요. 가족 단위로 우리 집에서 몇 표가 나가는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 작은 대화부터가 정치 참여의 시작일 테니까요.
0: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인 유권자 숫자만 놓고 보면 LA 카운티 안에서도 이제 꽤 큰 축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커진 것과 실제로 표를 끝까지 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본 자료에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LA 카운티 한인 등록 유권자는 대략 9만 5천 명 규모였고 실제 투표 참여는 4명 중 1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같은 카운티 평균보다도 낮았고요.
0: 그게 참 아쉬운 게 예전엔 한인사회가 우리 목소리 작다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숫자 자체가 작지 않아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투표함까지 가느냐죠.
1: AI가 또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주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 투표율이 LA보다 조금 나았지만 거기 평균 투표율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역시 뒤처졌어요. 같은 한인사회인데도 동네 정치 문화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0: 아, 그건 의외네요. 저는 늘 한인타운 쪽이 더 뜨겁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결국 선거는 기세보다도 습관이더라고요. 한번 마음먹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분들이 남는 거예요.
1: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랑 비교해도요. 2020년 미국 대선 때 아시아계 전체 투표율은 거의 6할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한인계도 그 흐름 안에서 많이 올라갔지만 LA 로컬 선거에서는 아직 체감이 약해요. 대통령 선거와 시의원 선거 사이에 온도차가 큰 거죠.
0: 맞아요. 큰 선거엔 다들 관심이 있는데 동네 학교 구역이나 버스 노선 재개발 같은 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손해를 봐요. 그건 제가 자영업하던 때부터 늘 느낀 건데 표가 없으면 민원도 힘이 약해져요.
1: AI한테 더 물어봤더니요. 다른 도시 한인사회는 전략이 좀 달랐어요. 뉴욕 쪽은 지역 밀도가 높아서 커뮤니티 조직이 선거 때 빨리 묶이고 토론토는 시의회 학군 단위 참여가 생활정치처럼 굴러가더라고요. LA는 넓어서 연락망을 못 만들면 금방 흩어져요.
0: 그건 진짜 LA답네요. 동네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다 차 타고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선거 때만큼은 누가 나오나 보다, 누가 움직이나 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1: 또 하나 재미있는 건 LA 한인 정치력은 2015년 첫 한인 시의원 같은 상징도 생겼지만 다음 단계는 상징보다 별표 참여의 일상화 별표예요. AI는 앞으로 5년 안에 한인 타깃 선거 홍보가 문자 짧은 영상 자동 번역 안내로 더 촘촘해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0: 그건 좀 반갑네요. 예전에 누가 전단지 들고 와서 설명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동네 후보 비교가 쉬워질 테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버튼은 사람이 눌러야 합니다. 그건 아직도 변함없죠?
1: 선배 말씀이 딱이에요. AI가 정보는 빨리 정리해도 결국 투표장까지 가는 건 각자 발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어느 편이냐보다 나가느냐 마느냐가 더 큰 질문이라고 봤어요.
0: 지수 씨 오늘 반바람은 참 좋네요. 이런 날일수록 한인타운 골목 걷다가 창문마다 불 켜진 집들 보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 그럼 더더욱 표를 내야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우리 동네가 자동으로 챙겨지지 않으니까요.
1: 맞아요. 누가 더 큰 소리 치느냐보다 누가 꾸준히 가서 자기 이름을 남기느냐가 오래 가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엔 꼭 투표 일정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시면 좋겠어요.
0: 선배들끼리 흘려듣는 말 같아도 투표는 결국 우리 아이들 자리, 우리 가게 앞 골목, 우리 동네 치안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한인사회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지 더 가까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지금까지 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로 우리 동네 살림도 결국 투표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오후엔 더더욱 한 표가 소중하죠. 잠시 후엔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맞아요, 선배. 윌셔와 웨스턴 올림픽과 그 일대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한 표가 진짜 생활이니까요. 주말 오후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투표 준비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잠시 후 에필로그에서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눌게요.

0: 끝났다. 휴, 오늘 무더위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더덥네. 마이크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1: 선배가 중간에 한숨 쉬는 거저 들었어요. 아, 맞다. 그때 물 한번 드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0: 아니, 그걸 또 들었어? 지수 씨귀 진짜 좋다. 나 사실 아까 목 한번 확 잠겨서, 어? 이거 큰일 났네 했어요.
1: 맞아, 그 순간 선배 표정이 딱, 아, 지금 말더 하면 안 되는데 그 얼굴이었어요.
0: 에이, 그런 거 방송에서 다 티나요? 나 혼자만 모르는 줄 알았지.
1: 티 나죠. 선배는 약간 힘들면 말더 길어져요. 신기하게. 보통은 짧아져야 되는데 왜더 길어져요?
0: 그게 그러니까, 긴장하면 입이 더 풀려. 말이 자꾸 나와. 나도 내 입이 좀 무서워요.
1: 아이고, 선배 오늘 또 입이 먼저 이랬네. 근데 오늘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긴 해요.
0: 그치. 아까 끝나자마자 후이 소리 둘다 똑같이 냈잖아. 완전 노년부부처럼.
1: 아니, 무슨 노년부부예요. 선배 넘어갔어요. 저 아직 젊어요.
0: 지수 씨는 젊지. 나는 그냥 지친 중년? 하하.
1: 아, 진짜 선배 그런 말 하면 더 늙어 보여요. 배고픈 중년 같아요.
0: 아, 배고프다. 맞다. 나 방송 끝나니까 갑자기 배고파. 오늘 뭐 먹지?
1: 이 타이밍에요. 선배는 진짜 천상 한인타운 사람이네. 끝나자마자 먹는 얘기.
0: 사람이 원래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근데 오늘은 진짜 주말 분위기 나지 않았어?
1: 그쵸. 오후라 그런지 다들 좀 늘어지고 무더위까지 있으니까 더 그랬어요.
0: 주말에 원래 다들 좀 퍼져 있어야 돼. 근데 투표는 안 퍼져야 하고. 그건 또 별개고.
1: 아, 선배 그말 하려고 또 돌아오네요. 결국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0: 아니, 근데 방송할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싶기도 하고.
1: 세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선배가 참을 만큼 참은 느낌이었어요.
0: 참았다니 내가? 아이고, 지수 씨,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1: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정 많은 사람? 그건 맞죠.
0: 그건 인정. 나정 하나는 있어. 괜히 한인들 걱정도 되고 애들 생각도 나고 그렇지.
1: 맞아요. 그래서 더 투표 얘기 나온 거죠. 선배가 괜히 오늘 좀 진심이었어요.
0: 진심이었지. 근데 진심일수록 말은 더 꼬여. 아까도 이말 맞나? 하면서 나갔거든.
1: 들켰어요. 저도 옆에서 선배 지금 한번더 돌아가겠는데? 했어요.
0: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수 씨 옆에 있으면 안심이 안 돼. 계속 들켜.
1: 아니에요. 선배가 솔직해서 재밌는 거예요. 너무 각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0: 그건 그렇네. 근데 지금 나 오늘 끝났다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의자 너무 오래 앉았어.
1: 선배 이제 일어나서 좀 걸으세요. 아니면 커피라도 마시던가. 근데 커피 마시면 잠못 자죠?
0: 못 자지. 그래도 마시고 싶네. 이 늦은 오후에 커피가 딱인데.
1: 아, 진짜 생활 리듬 엉망이네.
0: 엉망이어도 방송은 했잖아. 그럼 됐지 뭐.
1: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주말에 한 번씩은 진짜 꼭 해야 돼요. 투표도 수다도.
0: 오, 그말 좋다. 투표도 수다도. 근데 수단 우리가 더 잘하지.
1: 그건 인정입니다. 선배 수단은 약간 오래된 미주 알고주알 맛이 있어요.
0: 야, 그건 칭찬이냐 뭐냐? 하하.
1: 칭찬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갈게요. 오늘은 우리 PD가 직접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0: 맞아. 제목이 별표별표 LA. 주말 남자 별표별표래. 이름부터 좀딱 오지 않냐?
1: 그러게요.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제목이 너무 LA 냄새나요.
0: 그치? 우리 주말 무드랑도 딱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0: 오늘 무더위인데 선거 얘기까지 하니까 더 숨차네요.
1: 선배가 제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까 목소리 갑자기 불붙었어요.
0: 아, 맞다. 나 오늘 좀 과했지? 근데 진짜 투표는 해야 돼요, 지수 씨.
1: 그쵸, 그쵸. 안 하면 나중에 괜히 동네에서 왜 그랬어요 소리 듣는다니까요.
0: 아, 근데 다 끝나니까 배고프다. 방송 끝나고 뭐좀 먹을까요?
1: 또 배고프대 선배는 진짜 오늘 수다 에너지 너무 썼어요.
0: 그래도 주말이잖아. 주말엔 좀 풀어야지.
1: 맞아요. 그럼 다음 주엔 뭐 해요? 오늘처럼 또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벼운 거요.
0: 오, 좋다. 한인타운 맛집 얘기 어때요? 옛날 단골집 수문집 이런 거.
1: 오, 그거 좋다. 근데 선배 또 옛날 얘기 나오면 20분 갑니다.
0: 아, 그게 재밌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그집 있잖아.
1: 아, 맞아, 그런 거. 그리고 그때 거기 왜 없어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0: 하하, 그럼 다음 주는 맛집 하자. 한인타운 추억까지 묻어나는 걸로.
1: 좋아요. 아니면 학창시절 얘기 살짝 섞어도 재밌고요. 선배는 별명 많았을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쪽 아니야.
1: 아니, 근데 선배 얼굴에 딱써 있어요. 장난 많이 치는 형이었다고.
0: 지수 씨가 더 장난꾸러기지? 방송 끝나자마자 사람 놀리잖아.
1: 아까도 제가 계속 받쳐드렸잖아요. 오늘은 투표 동료 제대로 했죠?
0: 제대로 했지. 이런 건좀 해야 돼요, 진짜로.
1: 그럼 다음 주는 맛집이랑 학창시절 중에 골라서 투표로 정할까요? PD님 투표합시다.
0: 오, 좋다. 청취자 투표 받아가지고 맛집이냐, 학창시절이냐.
1: 그럼 우리도 결과 따라가는 거예요?
0: 그렇지! 청취자 의견이 제일 무섭다니까.
1: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더위 조심하시고요.
0: 지수 씨도 수고했어요.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0: 오늘같이 무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주말 오후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그건 정말 무조건 투표해야죠. 윌셔랑 웨스턴 올림픽 골목 지나가다 보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게 바뀌는지 결국 한 표가 다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도 올림픽을 중심으로 오래 자리 잡아온 동네잖아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처럼 다음 주에도 LA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 또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 루피으로 보내주시고요.
0: 저는 김재현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1: 박지수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 모두 58명을 기소했는데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는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립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6: 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4: 네, 잠시 뒤에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이 진행된다고요?
6: 네, 오전 11시부터 이곳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립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만 40여 명, 모두 합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5: 네, 종합특검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사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6: 일단 가장 성과로 꼽히는 건 윤 정부 관저 이전 관련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관련 부실감사 의혹으로도 파고들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도 진행했는데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 네, 그런가 하면 수사기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죠.
6: 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수첩의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 등으로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차례 소환조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이러한 미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4: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력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가 임박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 이란은 미국이 반복해서 사용해온 시나리오라며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번 대이란 경제 제재는 제3국 기업 등을 겨냥한 2차 제재도 포함될 전망이죠?
7: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기관을 통해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예고한 건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 이 구체적인 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포함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해운회사 또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Primary sanctions against Iran itself have already been in place, but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7: 촘촘한 경제 봉쇄로 이란 재정을 고갈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 성공을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데요. 중국은 이미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이란 경제 압박이 미중 경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you know,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kind of going back and forth.
7: 또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오랜 수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예고한 대로 대규모 경제는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이 반복된 시나리오의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틀고 있는데 이란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경제 제재로 선회한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9: اینکه از عملیات نظامی و اینکه میزنیم چنان میکنیم فلان میکنیم ها رسیدن دوباره به اینکه همون طرحهای قدیمی رو بیارن این نشون میده که واقعا مستحصل هستن و در مقابل
7: ایران 혁명 수비대도 미국이 경제 전쟁에 나선 건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이번 압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화로 돌아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발표 당일인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협상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제 보완에 나섰습니다.
5: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 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1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12: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0: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3: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0: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14: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10: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국민의힘은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낼 전망입니다.
5: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지도부가 안건 처리를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당내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 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16: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15: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17: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15: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5: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이처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처서 매직 없이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5: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9: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20: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9: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4: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5: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22: 안타까워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21: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 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23: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손 한 손 모은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24: 그 서울에서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리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21: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굳이 너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또 실종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대상자는 60대 남성이 한 분이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A 경장이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이제 종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이 A 경장의 그런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이 B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0: 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뭐 즉각적으로 사실 그 근거를 한 법률에 따라서 수색 절차들이 진행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이런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0: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1: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물론 뭐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뭐 일부라도 뭐 10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뭐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 발령된 상태였다는 데 맞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말고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또 확인이 돼서 뭐 내부적인 감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다수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뭐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인사 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죽음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된 상태인가요?
1: 지금 뭐 장미란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그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혹은 이걸 편집하고 또는 뭐 삭제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그런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한 없이 혹은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그런 기록 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 범죄 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범죄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0: 그런데 그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뭔가요?
1: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 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결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뭐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 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시스템 상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실종 사건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시스템 상의 문제가 함께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변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란 씨는 실종 석 달여 만에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다시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허위 보고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린 탓에 CCTV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CCTV 100개 이상의 그런 영상들이 모두 삭제가 돼서 수사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일단 뭐 결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보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뭐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이 CCTV 기록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0: 네.
1: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이후에서야 이 CCTV 열람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너무 지난 탓에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색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C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색할 수 있는 수색해야 될 그 범위가 무척이나 좁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빨리 해소가 되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CCTV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의 그런 동선이라든가
0: 예.
1: 혹은 목격자 진술들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 그런데 경찰 그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걸로 이제 원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경찰 한 명의 뭐 일탈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1: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긴 한데 이걸 종결 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적어도 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면을 했는지 실제로 실종자의 그런 안위가 확인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이 당사자들의 그런 담당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컨대 뭐 사진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 혹은 녹음 자료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돼야만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애타게 장미란 씨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고 실제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검거가 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뭐 거짓 내용을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뭐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라든가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온라인상에 이런 실종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거나 혹은 조롱 섞인 그런 모욕적인 표현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그밖에 허위 제보를 이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혹은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범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0: 앞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실종 사건 허위 보고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수사를 종결할 역량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1: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아직까지는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보안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해서는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공통된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이 시스템상에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대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런가 하면 3대 특검팀의 미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지 좀 평가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일단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제 58명을 기소를 했고 이 내용들 특히 뭐 예컨대 관저 이전의 의혹과 관련해서든가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여러 남은 의혹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평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문제라든가 뭐 그 밖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 미진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기소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죄들이 발생을 하는 이런 판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트럼프 1기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궁2. 지난 2022년 UAE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져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실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활약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을 통한 한국 요격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패트리언 미사일과 연동 가능한 천궁2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3: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to step forward, make those interceptor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to deploy either in the Middle East or here in Ukraine or to European allies.
2: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4: Он сам открыл этот ящик Пандоры. Ну что ж, получите ответ по вашим наи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честно говоря, так дышат на ладан.
2: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족한 방공 체계를 한국에서 지원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이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째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이 우리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수십 곳을 잇따라 타격해서 피해를 준 데 대한 맞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영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영국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정부가 안드레이 켈린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으며 이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7년 넘게 영국에서 러시아를 대표해 외교 임무를 수행해온 켈린 대사는 지난달 21일 직무에서 물러났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5: 지금 북한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규모 건설 붐이 일고 밤거리가 밝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명품까지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시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평양은 환골탈태 중입니다. 시내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백화점에서는 중국을 통해 들여온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제품과 스위스 명품 오메가 시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달러, 우리 돈으로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도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거나 QR코드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10조 원에서 2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나 늘었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악명 높은 암호화폐 해킹도 이어졌는데요.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 상반기에만 암호화폐 해킹으로 약 9천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수입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가 3.5%나 성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호황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평양 이외 지역은 소외됐을 가능성이 크고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도 여전히 유지 중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건설 붐이 과거 우리나라 같은 산업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지도부가 중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즉 프로젝트 붐일 거라 지적하는데요. 결국 막대한 이익에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최악의 가뭄과 산불로 과거 1,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현장에서 땅속 깊이 숨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험화가 휩쓸고 지나간 벨기에 동부 야산에 후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잔불 제거는 물론 땅속에 숨어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 때문입니다. 80년 넘은 불발탄이 폭발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현지 소방당국이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7: Il y a eu un certain nombre de détonations également pendant l'incendie et notamment plusieurs bombes ont été découvertes et les services de déminage de l'armée ont dû intervenir à un moment pour l'une d'elles. D'autres endroits.
6: 벨기에 리에주는 지난 1944년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에 맞서 최후 반격에 나섰던 곳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폭발물을 발견해 신고하기도 하고 지난 2017년엔 1.8톤이 넘는 대형 폭탄까지 나와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방치된 폭발물이 터져 산불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독일에선 폭발물이 발견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프랑스에선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초목들이 폭염과 맞물려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8: Il y a de l'herbe qui a poussé dessus, c'est un peu enfoui sous le sol et bien sûr, c'est un danger supplémentaire pour les gens, les pompiers.
6: 최악의 가뭄으로 다뉴브강이 바짝 마르며 물속에 잠겨 있던 나치 독일 군함 등 전쟁의 상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최근 허베이성 장자카오시 캉바오현 당국이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직 부패를 늦추는 성질 때문에 시신 방부 처리에도 사용되는데요. 자극성이 강한 만큼 중국도 식품안전법 등을 통해 이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의 뿌리 부분을 어떤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는데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 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소비로 미국 서부에 젖줄인 콜로라도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류에 있는 세 개 주가 강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9: 후버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미국 최대 저수지 미도스의 수위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바닥에선 간간이 오래된 인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도스의 위기는 25년 전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They couldn't imagine when they built this the kind of mega drought that would drop Lake Mead by 70%.
9: 미도스가 말라가는 원인은 서부 7개 주에 젖줄인 콜로라도강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가뭄과 기온 상승, 과도한 물 소비가 겹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11: It is all related to dry soils and a snowpack that disappears and the melting snows that don't get into the stream system.
9: 결국 급격한 고갈을 막기 위해 강물 사용량을 줄이는 극약 처방이 동원됐습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한 하류 지역의 세 개 주는 연방 정부의 조정 아래 2년간 강물 사용량을 1조 5천억 리터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도 3천억 리터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 We have stayed away from desalination and it blows my mind. You can't conserve your way out of this. You can't cut your way out of it.
9: 미국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했던 서부 지역들이 심각한 물위기로 이제 장기적인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놓고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도 트럼프 일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줄어든 북한을 마주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보유했다며 위협을 재개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스포츠 경기를 정치 행사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건국 250주년 쇼가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한복판을 경주용 차들이 시속 320km의 속도로 질주한 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250 그랑프리 대회에서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을 한 뒤 출발 신호인 녹색 깃발을 흔들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적 참모인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민주당의 하원 장악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5: 이번 비공개 회동을 두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하원 공화당의 패배에 베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나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처럼 상대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쿠슈너를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건 미국 알루미늄 업계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는 양국이 막판 협상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미 알루미늄 업계가 가공 제품에는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도 반발하며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무역과 관세 갈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캐나다는 미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며 무역과 관세 갈등발 공급 충격으로 인해 물가가 높게 유지됐는데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미국 기술 기업 종사들이 대거 이주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산불은 현재 53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확대됐는데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탔으며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 여성의 히잡 착용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의 전쟁 기간 이란 친정부 집회나 국영 매체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몇 주 사이 보수 성직자와 정치인들이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남동쪽 190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0km입니다.
5: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틀간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2%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는데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세 감세안에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가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섬 전체로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몇 미터까지 줄어들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주민도 늘어났으며 인접한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에선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해 600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5: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인 캐츠아이가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에서 와일드가 피비 브리저스의 로스트 위켄드와 스트레이 키즈의 디스 앤드 댓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캐츠아이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데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중국이 개최한 두 번째 로봇 올림픽에서 인간의 신체 능력을 초월한 로봇 군단이 등장했습니다.
5: 스포츠 행사를 넘어 글로벌 산업 표준을 선점하려는 중국 첨단 굴기의 야심도 엿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13: 열맞춰 입장하는 로봇 선수단. 개막 축하 공연과 연주도 로봇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서 두 번째 세계 인간형 로봇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1년 사이 규모가 4배나 커진 셈인데 로봇 선수들의 기량 발전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100m를 9.32초 만에 주파해 우사인 볼트를 제쳤고 제자리 높이 뛰기는 2.88m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격투기, 탁구 등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 축구에서도 강슛의 세러머니까지 인간 선수 못지않습니다. 단순 기계적 작동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경쟁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런 로봇을 창조한 인간은 이제 심판을 보거나 경기 진행을 돕고 혹은 관중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전체 51개 종목 가운데 21개는 로봇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경

0: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운전대를 확 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매체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1: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란전에서 지금 수렁에 빠져서 지금 못 헤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릴 때가 됐고 또 11월이 이 중간선거 얘기를 우리가 이란 전쟁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은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카드가 급히 이렇게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에서도 우려하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 의도가 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악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1: 뭐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에 50%는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란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뭐 사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에 50%는 일단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나머지 50%는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는 12월 초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먼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뒤에 있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제 정상회담 성사와 상관없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북한과의 대화 이 모멘텀을 그냥 화두로서만 이어가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회담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0: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11월 중간 선거에 어떤 이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12월에 실제로 만나는 그 만남까지 성사될 가능성, 이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어느 쪽에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초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선거 전에 이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간선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만 천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선거를 지휘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챙겨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같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겠죠. 또 하나는 지난 2018년, 19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의 교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정상들끼리 회담에서 뭔가 큰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절망을 느꼈고 또 이제 굴욕을 느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북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예.

0: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확실한 성과 같은 것이 보여야 북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한다든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선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글쎄요,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좀 세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에.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겠다. 이 부분까지를 우선적으로 얻는 데 북한도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좀 진일보한 상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대화에 한국이 패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북한도 보면 계속 북핵 관련된 얘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얘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FS 훈련을 축소할 때도 우리나라와 전혀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한국 패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글쎄요, 뭐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을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1년을 24개로 구분한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가 처서죠. 보통 양력 8월 23일경이 됩니다. 태양의 환경이 150도에 있을 때이고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처서라 불렀죠.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하기도 했고,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세도 이 무렵에 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죠.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발이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된다고 하네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1992년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 연출하고 알파치노에게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주었던 영화 여인의 향기에 프루의 탱고 명곡 카를로스 가르델의 For Una Cabeza 뭐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치노가 시각장애인 프랭크 슐레이드 중령 역을 맡았고요. 그를 따라다니는 소년이 바로 크리스 오도넬 그리고 멋진 춤을 추었던 가브리엘 안워 이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고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색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1935년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거장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하고 알프레도 르페라가 작사했던 정통 탱고 스탠다드 바로 이 곡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중령이 수줍어하는 동라에 손을 잡고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라고 하는 명대사와 함께 완벽한 호흡으로 추어 올리는 탱고 씬이 세계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댄스 시퀀스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연출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쥐었던 아시아의 거장 루이지 사카모토가 작곡한 1987년작 대서사시 영화 마지막 황제의 삽입곡 레인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이 음악은 개그맨들이 많이 사용하시더군요. 뭔가 남녀관계에서 위기가 올때꼭이 음악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같은 경우는 주요 수상 부문을 보면은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 9개 부문 노미네이트 그리고 부문에 대해서 전 석권을 한 그런 기억도 있고요. 중요한 게 중국 정부가 그 당시 중공이었죠. 지금도 중공이지만 정부가 서양 영화 제작진에게 자금성 내부 실제 촬영을 최초로 전면 허가한 역사적인 명작이기도 합니다. 전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차갑고 격정적인 현악 피치카토, 즉 줄을 튕기는 연주와 그 위를 쓸쓸하게 쓸어내리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긴장감 넘치는 선율이 일품인데 푸이의 두 번째 후궁인 문수, 즉 비비안 우가 비내리는 날 억압적이고 허울 뿐인 황실의 삶을 뒤로하고 우산을 쓴채 이혼을 원한다며 자금성 밖 폭우 속으로 자유를 찾아 달려나가는 명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했던 불후의 명작 오페라 라보엠 제2막에 등장하는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아리아 무제타의 왈츠 들으시겠습니다.

이곡이 정말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987년작 로맨제이슨 감독의 문스트럭이었죠. 셰어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명작인데 영화 전체가 오페라 라보엠을 거대한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보엠을 관람하는 클라이맥스 씬, 여기에서 역시 이 낭만과 달빛 미장센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영화사의 거장 찰리 채플린이 감독, 주연, 음악을 모두 맡았던 1952년작 영원의 명작 영화 라임라이트의 테마곡. 이 테마곡을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앙드레 클라보가 부릅니다. 두 개를 함께 들으실게요.

미국 정식 개봉이 지연된 관계로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죠. 테러리스트 테마, 여기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작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플린의 영화 중에서 라임라이트는 정말 그 언제 봐도 멋진 영화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져가던 늙은 희극인 칼베로, 즉 찰리 채플린이 절망에 빠진 젊은 발레리나 테리, 즉 클레어 블룸을 구하고 그녀가 다시 비단 발레 슈즈를 신고 무대 위로 비상하도록 용기를 주는 숭고하고 아련한 사랑과 희생의 미장센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노담의 칸타벨레에서 호평을 받았던 곡이죠. 요한 스트라우스의 스키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니노미야 토모 고원작의 우에노주리와 타마키 히로시 주연의 대표 클래식 작품 노담의 칸타빌레죠.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영웅 라데츠키 장군의 승전을 기념해 작곡된 행진곡. 관객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박수로 연주에 직접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신나고 활기찬 클래식 행진곡. 뭐 청중의 열띤 박수를 유도할 때 흐르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과 영화 음악의 전설 엔니오 모리코네가 탄생했던 이탈리아 대하서사시 영화 1900년 원제목은 노벤센도. 여기에 메인 오프닝 테마곡 로망소 들으시겠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즉 지주 가문의 알프레도 역을 맡았었고, 소작농 가문의 올모 역을 맡았던 게 제라르 드 파르디, 그리고 버트린 카스타, 그리고 도널드 서덜랜드 같은 당시 최고의 배우진들이 등장하죠. 20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이탈리아의 격동기 역사를 두 청년의 대립과 우정을 통해 그린 5시간이 넘는 장대하고 웅장한 서사극의 삶의 서사시를 엔니오 모리꼬네가 완벽한 선율 하나로 담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영화사의 금字塔이자 클로드 베리 감독의 대작 영화였죠. 마농의 샘에 등장하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임서곡,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히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했던 곡을 들려드립니다.

영화 만홍의 샘에 등장했던 메인 테마곡이자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편곡한 불후의 오케스트라 명곡이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눈부신 햇살 아래 곱추장 즉 제라드 드 파르디웨의 샘물을 구하기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헤치던 모습과 훗날 그의 땅 만홍 에마뉘엘 베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탐욕을 향해 냉혹한 복수를 시작할 때 바로 이 곡이 장엄하게 흐르곤 했었죠. 프랑스 최고 대작 중에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프렌치 아날로그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곡입니다. 르데르니의 황데부, 우리에겐 마지막 약속 혹은 마지막 재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바로 카라바의 악단의 곡입니다.

어스름한 노을빛이 길게 들이온 찻집 창가너머로 소중했던 인형과의 마지막 안녕을 건네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죠. 현악 선율이 어우러지는 이 아련한 멜로디가 매우 인상 깊었던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멜로 영화의 금자탑이라고 할수 있는 번지점프를 하다에 나왔던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암스테르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찰스 랜돌프 글렌 사운드가 불렀던 쿠엔틴 스테마를 김세환 윤영주 씨가 못다한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영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1977년 프랑스의 디스코 그룹 산타 에스메랄다가 발표했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였습니다. 스페인 플라멩고 기타 리듬과 디스코 비트를 결합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리메이크 명곡이기도 하고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 첫 번째 편에서 눈밭 결투 장면에 삽입돼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사실 이 곡의 원곡은 1964년 재즈 뮤지션이었던 니나 시몬이 발표했던 곡인데, 중요한 건 자신의 실수나 격정적인 성격 뒤에 숨겨진 진심과 인간적인 약점을 이해해달라는 애절한 고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 놈놈놈에도 삽입이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전국에서 한국 전국이죠. 695만 관객을 동원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장철수 감독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주제곡 청춘예찬 들으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현우가 불렀고 아련하고 서정적이었던 주제가 청춘 예찬이죠. 달동네 슈퍼마켓집의 바보, 동구로 위장했던 난파공작원, 그것도 특수공작원 원유한과 그의 동료들이 평범한 이웃들 속에서 누렸던 작고 소중했던 일상, 그리고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야 했던 피 끓는 청춘들의 아련한 서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고, 배우 김수현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간첩영화가 나와도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한때는 한국영화가 간첩영화를 참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트남 명작 영화 풀 메탈 자켓의 강렬한 엔딩을 수놓았던 불멸의 락그룹 더 롤링스톤스의 페인 인 블랙 들으시겠습니다.

1966년 발표됐던 락 클래식입니다. 영미 차트 1위를 휩쓴 곡이죠. 인도 악기 시타르의 중독성 있고 독특한 리프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의 불길과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베트남의 고도 후에 시가지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미키마우스 클럽송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행진한 뒤에 붉게 타오르는 화염과 검게 물든 스크립 위로 엔딩 크레딧과 함께 터져나오던 곡이었죠. 전쟁이라는 지옥이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어떻게 검게 패어 물들이는지 페인 인 블랙이 그런 뜻이거든요. 락의 거친 에너지와 믹 재거의 광기어린 보컬로 고스란히 뿜어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케빈 맥다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트니 휴스턴의 전기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했죠. 그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 들으시겠습니다.

팝의 여왕 위트니 휴스턴이 전 세계에 남겼던 영원한 블루의 클래식 명곡이죠. 마이클 마서 감독과 린다 크리드가 작곡했던 이 노래인데 원래 1977년 조지 벤슨이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주연의 1961년 이탈리아 청춘 멜로 명작 영화 가방을 든 여인에 수록돼서 1960년대 유럽 전역을 매료시켰던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불후의 클래식 팝 인파르지보 페르테 너 때문에 미쳐버렸어 들으시겠습니다.

왜 제목이 너 때문에 미쳐버렸어인가 하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자크 페랭, 즉 로렌초 역을 맡았던 그 자크 페랭이 이 호텔에다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를 묵게 했는데 자기는 뭐 어머니가 주신 돈을 빙땅 쳐서라도 이 여자에게 최고의 삶을 부여해줍니다. 불과 며칠 만이지만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보자 자크 페랭이 굉장히 질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당대 젊은이들의 청춘과 방황에 뒤섞였던 해변 클럽 씬 등에서 흘러나와서 1960년대 이탈리아의 낭만과 완연함을 완벽히 그려냈던 노래라고 합니다. 너에게 빠져 미쳐버렸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죠. 다음은 송혜선 감독이 연출하고 송승헌, 김희선, 강성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1999년 한국 멜로 영화 카라의 OST에 사용돼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의 가수 겸 배우 일렌 로제의 영원한 향송 명곡 주마페 일렌, 내 이름은 일렌 들으시겠습니다.

1993년 발표돼서 유럽 전역 및 아시아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샹송곡. 뭐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꽃집으로 배달되는 카라꽃 한 송이. 그 꽃을 보내온 이름 모를 여인 지희, 즉 김희선을 향한 선호, 즉 송승헌의 안타깝고도 순수한 사랑의 기억 위에 흐르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원한 스포츠 영화 명작 '로키'의 주제가 빌 콘티의 'Gonna Fly Now'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76년 영화였지만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지금은 사라진 서울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던 영화죠. 제4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편집상 3관왕을 달성했던 빌보드 핫 102위의 기록을 갖고 있던 그런 곡이죠. 정말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승리의 찬가. 1970년대에 필라델피아를 볼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유일한 흠이라면 다소 미국에 와서 불만이 있습니다. 날계란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날계란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 보면 락키가 날계란을 한 10개쯤 까가지고 한 번에 마십니다. 과연 이게 지금은 가능할까? 뭐 웃자고 해본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홍콩의 영화는 별 장국영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왕가위 감독 특유의 탐미적인 영상미가 만났던 1996년 명작 영화 풍월에 그리고 1995년도 금옥만당에 각각 삽입되었던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으시겠습니다.

로맨틱한 순간을 장식했던 재즈 표준 명곡이죠. 장국영이 영어로 감미롭게 불렀던 A Thousand Dreams of You, 너를 향한 천 개의 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이 알터가 1934년에 작곡했고 폴 프랜시스 웹스터가 작사했던 클래식 스윙 재즈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1995년 장국영이 모션 픽처 및 재즈 히트곡들을 모아 발표해 대히트를 기록했던 명반이 있습니다. 중요 뭐 Most Loved라는 그런 앨범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록곡이었죠. 1930년대 상하이의 퇴폐적이면서도 화려한 노을빛 배경과 클래식한 레스토랑 창가에서 장국영 특유의 나지막하고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흐르던 감성 재즈 트랙이기도 했죠. 다음은 영화 음악의 마에스트로였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숨겨진 최고 걸작이죠. 보컬리스트 에다 델리오르소의 천상적인 스캣 가창이 독보했던 이탈리아 명작 영화 어느 날 밤의 만찬의 동명배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숨겨진 최고 걸작이자 보컬리스트 에다 델리 오르소의 가창이 돋보였었죠. 이 영화는 사실 뭐 정말 에로티시즘과 탐미적인 관능미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거고요. 붉은 노을빛과 은은한 조명이 내리쬐는 고풍스러운 저택의 식탁, 그리고 만찬에 모인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묘한 심리적 긴장감, 상류층의 방황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영화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애플 레코드를 대표하던 영국의 포크싱어 메리 호킨의 아련한 포크 명곡 Fields of Saint Etienne, 그리고 대한민국 통기타 포크의 거장 윤전선의 꽃피는 마을,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 에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5: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4: 아니,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5: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4: 신고요? 주민이 문제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3: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5: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4: 아, 에이, 됐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요.
5: 어디 가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5: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4: 다 비켜!
5: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3: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3: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6: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3: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한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3: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6: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3: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6: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 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 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6: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시너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3: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6: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6: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되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6: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6: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해 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6: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 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 사람 경찰이랑 연락을 꽤 많이 했네.
7: 그러게. 그리고 통화 내용이 자기 부인 사건 이야기야.
5: 부인 사건을 왜 담당 경찰이랑 이야기하지? 그것도 그 사건에 맡았던 경찰이랑.
3: 시작은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을 두고 특정 경찰관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확인해보니 단순한 연락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유흥주점 접대와 선물이 오갔고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두고 다소 수상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포착됐죠.
5: 잠깐만, 이 말 경찰이 한 거라고?
7: 어.
5: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이게?
7: 그저 사교자리였단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3: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흘린 건 아닌지,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죠. 하지만 최근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5: 이번에 구속된 경찰이 당시 수사 1과 팀장인 거지?
7: 맞아. 그런데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배당된 게 1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당시 수사 2과도 이걸 맡았어.
5: 그러면...
7: 지금 검찰이 그쪽 경찰관들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3: 현재 검찰은 수사 1과만이 아닌 수사 2과 사건 처리 과정에도 외부 청탁이나 경찰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사 무마가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실제 수사에 개입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전망,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 수사 1과 수사 2과 뭐 다 엮이면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사건들은 뒤로 밀어두고요. 수사 무마 의혹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무마해달라 했다는 그런 의혹인 겁니까?
6: 네, 보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 양정원 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 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사건을 맡고 있던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경감을 소개받았고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로 공개된 통화를 보면 송경감이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드러난 경위도 특이합니다. 검찰이 남편 이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아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수상한 접촉이 걸려나온 거죠. 다만 이 과정에 양정원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사건을 보다 보면 뭐 수사 1과 2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필라테스 사기 사건이 왜 한 곳이 아니라 각각 배당이 됐던 건가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둬야 뒤에 나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6: 네.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여러 차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인 별개 사건들이다 보니 강남서 수사 1과와 수사 2과에 각각 배당된 거죠. 그런데 두 사건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송경감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 1과는 2024년 12월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반면 수사 2과 사건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중지됐다가 올해 초에 재개됐고 양정원 씨도 지난 4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건의 무혐의로 전체가 끝난 게 아니었고 문제의 접대 시점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수사 2과에는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3: 일단 수사 1과부터 보면 최근에 당시 1과 팀장이었던 송경감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기억하기로는 검찰이 지난 4월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었단 말이죠. 넉 달 사이에 뭐가 바뀌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6: 우선 송경감이 받는 의혹부터 정리하면 이 씨에게서 접대와 선물을 받고 수사 진행상을 알려주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보도된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51만 원 상당의 향응, 7월에는 명품 스카프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그 향응과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 자체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분명치 않다고 본 거죠. 그런데 넉 달 사이 검찰이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송경감이 접대 직후 이 씨에게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결과로 말해줄게 라고 하고 양정원 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소를 취소시키겠다 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죠.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자료가 쌓이자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3: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을 보면 이야기가 양정원 씨 사건 하나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송경감이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나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해준 정황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뭐 상품권이 수천만 원 상당 발견됐다는 의혹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송경감을 상대로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된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양정원 씨 사건 말고도 이른바 사건 장사 정황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자신 맡은 사건의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 뒤에 다시 찾아가 또 금품을 받은 정황,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의 돈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3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과 상품권 3천만 원 상당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여기에 검찰 조사를 앞둔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아니라 친분에 따른 돈 거래라고 말하라며 이른바 진술 코칭을 하고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까지 확보됐다고 하죠. 첫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사건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됐다는 정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장에 적힌 혐의, 의혹 단계라는 점은 전제하고 봐야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다, 뭐 사건 무마가 있었다 이 뜻은 아니라는 점 꼭 구분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사 2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 2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또 이 다른 의혹, 이건 뭔가요? 이 핵심 뭡니까?
6: 핵심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손을 대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2과 팀장이 지난해 7월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피고소인들 혐의는 명확한데 양씨 혐의는 애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실제 취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경찰청 소속 비경정이 남편 이씨에게 수사 2과 팀장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통화한 지 2, 3일 만에 그 권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공교롭죠. 수사 1과 건이 이미 끝난 사건을 둘러싼 접대가 문제라면 수사 2과 건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 개입 시도가 있었냐는 문제라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자, 수사 무마 의혹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법에 수사 무마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또는 뭐 어디까지 사실로 드러나야 해당 경찰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6: 맞습니다. 형법 어디에도 수사무마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 갈래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첫째, 뇌물죄입니다. 경찰관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느냐.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부탁이 노골적이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 대가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사교 자리에 불과했는지 만난 시점과 액수, 반복성, 대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둘째,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리 방향은 직무상 비밀인데 이걸 사건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경감의 구속 제명이기도 하고요. 셋째, 실제로 사건 처리를 비틀었다면 직권남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도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마가 성공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3: 특히 내가 담당 수사관한테 이 얘기했다라는 말과 실제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넣어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말 그대로 허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실제 수사에 손을 댄 건지 이걸 가려내려면 어떤 증거들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6: 네, 맞습니다. 얘기했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개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과시하려던 허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실제로 했는지, 얘기를 한 경우에도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담당 수사관의 진술입니다. 팀장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게 지시나 압박으로 느껴졌는지입니다. 둘, 사건 기록 자체입니다. 조사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든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이례적인 흔적이 있는지. 셋, 시점의 맞물림입니다. 접대나 통화 직후에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면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내부 보고와 결제 기록입니다. 결국 말과 기록을 대조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설령 허세였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개입 없이 돈만 받은 것이라 해도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개입까지 확인되면 죄책은 훨씬 무거워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자,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경찰 한 명이 개인의 일탈로 끝날지조차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 수사를 통해서 외부 청탁이나 압력 때문에 수사가 왜곡됐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미 내려졌던 혐의 없음 같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사건 자체를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까?
6: 네,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라서 한 번 내려줬다고 해도 사건이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재수사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소인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직접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없어도 불송치 기록은 일단 검찰로 보내 검토받게 되는데 검사가 보기에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도 숨은 물증이나 새 진술 같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다시 사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고요.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차이죠. 그래서 수사 과정이 청탁으로 왜곡됐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수사 1가 사건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2가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장혜진의 꿈의 대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요, 집 한 채라는 말의 무게가 예전의 집 한 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까지 바뀌면서 집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5: 그때 너 아빠한테 받아간 그 집, 그거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아?
7: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5: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잖아. 넌 집 한 채를 통째로 받고 우린 한 푼도 못 받고.
7: 아 이제 와서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3: 첫 번째는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줬는데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네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가 생전에 이미 준 재산인데도 다른 가족들이 다시 나눠달라 한다면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5: 너한테 넘겼던 그 땅 다시 내놔.
7: 예? 아니 7년 전 일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5: 그건 네가 나 모시고 살 거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해준 거지. 그런데 지금 나 병원 다니는 것도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네 동생들이 하고 있잖아.
7: 이미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증여세도 냈고 취득세도 제가 다 냈어요.
3: 나를 모시기로 해서 재산을 넘겼는데 정작 재산을 받고 나니 그러질 않았다. 실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7: 아버지 유산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아.
5: 아니 왜?
7: 아버지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 나한테 더 준다고. 너도 봤잖아.
5: 그건 부동산 이야기지. 부동산은 이미 팔아서 이제 없는데 현금도 다른 비율로 가져간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
7: 그 돈이 집 한 돈이잖아. 집이 돈으로 바뀐 것뿐이야. 아버지 뜻은 그대로라고.
3: 올해 달라진 상속법과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서 가족끼리 말만 믿고 넘기기엔 따져봐야 할 게 참 많아졌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 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자식들이 본인들 몫을 요구한 케이스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6: 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막내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27억 원쯤 되는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순이 넘는 어머니와 네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인이 생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 최소한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누나 4명에게 각각 8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그런데 법원은 어머니와 내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증여가 끝난 집인데
6: 5배 많기 때문입니다.
3: 네, 유류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상속법이 크게 바뀌면서 법도 꽤 크게 달라졌잖아요.
6: 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상속법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자격 없는 가족은 못 받게, 애쓴 가족은 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류분 상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조차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을 끊었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걸 막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연장선이죠. 둘째, 기여분 반영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반영이 방금 본 사건 같은 유형에서는 승부를 가릴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3: 그러면 방금 본 사건에서 만약 막내 아들이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여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모님 모신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유류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6: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만큼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무 효도나 기여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수십 년 동안 동거나 간병 전담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실제 이 사건에서 막내 아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바뀐 법 아래서의 가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결국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액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부모 부양 약속 자체가 재산 분쟁의 불씨가 된 그런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89세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7년 전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주장은 이겁니다. 증여한 게 아니라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름만 맡겨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받고 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비도 집안일도 다른 자식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간 겁니다.
3: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6: 법원이 본 건 말이 아니라 객관적 흔적이었습니다. 등기는 장남 앞으로 넘어가 있고 증여세와 취득세도 장남이 직접 냈습니다. 세금까지 내가며 받았다는 건 진짜 증여였다는 정황이죠. 반면 모시는 조건이라는 약속은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족 간 소송일수록 법원은 서류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마음속 약속은 법정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대신에 나를 끝까지 제대로 모셔라 말로만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건가요?
6: 네, 위험합니다. 문쟁이 생기면 남는 건 등기와 세금 기록뿐이거든요.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 조건으로 걸려면 이른바 효도 계약, 정확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떤 부양을 하는지, 잘 모신다가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 얼마, 병원비 부담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기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서면 약정을 어긴 아들에게서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도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한 장 차이로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네,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큰 방향을 보면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 살아라의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0: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상속 분쟁이 늘어난다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속 증여를 둘러싼 가족들의 셈법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1: 네, 상속 증여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기준이 몇 채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에 실제 사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덜고 살지 않는 집은 보유 혜택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감면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고요. 둘째, 그래서 물려주는 쪽도 받는 쪽도 거주가 변수가 됐습니다. 물려받아도 실제 살지 않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 넘길지보다 누가 거기 살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한시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생전에 집을 팔아 정리하는 선택지가 넓어진 건데 바로 이 생전 처분이 유언 문제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세금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써놓은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었죠?
1: 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본 자녀에게 부동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분쟁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유언 대상을 팔았으니 유언은 철회됐고 매매 대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 그리고 유언의 뜻은 살아있으니 그 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하급심은 유언의 철회로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팔았다고 곧바로 유언이 철회된 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 대금이 그 부동산에 옷만 갈아입은 돈이다. 유언자가 그 돈에도 유언의 뜻을 미치게 하려 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아버지는 사망 19일 전 암투병 중에 판 것이라 그 돈을 달리 쓸 사정도 아니었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진짜 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0: 방금 본 판결이 앞으로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령층이 세금이나 노후 생활을 고려해서 살던 집을 생전에 팔아버리는 경우 유언을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결론은 뜻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쓰는 게 맞다입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매매 대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그건 소송을 거쳐 입증해서 얻는 결론입니다.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면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남은 돈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다툼이 되겠죠. 특히 집을 팔고 이주하는 고령층은 판 돈이 노후 생활비와 섞이기 쉬워서 유언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훨씬 애매해집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는 건 반나절이면 되지만 소송은 몇 년이 걸립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면 유언장도 고쳐두는 것, 이게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0: 또 하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죠. 무주택자인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지분의 10%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1주택자로 잡혀서 2억 원을 상환하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집 전체도 아니고 지분 조금 받은 건데 유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을 때는 생각보다 못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마다 유주택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조금 너그럽습니다. 양도세는 공동상속주택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수에 넣고 종부세와 취득세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일정 지분까지 빼줍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심사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에겐 규제가 없지만 1주택자는 한도가 2억 원이라 4억을 빌려 쓰던 분이 지분 10%를 상속받는 순간 2억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상속 소수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 이력을 지워주는 개선을 추진 중이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정리하는 게 우선 현실적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누가 지분을 받을지 대출과 세금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쓰는 무주택 자녀에게 지분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Just Migh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김 식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오빠, 나 할 말 있어.
3: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2: 결혼 자금 있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 5,500.
3: 어.
2: 없어.
3: 어? 갑자기?
2: 주식으로 다 잃었어. 어떻게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마저 다...
0: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 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야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빚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대출받아 주식 안 한다고.
3: 맞아, 그러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벌었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벌었다고.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했단 거잖아. 신뢰의 문제지.
0: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였죠.
2: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빚이 생겼다고? 그때 3억 이래서 같이 갚았잖아. 당신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지금까지 4억 5천이야.
3: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2: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이혼하자.
0: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람,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1: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서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0: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손실액이나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1: 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할 정도로 깨졌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 보다는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0: 약혼은 실제 결혼까지 간 건 아니라서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식장, 계약금, 뭐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이 신혼집까지 미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복잡한 문제입니다. 항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입니다. 판례는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걸 전제로 주고받는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버린 돈, 이건 파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0: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속 예비 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천만 원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 신부 몰래 8천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가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1: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 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안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자,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한 뒤 주식 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빚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한쪽의 책임으로 뭐 귀속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죠?
1: 어떤 분에게는 안심하실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근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의 빚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0: 자,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다 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 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0: 오프닝에서 본 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1: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천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돈 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별거 할 때는 1억이었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때는 3억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요즘에 사실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1: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주 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의 시점, 예컨대 별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에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 기준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한 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한 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1개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파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1: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입니다.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와 위약금, 예물 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0: 네, 사건 엑스플레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굿 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이.
0: 주변에 보면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겁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임플란트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 예정됐던 75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2: 뭐?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11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3: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개를 한 번에 한다고 했대.
2: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와, 내가 해보니까 한 개도 만만치 않던데. 심지어 그분 70세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0: 결국 수술은 시작됐고

0: 10분을 번쩍 들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았지 괜히 들었겠어?
1: 병원에선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본 것 같은데?
0: 에?
2: 치과 측은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다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6분 뒤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0: 그 이야기 들었어?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숨졌다던데? 이번에도 임플란트 받다가
1: 진짜야? 같은 병원에서?
2: 물론 두 사건의 사망 원인이 같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숨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가려야겠죠.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계획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과연 환자가 숨진데 의료진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2: 자, 정확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치과를 찾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3: 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날 예정된 시술이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었는데요. 치과 측에서는 수술 전에 오늘 수면 마취로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실밥 빼고 임시 틀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국소 마취제인 아티카엔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16분 만에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A씨는 숨졌습니다.
2: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한두 개도 아니고요. 11개예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거고.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의학적인 처치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없겠습니까?
3: 네, 임플란트 개수 자체를 법으로 딱 몇 개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거든요. 75세 고령 환자에게 한 번에 11개의 의치를 심는 게 과연 적절한 시술 계획이었는지, 결국 11개라는 숫자보다는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국소마취제의 투여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권고량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 투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만약 권고량을 한참 넘어선 마취제가 투여됐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의료거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3: 네, A씨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 아티카엔이 16회분 총 1088mg이었다고 합니다. 아티카엔은 체중 1kg당 7mg을 넘기면 안 되는 약물인데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여량은 그 약 3배에 달했던 거죠. 국과수도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의료과실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원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추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0: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이라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1: 만약에 이 사망 원인이 뭐 다른 뭐 기왕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내용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의료진은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고 수술을 이어갔다. 뭐이 말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계속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에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들으셨죠?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생방송에 이렇게 사고가 나요.
1: 아, 네. 갑자기, 우리 언젠가 한번 해야죠.
0: 갑자기 뭐, 그, 내 노래가 달라져, 달라지기.
1: 제가, 저 모르게 지금, 띵송이 그, 바뀌었나?
0: 우리가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네. 그, 우리 할머니가,
1: 네네.
0: 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1: 소리.
0: 제가 지금, 갑자기?
1: 갑자기.
0: 근데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어요.
1: 새로운데요? 신선한데요?
0: 아, 그냥 갑자기.
1: 우리 한번 저거 해야죠, 다시.
0: 그래, 하자고요. 네, 예. 네. 자, 우리 통계님, 대구에서.
1: 네.
0: 운동회 때 점심 먹기 전에 박 터지게 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던져서 선생님이 버님이 찬다고 열받았다고. 이거 생각하니까.
1: 네.
0: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 오재미라는 네, 게임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죠.
1: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0: 네. 그걸 이렇게 그 안에다가 뭘 넣어 쌀인가 견과 아니, 쌀 어쩌다... 같은 거 넣어가지고
1: 네.
0: 그렇게 던지잖아요.
1: 아니 어쩌다 선생님을 맞히셔가지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오재미했던 기억이
1: 재밌네요.
0: 나고
1: 재밌네요. 네네.
0: 운동회 이전에 지금
1: 네.
0: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하니까
1: 맞아요. 네.
0: 남자들은 놀이가 뭐 그 공놀이가 좀 있었고,
1: 네.
0: 그다음 남자들은 닭싸움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리
1: 말뚝박기도 하잖아요.
0: 말뚝박기는 하는데
1: 여자들이 많이 하나.
0: 네. 다리를 꼬아가지고
1: 그쵸 알죠.
0: 부딪히는데
1: 네.
0: 이 다리가 풀릴까봐
1: 네네
0: 손수건을 팔하고 다리하고 묶습니다. 같이 안 떨어지게
1: 신박하다네.
0: 오래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1: 네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가서 부딪히고.
1: 네.
0: 그런데 옆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줄넘 아저 그 뭐죠 그 고무줄. 그거 많이 하잖아요.
1: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하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 맨날 가서 끊어트리고 땡겨서 울리고.
1: 닭싸움이나 하세요 그냥.
0: 그때 기억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네. 가슴팍 갔다가 귀에 갔다가 이렇게 단을 올리더라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마 이렇게 확 안으로 넣어가지고
0: 그리고 뭐 이렇게
1: 잡아떼리면서 하죠.
0: 다리로 이렇게 꽈다 하면서 뭐 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때 기억에
1: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 그 운동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초등학교 때만 얘기만 해도
0: 그럼요.
1: 너무 많은 거예요.
0: 얘기거리가 너무 많잖아. 네. 그 당시만 해도.
1: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더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저학년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국민체조 시작 빰빠밤빠밤 그거를
0: 하나 둘셋넷 하나 둘
1: 대륙동 시작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가면 선생님이 무슨 쿠폰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쯤에 이제 가서 국민체조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다시 등교를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예. 이것까지 개근상에 저희는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전부 개근상을 받은 아이는
0: 네.
1: 정말 보통 우등상보다 더 잘한 아이.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0: 네네네.
1: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매일 꼬박꼬박 가서 내가 이거 개근상 받았다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장하다.
0: 혹시 국민학교는 서울서 나오셨어요?
1: 저는 그때는 또 대구에 살았어요.
0: 아, 대구에 살았어요?
1: 네, 대구에서도 잠깐 살고 부산에서도 이제 잠깐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잘 가재 그러고 제가 나랑 또 어디 가재나 보다. 그래서 어디 또 가냐 그랬더니 잘 가재 그랬던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어린 애가 일어나기는 싫었겠지만 일단 가면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흰 체육복 위아래 입고 가서 이제 선생님 단상 위에 올라가 있으시고 그 구령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0: 우리 저 비니 씨 때는 급식 없었죠?
1: 급식 저희는 없어 밥 안 주고 빵 줬던 것 같아요.
0: 저희도 빵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우유.
1: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서울 우유 저희 줘가지고 그 다 먹고 그 우유깍 씻어가지고 납작하게 딱 해서 주머니 확 걸어가면 거기까지.
0: 그 제가 어렸을 때는
1: 네.
0: 이렇게 조그만 병에 있는
1: 네.
0: 그 서울 우유 전에 목장 우유라고 있었어요. 그 브랜드가.
1: 네.
0: 그럼 이제 집 앞에다가 배달을 하면
1: 네네.
0: 그거 훔쳐 먹느라고
1: 또. 아유.
0: 배들하고
1: 야빠. 네.
0: 그리고
1: 네.
0: 이제 초코 우유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1: 너무 비닐 너무 맛있어요.
0: 그게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그 초코 우유는 그때 딸기 우유는 많이 못
0: 마셨는데 많이 못 먹었는데
1: 초코
0: 우유는 굉장히 열심히
1: 맞아요.
0: 먹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
1: 그거하고
0: 기억이.
1: 바나나 우유 진짜 맛있게 네. 먹었는데
0: 바나나 우유 또 좋았죠.
1: 네. 네. 그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뭐 이렇게
0: 그렇지.
1: 하잖아요. 네. 그래서 9월쯤 뭐 이제 장마 끝나고 9월 때쯤 이제 그 운동회를 하는데 날씨가 이제 더위가 조금 네. 이제 수그러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운동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땐 그랬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0: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1: 아, 왜요? 없었어요?
0: 뭐 여담인데 저는 부모님 잘돈 덕분에 좋은 사립.
1: 사립은 초등 운동이
0: 그게
1: 없어요?
0: 그게 아니고 리라국민학교를 갔는데 네. 리라국민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1: 오~
0: 자체적으로.
1: 아, 그래요?
0: 예, 앞에 조금 아까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 같이 농구장을 파놓은 게 다예요.
1: 아, 그럼 운동회 안 해보셨어요?
0: 운동장이 없어. 운동회는 해본 적 있고, 소풍만 갔어요.
1: 아, 안타깝다.
0: 운동회는 이제 중학교 가면서 처음.
1: 아유, 그 중학교 운동회는 운동회 아니죠. 그건 체력장.
0: 네. 나는 운동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1: 초등학교 때 네. 운동회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한 5교시, 6교시 거의 이제 학교 끝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반끼리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림이라든가 뭐 꽃 같은 그림 만들어서
0: 마스코트 하고,
1: 만들기도 마스코트 하고 뭐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홀라 룰라룰라 뭐 이런 것도 추고 얼마나 그리고 그 총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0: 마스 게임
1: 이거 안 해봤어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요?
0: 못 해봤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0: 그런 기억이 운동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 그러셨어요.
0: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소풍만 그냥 갔어요. 맨날.
1: 그러면은 천군 백군 뭐 이런 거 하나도 줄다리기 뭐 이런 거
0: 중학교 가면서부터 했죠.
1: 아 여러분 빨리 카톡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니 씨께서 그런 기억이 없으셔서 저희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대신 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그 학교가 그 축구하는 학교라서 네. 축구 응원은 많이 갔어요.
1: 아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또 제가 그때도 이제 대구에서 그 운동회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커다란 이제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은 전교생이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쓰고 둥둥둥둥둥둥 선생님 북소를 듣고서 쭉쭉쭉쭉쭉 쫓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가는데 딱 한 애가 다른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할머니가 아유 저 집 부모 너무 속타겠다. 애가 왜 저러냐 좀 떨어지나 보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보자기를 딱 벗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0: 근데
1: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이게 잘 소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쫓아가면 될 텐데 왜 너 혼자 절로 갔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저기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갔는데 딱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엄청 혼나서 운동회 하면 저는 그때 기억이 진짜 제일 먼저 나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0: 뭐,
1: 있나?
0: 그냥 뭐 철따구니가 없었지 뭐.
1: 아니 어린애가
0: 무슨 생각이 있어?
1: 어린애가 센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말씀 맞다나 옆에 인기척을 느끼고 같이 사사사사사 갔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0: 그리고 저는 기억에 네. 사실 뭐 저는 특수성인데
1: 네.
0: 어렸을 때 소풍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부모님하고 가본 적이 없어서.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엄마나 아버지 얼굴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잘 때 들어오시고
1: 네. 뭐 깨기 전에
0: 학교 갈 때는 없고
1: 네.
0: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없어서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있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1: 네.
0: 친구들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자 그러고 그럴 네. 때는 제가 밥 안 먹고 온 적도 있어요.
1: 왜요? 불편해서요?
0: 아니 거기는 다 가족들이랑 먹잖아.
1: 근데
0: 저는
1: 어린애가
0: 가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1: 어떡하면 좋아.
0: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가
1: 네.
0: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호로를 다니시는 오셨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저희 집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1: 네.
0: 저는 4살부터
1: 네.
0: 제 남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 역할을 했어요.
1: 아~
0: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갈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 이모.
1: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0: 아, 다 알죠.
1: 네. 네,
0: 아는데
1: 네.
0: 아는데도 저 자신만큼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살면서 글쎄 엄마 아빠랑 외식한 게 3번 정도 같이 그냥 가족 외식이라는 걸 한 게 딱 세 번. 그것도 세 번 다 어린이날. 우리 때는 어린이날 있어서.
1: 큰 날이죠.
0: 그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 네. 그것도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이 엄마 아버지를 초대한 거야.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오라고.
1: 네.
0: 그래서 대접은 잘 받았죠.
1: 네.
0: 근데 그런 그 기억들은.
1: 그런 그러니까
0: 남들이
1: 없으시구나.
0: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근데 네. 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1: 리라는 뭐 아무나 다니나요?
0: 그러니까요. 네. 어, 리라도 네. 그 들어간 얘기를 잠깐 하면 네. 그 당시에 추첨을 했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추첨이 끝났어요.
1: 네. 백으로 들어가셨구나.
0: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항의를 한 거지.
1: 네.
0: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좀 네. 하자 그랬더니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리라도 있고 은석도 있고 그런 사임이 있어.
1: 네.
0: 글로 가자 그런데 마침.
1: 네.
0: 옥상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1: 네.
0: 어 이분이 그분이네 올라오시라고 그래
1: 아.
0: 무슨 일이십니까?
1: 네.
0: 아유 당연히 저희가 입교시켜드려 저 백으로 들어갔어요.
1: 특혜를 받으셨네요.
0: 네, 굉장한 아. 특혜를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리라 안 가고 다른 학교 갈 뻔했어요.
1: 그래서 운동했을 텐데.
0: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다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운동회를
1: 네.
0: 하는데.
1: 네.
0: 저희 중학교는 고맙게도 효창 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1: 중학교 운동회는 어떻게 하죠? 저희 때는 중학교 운동회 안 한 것 같은데요.
0: 운동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 대회 같이
1: 네, 네, 네.
0: 운동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올라가니까 사이클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1: 네.
0: 제 중학교 때가 굉장히 자전거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두발 자전거.
0: 네.
1: 네.
0: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네, 밖에
1: 네,
0: 얇은
1: 네,
0: 거.
1: 네, 네, 네.
0: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1: 네.
0: 저희 집이 그때 집에서 공사를 해서 유리 가게 아저씨가 유리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1: 배달
0: 자전거를
1: 자전거. 네.
0: 유리 고치는 동안에 그 자전거를 그 유리하는 그 사람의 보좌
1: 네.
0: 그 보좌하는 일꾼 형한테
1: 네.
0: 자전거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자전거로
1: 오.
0: 유리 일하시는 동안 배운 거야.
1: 고세.
0: 네.
1: 네.
0: 그래서 보니까
1: 네.
0: 어디 가면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1: 네네네.
0: 그래서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기 시작해서
1: 네.
0: 그 자전거를 빌려서 사이클 대회를 이제 나가는 거죠.
1: 대회를. 네.
0: 그래서 1등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죠.
1: 네.
0: 그 당시에는 선물이 이제 노트를 주더라고. 노트 10권, 뭐
1: 네,
0: 20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멋지시네요.
0: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굉장히 그 사이클 자전거가 유행일 시기라서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 많죠.
0: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 부의 상징.
0: 그의 상징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그 뭐 안타깝지만
0: 예.
1: 그 이제 운동회 가면은 다 이제 같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0: 네.
1: 엄마가 이제 김밥 싸주시면은 김밥이랑 그리고 킨사이다 저희 할머니는 칠성보다
0: 킨사이다 초록색 병에 네. 들어가 있는 거 알지 킨사이다
1: 킨사이다를 좋아하셨고 저는 환타를 좋아했고 네.
0: 아 환타는 뭐 누구나 다
1: 네.
0: 저는 유난히 포도 맛을 좋아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운동 신경이 그렇게 없어요. 뛴다고 뛰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저가 진짜 못하는 애는 중간에 뛰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0: 그렇구나.
1: 잘하는 애가 뛰고
0: 예,
1: 낮
0: 예.
1: 마지막에 잘하는 애가 뛰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뛰고 오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풍만큼이나 운동에도 엄청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추억
0: 근데
1: 같아요.
0: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통계님은 운동회 하면
1: 네.
0: 냉차와 번데기 사먹는 재미도 있었다고. 이제
1: 그 학교 앞에서.
0: 그렇죠.
1: 그렇죠. 더우니까.
0: 그런데 사실 네. 한국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그런 정서가 있고
1: 네.
0: 추억이 남아있고.
1: 네.
0: 사실 미국에서는 뭐 운동회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네. 그런 게 아예 없고.
1: 네.
0: 뭐 운동은 그 초등학교 저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가보고
1: 없죠.
0: 그러면 완전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완전. 없어요. 그냥 뭐 필출입이나 갈까.
0: 아, 그러니까 필출입하고는
1: 네.
0: 필출입은 그냥 구경 가는
1: 다르지.
0: 거고.
1: 네.
0: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뭘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저도 참여해본 적도 없고 그런. 소식을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았냐면은 그럼요. 학생들을 하나로 쭉 모아주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약간 그 반과 반과의 그 경쟁도 있잖아요.
0: 그럼 있지.
1: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0: 선생님들의 또 그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1: 막 이악 물고 막 오재미 아까 얘기하셨지만 속 더 막 칠지게 넣어가지고 그럼. 그쪽 그래갖고 막 박 터뜨리면 쫙 떨어지면서 뭐 무슨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운동회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오고
0: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네. 그리고 일단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연습하라고 그렇죠. 나가니까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서 그냥 뭐 연습한다고 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다 그리고 선생님 호루라기 계속 부는 거죠.
0: 제 기억으로 2009년도 제가 이제 데뷔하고 이제 무명 시절 때는 네. 뭐 돈을 떠나서 행사만 되면 쫓아가야 돼요.
1: 네.
0: 그런데
1: 알려야 되니까. 네. 네.
0: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운동회를 몇 번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회인데 그 동네 잔치야.
1: 아.
0: 거기 뭐 제일 큰 데 모여서
1: 네.
0: 그러니까 오전에는 운동회하고 오후에는 이제 쇼
1: 딥프리.
0: 같은 것도 해서 뒤풀이 네. 같은 것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애들 끝나가면 어른들도 달리게
1: 그치.
0: 하고
1: 그쵸.
0: 뭐 이렇게 발 묶어서
1: 맞아요,
0: 달리다가
1: 맞아요.
0: 자빠지고 넘어지고
1: 둘이 같이 발 묶어가지고
0: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조회하는 그 단상
1: 네 있어
0: 거기가
1: 네.
0: 무대인 거야.
1: 네. 아.
0: 그래서 거기 딸랑 올라가서 반주 틀어놓고 노래하고 저희야 뭐 그냥 근데 네. 사람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와요.
1: 맞아요.
0: 동네 잔치다 보니까
1: 상상이 되네요, 막.
0: 아, 그리고 네. 저쪽 편에 보면 이미 그 곤드레 만드레 된 아저씨들이
1: 네.
0: 주로 막걸리하고 네. 파전 뭐 이런 거 한쪽엔 막 잔치 완전 난리예요, 난리.
1: 근데
0: 잔치.
1: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0: 그럼
1: 놀고
0: 아이들끼리
1: 있고.
0: 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동네 잔치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는 보기가 좋았던 게
1: 네.
0: 그렇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여자분들은 음식 만들고
1: 네.
0: 거들고 그저 못 갖다 줘서 날리고
1: 네.
0: 뭐 먹으라 그러고
1: 다 정이죠 뭐.
0: 그리고 그 우리 좋아하는 그 돼지 머리 같은 거 막 썰어가지고 뭐 주고
1: 머릿고기
0: 잘 얻어먹고
1: 네.
0: 또 갈 때는 또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
1: 맞아요.
0: 뭐 어떤 때 사과, 어떤 때 배 네. 이렇게 또 싸서 주시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굉장히 그게 운동회를 떠나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1: 지금 막 생각들 많이 나실걸요.
0: 네,
1: 그때 운동회
0: 순철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세대인데 돈이 귀해서 칡뿌리 사 먹었던 기억도 있다고. 그러니까
1: 아.
0: 저희 어렸을 때는
1: 네네.
0: 이렇게 좌판에
1: 네.
0: 칡뿌리를 갖다가 집 짜는 거 넣고 그 자리에서 집 쪄주고 짜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근데 그게 좀 씹다 보면 좀 단맛이 나나요?
0: 근데 써요.
1: 쓰죠.
0: 기본적으로
1: 근데 그 몸에 좋은 거잖아요.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좌판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 동네에도 니어카 끌고 다니면서
1: 네.
0: 뭐 뻥튀기 네. 뻥이요 하는
1: 네.
0: 게 있었고
1: 네.
0: 뭐 뽑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아, 그럼요.
0: 예, 그거 먹은 적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뭐 번데기 장소 아저씨가
1: 그 신문지에 싸주잖아요.
0: 네, 그 봉투에 네. 그 국물 좀 더 달라고.
1: 그걸 또 이렇게 먹겠다고.
0: 그 동그란 판 돌려서 조금 더 먹겠다고
1: 네.
0: 그랬던 기억도 나고.
1: 짭짤한 국물.
0: 좀 날 추워지면 그 핫도그 장사가 또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핫도그가
1: 네.
0: 소세지가 너무 얇은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더 먹고 싶고 그래서
1: 네.
0: 아저씨한테
1: 네.
0: 그 핫도그에다가 밀가루 한번 더 발라가지고 두툼하게
1: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면서 네.
0: 근데 소세지가 너무 작으니까
1: 맞아요, 너무 작아요.
0: 밀가루라도 먹으려고 그때는 잘 먹을 때니까
1: 그치.
0: 그랬던 추억도 있고
1: 네 학교 앞에는 진짜 먹을 것도 많고
0: 네.
1: 진짜 재밌는 추억도 많고
0: 그리고 뭐 우리 비니시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소독을 하러 소독차가 다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냄새가 좋아서 그
1: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0: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회춘했었다니까요, 다들.
0: 무지하게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네, 그랬던.
1: 그 열심히 따라다니고.
0: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만 느낄 수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1: 없네.
0: 그런 추억들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초등학교면 저도 벌써 50년 전 얘기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면 가물가물한 것 같지만
1: 생각이 나죠.
0: 바로 코앞에 있듯이
1: 맞아요.
0: 어떤 때는 눈앞에 선하고
1: 네.
0: 그렇지 않나
1: 네.
0: 싶어요.
1: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운동회 그리고 운동회 하면은 그 운동장에 만국기가 쫙쫙 걸려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어린 나이에 보는 그 운동장은 너무 넓고 크고 네네. 그리고 만국귀가 걸려 있는 걸 괜히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리고 그 반대항 할 때는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줄다리기 하고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가 천군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백군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너무 진짜 지금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인 거예요.
0: 저는 뭐 안타까운 추억인데 이제 그 한국의 서울 운동장에서 네. 연예인 축구 대회라는 걸 했어요. 저 어렸을 때.
1: 네.
0: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허준호 씨 아버지 허장강이라는 네, 네, 네. 영화 배우가 네. 그날 축구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그날요?
0: 심장마비로. 저는 먼발치에서 봤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따라서 네. 연예인 축구 대회 그때 대표가 이제 아버님하고 신성일 씨하고 이제 서로 대표로 그렇게 해서 그 축제였었죠. 서울운동장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날 뛰시다가 좀 무리하셔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제 기억에 있었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다치신 분도 계셨고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운동장에서 하던 옛날에 다 흙바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다 찢어지고
1: 다 넘어지고
0: 깨지고
1: 무릎 진짜 많이 깨지잖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그런 데 가면 꼭 양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와 있고
1: 네.
0: 응급치료 해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그런 거 뭐 좀 쓰라린 추억도 가지고
1: 네.
0: 있고
1: 그래서 양말을 그냥 발목 양말이 아니라 그 무릎까지 올라오는
0: 그렇지,
1: 긴
0: 그렇지.
1: 양말 네. 신으라고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실내화를 신고 이제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실내가 좀 미끄럽고
0: 그럼요.
1: 엄청 많이 넘어지고 그랬죠.
0: 그때만 해도 다 실내화 신을
1: 실내화,
0: 때니까
1: 그 신발 주머니 가지고 다닐 때니까요
0: 그렇죠 네. 실내화 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에 들어가선 더 신 같은 거 비슷한 거 실내화 같은 거
1: 네.
0: 그런 건 항상 신었던 것 같아요.
1: 예. 네.
0: 바닥이 마룻바닥이 그러니까.
1: 네.
0: 혹시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주판 배워본 적
1: 주판
0: 없죠?
1: 주판 저 배웠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0: 저도 5학년 때
1: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0: 1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274원이요
1: 네.
0: 210
1: 네.
0: 근데 주판이 보면 네 알짜리가 있고 5알짜리가 있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근데 옛날엔 5알짜리 썼는데
1: 네.
0: 요새는 4알짜리 그 당시에는 밑에 썼었어요.
1: 밑에 4개 위에 하나
0: 네. 그래서
1: 네.
0: 그 네. 더하기 곱하기 했던
1: 그러니까
0: 그
1: 한번 쫙 털고 또 막 하잖아요.
0: 털고
1: 네.
0: 쫙 올리고 볼펜 옆에 끼고
1: 맞아 이렇게 끼고
0: 네. 근데 네. 그 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1: 네.
0: 주판은 안 보고 이 그리 종이만 보고
1: 다 알죠.
0: 그냥 하는데
1: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0: 전자계산기하고 했는데 안 틀리더라고요.
1: 그거 그래서 대회도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주산 부기 그래서
1: 있었,
0: 그,
1: 학원 있었어요.
0: 네, 학원
1: 저도
0: 있어,
1: 다녔어요.
0: 경리과에 가고 일하고
1: 네.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야, 그 진짜, 진짜 주판이란 건 추억이다.
1: 끝이 없네요. 네, 그땐 그랬지 토크는. 거.
0: 근데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
1: 네네.
0: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 산수를 못해요.
1: 이렇게 이렇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네.
0: 우리는
1: 네.
0: 100불에서 28불어치를 샀으면 72불 주잖아요. 그냥.
1: 네, 네.
0: 걔네는 그걸 몰라요.
1: 저도 지금 조금.
0: 그래서
1: 네.
0: 일단 28불 샀으니까
1: 네.
0: 28하고 나머지 가지고 29, 30,
1: 거꾸로 40. 세죠.
0: 거꾸로 하더라고요.
1: 근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돈을 거꾸로 완벽하게 맞춰주니까.
0: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그 가스테이션을 가서
1: 네.
0: 쉽게 해서 100불을 내고
1: 네.
0: 뭘 샀어요.
1: 네.
0: 15불어치를.
1: 네, 네, 네.
0: 그리고 35불 나머지를 가스를 넣으려다가
1: 네.
0: 20불만 넣으려고
1: 네.
0: 그랬으면 15불 산 거에다가 20불 넣었으니까 35불이니까 65불 주면 되는데
1: 네. 헷갈려 이제 그때부터.
0: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1: 네.
0: 왜 시간이 많이 걸린대. 왜 그러냐니까
1: 네, 네.
0: 계산기에
1: 네.
0: 일단 100불에서 15불을 빼고
1: 네.
0: 나머지를 줬다가
1: 네. 또 다시 이제
0: 내가
1: 해야 되니까.
0: 35불이니까 거기 35불을 뺐다가
1: 네.
0: 안 하니까 다시 100불로 갔다가
1: 이 레지스터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0: 15불에다가 네. 20불을 다시 하면
1: 아이고야.
0: 그러니까
1: 생각만 해도
0: 뒤에서
1: 복잡하네요.
0: 막 난리가 난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자꾸 늘어지니
0: 사람들이.
1: 길어지니까.
0: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0: 빨리
1: 가라고.
0: 빠지라고. 아주 그런 일도 있어요.
1: 당황스러우셨겠어요.
0: 저 말고도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분들 그런 경험들이
1: 그런
0: 간혹
1: 한두 번 있을 거예요.
0: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답답함도 느꼈고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1: 빠릿빠릿하잖아요.
0: 그 암산 기본적으로
1: 네.
0: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다 알고
1: 그럼요.
0: 누구나 다
1: 네.
0: 덧셈 뺄셈까지는 쉽게
1: 네.
0: 다 파악이 되잖아요.
1: 네.
0: 연령과 관계없이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재밌네요.
0: 뭐 이렇게 참 그 추억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너무 머리에 남는 좋은 추억도 있고
1: 네.
0: 또 안타까운 추억들도 있고
1: 네.
0: 사실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살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우리 그 오승근 씨가 이제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1: 네.
0: 몰래 옵니다예요 제목이 떠나간 김자옥 씨를 그리워서 만든
1: 네.
0: 노래인데
1: 네.
0: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1: 네.
0: 참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아마 우리 비니 씨도 포함됐지만
1: 네. 네.
0: 다들 몰래 울고 살았을 거예요.
1: 그쵸.
0: 네. 그 뭐 특히 여성분들은
1: 네.
0: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
1: 네.
0: 미국까지 와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남자가 조금 더 편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는 일만 열심히
1: 밖에
0: 하면
1: 나가서
0: 되는데
1: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0: 여자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1: 아이도 키워야 되고
0: 아이도 키워야 되고 물론 남자가 도와주지만
1: 남편도 챙겨야 되고
0: 대다수의 네. 가정의 책임들이
1: 네.
0: 다 여자한테 있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여자들은 훨씬 더 몰래 울었던 적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언젠가 한번 또.
0: 근데 또 봐요. 우는 날이 있어야 또 웃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1: 근데 지나고 보면요.
0: 네.
1: 그때 내가 왜 울었지?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을 텐데 딱히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잖아요.
1: 맞아요.
0: 느낌이 그런 거지.
1: 네. 네.
0: 자, 오늘은 우리 비니 씨와 함께 네. 물론 뭐 소풍이나 운동회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또 추억들을 끌어내서
1: 네, 살아온 이야기. 네,
0: 좋은 추억의 시간 됐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1: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0: 네.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2: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화. 엘리 우리 소리 연구가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학회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2: 그러게요.
0: 네.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2: 아, 요것이 처음껏 들어보시면은 네네. 아,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개금이 가장 네. 우리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0: 어머, 그럴까요, 진짜? 아니,
2: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개금의 그 악기 연주 소리가 우리 사람의 소리하고 비슷하다고요?
2: 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예,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은 그 해금으로 연주하는 월량 대표 아작심 네.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2: 유명하죠.
0: 아 근데 이 노래를 연주로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해금 연주로.
2: 네.
0: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천민밀이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주현미 씨도 불렀고요.
2: 네. 이게 싹 부스러지는 소리가 네. 사람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0: 잘 모르겠어요.

0: 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해금의 이 소리가 어떤 면이 사람과 닮은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1: 일단 이제 그 파장이 아하. 파장이 이제 우리 이
0: 소리의 저기, 파장이
1: 예 소, 아. 소리가 싹 부서져 나오는 소리와 네. 우리 사람의 소리의 파장이 비슷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금 산조를 가장 잘 만드신 분의 산조가 네.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0: 아~
1: 판소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 조금 이따 만약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소리하고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톤이 제가 소리를 해서 그런지 저는 제 소리가 이렇게 그 부스러져 나가는 네. 그런 소리를 느끼거든요. 근데 해금이 그래요. 아닌가요?
0: 아니 사람마다 이제 듣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저희 일반인들은 이거 들어도 아, 이게 사람의 소리랑 뭐가 닮았다는 거지? 뭔가 이 소리의 파장이 닮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판소리와 이 해금의 콜라보로 들었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예.
0: 아, 그렇네요. 재밌네요.
1: 그리고 예. 다른 악기와 심지어 중국의 얼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0: 네.
1: 그것들은 굉장히 기계같이 깨끗한 소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해금은 울림통이 나무판이에요.
0: 아.
1: 그 거친 나무판의 소리가 그냥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그 우리도 지난번에 들었던 정가나 이런 거하고 달리
0: 네.
1: 판소리의 그 거친 맛이
0: 네, 네, 네.
1: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남들도 평가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해금 연주를 들으니까
1: 네.
0: 와 이걸로 그 CCM 찬양을 해도 너무 은혜롭고
1: 많이들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 연주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1: 그러니까.
0: 은혜롭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 그
0: 해금 연주로
1: 소리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네, 해금 많이 해요.
0: 그렇군요.
1: 해금이 왜 그렇게
0: 네.
1: 그 서양 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대금 같으면 구멍이 6개
0: 네.
1: 뭐 가야금은 12줄 거문고 6줄 이게 줄에 다 높이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해금은 줄이 두 개밖에 없는데 높낮이를 아무데나 내가 잡는 데가 어떤 몸이에요.
0: 근데 진짜 신기해요. 줄이 두 줄인데 어떻게 네. 이런 소리가 나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우리 지난번에 수군가에 제가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0: 네.
1: 여기 그 저기 수궁 풍류가 으뜸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음악을 이제 들려달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강의 해금이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해강이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해금인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 북부예요.
0: 아.
1: 그 중국 북부 소위 얘네들이 얘기하는
0: 네.
1: 오랑캐 민족 사이에서 쓰여졌던 그 두 개의 저기 뭐야 이 현악기가
0: 네.
1: 해금이고 중국의 어루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틀려요, 이거는. 우리는 대나무 뿌리 통에 얇은 나무판을 이제 그 갈아 붙여가지고
0: 네.
1: 나무판이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데
0: 어허.
1: 중국은 그게 뱀 가죽을 써요.
0: 어머나.
1: 뱀 가죽을 써가지고.
0: 네.
1: 근데 뱀 가죽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동물의 가죽처럼 그 두꺼운 게 아니라 뱀 가죽 그 얇은 거를 땡.
0: 혀가 얇아서 그런 거야.
1: 예. 그 소리가 굉장히 나중에 혹시 얼후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운데 해금은 거칠거칠해요.
0: 네.
1: 거칠거칠한 게 오히려 우리를 좀 더 이렇게
0: 울림을 주잖아요.
1: 네. 저한테는 그래요.
0: 저도 울림을 주는 소리다. 너무. 좋다.
1: 너무 깨끗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만지지도 네. 못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그 우리나라 해금은 만들어진 것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점점 됐는데 얼후는 또 쇠, 그 줄도 쇠로 만들어요. 어.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해. 아하. 근데 우리는 줄도 명주실이야. 명주실에 예. 그 밑에는 나무통 네. 이래가지고 소리가 지금 이 천밀밀 이 저기 뭐야 그
0: 권량대표 아저씨
1: 예 요거를 들어보신 것 같이 거칠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 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예. 다독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1: 그런데 너무 좋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0: 어. 야단을 쳤다가 그냥 뭐 그런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은 나도 그래봤어, 나도 그랬어,
0: 나도 그랬었어. 어.
1: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이렇게 맑고 청하게 뭐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슬퍼해 주는 제 느낌은.
0: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학회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네. 아니 대표님은 그 연세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연세대.
1: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0: 고려대 출신이세요?
1: 네.
0: 근데 연세대는 어디서 나온 거지?
1: 저희 집사람이 연세대예요.
0: 아니 고려대 나오셨는데 네. 전혀 이 국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공이.
1: 뭐 연세대도 국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대가 있지요 거기는. 네, 근데 우리는 음대가 없고.
0: 고대 음대 나오신 거예요?
1: 아니요 음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링 스쿨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엔지니어링 스쿨 엔지니어 하신 전공을 하셨는데 네.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1: 엔지니어의 그 이렇게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방식, 아, 그리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예.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파고 들면서 파악해내는 거
0: 아,
1: 그런 거는 거기서
0: 거죠?
1: 나온 것 같아요.
0: 아하. USC에서는 뭐 공부하셨어요?
1: 여기서도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면서 성악을 네. 같이 했어요. 아,
0: 성악을 같이 해서 성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 쪽으로 이렇게
1: 네.
0: 아, 바뀌신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인생 하나만 네. 하고 살기에는 참 아깝다.
0: 아.
1: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0: 아, 자랑하시는 거네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니 이제 성악을 하셨는데 네. 이제 목소리 성대결절,
1: 네.
0: 성대결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국악적으로 이제 바꾸신 거라면서요.
1: 네.
0: 근데
1: 그런데
0: 예. 성대결절하고 국악은 상관이 없습니까?
1: 상관은 없어요.
0: 오히려 거친 소리를 내야 되고 굉장히 고음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1: 그런데는 거친 소리 내게 돼. 저는 그전에는요. 거친 소리를 내보고 싶어 하는 게 제 소원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 후에 이제 거친 소리가 나기는 났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어차피 제가 성악을 못하니까 다른 뮤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제 네. 대금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0: 아~
1: 대금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 그때서부터 국악을 파고 들어갔어요.
0: 아 대금 연주?
1: 네.
0: 아 대금 연주를 하시면서 이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1: 들으면서 그때 제가 뭐 해보니 뭘 했겠어요.
0: 아~ 들으시면서 이제 국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군요.
1: 네. 그래서 이거 This is something.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봤죠.
0: 아, 그러시군요. 그때가 몇 살이.
1: 그때가 나이 한 마흔쯤 됐어요.
0: 어허.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70이 조금 있으면 70이니까 뭐 네. 이제 30년은 좀 안 된 그런 기간을.
0: 그래도 꽤 오랫동안
1: 했죠.
0: 국악하셨네요.
1: 굉장히 제가 인생 2막이라고
0: 네.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해금이 참 매력 있는 악기는 악기인 것 같아요. 이
1: 네.
0: 소리를 들어보면 좀 뭔가 이제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고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요새 해금을 이제 공부하고
0: 네.
1: 있거든요.
0: 네.
1: 근데 해금은 제가 하나 그 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0: 네.
1: 말씀드릴게요.
0: 네.
1: 저기 우리 그 저희 우리 소리와 국악 세계화 협회에서 그 흥타령 경연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0: 어허.
1: 사람들을 다 이제 오픈 시켜 가지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연주자들을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0: 네네.
1: 한 분이 그 가야금이고 한 분이 대금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대금도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뭐 E 플랫 소리가 난다 아니면 C 소리가 난다 정해져 있고 가야금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반주를 하면은 딱 그 높이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뭐 다른 서양 노래처럼 네. 그 뭐 E 플랫 메이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남자들은 참 고생할 정도로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그게 반주가 나오니까 전주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가 한 소절 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네.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 되면은 그 말씀 그 해 주시라 그러면 네, 네. 저기 음악을 빼겠다. 그 북으로만 해 드리겠다. 근데 이분이 아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북을 쳐 주면서 소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고거 한번 들이박혔다고 그 음을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0: 와.
1: 그래 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망쳤어요. 그 경연대회를. 예.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높아서.
0: 아, 안 나오니까.
1: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걸 망쳐 가지고 결국 소리를 관뒀어요.
0: 아이고.
1: 그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분이 소리도 잘하고 그러시는 분이.
0: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권면해
1: 주시면
0: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암만 그렇게 해도 너무 실망이 그건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아, 그때 참 그랬는데 해금이 있었으면은 해금으로 만약에 했으면 음을 좀 낮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맘대로 낮췄다가 맘대로 올렸다가 하는 게 해금인데.
0: 그렇군요.
1: 예.
0: 예, 이 해금 연주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1: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재미국악원 원장님이신 김미자 선생님이
0: 네, 해금 연주하세요?
1: 해금 연주하세요.
0: 한번 모시고 오세요.
1: 아 그럴까요?
0: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1: 여기 한국일보에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0: 아 진짜요? 한번 모시고 또 해금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그럼 또 황홀하죠.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LA 네. 지역에 이제 국악을 전하고 계십니다.
1: 네.
0: 사실 이런 방송을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 국악에 대해서. 그죠?
1: 예, 그리고
0: 유일하게
1: 저도
0: 저희 라디오
1: 다해서.
0: 서울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우리 김원일 선생님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1: 우리 고 선생님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런가요?
1: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서 그 국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제 판소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네. 국악이 해금이 줄이 두 개잖아요.
0: 네.
1: 근데 활을 쓰잖아요.
0: 네.
1: 활이 줄 두 개 있는데 줄 바깥으로 쓸까요? 안쪽으로 쓸까요? 줄 가운데로 쓸까요?
0: 가만히 헷갈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1: 웃기죠. 그
0: 네,
1: 저기 바이올린은 다 위에서 이렇게 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예. 뭐 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금은 이 두 줄 사이에 말총이 들어가 있어요.
0: 어머나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바깥 줄을 쓰면은 높은 소리가 나고 안쪽을 쓰면은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악기예요.
0: 특이하네요, 진짜.
1: 네.
0: 진짜 과학적이네요. 예. 공대 그래서, 출신이시니까 그런 소리라던가 네. 그런 울림이라던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연구하고 네. 뭐 그 구멍 있는 악기들도 걸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해금이 저한테 훨씬 더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곡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간대요.
1: 예, 그 40초 정도쯤에서 나오면은 해금과 소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0: 그래도 참 이 심규선이라는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 잘하고.
1: 네, 맞아요.
0: 근데 이 가수가 판소리를 한다고요?
1: 아, 판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데 판소리 이제 요 노래에서는 약간 그런 풍으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0: 국악의 분위기로 네. 부르는 거군요.

0: 근데 해금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해금 연주를 밑에만 이렇게 하네요. 아랫부분을.
1: 예. 줄, 이 통이 있는 데를 대고 긁어요.
0: 제일 아랫부분, 네. 통을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거군요. 예.
1: 소리 높낮이는 이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고.
0: 기타처럼. 왼손, 이렇게.
1: 예.

0: 매력 있어요. 묘하네요. 그죠? 분위기가 네. 어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라리라는 노래네요. 아라리.
1: 네, 그렇습니다.
0: 아라리가 무슨 그렇게 뜻이에요?
1: 아라리가 아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잖아요. 네, 네. 정선 아라리 그러면 정선 아리랑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말이에요.

0: 이렇게 함께 들으니까 이 콜라보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그 뭐 해금 소리도 뭐 특유의 애절함이 있지만 네. 이 심규섬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네. 노래를 하는데 뭔가 가수들의 일반 가수들의 노래하고는 또 다르네요. 이 국악의 그렇죠.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1: 역시
0: 굉장히 애절하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1: 그런,
0: 들어요.
1: 예, 그런 그런 귀가 역시 밝으세요.
0: 어, 저요?
1: 예.
0: 저 귀가 밝아요? 아, 좋네요.
1: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네. 우리 해금은 줄을 두 개를 손가락으로 1, 2, 3, 4지까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잡는데요.
0: 네, 네, 네, 네.
1: 이렇게.
0: 네.
1: 근데 똑같이 생긴 중국의 어루라는 거는 네.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기타나
0: 아.
1: 그 첼로 하듯이 네네.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0: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네. 가면서
1: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유럽에 어디를 갔더니
0: 네.
1: 버스킹을 하는데
0: 예.
1: 그 얼후를 가지고 어떤 그 중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0: 네. 오.
1: 아, 그 옆에서 그냥 우리 해금을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는데
0: 좋네요. 우리 악기 중에 이 해금 소리 진짜 매력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0: 오늘 아주
1: 감사합니다.
0: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많이 네, 배웠습니다.
1: 좋은데 몸 조심하세요.
0: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조금 이따 가세요. 끝나거든. 자, 지금까지 국악 속의 인문학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 웬 멋진 여자분들이 저렇게 계시나 그랬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JJ 라인 댄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니 씨 그리고 샤론 씨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3: 네, 안녕하세요. JJ 라인댄스 강사 제니 김입니다.
2: 아, 예, 또.
4: 네, JJ 라인댄스 조교 샤론 황입니다.
2: 아, 조교시구나.
4: 네네.
2: 어, 그러시구나. 자,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제가 기억하기로 수개월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저하고 나누신 적이 있고, 사실 라인댄스라고 그러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다 뭐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인 댄스란 하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3: 라인 댄스란?
2: 네.
3: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 그냥
3: 아니면
2: 뭐
3: 어떤
2: 그,
3: 거에 대해서?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라인 댄스라고 한다. 뭐 댄스도 종류가 많으니까.
3: 맞아요.
2: 예, 예.
3: 라인 댄스는
2: 네.
3: 파트너 없이 그 정해진 그 안무를 가지고
2: 아.
3: 사면을 도는 춤이에요. 기본적으로
2: 아,
3: 라인 댄스라는 네, 의미는
2: 네, 네. 아,
3: 그런데
2: 그렇군요.
3: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2: 네, 네, 네.
3: 또 배워서 몸치 탈출 가능하시고
2: 아.
3: 네,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운동이자 댄스이자
2: 아,
3: 네.
2: 그게 그 약속된 동작들이겠죠?
3: 그렇죠.
2: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아,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몰라요. 제가 좀 세대가 좀 더 돼서 저희가 클럽을 놀러 가면 저희 때는 이제 나이트라고 그랬는데
3: 네.
2: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허슬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3: 네.
2: 그래서
3: 맞아요.
2: 그것도 약속된 몇 개의 동작을
3: 맞아요.
2: 가지고
3: 네.
2: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줄 서면 그 동작이 맞아요. 맞는 거야. 그때는 그 디스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맞아요.
2: 그런 거하고 있었죠. 약간 비슷한 건가요?
3: 네, 비슷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면을 돈다는
2: 아.
3: 월을 이제 전체를 돈다.
2: 아, 전체를 이용해서
3: 그렇죠.
2: 돈다.
3: 네, 네.
2: 그러시구나.
3: 네.
2: 우리 조교님한테 여쭤볼게요. 돌발
4: 네.
2: 질문.
4: 네. 네. 저는 늘 돌발 질문의 대상자입니다.
2: 네, 왜냐하면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4: 네.
2: 이게. 자, 다름이 아니고 라인 댄스를 본인이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
4: 시작하는 계기나 동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구 지인 소개로 가서 처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2: 아,
4: 네, 동기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2: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4: 네.
2: 조교까지 되신
4: 네.
2: 거군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돌발인데 저는 이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원래 굉장히 많아요.
4: 맞아요.
2: 특히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주로 노래가 조용한 노래도 있지만 좀 신나는 노래들을 요새 트로트 같은 거 그런 걸 많이들 부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작이 좀 안타까워. 자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멋쩍게 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저한테 나는 몸치 같은데 이거 해결이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김에 그런 분들도 해결이 될까요?
3: 해결이 되죠.
2: 아,
3: 왜냐하면 라인 댄스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신다 그러면 네네네. 춤을 출 때 내 느낌대로 춤이 나와야 되는 건데
2: 그렇죠.
3: 해보지 예. 않으신 분들은 힘들죠.
2: 아 네. 그렇죠.
3: 네, 근데 라인 댄스는 안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내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하시면 음악 나와서 정해진 대로 돌아만 주면 되니까.
2: 아,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동작이 가미되면. 훨씬 더 노래도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맞춰서.
3: 그렇죠.
2: 그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맞죠.
2: 아, 그랬구나. 자, 그나저나 이제 좋은 뭐 행사를 갖고 계시다고.
3: 네, 예, 저희가 예. 이제 저희 JJ 라인 댄스는 네. 조금 퍼포먼스 위주의 네. 라인 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2: 아.
3: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쇼케이스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도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2: 네, 그렇죠.
3: 더 발전
2: 계기도 네, 되고 네. 내가 좀 더 뭘 연습할
3: 그쵸.
2: 수도 있고
3: 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과정들 서로 이제 또 합을 맞추면서 즐거운 네네. 일도 많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행사거든요.
2: 아.
3: 네, 지금 저희가 세 번째인데
2: 세 번째세요?
3: 네, 네, 세 번째인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2: 오.
3: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9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 행사를 또 합니다.
2: 아, 9월 10일은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3: 네, 목요일 날
2: 시간은 언제 하죠?
3: 저녁 6시에.
2: 장소는?
3: 이제 그 올림픽의 저희 네. 스튜디오
2: 네.
3: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 2층에서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2: 네, 그 박혜영 산부인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는 346 웨스트 올림픽인데
3: 네.
2: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에 그 윌튼 가기 전에 로텍스 호텔이라고 큰 거 있어요.
3: 네.
2: 바로 그 건너편에
3: 건너편.
2: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박혜영 산부인과 건물이 신축 건물로 알고 있는데
4: 네.
2: 뭐 리모델을 했나 하여간 뭐
4: 지은 지는 오래
2: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3: 네.
2: 기억에
3: 4, 5년 됐다고 그랬나요? 그 건물이

0: 브레인댄스 쇼케이스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딴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뭐 연말에는 주로 이제 색소폰 동호회들 파티 같은 데도 가는데 네. 거기도 쇼케이스라고 안 쓰고 근데 쇼케이스라고 그러셔서 네. 전 참 그 듣기가 좋았어요. 네. 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1: 저는 이제 이 쇼케이스라는 거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한 장르로 알고 계세요. 라인 댄스를.
0: 그렇죠. 컨트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더 다양한 폭이 많고 네. 또 이게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0: 폭이 넓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장르가 굉장히 넓고 네. 연령층도 우리가 K-POP도 하고 힙합도 하고
0: 그래요?
1: 네.
0: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
1: 네. 뭐 라틴 쪽 큐반도 하고
0: 이야 재밌겠다.
1: 재밌어요.
0: 네, 정말 재밌겠네.
1: 하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네네. 컨트리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이제 폭넓게 더 다양한 재미도 드리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구나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라인 댄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시는 회원분들이 네.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보통 연령대가 40에서 뭐 7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 키우느라 바쁘고 뭐 여자분들이 나가서 어디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0: 네네.
1: 네, 좋은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좀 예전처럼 좀 맞춰서 뭐 보여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삶의 활력이 더 느껴지고 보람도 있고.
0: 네. 여기 이렇게 순서해 보니까 모던 라인 댄스 힙합이라고도 나와 있고 네. 또 룸바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그리고 7080 레트로 네. 굉장히 다양한데
1: 네.
0: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조교님은 어떤 게 전공이세요?
2: 저는 네. 본인이 라틴?
0: 라틴?
2: 네.
0: 근데 라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2: 아니요, 뭐, 삼바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라인 댄스에서는 파트너 없이,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조교님께서는 좀 더 율동적이고 그런 쪽의 그, 댄스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군요.
2: 네, 그렇죠.
0: 그랬구나.
2: 저기 아나운서님은 힙합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저요?
2: 네.
0: 아유, 저는 힙합하기엔 투 올드고요. 저는 뭐 그냥,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잡식성이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회가 주 그 메인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레퍼토리가 다 달라져요.
2: 네.
0: 그러니까 가수 이승철 씨라는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무대에서 한 곡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1: 맞아요.
0: 혹시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아세요? 이승철이 부른 거.
2: 네.
0: 그 노래를 픽업해 준 게 녹음실에 온 중국집 배달원이래요. 노래가 몇 곡 있었는데 배달원한테 들려줬더니 그 노래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걸 했대요. 왜? 대중이 듣는 게 가장 정확하대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팔순잔치에 가면 팔순잔치도 좀 올드한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가요 무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조항조 노래를 불러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잡식성이 됐어요.
2: 그렇긴 하겠네요.
0: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걸 소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제 직업이고 또 그러니까 가수들이 보통 노래방 가면 전혀 엉뚱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참고로 노사연이라고 내 사촌 누나인데 노사연 씨 노래방 가면 왁스 노래만 불러요. 화장을 고치고가 자기 메인 1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춤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춤을 추세요? 아니면 남이 봐서 내가 잘 어울리는 춤을 추세요? 뭐 아닐 수도 있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 보통 이제 춤을 추시다 보면
0: 네.
1: 이제 내가 어떤 장르의 춤을 더
0: 네.
1: 잘 추게 되는지를 아세요. 알게 되세요.
0: 자기한테 어울리는 네, 춤이 어떤 네, 건지.
1: 네. 근데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흥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0: 네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우리 조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반을 하면서 내가 이게 정말 더 잘 맞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이게 더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0: 근데 사실 재미가 있어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기분 아주 좋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훈훈한 하루입니다. 훈훈한 카페 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왜 아주 아주 좋을까요? 바로 아주 아주 우리가 관광, 구경, 모든 그런 여행, 이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관광, 아주 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 즉 여행 박사 조 박사님 모시고 즐거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1: 아, 뭐 괜찮으세요?
0: 저 좋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제가 걱정했었는데
0: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요새 그래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요. 네. 술도 못 마시고요. 한 3, 4주 동안 고기를 못 먹어요. 아유. 그랬더니 도사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약간 정말로 뭔가 몸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아유, 네. 얼굴 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 네. 여행박사 조 박사님 이번에 이제 곧 노동절 연휴가 또 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 많은 다음 분들이 기다리십니다.
0: 벌써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참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또 연휴인데 네, 아주관광 우리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 뭔가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연휴 때 하게 되면 독립기념일을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노동절입니다.
0: 노동절이죠.
1: 네, 네. 노동절 연휴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여기 여행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아주관광도 이제 평소 때 가지 않은 코스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저희한테 몇 가지를 쑥 알려주셨는데 제가 뭐 당연히 아는 곳도 있고 또 굉장히 이런 곳 있나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 플랜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우리 박사님과 함께 여행을 살짝 맛보기로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이 뭔가요?
1: 네, 지금 평소 때 저희가 못 떠났던 네. 저쪽에 그 오레곤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0: 오레곤주, 네.
1: 아, 좋죠. 이게 사실 이쪽에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많이 갔습니다.
0: 레드우드, 네. 네.
1: 근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또 이 캐스터, 이 샤스타라는 마운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샤스타 마운틴 있고 크레이터 레이그 있는 그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코스 3박 4일 코스를 만들어냈는데 9월 4일 날 떠납니다.
0: 9월 4일 날 출발입니다.
1: 예, 거기가 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다 이제 비행기 타고 세크라멘토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0: 아, 네, 네, 네.
1: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어제죠. 내일 어제도 이제 시카고에서 많은 분들 네. 이게 오는 길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약을 받았어요. 그분 또 추가로 가신다 그러는데
0: 네.
1: 이렇게 타주에서도 이제 선전이 돼서 다 세크라멘토에서 만나는 겁니다.
0: 네.
1: 9월 4일 날 세크라멘토에서 만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3박 4일을 만들어 놨어요.
0: 야, 좋습니다. 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도죠. 이제 주
1: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 주도가 이 네. 세크라멘토죠. 이 세크라멘토로 얘기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첫날 오셔서 이제 주무신 다음에 그다음 날 샤스타라는 마운틴을 갑니다.
0: 샤스타요.
1: 이 샤스타 마운틴에는요. 이 신화가 있습니다. 이 샤스타 마운틴이 성적인 그러니까 아주 신적인 그런 곳이에요.
0: 신비한, 네.
1: 신비한 곳이에요. 오. 그래서 이 탈로스라는 게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산 밑에 새로운 지하 공간에 문명이 있다는 것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0: 오.
1: 아주 그냥 신비로운 산이죠.
0: 야, 네.
1: 네.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0: 그 저기 아닌가요? 저 로키?
1: 미국에서 아닌가? 제일 높은 산은 네. 저쪽에 우리 알래스카에 있어요. 맥켄리봉이라고 우리 보상도시도 묻혀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발 6200m거든요. 근데 이 알래스카는 본토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마운틴 휘트니 산이 있습니다.
0: 아, 마운틴 휘트니.
1: 예, 네. 들어보셨죠?
0: 네, 네.
1: 그 해발 이제 4418m, 19m 이렇게 뭐 높이가 조금 틀리지만
0: 네.
1: 그 4418m의 그 마운틴 휘트니 산이 있는데
0: 네.
1: 이 샤스타산은 높이가 미터로 4200m 됩니다.
0: 거의 비슷하네요.
1: 그거 비슷해요.
0: 근데 거기가
1: 네. 뭐가 있냐면요. 그 만년설이 있어요.
0: 이야, 그렇지.
1: 그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거기가 이제 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북쪽 올라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0: 그렇죠. 울창하죠. 네네네.
1: 이 남쪽 우리 사막지대니까
0: 네.
1: 여기 가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울창한 숲과 더불어 이 샤스타 산을 갔다가 관광하는데 그냥 차창가에 보이는 나무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마운틴 샤스타를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 크레이터 레이크를 구경합니다.
0: 오, 네, 크레이터 레이크. 네,
1: 크레이터 레이크의 네. 레이크 크기 얼마냐면요, 네, 얼마... 백두산 천지의 4배 정도 됩니다.
0: 야, 감이 안 와요.
1: 어마어마하죠.
0: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깊이가 595m 정도 되는 우와. 깊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이야, 깊은 호수입니다.
0: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깊어요?
1: 저기 우리가 저쪽 리노 가면 레이크 타워가 네, 있잖아요. 네네.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크 타워 네. 호수에 있어서 우리가 호수 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또 청정의 호 레이크를 그렇죠, 보고 그렇죠. 우리가 반하거든요. 네. 거기는 한 수 더 쪄서 그말 신비의 그런 호수가 있어요. 산 위에 산상호수.
0: 야, 너무 궁금하다.
1: 그래서 인디안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인디안들이 주거지를 보면은 네. 호수와 더불어 옆에 많이 주거를 합니다.
0: 아무래도 물가에.
1: 물가에. 네. 그래서 이 인디안의 신화가 있는데 하늘의 신과 네. 땅의 신과 서로 싸웁니다.
0: 네.
1: 싸워가지고 산이 무너져요.
0: 오.
1: 그래가지고 호수를 잃었다는 크레이트 레이크입니다.
0: 그 호수가 크레이트 레이크예요?
1: 그 물이 눈과 비가 합쳐서 만든 그런 호수예요.
0: 굉장히 깨끗하겠네요.
1: 깨끗한 곳에 그게 코발트색입니다.
0: 와 진짜 예쁘겠다.
1: 코발트색이라는 건 깊이가 깊다는 얘기예요.
0: 진한 거잖아요.
1: 진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호수를 보면은 네. 그 아 인디안들이 왜 여기에서 살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크레이트 레이크를 갖다가 와, 가져가서 멋있다. 구경하는 아주 이 특별한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0: 야, 저는 에로헤드만 가도 놀랬는데 야 이건 뭐
1: 에로헤드 저쪽에 보면 우리가 네. 빅베 올라가서 네네. 그 호수도 참 좋죠. 네. 그런데 와, 여기 이제 여기는... 아주 좋은 그런 크레이트 레이크도 구경하고요.
0: 여기 막 인디언 마을도 막 있고
1: 그러나요? 인디언 이제 레저베이션이 곳곳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들 이제 떠났고요. 아. 네. 근데 백인들이 주로 좋은 데 가서 정착을 많이들 했잖아요.
0: 네네.
1: 자, 그다음에 이제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갑니다.
0: 레드우드요.
1: 예,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는데 레드우드 주립공원에 가서 네. 우리가 산호세 근처에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있어요.
0: 네.
1: 거기는 우리가 많이 갔는데 진짜 레드우드를 보는 거예요.
0: 오.
1: 레드우드라는 말은 삼나무죠. 응?
0: 그렇죠.
1: 삼나무인데 이 레드우드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여기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저쪽에 그 세코야 팍에 있는 또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0: 예,
1: 예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또 레드우드가 있는데 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가 있어요. 이 레드우드는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제일 높은 산. 전 세계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나무가 이 레드우드예요.
0: 아, 막 쫙 펴지는 그게 레드우드군요.
1: 그렇죠. 높이가 얼마냐면 115m입니다.
0: 115m요? 이야.
1: 대단하죠.
0: 말도 안 되네요 진짜.
1: 그리고 이 세코야 가면 자이언트 추리가 있는데 그것도 네. 레드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코야 나무 와우나 추리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거는 네. 전 세계에서 또 두께가
0: 그 제일 높은 예, 거
1: 두께가 예. 제일 높은 그런 또 나무가 있고 또 같은 세코야 레드우드에 와. 속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가 높이가 제일 높은 115m나 되는 그렇죠? 약 30층 정도 높이입니다.
0: 상상이 안 갑니다. 네.
1: 그렇죠. 네. 그 레드우드 숲이 쫙 있는 대단하죠. 그래서 와. 재밌는 경우는요. 레드우드 제일 높은 나무는요.
0: 네.
1: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0: 네.
1: 정부에서 이게 못 찾겠어요.
0: 오.
1: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찾는 게 또 우리가 아. 또 취미하니까 근데 겨우 찾았어요.
0: 아 정말요?
1: 찾았는데
0: 네네네.
1: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벌금이 5,000불이에요. 제일 높은 산 안전대에 그런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런 숲이 깨끗한데 옛날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나무를 다 벌목을 합니다.
0: 아, 네.
1: 지금은 10%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0: 오,
1: 그거 얼마나 숲이 대단했겠습니까.
0: 그래요.
1: 그래서 레드우드 근데 이 높이가 115m나 되는데
0: 네.
1: 재밌는 거는 뿌리가 3m밖에 안 돼요.
0: 그게 어떻게 버티죠?
1: 네, 이쪽에 이야. 우리 자이언트 추리 세코야 나무의 나무는 뿌리 높이의 3분의 1이 뿌리가 박혀 있는데
0: 네네, 네네. 예,
1: 이건 뿌리가 1.8m에서 깊은 건 3m밖에 안 돼요.
0: 이야.
1: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30m가 뻗쳐져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섞어 엮여져 있으니까 쓰러지질 않습니다. 대단하죠.
0: 야.
1: 이 나무가 두께가요.
0: 네.
1: 이 두께가 약 20cm 정도, 30cm 정도 되게끔 껍질이 두꺼워요.
0: 와.
1: 그게 두꺼워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만약 산불 나잖아요.
0: 네.
1: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일단 산불이 붙게 되면 아주 화력이 대단하죠.
0: 그렇겠죠. 와.
1: 그 목재를 쓰긴 최고 목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드우드 숲을 갖다 구경하는
0: 산림욕도 가시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야,
1: 그
0: 너무 좋겠다.
1: 너무 좋죠. 피톤치드라고 들어봤잖아요.
0: 네네네, 피톤치드.
1: 피톤 식물의 야. 치드 항생이라는 말. 나무가 자기 보호를 갖다 하기 위해서 네네네. 뱉어내는 향기를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0: 너무 좋죠. 그냥.
1: 이 피톤치드가 가득하게 있는.
0: 야, 거기 가셨는데 너무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겠어요.
1: 기야말로 힐링이고요.
0: 야, 너무 좋다. 너무,
1: 너무 좋은 걸 레드우드 숲과 더불어 네. 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네. 유레카라는 바닷가. 유레카라는 말은 그것을 찾았다는 뜻인데.
0: 그 옛날에 그거지 않습니까?
1: 골드. 네, 유레카. 골드 멋인데. 네. 그래서 유레카 바다 마을도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요. 네.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0: 네, 네, 네.
1: 내려올 때는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0: 버스로,
1: 그 버스로 쭉 내려오면서 예. 태평양의 그 연안의 바다를 보면서 아. 마지막에 이제 덴마크 솔뱅 가서 솔뱅 들리면서 저녁
0: 좋습니다.
1: 식사하고 네. 에릴랜드로는 3박 4일 그야말로 힐링 야. 코스를 해가지고 비용도 너무 싸요. 1299불이에요.
0: 우와.
1: 예, 너무 싸지 않아요?
0: 3박
1: 4일이에요. 이야, 그게
0: 너무 좋다 이거는.
1: 네, 그러니까 여기 이번 기회에 네네. 어디 코스를 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 이거 모집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40명이 넘어가지고요. 버스 두 대를 출발할 거예요.
0: 오, 네. 그럼 아직 여유가 있네요. 저희가
1: VIP 버스를 해가지고
0: VVIP 버스.
1: VVIP 네. 버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32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한 20자리 남았어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0: 오,
1: 저
0: 좋다.
1: 항공까지 저희가 다 예약해 드릴 테니까
0: 네네.
1: 요거 크레이트 레이크 샤스타 산맥 산과 더불어 레드우드 요번 우리 연휴에 다녀오시는 코스를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0: 아니 이건요 진짜 지금 박사님께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 머릿속에서 쫙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 산과 아까 그 레이크와 그 만년설도 보고 근데 산림욕 그냥 레드우드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코에서
1: 그렇죠.
0: 피톤치드가 나는 것 같아요.
1: 예. 스타워즈 영화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찍었잖아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다음에 그 주라기 이야. 공원 있죠? 주라기 네. 거기서 찍은 그 겁니다.
0: 빠라바바
1: 아, 거기서 그, 찍은 겁니다.
0: 이야 이거 아.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1: 예.
0: 저 진짜 우리 애만 조금 컸으면 같이 가고 싶네요. 진짜.
1: 그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가 그게 제일 높은 나무거든요.
0: 네네네.
1: 그 나무를 찾아서.
0: 근데 가까이 하면 또 5,000불
1: 5,000불 벌금 내고.
0: 야 너무 좀 이게 지금 여러분 3박 4일 코스로 1299불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일단 제가 그 800 번호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 800-933-3011번 800-933에
1: 가끔 그 전화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0: 아,
1: 연락하시는 분 계시니까
0: 미국 본사 번호 드릴까요? 네. 213-388-4000번 요 번호가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213-388-4000번 아주 좋은 아주 투어입니다. 여러분 노동절 연휴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 저는 우리 박사님 오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크레이트 레이크, 그다음 레드우드 국립공원까지 한번 설명을 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게 있죠.
1: 그렇죠. 근데 3박 4일 난 시간이 좀 힘든데 이런 분들 계시죠.
0: 아, 그럴 수도 있죠.
1: 그래서
0: 예.
1: 뭐 2박 3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하루가 나오는 관광 코스 이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1박 2일 코스를 해가지고 이게 기차 타고 태평양에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예, 바로 기차여행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0: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기차여행.
1: 네. 기차여행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0: 네.
1: 그 인기가 좋은 이유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산타바바라까지 가요.
0: 네.
1: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탑니다.
0: 네.
1: M7이라는 기차인데 이 기차가 거기서부터 샌 루이스 오피스포라는 데까지 2시간 동안 바다를 끼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0: 절경이겠다.
1: M7이라는 기차인데 1층, 2층으로 된 기차인데
0: 네, 네, 네.
1: 2층에 올라가면은 거기 전망칸이 바다를 끼고 쫙 하면서 네. 우리가 드는 점심을 드시면서 쫙 태평양 끼고 올라가서
0: 아 멋있겠다.
1: 샌 루이스 오피스포에 내리는 거예요.
0: 네.
1: 기차고 전망칸 1층에 내려가면 카페테리아 있어서 커피 한 잔 딱 들면서
0: 네.
1: 이 태평양의 바다를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만 딱 우리가 기차를 타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샌 루이스 오피스포에서 내렸다가 이제 거기서 버스를 합류해서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산호세 쪽으로 올라가서 산호세에서 자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레드우드 지금 거기는
0: 공원.
1: 주립공원에
0: 아, 주립공원.
1: 공원,
0: 네.
1: 주립공원에 가서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구경하고 그다음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0: 야, 이건 정말 알찬 코스군요.
1: 알찬 코스를 그 한번 다녀오시면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0: 네.
1: 또 이제 하루 코스는 어디 없어요? 나 당일치기 가는 코스.
0: 오, 그것도 있습니까?
1: 요번에 우리가 특별히 만든 게 있습니다.
0: 뭘까요?
1: 이 특별히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는 저희가 바로 사과마을 가는 게 있습니다.
0: 오크글렌 사과마을.
1: 네, 오크글렌.
0: 이야.
1: 다녀오셨어요?
0: 아니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1: 이 오크글렌의 사과마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특별히 네. 노동절 때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어디 갈 데 없어요, 하루 갔다 올 데 없어요. 근데 웬만한 데 다 다녀왔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이 사과마을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0: 오.
1: 위치는 어디냐면요. 네. 저 팜스프링 가는 10번 도로로 쭉 나가잖아요.
0: 예.
1: 팜스프링 못 미쳐 있어요.
0: 오, 좋습니다.
1: 가깝죠, 뭐요. 예. 2시간 거리. 그리고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하면 오크 그랜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0: 오, 네.
1: 거기가 1800년대부터 거기 초 후서부터 거기가 사과 마을이에요.
0: 오, 몰랐어요.
1: 사과 종류가요. 보니까 네. 20종류에서 30종류가 됩니다. 사과 종류만.
0: 아, 그래요?
1: 저도 뭐 이제 단순한 사과 네. 뭐 해서 몇 개 종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0: 20, 30종이 돼요?
1: 20, 30종류가 돼요. 거기서 다양한 사과 밭이 있는데 그 재미나는 건 거기 사과 밭에 가서 네. 사과를 직접 땁니다.
0: 아, 집에 딸 수 있습니까?
1: 네, 따가지고 지금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해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무게 받아가서 페이하면 되는 거예요.
0: 아, 직접 픽업해가지고?
1: 픽업해가지고 애들한테 얼마 추억이겠어요.
0: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거?
1: 예, 그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애플파이 있잖아요.
0: 어, 예.
1: 애플파이 같은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산에 네. 거기가 트레킹하기 너무 좋습니다. 예, 오래된 그 사과 그 샵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사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이런 거 시식도 해보고
0: 잼도 있겠네요.
1: 그 샌드위치도 맛있고 그 안쪽으로 해가 샐러드 좋고 그래서 쭉 해서 산행을 주시면 그 하루 갔다 오는 코스로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냐, 점심 포함해서 109불입니다.
0: 아니 이게 저 잘못 적힌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크글렌 사과마을 11 관광이 점심까지 포함돼서 109불입니다, 여러분. 와,
1: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점심을 거의 할 때 마땅치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심을 도시락을 싸드립니다.
0: 그러시겠죠. 네. 네,
1: 도시락 가면 가족끼리 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크닉 장소에서 네. 아 드시고 뭐 또 집에서 또 드실 만한 것도 싸가지고 와서 소풍 왔다 생각해가지고
0: 정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너무 좋겠네요.
1: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너무 네. 좋죠. 그래서 9월 4일하고 9월 5일 이렇게 떠나는데 대부분 9월 4일 날 지금 많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0: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1: 네, 네. 금요일 날 많이 예약하셨고 근데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두 번 떠나니까
0: 네.
1: 가족끼리 해서 요거는 이제 한 가족 또 친구 또 연인끼리 멀지 않으니까
0: 네.
1: 요건 또 특별히 저기 플로톤 사시는 분 다이아몬드 바 하시는 분 다 저희가 픽업을 해드려요.
0: 오, 예.
1: 그래서 특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0: 아,
1: 저희가 이제 우리 하루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에서
0: 네.
1: 다 끝나고 오면은 뭐 한 5시면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런 코스 해서 하루 가는 관광 코스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고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아, 평소에 우리가 사과만 할 줄 알지 사과마을 갈 줄 몰랐는데 야 우리 여러분 오크글렌의 사과마을 1일 당일 코스도 이렇게 정말 멋진 투어를 저희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주 투어 여러분 빨리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나 더 있습니다.
0: 또 있습니까?
1: 샌디에고 갔다 와야죠. 샌디에고
0: 아,
1: 1일 코스 있는데 네. 샌디에고 웬만한 분 또 샌디에고 많이 갔다 와가지고 뭐 그 간데 또 가냐 그러는데 이번에는 샌디에고
0: 네.
1: 가서
0: 네.
1: 거기 이제 배를 타는 게 있어요. 크루즈.
0: 오.
1: 2시간짜리 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배 타고 이제 콜로라도라는 다리 있습니다. 다리
0: 네네네.
1: 해가지고 저렇게 샌디에고 아름다운 그 샌디에고 도시를 갖다 구경할 수 있는 예, 발보아 파크도 구경하고 그래서 하루 갔다 오는 코스에서 또 요것도 또 아주 재미난 일일 관광 코스 참 좋습니다.
0: 요거 연인들 가기 쫙 좋겠네요, 진짜.
1: 그럼요. 예.
0: 가족분들. 요것도 가격이 정말 좋은데요?
1: 예. 그게 이제 저녁에 되면요.
0: 네.
1: 그 저녁에 그 연인끼리
0: 네.
1: 거기에 이제 쫙 가면 턱시도 입은 사람들 많아요. 그 배를 타는데 그 뭐 하나 하면 거기 가서
0: 네.
1: 사랑을 고백하는 그 배에서 그 코스 그 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 관광배로 이용하고 저녁에는
0: 네.
1: 그 특별한 서비스를 해서 한 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 한 시간은 식사하고 들어오는 배거든요. 예, 그 아주 좋은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약해서 가시면 되고요.
0: 네네.
1: 우리는 이제 낮에 갔다 오는 코스를 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백가까지 포함해서 149불입니다.
0: 크루즈까지 포함돼서
1: 네.
0: 149불입니다, 여러분. 야, 바닷바람 한번 탁 쐬고 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아주 투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 213-388-4000번 213-388-4000번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1: 어, 뭐 이게 뭐 여러 많긴 가지 한데. 있죠. 뭐 네. 엔텔롭 호슈시 밴드라 해서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계곡을 형성하면서 바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엔텔롭 캐니언.
0: 어, 엔텔롭 캐니언. 네.
1: 어, 또 호슈시 밴드라 해서 말 발굽 모양의 그런 바위가 있는 네. 그 엔텔롭 캐니언과 더불어 호슈시 밴드를 갔다 오는 코스와 더불어 모뉴먼트 밸리라 그래서
0: 아, 모뉴먼트
1: 인디언들이 네. 살고 있는
0: 예.
1: 그 인디언의 성지를 갔다가 찝차를 타고 갔다 오는 그 코스도 마련돼 있고요.
0: 네네.
1: 뭐 옐로스톤 코스에서 옐로스톤 연휴 때 시간 되면 또 옐로스톤도 다녀오고요.
0: 네.
1: 우리 신문 보면 스페셜로 해가지고
0: 네.
1: 그쪽에 이제 갔다 오는 코스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0: 네.
1: 그걸 한번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0: 와.
1: 예,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여행을 하면서요 좀 예.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자유 시간도 좀 충분히 드리고
0: 네네.
1: 또 식사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코스를 저희가 마련했으니까
0: 네.
1: 뭐 연휴 때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요 가족끼리 한번 또 아. 친적 친구끼리 이렇게 한번 훌쩍 다녀오시는 곳으로
0: 네.
1: 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그리고 또 우리 아주 투어는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항상 이 또 잠자리 이 또 호텔에서도 진심이시잖아요. 또
1: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하고 먹거리하고, 네.
0: 먹거리하고
1: 가이드입니다.
0: 네.
1: 또 차량도 준비하죠.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해야
0: 그런
1: 됩니다.
0: 그런 하나하나를 정말 최고로 손님들을 위해서
1: 그럼요.
0: 정말 고민해주시고 정말 좋은 걸로만 정말 저희한테 해주시려고 정말 고민하시고 저희는 항상 옆에서 주변에서
1: 항상 연구하고요.
0: 네.
1: 항상 가서 이 코스가 마련되기 전에 우리는 가서 답사를 하고
0: 네.
1: 어디 화장실 드리면 좋을까 어디 가면 저기 식사가 좋을지,
0: 어떤 게 좋을지.
1: 이런 게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0: 그렇죠.
1: 시간 타임 딱딱딱 맞춰서 음료하고 이게 이제 한 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0: 아,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윗분들 출장 오시고 막 이렇게 짜는 게 있거든요. 코스 남자
1: 그렇죠.
0: 직원들 진짜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1: 힘들어요.
0: 진짜
1: 조금만 삐끗해도 욕
0: 네,
1: 먹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네. 못하면 엄청 욕 먹는 건데
1: 그럼요.
0: 정말 이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노동절 연휴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놓치면 또 자리가 없으니까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좋은 US 아주 투어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 전화하시는 동안에 전화를 말씀 잠깐 듣고 와서 2부에서도 여러분 잠깐 뵙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토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아 너무 좋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리면서 저도 막 빠져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깜빡하고 빠진 게 있습니다. 비숍.
1: 아, 비숍을 뺐더니 역시 비숍이죠.
0: 비숍이죠.
1: 네. 가을에는 꼭 빠질 수 우리가 단풍. 한국에서 설악산 단풍 네네, 아닙니까? 네네, 네네. 뭐 내장산도 단풍 좋고요. 네. 그 한국에 가서 단풍을 즐기지 못할 바에는 우리 우리 여기서 네. 우리 와. 지금 4시간만 투자하면은 네. 바로 비숍이라는 그 아주 은사시나무라 그러죠.
0: 네. 네.
1: 은사시나무에 거기에 그 나무들의 그 단풍 노란 단풍 아스펜의 그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비숍 지금 우리 학교 단체들 지금 두 단체가 지금 동창들 예약이 벌써 돼 있는데요.
0: 아, 네.
1: 그때 되면요, 이 단풍 시즌이 되면 10월 달 되면 그 주변에 호텔들이 다 솔드아웃 되고.
0: 그럴 것 같아요.
1: 호텔값이 상당히 천정부지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비숍 해가지고 맘모스 단풍 관광을 갖다 저희가 마련을 해놨는데
0: 예.
1: 여기가 지금 딱 세 번 떠납니다. 요거는요. 네. 우리가 요 비숍 단풍을 하면서 대부분 또 어디서 자냐면 저기 리노 가서 자는데
0: 네.
1: 요 세 번에는 어디서 자냐면 바로 그 안에 맘모스 스키장 안에서 자요.
0: 오! 와!
1: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0: 야, 역시.
1: 맘모스 스키장 안에서 자 주무시기 때문에
0: 네.
1: 거기가 준레이 모노레이 거기가 있거든요. 모노레이는 모노라는 그 조그만 그 개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노라는 그 뭐랄까 거기 파리죠. 모노 파리가 있는데
0: 네.
1: 고기가 많거든요.
0: 네.
1: 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그쪽에 저 노란 아스펜 단풍들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레이크도 산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저쪽에 비숍에 가면 또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0: 어?
1: 네, 빵집에 거기 꼭 가야 되는 빵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동들이
0: 네.
1: 빵을 갖다 옆에다 차면서 이렇게 드듬고 먹었던
0: 네.
1: 빵집에 가서 빵도 먹어보고는 그런 코스에서 우리가 코스가 있으니까
0: 네.
1: 1박 2일 코스를 해가지고 맘모스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0: 오.
1: 맘모스 자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만자나라는 그 일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0: 오, 네.
1: 옛날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할 때 일본에 사는 그 많은 교포님들은 이 일본 사람들을 거기다가 수용했던 3만 명이나 수용했던 그
0: 네.
1: 만잔이라는 수용소도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쭉 구경하고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숍에 단풍 관광이 있는데 언제 떠나냐면요. 우리 여기 이제 날짜가 10월 9일, 10월 14일, 10월 20일 세 번 떠납니다. 특별히 이따가 딱 단풍 날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단풍이 딱 2주 정도
0: 돼요. 아.
1: 자, 그리고
0: 딱 맞춰 들어가시는
1: 네.
0: 겁니다.
1: 그 은사시나무라는 게 사시나무 떨다라는 얘기
0: 네,
1: 있잖아요. 우리
0: 네, 네, 사시나무 떨던다.
1: 예,
0: 네.
1: 일본 사람은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가 이렇게 탁 울리면서 산 전체가 울린다. 그래서 이 사시나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은사시나무 여기 해처리로 유명한 거예요. 나무가
0: 아, 해처리 만든 게 사시나무예요. 그 슉슉 소리하는 거.
1: 나무예요.
0: 그 아프던 추억이네요. 네.
1: 그래서 요 이제 단풍 관광 한번 갔다 오시면
0: 아, 너무 좋겠습니다.
1: 돼요.
0: 이런 데
1: 사진 얼마냐? 한번... 요금이 349불이에요.
0: 에?
1: 예, 맘모스 스키장에서 자는데.
0: 야, 거기 호텔까지 돼 있는데. 야, 이건 뭐 여러분 사진 한번 찍으면 여기는 정말 대박 사진 나.
1: 그럼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0: 네.
1: 거기 또 그쪽에 레이크도 있으니까 그 아주 레이크도 구경할 수 있고
0: 네.
1: 그것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나는 리노까지 한번 가볼래 하시는 분.
0: 네.
1: 지금 얘기한 또 레이크 있잖아요. 여기 레이크 타워 리오
0: 예.
1: 거기까지 리노에 있는 그 레이크 타워를 갔다가 구경할 수 있는 코스에 2박 3일을 만들어놨어요.
0: 네.
1: 그래서 요거는 네 번 떠나는데 9월 8일, 9월 22일, 10월 6일, 10월 20일. 뭐 이걸 라디오 들으면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신문 보면 금방 나옵니다.
0: 신문 보면 나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금도 349불이에요.
0: 와.
1: 리노 가서 2박을 하고.
0: 말도 안 돼요.
1: 예, 레이크 타워 가서 구경을 하고.
0: 네.
1: 아, 쭉 해서 내려오는 14번 타고 쭉 내려오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모하비 사막도 구경하면.
0: 아, 좋죠.
1: 그래서 리노. 그다음에 리노에 가면 또 뭐가 있죠? 카지노 있죠.
0: 네.
1: 혹시 합니까? 대박 터질지. 대박의 우리 꿈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떠나보죠.
0: 즐겁게.
1: 네, 네. 즐겁게. 뭐. 네. 그래서 그쪽에서 리노 이박하면서 또 이제 그쪽에 레이크 타워 구경하고 또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단풍 아스펜의 단풍도 구경해서 내려올 수 있는
0: 오, 네.
1: 2박 3일 코스 해가지고 여기 비용도 저렴하니까 아, 이 2박 3일 코스 한번 다녀오시면 또 좋으리라
0: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0: 예,
1: 가을철 이게 이제 딱 상품입니다.
0: 네, 딱 네 번 출발하네요. 9월 8일, 9월 24일, 뭐 10월 6일, 10월 20일. 요 날짜들은 여러분 신문 광고를 참조하시거나 우리 아주관광에 직접 문의하시면 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아주 그냥 반짝 세일이라 이번 노동절 연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요거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 반짝 좋지만 또 꿈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대륙캔들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한번 내가 크마 먹 가자.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관광이 최고 아닙니까?
1: 그럼요.
0: 그래서 아주터가 최고인데 요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번에 나와서 제가 그 요즘 대륙캔당 코스에 예. 아예 그냥 한식과점
0: 되게 설명했죠.
1: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0: 아니 안 좋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빠져드는데요.
1: 많은
0: 뭐.
1: 분들이 참 나는 인생 버스킷사 나는 이거 꼭 가고
0: 진짜요?
1: 싶다. 나는
0: 예,
1: 근데 참. 날짜가 좀 더 안 맞는다. 너무 길다. 또 걷는 거 많이 없냐 많은 분들이 문의 오시고 또 예약도 하시고 네. 또 고민하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대륙 횡단이야말로 네. 진짜 인생에서 한 번쯤 미국에 사는 교포님으로서
0: 그렇죠.
1: 긍지를 갖고 한번 갔다 오는 코스가 이 대륙 횡단 코스가 기존의 대륙 횡단이 아닌 루트 66을 갔다가
0: 그렇죠.
1: 횡단하는
0: 이게
1: 그
0: 중요합니다.
1: 이게
0: 100주년이죠.
1: 제 100주년입니다.
0: 그때 말씀하신 야 대단해. 66 루트 66.
1: 1926년에 만든 네. 66번 도로가 올해가 2026년이니까 딱 그렇죠. 100주년이고
0: 와, 이 기념.
1: 미국이 지금 독립한 지 250년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게 이제 맞물려서 네. 곳곳에 이 루트 66을 갔다가 대륙 횡단하는 15박 16일 코스입니다.
0: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여러분.
1: 네. 그래서 이 15박 16일 코스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광고 내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0: 아 그러시겠다
1: 많은 문의가 네네네. 들어와요. 이게 이거 소설 보더라도 아니면 뭐 영상을 보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거 한국에서 여기 또 유튜브들이 많이
0: 그쵸.
1: 또 다녀가고 선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알아요.
0: 맞아요.
1: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내년도 저희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특별한 날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올해 특별한 날에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떠나는데 언제 떠나냐? 9월 30일 날 떠납니다.
0: 딱 한 번이죠.
1: 네, 한 번입니다.
0: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1: 이게 10월 15일 날 끝납니다. 이게 10월 15일 날 끝나는데 나는 여기 날짜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우리 시카고까지만 해도 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시카고까지만 하는 분들은
0: 네.
1: 10박 11일입니다.
0: 오,
1: 그래서 10박 11일만 하셔도 되니까
0: 아, 네.
1: 예, 그것도 비용을 좀 절감해서 저쪽 나이가라 폭포하고 저희가 뉴욕하고 워싱턴 DC는 난 킵하고
0: 네네.
1: 난 거기 루트 66이 사실 어디 LA서부터 시카고까지만 있거든요. 요것만 하실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0: 그게 또 이번에 또 엄청 또 상징적이거든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모집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 때문에
0: 네.
1: 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법을 10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면 또 긴다고 느끼는 분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 괜찮은데 직장 가지고 계신,
0: 현역 계신
1: 분들은
0: 야 그래도 역시 정말 아주관광은 다르네요. 이런 손님분들의 그런 고객분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또 이런 것까지
1: 그럼요.
0: 맞춰주시는 건
1: 네.
0: 사실 안 해주시거든요.
1: 네. 그리고 이 비용 자체도 사실
0: 네.
1: 큰 금액이잖아요.
0: 그렇죠. 크다면 클 수 있죠.
1: 큰 금액이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사모님이랑 같이 간다든지
0: 네.
1: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지. 때문에 비용도 저희가 저렴하게 했어요.
0: 네.
1: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이 16일 동안에서 만불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0: 네.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요금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서 요금도 낮췄죠. 8,799불로.
0: 와.
1: 네, 그래서 낮춰서 요금을
0: 15박
1: 낮춰서.
0: 16일입니다, 여러분.
1: 네, 그렇게 낮췄고
0: 와.
1: 그다음에 시카고까지 뭐 가시는 분도 한 2,000불 정도 낮입니다.
0: 어이구.
1: 그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신청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0: 네네.
1: 요거 이제 제가 코스를 한번 좀 설명을 할까요?
0: 요거는 근데 박사님 저랑 약속해 주셔야 돼요.
1: 요거는
0: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 네.
0: 제가 빠져들어요.
1: 아하.
0: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루트 따라가기 제가 막 정신이 빠져갖고
1: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했는데 올해는 요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0: 그때 막 음식도 얘기하면 막 그냥 거의 빠져가지고 제가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 조금 맛보기로만
1: 그러세요.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제 네. 저희가 여기 루트 66이
0: 네.
1: 저쪽에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이 LA를 끝나는 겁니다.
0: 네네.
1: 원래는
0: 네.
1: 우리는 LA 사니까 LA서부터
0: 시작이라고 하죠. 예.
1: 네. LA서부터 시작해서 시카고까지 가는데
0: 네.
1: 이 저쪽 시카고에서 원래 루트 60은 LA 산 여기 다운타운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다운타운에서 네.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네. 이 양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봐야 되지 않겠냐. 산타모니카까지 이어지자. 그래서 산타모니카에 있는 또 많은 상인들이 네. 또 적극 추천하여
0: 그렇겠죠.
1: 그래서 루트 62에 산타모니카 가면 66번 엔드라는 사인판이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 끝나게끔 만든 겁니다.
0: 그게 또 된 거군요.
1: 그래서 이 산타모니카에 이제 첫날 가서 첫 산타모니카를 이제 구경을 하고요.
0: 네.
1: 이 산타모니카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 바스톱을 갑니다.
0: 네.
1: 바스톱은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중간 짓는 지점이니까 사막의 삼거리. 거기 가면 기차역이 있어요.
0: 어, 그래요?
1: 기차역에 가면 기차역이 네. 3층으로 됐는데 거기 역사관입니다. 옛날 거기서 기차 노선이 옛날에 그대로 있고요.
0: 네.
1: 지금 거기 상당히 기차 많은 긴 기차를 볼 수뿐만 아니라 거기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0: 네.
1: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0: 네.
1: 레스토랑에 우리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 기차 타고 대전 같은 천안 갔을 때
0: 네.
1: 잠깐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휴게소에서
0: 우동
1: 먹는 거 기억나세요?
0: 아,
1: 그런 것처럼 거기에 30분 동안 기차가 서 있었어요.
0: 어.
1: 그때 고급 레스토랑처럼 탁 외출했을 때 복장 아주 이쁘게 하면서 네, 네. 손님을 30분 동안 정식으로
0: 어, 그 시간에 그냥
1: 거기가 그 레스토랑 자리가 있습니다. 오, 그런 야. 역사적인 곳이에요.
0: 네.
1: 예, 바스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내려가서 이제 라프린 가서 주무세요.
0: 아, 라프린 가서 주무시네요.
1: 네, 라프린 가서 주무시고
0: 네.
1: 라프린에 가다가 거기 이제 오트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0: 네.
1: 오트맨이라는 곳 사가 저쪽에 뭐 마을 구경하고
0: 네.
1: 거기 가면 루트 66 거기가 이제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다 당나귀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이게 당나귀들이 있는 동네 구경을 하고 당나귀들이 왜 있을까? 왜냐하면 옛날에 광부들이 예. 이 당나귀들이 힘이 좋아요.
0: 노새들 일 시키는
1: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당나귀들이 힘을 내서 물건 나를 때 썼어요.
0: 어, 예.
1: 그다음에 다들 금강이 폐강되면서 광부들이 다 떠났거든요.
0: 네.
1: 예, 이 당나귀들만 남았어요.
0: 아, 그 친구는 남경군군요.
1: 그
0: 자기 자생한 거예요.
1: 그래서 이 그 동네 주민이 당나귀들 네. 모아놓고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0: 와.
1: 그래서 이 당나귀들이 여기 당나귀 마을이 있습니다.
0: 아, 재밌네요.
1: 그래서 그 오트맨 구경하고
0: 네.
1: 또 이제 올라가서 킹맨 거기서부터 실링맨까지가 거의 66 거기가 40번 도로하고 66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0: 네.
1: 이게 나눠져서 66의 도로 옛날 주유소 자리도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윌리엄스를 갔다가
0: 네.
1: 윌리엄스의 인디안 마을 구경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0: 예.
1: 이 동쪽으로 가면서 거기 이제 거기 간 김에 그랜드 캐니언에 가깝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랜드 캐니언 놓치고 갈 수 없죠.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윈슬러라는 동네로 갑니다. 윈슬러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우리 노래 중에요. 네.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 아시죠?
0: 네, 네. 이글스의
1: 이따 시간 되면 하나 들어주세요.
0: 들어볼까요? 네.
1: Take It Easy라는 노래가
0: 네.
1: 뭐 그게 뭐야? 난 괜찮아. 막 이런 노래거든요.
0: 네.
1: 난 괜찮아.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트럭을 갖다 몰던 친구가 거기서 고장났어요. 트럭이.
0: 네.
1: 트럭이 고장 났는데 지나가던 아가씨들이 탄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트럭을 막 고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차 고치면서
0: 네.
1: 아, 나는 괜찮아. 아, 나 좋아.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0: 네.
1: 만든 노래가 바로 이글스의 Take It Easy.
0: 아, 정말로요?
1: 예, 그 트럭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0: 오, 그 트럭이 있어요, 거기?
1: 그렇죠.
0: 와, 신기하다.
1: 재밌죠?
0: 네.
1: 예, 그래서
0: 아, 박사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1: 그래서 Take It Easy라는 노래
0: 네.
1: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런 노래구나.
0: 아니요, 말씀하실 때 제가 살짝 배경으로 살짝 깔아드릴게요.
1: 네, 네 그러실래요? 아, 네. 그건 좋죠.
0: 들으시면 또
1: 그럼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카석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모카석 국립공원의 나무 목에 돌 석계야.
0: 네.
1: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돌이 된 겁니다. 거기 가면 돌이 된 그 나무들이 볼 수 있거든요.
0: 신기하다. 네.
1: 그게 널려져 있어요. 근데 이 모카석 국립공원은 또 재미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갖다 훔쳐갔어요.
0: 네.
1: 돌을 훔쳐가서 이 나무죠. 나무가 이제 돌이 된 거니까 훔쳐갔는데
0: 네.
1: 이 훔쳐간 사람들은요.
0: 네.
1: 꼭 제왕이 와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약간 이집트 무렁저거구나. 신기하다.
1: 그래가지고 그만큼 뭐 죽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병도 걸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래요.
0: 와.
1: 그래가지고 훔쳐온 사람들이 돌을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0: 야, 이런 역사 재밌다. 너무 재밌다.
1: 너무 재밌죠.
0: 야, 완전 뭐 이집트네요, 그거.
1: 예, 피라미드. 그래서 이 목가서 국립공원의 그런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노래를 살짝 빼끔으로 틀어드릴게요.
1: 그렇죠.
0: 다시 즐기시면서 네, 말씀하십시오.
1: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저희 가면은 에드리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이 에드리안이라는 동네에 가면은요 이쪽에 가면 또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나가면요 큰 어떤 그 인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조형물들이 식당에다가
0: 네.
1: 큰데 이게 그래서 이 조형물들이 우리 식당 오래는 얘기죠 뭐.
0: 아, 야 아, 홍보하고
1: 상징물 주로 아. 그런 게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면 아마릴로라는 그런 동네 있는데 거기는 이 트럭을 갖다가 이 어디 차 자동차를 갖다가 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놨어요. 박아놨어요. 말 캐디락을 그 캐디락을
0: 아,
1: 박아놨는데
0: 벽에다가 박은 거
1: 땅바닥에다가
0: 아, 땅바닥에다가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캐디락 렌치라 그러는데
0: 네.
1: 재미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0: 와.
1: 그런 것도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야, 참 재미나는 게 많습니다. 이리 가면요. 네. 그건 텍사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스테이크 먹어야죠.
0: 아, 드셔야죠. 아, 텍사스 스테이크는 진짜 맛있습니다.
1: 저번에 얘기했죠. 스테이크 네. 그게 72온스, 2온스짜리.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큰 거.
1: 예, 72온스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데
0: 챌린지.
1: 예. 옛날에 그 카우보이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 양반이 스테이크를 갖다가 큰 걸 시켰거든요.
0: 네.
1: 이 레스토랑짜리 네가 설마 먹어? 그거 딱 갖다 줬는데 다 먹었어요.
0: 와.
1: 거기에 아이들어왔어요. 레스토랑이 주인이 야 72온스짜리 먹는 사람은 우리가 다 그 공짜로 줄게. 돈 안 받아.
0: 못 먹죠. 진짜 얼마나 못 먹습니다.
1: 그러니까 몸이 네. 18온스도 큰데 그렇죠?
0: 그럼요.
1: 네, 그래서 72kg짜리 거기 먹는 그 스테이크도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 나오는 콘이라든지 감자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못 먹으면 벌금이 얼마냐? 네. 얼마일 것 같아요?
0: 그냥 그 플레이트 가격인 거죠 그러면?
1: 72불.
0: 무조건이네요 이러면. 네. 무조건.
1: 네. 와. 못 먹고 72불 내야죠 뭐.
0: 그건 두세 분 나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사실은. 그런 또 재미난 와. 것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서 이제 오클라호마는 박물관 또 이제 구경할 수 있고요. 이것도 거기에 66번 그 박물관들이 거기에 있는데 옛날 그 66번 도로가 다 없앴거든요.
0: 네.
1: 없애면서 40번 도로가 생겼는데
0: 네.
1: 이게 없던 옛날 조형물들 있잖아요.
0: 예?
1: 그걸 다 없애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래 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다 키핑해놨어요. 네. 키핑해놨다가
0: 네, 그분들은 저주 안 걸렸나 보죠.
1: 그건 저주 없이 일단 네. 오클라호마에서 야, 박물관 만들 테니까 얘들 아~ 가진 같은 거 다 가져와.
0: 와.
1: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다 숨겨놓은 것들 다 꺼내나가서 하는 게 만든 게 박물관이에요.
0: 와, 또 그분들도 참 착하시다.
1: 그게 박물관 동네 주민을 위해서 그게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0: 그렇죠.
1: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거기 이제 66 박물관이 유명한 게 또 오클라호마에 또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렇게 오클라호마 구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가면 옛날 모텔 자리들 그런 게 이제 가서 옛날에 어떻게 이런 모텔을 잡았을까 했는데
0: 네.
1: 지금 여기 루트 66번 도로를
0: 네.
1: 마더 오브 로드라고 들어봤죠.
0: 네, 마더
1: 로드. 엄마 도로.
0: 네.
1: 이 루트 66이 네. 바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존 스타인벡이라는 소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0: 그분이 예.
1: 이 존 스타인벡 이 양반은요. 살리나스 출신이거든요.
0: 네.
1: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0: 아.
1: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
0: 포도.
1: 들어보셨죠?
0: 네네네.
1: 이때 이 왜 분노의 포도냐면은
0: 네.
1: 오클라호마가 거기가 농장지대예요.
0: 네.
1: 농장지대인데 거기가 농장지대에 거기가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장지대에 농업물이 다
0: 뭐랄까
1: 네. 네. 그 완전히 이게 쑥대밭이 됐어요.
0: 네.
1: 그때 오클라호마에 사는 농민들이
0: 네.
1: 농업 이민을 갖다 이 서쪽으로 옵니다. 캘리포니아로.
0: 네.
1: 그때 이 처참했던 이 길이 바로 이 66번 도로를 타고 가는데
0: 아.
1: 그때 존 스타인벡이 이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소설을 쓴 게 분노의 포도예요.
0: 오.
1: 그때 이 도로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 이 도로는 엄마의 품처럼 계속 감싸준다 해서 분노의 포도의 마더 오브 로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이 미국지의 역사적인 그리고 그 동네 가면요.
0: 네네.
1: 거기는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0: 오, 네.
1: 뉴욕이나 이쪽에 저쪽에 동쪽 쪽에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지만 약간 내륙 쪽에는
0: 네.
1: 체코, 뭐다음에 이쪽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많이 정착. 네. 그다 보니까 그때
0: 네.
1: 그 식사했던 그 옛날 음식들 있죠.
0: 네.
1: 그 전통 음식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0: 그런
1: 음식도 체험하는 거예요.
0: 오.
1: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그게 도리어. 지금보다 그래서 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음식 체험도 할 수 있고요.
0: 야,
1: 재미나죠.
0: 야, 고 음식 탐나네요.
1: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 쭉 뭐 털살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뭐 스프링필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프링필더와 더불어 세인트루이스 그래서 네. 이렇게 구경을 하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와서 시카고까지 갑니다. 네. 예, 시카고까지 가는데 그쪽에 또 가면서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 밥 딜런이라는.
0: 밥 딜런.
1: 기억나시죠?
0: 노래 틀어야겠어요. 이
1: 노래 틀어줘. 네. 낭낭나 해본더 스토어라는 노래 있죠. 이 노래 이 양반이 밥 딜런이 가수인데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가수인데 이 양반이 가사를 시적인 가사를 쓰거든요.
0: 네.
1: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상식에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그 밥 딜런의 그 노래가 나오는
0: 네.
1: 바로 이 낭낭나 헤븐 더 스타라는 그런 노래 바로 밥 딜런 노래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죠.
0: 지금 듣다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또 엘비스 프레슬리 갔던 무거웠던 호텔도 있고요.
0: 오.
1: 네. 이런 거 역사적인 그런 뭔가 더불어 체험과 더불어 옛날에 이민 역사 더불어 인디안의 역사 또 서부의 진짜. 역사 그리고 또 현대의 역사 이제 시카고에 도착하면 비로소 야 우리가 이런 문명에 왔구나.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이런 찬란한 빌딩의 마천루라는 걸 갖다가 네. 뭐 체험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시카고에서 끝나는 거예요. 66번 도로는.
0: 야, 진짜 미국을 그냥 확 훑어가네요 정말. 네,
1: 그렇죠.
0: 와.
1: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이제 가서 이번에 이제 특징은 두 2박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0: 시카고에서요?
1: 예, 네, 시카고에 가서 마천루 구경하고 타워도 구경하고 또 운하에서 배도 타고
0: 오우.
1: 가는 코스에서 시카고에서 먹거리도 구하죠.
0: 네.
1: 피자 먹어야죠.
0: 시카고 딥 피자.
1: 예, 네. 딥 피자 또 구경하고 딥 디시 피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0: 또 핫도그도 맛있는데.
1: 핫도그 좋죠. 이 핫도그 핫콘 해가지고.
0: 네, 너무 맛있어요.
1: 그래서 우리가 이 나저스 구장 가면 핫도그에서 소세지 하나 빵에 넣어주잖아요. 네. 우린 또 한국의 핫도그랑 틀리잖아요.
0: 그렇죠. 한국은 또 콘도같이
1: 그러니까 콘, 그건 콘이 바로 그쪽에 있잖아요.
0: 아, 거. 그게 그쪽인가요?
1: 예,
0: 아.
1: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먹던
0: 꽂아서
1: 소세지.
0: 먹는 거.
1: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날 사람은 끝나는데 네. 우양 동쪽까지 왔는데 이양 또 저 나이가라 폭포하고 다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호수로 이제 그 1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1이 호수 구경하면서 클리블랜드 구경하고 또 나이가라 폭포 기양 또 네. 그것도 기양 갈 수 없습니다.
0: 그건 꼭 보셔야죠.
1: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 와서 캐나다가 또 미국 쪽에 가서 나이가라 폭포에 그 물 떨어지는
0: 네.
1: 그야말로 나이아가라는 그런 곳에서
0: 네.
1: 그 구경을 하면서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뉴욕을 가죠.
0: 아.
1: 뉴욕에 가서 뉴욕에 가서 자유여신상도 구경을 하고
0: 네.
1: 또 이 뉴욕에 또 맨하탄 거리도 한번 걸어봐야죠.
0: 네.
1: 뮤지컬도 한번 구경해야 되죠.
0: 그럼 뮤지컬의 거리인데.
1: 그 뉴욕에 가서 구경 이쪽하고도 분위기가 전혀 틀리니까.
0: 네.
1: 아, 그래서 여기가 진짜 미국의 첫 번째 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LA도 좋지만
0: 네.
1: 뉴욕에 가서 또 색다른 또 먹거리와 더불어 또 볼거리가 많은
0: 네.
1: 그래서 금융의 도시에 또 증권의 도시에 어떤 그 모습의
0: 그렇죠.
1: 뉴욕의 또 이 모습을 한번 구경하고 자, 그 뉴욕 구경하고 마지막 날
0: 네.
1: 우리 워싱턴 DC에서 우리 가서 백악관도 구경해야 되겠죠.
0: 아. 미국의 네. 상징으로 또 마지막을
1: 백악관 구경하고 또 박물관도 구경하고
0: 네.
1: 뉴욕의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날 이제 끝나서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간 김에 그쪽에 사시는 뭐 가족이랑 뭐
0: 동부 지역에 아틀란타
1: 있다가
0: 네.
1: 뭐 잔류해서 이따 오셔도 되고요.
0: 와.
1: 이런 코스를 해서 기가 막힌 코스 바로 15박 16일 대륙 횡단의 루트 66 이번에 한번 기회내서 한번 다시 오시면 너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와, 제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먹거리 편한 잠자리 정말 보실 게 너무 많고 가득가득합니다. 버스도 정말 VVIP 버스로 너무 편하게 가시고요. 15박 16일 정말 한 번 9월 30일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너무너무 지금 저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 정말 100주년 66번 그 루트 66을 따라서 가시는 추억의
1: 그 66번 도로도 66이라는
0: 네.
1: 도로도요.
0: 네.
1: 처음에는 60번이었어요.
0: 아,
1: 60번이었는데 네. 너 외우기 쉽게 사람들이 66번을 하자. 그래서 도로도 이름을 66 도로를 갖다가 이 이름 번호도 아, 바뀐 거예요.
0: 단순히 그 이유로요?
1: 예.
0: 쉽게 하자
1: 그러니까 외우기 와. 좋게. 그래서 66이라는 도로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서 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갔다가 제대로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니까 생각입니다.
0: 여러분 이런 정말 대륙현의 최고의 관광은 바로 아주투어, 아주투어입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모국 관광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요?
1: 그럴까요? 예. 저희가 이제 가을 되면 또 이제 단풍 관광이 있으니까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간 김에 또 일본에 지금 엔화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고의 일본에 기회죠. 가서 네. 일본이 이제 동경 가서 후쿠오카까지 5박 6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삿포로 가서 또 삿포로 4박 5일 있어서 네. 9박 10일 일본 가는 게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모국 관광은 가을에 많이 가시니까 단풍 네. 관광으로 해서 저 설악산과 더불어 또 남해안과 더불어 이렇게 갔다 오는 또 모국 관광 또 아울러 모국 관광 간 김에 요즘에는 베트남들 많이 갑니다.
0: 오, 네.
1: 예,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또 다낭 또 이렇게 또 다녀오신 분 또 간 네. 김에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들이 캄보디아 지금 뭐 힘들지 않아요 뭐 그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요 안전한 데 가니까 걱정하지 좋은데
0: 관광지로 가시니까
1: 예, 그래서 뭐 동남아 관광도 간 김에 할 수 있고 네. 모국 관광도 그 일본도 가을에 이렇게 시간 되신 분은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게 좋고요
0: 네.
1: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의 호텔비가 많이 올랐어요 아예 우리랑 관광 도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0: 그럼요
1: 예 식은 먹거리도 좋고 네. 식도 호텔도 좋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시간 뭐 며칠 있다 오시면은
0: 네.
1: 이상 더 좋은 투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모국관광 역시나 최고 US 아주투어 정말 아주 그냥 깔끔하고 여러분을 정말 만족할 만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러가지 프로그램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 본사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좋은 아주투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티브 전무님 정말 여행 박사님 오늘 너무나 생생한 영화를 보여줘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제 연휴 때
0: 네.
1: 또 이렇게 좋은 데 다녀오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되시는 분은요. 요즘에 또 유튜브도 많이 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또 네. 유튜브에 또 관광지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쭉 해서 좋은 기회에 좋은 곳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네, 좋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0: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네, 훈훈한 카페 언제나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훈훈한 카페, 이번에도 저희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정말 럭셔리하고 고품격 건강을 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품격으로 인사하신 건가요?
1: 건강하시죠?
0: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가사분단하시고 네. 밤새 강연하셨습니까?
1: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0: 더워요. 아, 네. 너무 더워요 진짜.
1: 아니 좀 풀리는가 하더니 지난주는 너무 더웠어요.
0: 풀리겠습니까? 아직. 네. 뭐. 이제 얼마 전에
1: 다음
0: 이제
1: 주도 덥다
0: 그 말복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덥긴 할 텐데 또 여기는 또 인디언 서머도 남았고 아직.
1: 그치.
0: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고는 있어요. 다가오고
0: 느껴지시나요?
1: 있고 네. 이게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해가 네. 네. 이제 짧아진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오. 해 뜨는 시간이랑 이런 게 이제 전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0: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아침에 저는 이제 애도 네네.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네. 일어나죠.
0: 일찍이 몇 시 정도세요?
1: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요.
0: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그러니까
1: 일찍 자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면
0: 5시 요새는 5시 다시 말해서 해가 뜨긴 뜨던데 그렇죠? 좀 밝아지던데.
1: 아니요. 6시 좀 넘어서 6시 반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0: 저희 동네가 서쪽인데 왜 밝지?
1: 저희 동쪽이어가지고
0: 동쪽이도 밝아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1: 네,
0: 아니 네.
1: 이럴 때 건강 이렇게 낮에는 덥지만 아침 기온은 확실히 쌀쌀해요.
0: 확실히
1: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건강 관리를 더 제가 꾸준히 했으니까 그렇지.
0: 네네네.
1: 이럴 때 확 그 감기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0: 그렇죠.
1: 무슨 뭐 5월에 여름에 뭐 감기 네. 안 걸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기력이 확 떨어져요.
0: 네.
1: 뭔가 몸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0: 요맘때쯤 요만한 좀 문제가 생기죠 몸에서 한
1: 네.
0: 번쯤. 근데 제 주변에는 진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1: 네.
0: 그 요새 좀 에어컨 냉방병
1: 여름에도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그러니까
1: 콧물 막
0: 차에서 또 차 타면은 에어컨을 사실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또 옆에 조수석 타시는 분들은 그 바로 즉석으로 그냥 차운 공기를 팍
1: 그쵸,
0: 맞으니까
1: 그쵸.
0: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1: 뜨거웠다.
0: 아니요, 그것까진 모르는데 차 뒷좌석에 뭐 티슈가 있다든가, 뭐 자켓이 있다든가, 아이 뭘 틀어주려고 몸을 돌리다가 억 하면서 담 걸리는 거 진짜 많아요.
1: 그렇죠.
0: 팔, 이 어깨, 허리, 뭐 이쪽 담 그냥 우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1: 평소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네. 이런 거를 꾸준히 하셨으면 그 정도 이렇게 튼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0: 근데 정말 40대 분들
1: 관리 안 하셔서
0: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맞아요.
0: 진짜 요거 차 뒤에서 꺼내다가 억 하면 또 진짜 많아요.
1: 맞아요.
0: 그 통증, 그거 잠깐 막 허리,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기
1: 그런 경험 다 있죠.
0: 담 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1: 견갑골이나 이런 부분들도 쑤시고 아, 담 걸리는 거.
0: 담 걸린 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저주파 마사지 터치 2 나온 거.
1: 네.
0: 그거 그런 데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1: 통증
0: 그죠?
1: 최고였죠.
0: 요거 들고 다니면서
1: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1: 사용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0: 저는 이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알지만 여러분들께 좀 더 전문가의 답을 듣기 위해서
1: 효과가도 나면서 저주파가 들어가면 또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미세한 전류들이
0: 네.
1: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또 풀어주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패드를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0: 네.
1: 물리치료실에서도 따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터치 2
0: 네.
1: 요거는 기계 하나 딱 사용하시면 저희가 패드도 드려요. 무려 네 장이나 드립니다.
0: 와.
1: 그래서 연결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패드도 주시고 그 교체형 헤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헤드도 다섯 가지.
0: 다섯 가지.
1: 왜냐면 우리가 신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그 부위에 맞게끔 좀 넓게 펴서 이렇게 곡선 부분 하는 거 부분도 있고 또 동그란 원형으로 해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맡듯이 콕콕콕콕 그 부분을 딱
0: 네.
1: 짚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귀 뒤부터 이렇게 목 아래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게끔 양 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 헤드도 교체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바꾸시면 되니까
0: 네네.
1: 아니 이거 하나 장만하시면 시속이

0: 그러니까 몸 전신 우리가 쑤시고 결리고 뭐안 아픈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1: 네.
0: 나이 들수록 더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저기 쑤십니다.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그럴 때딱 적합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 치료기가
1: 네.
0: 몇 터치 저주파 마사지기예요.
1: 터치 2. 여러분, 요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 나름 별로 결리는 거 없어.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뻐근하고 아프신 분, 특히 뭐, 계산하시거나 컴퓨터 타자 치시거나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은행 계신 분들, 요런 분들, 정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요런 분들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딱 손목에다 이거 해주시면, 진짜 시원하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는데, 허리, 뭐 팔목, 발목 아플 때 쓰시면 너무 좋고, 이거는 뭐 사실 그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저 아래층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잘 체했어요. 뭐
0: 네네.
1: 워낙 많이 먹고 빨리 먹으니까 체했겠죠. 근데 체하면 그분이 가면은 그 항상 손에다가 이렇게
0: 네.
1: 침을 놔주셨어요. 손바닥에다가,
0: 그리고 저희
1: 손바닥에다가
0: 막 이렇게 지압도 하고
1: 이렇게
0: 하잖아요.
1: 눌러주고
0: 이,
1: 하잖아요. 이렇게
0: 예,
1: 그
0: 엄지와 검지 사이.
1: 협곡 혈 눌러주고. 근데 요게 여러분,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위장이랑 이 오장육부 다 있거든요. 요
0: 손바닥에
1: 네
0: 있죠.
1: 요 수지침 같은 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딱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터치 투
0: 저희가
1: 그 사용서에
0: 설명서에
1: 그림이 쭉
0: 손바닥
1: 나와가지고.
0: 해서 그 한용 얘기하셨는데 그런
1: 네네네
0: 데가 붙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0: 우리 신체 부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1: 예
0: 있는지.
1: 그거 가지고 이거를 진짜 터치 투 가지고요, 마사지를 해주고 누르시면요, 정말 소화 안될 때도 진짜 도움 되고.
0: 네.
1: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 술 많이 드시면 간 피곤할 때도 여기서 간 요거
0: 그쵸,
1: 마사지 해주시면
0: 그쵸.
1: 진짜 한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터치 2라는 기기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운동하고 몸이 아프 이런 분들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집에다가 하나 두고 정말 소화한 데도 쓰고 뻐근할 때 쓰고 피곤할 때 쓰고 정말 전천후로 누구나 쓸수 있는 정말 약간 그 퍼스트에이드, 약간 비상약 같이 하나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이 출시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특별가로 지금
0: 저기
1: 주시잖아요.
0: 출시가요,
1: 출시가
0: 출시가.
1: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0: 지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1: 네?
0: 출시가.
1: 이 그냥 크리스마스 세일보다도 좋다는
0: 최고의
1: 출시가.
0: 착하디 착한.
1: 네.
0: 더 이상 착할 수 없다. 제가
1: 이건
0: 이렇게 방송에서
1: 최고지. 네.
0: 말씀드리는데,
1: 요게 가격이 지금,
0: 지금 200불 할인 거의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이거는
0: 99불, 99불.
1: 제가 원살때
0: 이게
1: 가격을 알거든요.
0: H 솔루션
1: 네.
0: 자체 브랜드에서 이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1: 네.
0: 이게 또 19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1: 19단계나 돼요?
0: 사람마다 여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해도 몸에 따라 부위별로 지방층에 따라서 또 이게
1: 그렇죠, 그렇죠.
0: 체감
1: 어떤
0: 강도가
1: 분은
0: 달라요.
1: 약하게 강하게 다
0: 응, 뭐
1: 다르니까.
0: 이런 허벅지 같은 데도 우리가 전신 다할수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런 데는 이제 뭐 10단계 당연히 넘어가고 막 이런데 말씀하신 손목이나 발목 이런 부분은 뭐한 2, 3단계만 해도 굉장히 또 세게 이렇게
1: 느낌
0: 자극이
1: 확
0: 돼요.
1: 오죠. 네.
0: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부분이 막 경련이 일고
1: 정말 달라요.
0: 움찔움찔 막 이렇게 손도
1: 아,
0: 막
1: 막 왜.
0: 제가 일부러 떠는 게 아닌데 야, 너손 떨지 마,
1: 아,
0: 떨지 마 옆에서 보는
1: 아, 아, 아.
0: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지금
0: 네.
1: 딱 말씀하시고 저 써봤는데, 집에 원은 있어요. 제가 투는 지난번에 방송에 써봤는데, 정말 손목 근처를 대면은 그냥 틱틱틱틱틱 지나가다 정말 아픈 데 가면 이게 자지러지게 아픈 데가 있어요.
0: 그쵸,
1: 거기다가
0: 그쵸.
1: 한몇 초만 대고 있으면 그 통증이 아프면서
0: 풀려요.
1: 시원하면서 풀려요. 이게 거기서 전주파를 쫙 쏴주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데, 매장 가면 이거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0: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쑤실 때 있잖아요. 얘기하신
1: 네.
0: 것처럼 뭐 뒤에 있는 물건 집으려다가
1: 네네네.
0: 허리가 윽 하면은 어쩔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을 때
1: 저 허리띠에다가
0: 있어요.
1: 나간 적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1: 허리띠 뒤에 다다가 이거 그 집어넣다가
0: 아이, 아이, 네.
1: 와.
0: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갑자기
1: 네.
0: 그 비상약 뭐 얘기하신 구급상자
1: 네네.
0: 같이 얘기하셨는데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부담 없는 사이즈고
1: 네.
0: 핸드백 같은 데도 쏙 들어가고 그리고 또 충전식입니다. 그래서 가볍잖아요.
1: 맞아요.
0: 배터리 넣을 필요 없고 그래서 USB-C 타입이기 때문에 뭐 차에서 운전하시면서도
1: 그렇죠.
0: 충전하실
1: 휴대폰
0: 수 있는
1: 충전하듯이.
0: 그런 간편하면서 사용하기 휴대하기 좋다라는 게또큰 메리트입니다.
1: 아, 맞아요.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 약간 그런 간이 한의사가 되는 느낌이 될수 있을 것
0: 그러니까
1: 같아서.
0: 사람들 해주기도 하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1: 아파 그러면.
0: 나 위해서 갖고 다니다가
1: 네.
0: 누가 또 아프다면 또 저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또 사러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터치원 때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1: 저는 터치원이랑 그 뭐지 마우스랑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정말 그 뭐랄까 얼마만큼 이게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0: 터치 2는 네. 그 마우스랑 터치 1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우스는 넓은 면적을 넓은 커버해서 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터치 1을 또 콕콕 짚어서 그 네. 부위를 해줘서 좋아했었는데 저희가 패드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터치 2입니다.
1: 네, 요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정말 출시 특별가 여러분 특별가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99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헬스코리아 가셔서 꼭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만약에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마 이지바이크는 뭐 많은 분이 너무나 잘하시니까 뭐 굳이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또 개중에 또 들으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0: 그리고 아직까지 네. 아유 그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게
1: 되겠어?
0: 이거. 되겠어? 어,
1: 약간 의심이 아유, 있으신
0: 근육이
1: 분들.
0: 생긴다고? 어. 그러신 분들은 정말 매장 가서
1: 해보세요.
0: 딱 30분 한번 자동 해보세요, 프로그램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1: 여기저기가
0: 뻐근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다리가 갑자기 막 걷는데 살짝 어? 불편하면서
1: 기분 좋은 불편함
0: 기분 좋은 불편함 네. 건강해지는 불편함 맞아요. 그걸 느끼십니다.
1: 우리 저 김원정 선생님도 워낙 뭐 건강 관리 잘하시지만 본인께서도 반신반의하시면서 이지바이크를 이렇게 꾸준히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0: 제가 최근에 좀 했죠.
1: 본인의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모든 아니,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자랑을 하시는데
0: 매장에 오셔가지고 네. 눌러봐 눌러봐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네네네네네. 중에 오 이거 2시간씩 하신다고 하시면서
1: 와, 많이
0: 저희가 30분 자동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한 번만 해도 정말
1: 엄청 효과
0: 도움이 있죠. 됩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분은 재밌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2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좀 없었대요.
1: 어, 네.
0: 그러니까 자꾸 근육이 빠져 나가니까 이게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휘청휘청 하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광고를 보고 사서 했는데 단단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아이 뭐 너무 젊은 사람들처럼 뭐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처럼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고 이런 데 있어서 힘 주시면 이렇게 좀 단단하고 그 전에는 막 물컹물컹했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걸을 때도 힘이 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게 없다고 휘청휘청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진짜 하다가 제가 미디어 팀에 있는 걸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집에 딱 보이는 위치에 놨어요. TV 앞에 딱 놓으니까 텔레비전 보거나 이렇게 앉아서 거실에서 뭐 애아빠랑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들내미 야단칠 때도 있고 야단이라기보다는 대화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1: 네, 야단이겠죠. 네.
0: 저는
1: 뭐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을 바로 바꾸시네.
0: 저는 그러니까 상체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네. 얘기 다 하면서
1: 네, 하체는
0: 다리는
1: 또.
0: 계속 돌아가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1: 죄송한데 너무 웃기겠다. 아드님 혼내는데 다리를
0: 아니 아들이 그게 멈추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돌려줘.
1: 아, 아드님이
0: 엄마 뒤로도 해야지 수동으로 이러면서 이제 자동 프로그램은 30분이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뒤로만도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저는 이제 뒤로 하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수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정말 다리가 제가 진짜 뻑적지근했어요. 왜 이러지? 아니 여기 왜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부분도 그러고 좀 약간 그 아니 기분 좋지 않았어요. 기분 안 좋게 약간 뻐근하면서 네. 약간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프더니 지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딱 잡히는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하체 근력을 키워야지 하면서 왜냐면 저 이제 50대잖아요. 50대는 무조건 빠져나가요.
1: 그렇죠. 근손실이 생기죠.
0: 운동을 맞아요. 해도 네.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억지로 좀 예전보다는 운동량도 훨씬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지바이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너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이나 이제 운동하러 가시면 자전거 운동기구가 많은데 옛날부터 그걸 본인이 막 발하고 그 스피드 맞추고 뭐 엉덩이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겨우겨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댁에서 뭐 TV를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책을 독서 저처럼 우아하게 커피 드시면서 독서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김원정 선생님처럼 자제분을 혼내셔도 좋고 그러면서 다리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또
0: 할거 하면서
1: 근데 네. 이게 또 그냥 멍하니 가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막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0: 뒤로 누갔다
1: 네, 그러니까 그냥 맡겨만 놓으면 이게 운동이
0: 하고.
1: 되니까
0: 재밌어요.
1: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어깨춤이 이렇게 막 위 상체도 막 이렇게 흔드신대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돼요.
1: 아 이거 하시면서
0: 이게 막 이게 경쾌하게 막 돌아가니까 천천히 빠르게
1: 좋다.
0: 뒤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에 또 관절 문제 없고
0: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있는 운동 심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마음은 20대 30대라고 해서 그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바짝 뛸 것 같아 이렇게 뛰셨다가 큰일 난다고. 네. 나이 들어선 스키도 타면 안 된다고, 넘어지면 뼈 안 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맞아요. 너무 무리해서 아직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편리하게 재미있게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지바이크,
1: 공간도 차지 안 하고요.
0: 그럼요.
1: 그리고 또 혹시 또 아파트 계시거나 아니면 뭐 2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소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그냥 이게 워낙 저소음 고강도 특수 회전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발 놓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에서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보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되게 들으신 분들은 야 그게 되겠어라고 진짜 하실
0: 해보세요,
1: 거예요.
0: 해보세요.
1: 근데 진짜 해보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 중인데 제가 장인 장모님 장모님 요새 좀 운동하셔야 좀 사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혹시 아직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보셨거나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헬스코리아 가셔서
0: 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고관절 네. 수술하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네. 요거 하나 두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수동 프로그램은 속도를 이제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처음 1단계, 2단계는 굉장히 느려요. 1단계는 천천히. 그러면 네네. 이제 재활 치료 센터를 가시더라도 집에서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서서히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지바이크 없이 움직이면 규칙적으로 똑같이 그 동작을 취하기도 힘들고
1: 맞아요.
0: 속도도 일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재활치료 운동기구라고 이지바이크를 얘기해요. 저희는 이제 하체근력 강화 운동기구라고 말씀드리는데
1: 네네.
0: 그분들은 너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50견 오신 분들 머리 묶지도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1: 그죠. 손도 못 올리죠.
0: 올리지도 여기, 못하고 네. 수저도 못 든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발 대신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고 손을 딱 얹으시면
1: 팔을 올리시면
0: 그냥 이게 자동으로 또 돌아가면서 강제적으로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1: 그렇죠.
0: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 하세요.
1: 그 지난번 이게 사실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거기 또 마사지 기능까지 있잖아요. 용추혈을 꽉 눌러주는
0: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1: 안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0: 마사지 볼이 네. 가운데 이렇게 지압돌기처럼 막 있으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옆자리들을 막 눌러주니까 그 용천혈 부분은 용천혈, 네. 여러분들 지압봉 같은 거 들고도 막 누르시잖아요.
1: 그쵸, 꼭,
0: 그렇기만 해도 네. 오장육부가 막 건강해진다.
1: 혈류가 착착 올라오죠. 예. 네.
0: 근데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게 막 마사지가 되니까
1: 네.
0: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 저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0: 이거는 저희 이지바이크에서밖에 만나보실 수 없어요.
1: 그쵸.
0: 이 비슷한 운동기구, 뭐 자동 운동기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지만
1: 네.
0: 이렇게 마사지까지 용천혈까지 꽉꽉 누르면서 관리해주는 운동기구는 이지바이크밖에 없습니다.
1: 네, 요 이지바이크가 지금 또 엄청난 할인가로 여러분을 만나실 수
0: 가격이
1: 있습니다.
0: 가격이 너무 좋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249불.
1: 이거 제가 봤을 때 효도 선물, 거래처 선물하기 정말 좋습니다.
0: 가정의 달 항상 솔드아웃.
1: 그렇죠. 거의 네. 뭐 원탑, 투탑인데
0: 그렇죠.
1: 249불로 여러분 오늘 이지바이크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일 자주 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뭐 어르신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무실에서 늘 앉아서 그 일하시는 분들, 뭐 CPA 분들, 뭐 그냥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도 그냥 앉아 있으면 진짜 허벅지나 엉덩이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 테이블 밑에 놔두시고 그냥 다리만 놓으시고 운동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래처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49불 특별 할인 혜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또 이지바이크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49불 핫 아이템인데 요거 우리 그라비티 비티비티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할인 상품으로 선물로
0: 그렇게 얘기하시면 힐스코리아가 안 드릴 수가 없지
1: 나가실 거죠?
0: 이렇게 막 모시면
1: 언제까지 주실지 제가 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0: 저도 모르겠어요. 8월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8월까지
1: 그러니까 요거 구매하실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네네. 저희가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또 이게 또 사은품으로
0: 이지바이크를 공짜로 가져갈
1: 네.
0: 수 있는 찬스가
1: 있으니까 힐스코리아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문의 전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이어지는 건강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고품격 럭셔리 방송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 우리 김원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의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솔직히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가장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열만 조금이라도 걱정해, 피부에 몸만 종기가 나도 걱정해, 팔다리 어디만 조금만 쑤시다도 걱정해. 우리 아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중요한 게 또 사람의 아이, 눈. 우리 아이, 누리 아이. 자, 누리 아이가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의료기구로서 인정을 받은 기구라면 여러분 그거를 뻔히 알고 계신데도 안 쓰신다면 나의 눈을 혹시 혹사하고 계신다면 오늘 꼭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원하는 누리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자,
1: 괜찮아요.
0: 누리 아이.
1: 쏙쏙 들어오네요.
0: 누리 네. 아이 저는 여러분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누리 아이는 저는 진짜 뭐랄까 저희 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그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냥 모니터도 보고 TV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그랬잖아요. TV 가까이서 보면 눈 버린다고. 근데 네. 요새 보세요. AI 글래스 나오죠. 뭐 스마트폰 나오죠. 뭐 또 AR 뭐 해가지고 눈에다 끼는 거 나오죠. 바로 눈앞에서 바로 맨날 눈이 혹사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혹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눈은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뭐 그냥 뜨거운 뭐 뭐지 수건도 대보기도 하고 여자분들 그 아침에 눈 부으면은 또 막 차가운 거 수건 뭐죠 스푼 예 네, 그 얼음 해갖고 막 눈에다 대기도 하고 밤에 눈 막 비비고 눈 좀 다 돌리고 막 이러는데
1: 아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요?
0: 저는 해봤죠.
1: 네네.
0: 저는 항상 미용을 신경 쓰는 고품격. 럭셔리 방송인이니까. 근데
1: 속 건강, 네. 겉의 건강 다 이게 네. 미용도 하나의 건강이에요.
0: 그럼요.
1: 그럼요. 피부 건강이고.
0: 아니, 선천적으로 못 해놨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이쁘신 분들이
1: 관리의
0: 분들은...
1: 관리의 왕이세요.
0: 아 살찐 거 보세요. 관리를 다 안 한 건데.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제품이 다 훈이님네 가 있는
0: 그러니까
1: 게.
0: 헬스코리아에서 좀 VIP세요, 살 빼는 것 좀 더 완벽하게 좀 하나 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1: 아니 저 인치 바 인치.
0: 인치 바 인치 있는데.
1: 인치 바 인치도 있고.
0: 제가
1: 3일의 약속 드시면 이렇게 뼈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한 3kg에서 5kg는.
0: 아 우리 다음에 그거 한번 방송해요.
1: 네네. 아니 지금도 3일의 약속은 네. 항상 있습니다. 가서.
0: 왜냐면 제가 지금 3일 안 먹었으니까. 제가 또 먹고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께 생생한 또 후기를 들리죠.
1: 네. 근데 3일의 약속도 그리고 이제 네. 뭐 숙변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한 있었다니까. 그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눈 건강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정말 맞아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도 눈의 노화가 예전에는 한 40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0: 확
1: 30대 초반,
0: 20대도,
1: 후반
0: 20대들도
1: 안과에 가면 벌써 노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0: 맞아요.
1: 길고 우리가 눈을 위해서는 하는 것들이 없어요.
0: 진짜 없어요. 생각해보면
1: 영양제 조금
0: 뭐
1: 먹고
0: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뭐
1: 그냥 눈 알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하는 거.
0: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너무 방치해도요.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사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0: 맞아.
1: 항상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0: 네네.
1: 그리고 저는 누리아이를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0: 네.
1: 진짜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들 보조 그런 걸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안구 건조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누리아이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눈에 좋은 약들도 요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눈의 건강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복용하시는 약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근육을 위해서 약을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좋죠.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거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밤에 쓰고 이제 우리 아이도 뭐 아직 5학년 이제 되는 아이인데도 벌써부터 안경을 쓰니까 이제 이 친구도 눈에 이걸 해줘야 되고
1: 해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쉬게도 하면서
0: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쉬라는데 제가 아이들도 그래. 야, 너 의도적으로 눈 깜빡여라 일부러 딴 거 봐라 눈 감고 했으면 뭐 5분 동안 쉬라
1: 할까?
0: 안 돼요.
1: 네,
0: 안 되는데 자기가 눈에 이걸 누리아이를 써보면 자기도 눈이 편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써요. 그러면 어쨌든 쓰는 15분 동안은 뭐 눈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눈이 편안하게 이게 진동도 됐다가 공기압으로 마사지도 해줬다가 온열로 따뜻하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온열 쫙 되니까
1: 좋아요.
0: 눈에서
1: 근데 그게 그냥 따뜻하게 네. 이렇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안구건조증 증상들이 나타날 때 네. 안과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과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손 깨끗하게 씻고
0: 아, 그쵸?
1: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수건 같은 거 네. 그리고 패드 같은 거 많잖아요. 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눈에 좀 대고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 뭐 맞아, 일회용 맞아.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0: 예?
1: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안에 이제 눈물샘이라고 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샘이 있고 마이봄샘이라고 지방 유분이 나오는 네.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나와줘야 되는데 눈물샘은 그냥 뭐 저희가 진동요법이나 이런 걸로 자극을 해서 잘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기름샘에서 그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관은 막힐 때가 많아요. 기름이 나오다가 이게 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이 막혀서 피지같이 이렇게 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따뜻하게 온열을 가하면
0: 녹아요. 아 진짜로.
1: 그래서 공기압이 들어가면서 주물러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 관에 있는 이물질들을
0: 따뜻한 게 그냥 따뜻하러 있는 게 아니구나.
1: 그건 그냥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온열을 주면 온 몸에 가하면 마사지 받을 때도 그렇고 약간 피로가 풀리는 거 같고
0: 네,
1: 기분이
0: 나고.
1: 좋잖아요. 네. 근데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안에 막힌 관들을 뚫어주는. 근데 그 온도가 일정하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있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 온도가 누리아입니다. 뉴리아이가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0: 금방
1: 하면
0: 식죠.
1: 금방 식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0: 해주지도 않아요.
1: 맞아요.
0: 와이프 안 해줘요. 그 영화에서나 해주지. 실생활 누가 해줘?
1: 번거로워요. 네. 번거로우면 우리가 잘 안 하게 돼요.
0: 안 해, 네.
1: 반신욕도 번거로워서 안 하니까
0: 맞아요.
1: 저희 건식 반신욕 하듯이.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뉴리아이는 그냥 자동 버튼 딱 15분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진동, 공기압, 온열이 체계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렇죠.
1: 이게 그냥 치료 의료 기기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사용을
0: 그렇죠.
1: 하시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하얗게 막 끼고
0: 네네네.
1: 뭐가 실타래가 지나가는 거고 이러서 성격적인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다가 그게 싹 가시고 새 세상이 됐다고 환한 밝은 세상이 됐다고 와서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0: 그렇죠. 후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1: 네. 실제로 그런 네. 얘기들을 하시면서 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눈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가꾸면 근데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아이도 사놓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0: 그럼요.
1: 어떤 분은 나 누리아이 있는데 난 눈이 별로 안 좋아.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내가 한 달 전에 사용했나?
0: 에이,
1: 여러분
0: 그러니까.
1: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시고 심할 땐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생각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샀다고 해서 그냥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0: 돼, 그럼요.
1: 근데 그렇게 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누리아이가 있는데 왜 그러지가 아니라 누리아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 눈의 노화도 늦추고 눈도 우리가 건강하게 젊은 나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0: 네. 야, 근데 누리아이를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이제 너무 오네. 그럼 아무리 좀 녹이홍삼을 안 드시고 그건 뭐 냄새 난다고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아이가 아무리 저도 여러분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안과 의사님 봤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이 너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에디슨을 비난을 한대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눈이
1: 네.
0: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 근데
1: 그렇다고 에디슨을 원망까지.
0: 아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걸로 업으로 먹고 사시면서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 눈의 피로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난 괜찮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훅 가는 거고 여성분들 보시면 아름답게 보려고 눈에다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세요. 사실 저는 여자분들 속눈썹 붙이는 것도 대학교 때 알았어요. 어떤 분이 집에다 속눈썹 떼고 가신 분이 있었고 저희 집에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속눈썹 붙여 뭐 아 마스카라 뭐 그려 뭐 눈썹 그려 뭐 또 뭡니까?
1: 그래서 여성분들이 안구건조증 걸릴 확률이
0: 화장 때문에 그런 거죠.
1: 두 배 이상이에요.
0: 그럴 것 같아요. 눈썹 붙이고
1: 들어갈
0: 이러는데.
1: 수밖에 없어요. 그 파우더면 몸에 아무리 안 들어오는 라인 그리고 뭐 이러다 보면
0: 그렇죠.
1: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누리아이를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0: 그럴
1: 좋고.
0: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1: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눈 씻어내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씻어내는 그런 그런 네. 데다가 눈을 넣기도 하고 눈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누리아이 사용하시면서도 보조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체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곳이 에스코리아잖아요.
0: 그렇죠.
1: 해보세요.
0: 무조건 체험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성분이 말씀드리는 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장도 화장이지만 여성분들의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안경을 끼면 본인이 좀 못생겨 보인다든가 주변에 조금 보이는 게 안 좋대서 여성분들이 그 컨택렌즈를 굉장히 많이 끼신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컨택렌즈 끼면은 엄청 건조해서 맞아요. 계속 인공 눈물 놓고 막 어쩔 줄 이런 분들은 인공
1: 눈물 양은 늘어나고.
0: 어 맞아요.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잠깐이지. 의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피곤함을 없애야 되고 이거 아까 눈물샘 이거를 좀
1: 자극을
0: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눈을 손으로 해주고 그 따뜻한 타월 대는 것도 정말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1: 그리고 눈 주변이 힘들죠. 가장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피부도 제일 얇고 그렇죠. 예민하고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도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0: 아 그래요?
1: 눈 그리고 우리가 뭘 사도 눈 주변은 피하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눈에 대지 마세요. 이렇게.
1: 눈에 대지 마세요. 그만큼 눈은 밖으로 노출돼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0: 네, 맞아요.
1: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더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눈인데 누리아이를 집에 하나 꼭 들여놓고 저는 누리아이를 앞서 그 후니님은 터치2가 이제 구급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네. 구급상자처럼 꼭 눈 건강을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누리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구급상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누리아이는 거의 매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벽이 같아요.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아까 터치는 매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거는 매일 쓰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1: 바꿔야겠네요. 제가 그러네요. 네,
0: 조금 더 논리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저는 이제 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하면 구급 수상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0: 매일 하셔야죠.
1: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무조건 있어야 네. 돼요. 요것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아주 혜택 최고 프로모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선물도 주십니다.
1: 저희 먹는 영양제 네. 헤스코리아에 요거 굉장히 인기예요.
0: 눈 건강.
1: 이름도 눈 건강.
0: 네.
1: 70불입니다. 한 달치. 네. 그냥 드려요.
0: 그거를 선물로
1: 70불 상당 한 달치.
0: 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누리아이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은요. 헤스코리아 가셔갖고 누리아이 체험하러 왔어요 하시면 정말 그냥 스키 고글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딱 눈에 끼시고
1: 마사지 체험에 앉아서 네. 받으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하시면서 받으시면 너무 좋죠. 15분간 딱 누리아이 하시면서 30분간 딱 마사지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우리 헬스코리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디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아, 디바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말 실합니다. 이틀 전에 마사지 센터를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1: 마사지
0: 센터라고 해야 되나? 샵이라 뭐라고 해야 되니까?
1: 사람이 하는
0: 네,
1: 곳.
0: 뭐라고 표현해 줘? 간지러워 갖고 마사지 샵?
1: 마사지 샵이라고 그러죠. 네. 네.
0: 그러니까 좋은 뭐 살롱은 아니니까.
1: 네네.
0: 그 동네에 있는 거니까 아시는 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거밖에 안
1: 마사지
0: 되네요.
1: 마사지 샵. 네.
0: 아, 오해하지 마세요.
1: 네네.
0: 합법적인 깔끔한 네네.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네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샵 안에 이렇게 몰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저 정말 저는 디바를 지금 한 3-4년 됐죠.
1: 네.
0: 그 정도 쓰다 보니까 저는 마사지
1: 갈 일이 정말
0: 갈 일이 없어요. 정말
1: 맞아요.
0: 한 번도
1: 저도.
0: 간 적이 없어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이게 뻐근하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계산은 각자 하더라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1: 미국이네요. 미국.
0: 거기서 제가 내주세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넌 뭐 할래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 플랜 딱 내고 너는 뭐 할래 이러니까 저도 같은 걸로 그래서 계산을 뭐 나중에 하니까 근데 각자 했으면 어쨌든 저는 안 해도 되는 거 한 거죠. 근데 1시간 60분짜리 했어요. 60분짜리를 했는데 그 하시는 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엎드려 누워 있으니까 처음에 얼굴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 얼마나 스트롱하게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좀 힘드시니까
1: 네.
0: 제가 설명을 짧게 짧게 해도 이분이 알아들은 건 스트롱밖에 없는 거야. 저는 not too strong 막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들은 스트롱 오케이 스트롱 그래서 아니다 설명하는데 스트롱 그러더니 you big you strong I strong 막 이러면서 너 크니까 나도 세게 해줄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렸는데
1: 어떡해.
0: 막 하시는데 이분이 체구가 작은 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저가 세게 하다 하니까 진짜 온몸을 썼고 막 끙끙 대면서 자기 팔에서 우두우두 소리 날 정도로 힘을 눌러주는데 미안한 거야 나 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와요.
1: 디바보다 안 세요.
0: 아니 기울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분이 끙끙대니까 별로 저는 힘이 안 와. 근데 혼자 막 끙끙대면 정말 힘들게 하시고 발로도 밟고 막 끙끙대면서 60분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하고 난 다음에 너 마사지 받아 자주 오지 그러는 거예요.
1: 어, 알아요. 그 분들은
0: 그분들은 아시나 네. 봐요.
1: 왜냐면 마사지를 자주 받는지
0: 제가 해도 어디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눌렀을 때 막 보통 아픈 데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럼 거기 막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가는데 자기가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너 유 마사지 어? 에브리데이? 막 이렇게 뭐 컴 에브리데이? 근데 왜냐면 자기 손님이 아닌 거 아니까 다른 네. 마사지샵을 간다고 생각하신 거지. 자기네 오라고 이거를 도장을 얼른 찍어주면서 열 번 오면 뭐 프리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나 안 해 원래. 네. 나 집에 마사지 체어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힘든데 대화가 어쨌든 이루어가셨대요. 아, 나중에 알아듣긴 하셨어요. 그 팁을 많이 줘서 너무 힘들게 해주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시원했어요.
1: 집에 가서 눈치 보고 아 하면서 막 기분 힘들어하니까
0: 힘들어하는 것도 기분 좀 민망하고 네.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로션을 바르니까 냄새나 집에 가서 바로 샤워해야 맞아, 되고 맞아요. 머리 막 헝클어지고 60분 버리고 힘든데 나는 나대로 힘들고 이분 이분도 힘들고
1: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쓰고. 시간대로
0: 아니요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 요즘 올랐어요. 저도 저는 이제 여행 갔다가 그 잠깐 이제
0: 좋은 데 가셨겠지
1: 갔는데,
0: 그 마사지
1: 그러면. 받았는데 네. 어,
0: 그거 이제 스파라고 표현하죠.
1: 그렇죠. TV 팁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팁 많이 줬는데도 옆에 더 달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라비티가 저도 있으면서 마사지 체어가 네. 집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저는 네. 마사지는 기본 일주일에 적어도 애드리스트 한 번은 갔었어요. 그래야 생활이 됐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관리하셔야죠.
1: 집안일이면 뭐면 애들 키우고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네. 그래야 컨디션이 좋고 효과가 제 몸 관리가 잘 돼야
0: 그럼요.
1: 일의 효과도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일 한 개 할 거 두세 개 하니까 애 아빠도 마사지 시작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라비티 들여놓고는 제가 안 가요. 그리고 갔는데 몸이 뭐 이렇게 뭐 몸에 딱 신호가 와요. 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저기 막
0: 그쵸, 뭔가
1: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1: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가야만 생활이 됐으니까 갔던 거고
0: 맞아요.
1: 똑같이 이걸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려면 갔었어야 됐거든요.
0: 네.
1: 근데 그라비티 하고 나서는 안 가고 심지어 제가 한 번은 그거를 끈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룹폰 같은 데서 뭐 이 나온다고
0: 네,
1: 사자고 막 해서 아는 동생 애가 언니 이거 네. 여기 잘하는데 사노라는데 그 익스파일 됐잖아.
0: 그 이런데 이거 사놓고 못 사 익스파일 돼 버려요 진짜.
1: 아 그게 몇 달이니까 그냥 걔가 사니까 막 그냥 같이 사야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막. 그 샀는데 저 그거 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 몸에서. 저처럼 저는 이사에 가도 그 주변에 마사지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마사지 아, 잘하는 곳부터 거야? 찾았어요. 애 아빠가 막 같이 찾아주고 그럴 정도로 마사지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마사지를 아직도 사람의 손맛만을 믿기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저희 헬스코리아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디바가 됐든 여덟 가지 모델이에요. 이제
0: 하나 더 늘었죠.
1: 맞춤형으로 고를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헬스코리아 가서 한 곳에서 이렇게 여덟 가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마사지 체어를
0: 그러니까요.
1: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보세요.
0: 그 진짜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정정해드리는 게 사람들이 하시는 혹시 마사지 관계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주는 건 그 나름대로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1: 그렇죠.
0: 당연히 좋은데
1: 근데
0: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수
1: 시간
0: 없고
1: 예약하기도 힘들고
0: 그날은 진짜 운전 저희가 워킹 들어간 건데 딱 저한테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Next time call me 이러면서 이제 또 주시는데 뭐 그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또 제가 원한 그날 보세요. 갔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 좀 미안함과 측은함이 있었지 아 고맙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자기 명함 주고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찾긴 좀 그렇고 또 가격 가격대로 나가고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야 이거 두 번만 오고 하면은 디바 값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디바로 한 달 내내 한 저는 일반 3년 65일이니까 구매했으니까 언제든 24시간 자다가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샤워하고 하고 꼬질꼬질해도 하고 뭐 제가 해도 저희 집안에 뭐 놀러 오신 손님들도 와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게 너
1: 그래서 제가 묻어가죠 그냥 헬스코리아에 네. 일하다 보니까 디바 때문에 여신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정한 여신 마사지 체험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디바를 여러분들 그냥 무료 체험하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뭐 체험했다고 해서 저희 기억도 못해요. 어느 분이 와서 하는지도 막 네. 뭐 푸시하고 막 그
0: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할까 봐 걱정하신다고 어떤 매장에 갔는데 어느 브랜드에 갔는데 네. 문을 닫고 계속 깎아주겠다 그러고 못 나가게 해서 헬스코리아 가서 한번 받아보겠다고 다른데 매장 가서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게 해가지고 진단 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다른 데도 다 돌아보고 오시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0: 아니 근데 저도 이게 구매할 때 벌써 몇 년 된 얘기긴 한데 뭐 그 얘기 또 해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방송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공개 방송할 때 거기 이제 갔다가 진짜 그 스탠바이 하는 기간 한 10분 제가 5분 10분 딱 받아보고는 어 이거다 그러고 사겠다 했는데 계신 분들이
1: 저는 정말 사실
0: 아니 그리고 사실
1: 10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0: 사장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 보통 그럼 사세요 이럴 텐데 확실하냐고 다른 것도 안 해보냐
1: 좀
0: 뭐 이런
1: 더 해봐야 된다
0: 더 해봐야 되냐 막
1: 저희 그랬죠.
0: 보통은 사라고 사겠다면 사세요 이럴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결론을 왜 저 결 나의 결정을 안 믿으시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헬스코리아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가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디바도 받아보시고 그라비티도 받아보시고 진짜 카이로스도 받아보시고 이게 왜냐면 또 가격대도 다르지만 또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나한텐 디바가 맞아 이런 분들은 디바를 가셔야 됩니다. 후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디바가 뭐 사실 여기도 있지만은 뭐가 좋은 게 뭐 있고 무슨 뭐 혁신이고 뭐 우주 이 사실 이거 말씀 드려도
1: 꿈에
0: 저도 꿈에 와닿지도 않고 혹시. 드시는 분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1: 받아봐야 돼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제가 아무리 뭐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 하나까지도 네. 뭐 최고급을 사용을 그쵸. 했습니다. 그리고 뭐 LS 롱 프레임
0: 뭐가 많은데 저도 이건 안 읽겠습니다.
1: 얘기하는데 네. 그런 뭐 마사지 체육의 뭐 혁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마사지 체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가 그래요. 매니저님들도 다른 매장에 가셔서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그분은 그 모델을 택하셔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마사지 체육을 선택하시면서 10년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헬스코리아 모델들을 안 만나보신 상태에서 결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죠.
0: 그렇죠.
1: 모든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0: 아이고,
1: 때문에
0: 내가 이걸 진짜
1: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와서 여기서도 해봤어야 됐는데 근데 저희는 저희

0: 매장만 왔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다른 데도 가보시라 그래요. 네. 근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어.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웬만
0: 저희는 문 닫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매장 저기 브랜드들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이 그렇죠. 그게 맞으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와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1: 근데 여러분 가격도 가격이 최고 그 디바 마사지를요. 지금 그 가족끼리 다닌다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시고요.
0: 네.
1: 48개월까지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램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가격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무료 배송. 원래 제가 중국이나 일하다 보면 배송하는 게 많아요. 제품들을. 뭐 가격 예를 들어 300불이다. 뭐 3000불이다. 3000불 그래서 배송비는 그럼 배송비가 뭐 1000불, 배송비 500불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배송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 배송에 탁 그 정말 직원분들이 오셔 갖고 너무나 친절한 서비스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또 믿을 수 있는 헬스코리아 3년 풀 워런티 함께 들어가고요. 아직 주시네요. 건식 원정에서 반 이거 반신욕기 적혀 있네요. 사은품으로 요거 아직까지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1500불 상당이고 이거 자체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0: 베스트셀러.
1: 베스트셀러입니다.
0: 물이 요거, 필요 없는.
1: 물 네. 필요 없는
0: 건식 정말 건식 반신욕기 원정에선 건식 반신욕기 이거 이거는 로망이에요. 여성 여자분들. 그러니까 요거 사러 오셨다가 이거 사은품이라 그러니까 디바 무이자 네. 할부 막 생각해 보시더니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텍스면
1: 훨씬 낫죠.
0: 이건 1500불이고 텍스까지 1700불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
1: 네.
0: 아니 이게 내일 우리 집에 오는데 다음 달부터 230불 플러스 텍스라고. 근데 디바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의 마사지 체어가 우리 집에 이러고 가져가세요.
1: 이게 지금 4년 48개월 할부 무이자로 하시면요. 아까 월 이제 30 플러스 텍스 정도인데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입고 지내는 건데 제가 보세요. 벌써 지금 저가 그때 무이자 할부를 했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저도 모르세요. 끝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고요. 매장 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시간 계산 마지막으로 매장 죄송합니다. 매장 안내 좀 해주세요.
0: 체험관 매장 네, 안내 드릴게요. 네.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공 인바운카 떡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가셔서 마사지 체험, 뭐 누리아이, 터치투, 오늘 소개해드린 그렇죠. 이지바이크 모든 네. 것 다 체험하실 수 있고 OTC카드는 어디?
1: 헬스코리아. 좋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말씀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흔히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네, 좋은 주말 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우리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이를 여러분 한 번 더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거미가 부릅니다. 어른아이 들으시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신나고 즐겁고 편안한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죠?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새벽빛 편지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오프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옛날 그리스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껏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에 이름도 붙여주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랑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그말리온은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가능하다면 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과 믿음에 감동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결국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피그말리온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은 뒤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학생들은 특별히 선발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더 따뜻한 격려와 기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교사들의 기대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용기가 되고 한마디 격려가 가능성을 깨우고 따뜻한 기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요, 내가 나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것,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떻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더 노력해보는 거 어떨까요? 작은 기대 하나, 긍정적인 생각 하나 심어보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죠?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 어떠셨어요? 오늘 첫 곡은 슈베르트가 생애 끝에서 남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주말 아침에 듣기에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코인 라운드를 다녀왔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의 모든 부피 큰 것들 몽땅 한 번에 그냥 싹 다 빨고 싶은 마음. 저희 집은 좀 와셔랑 드라이어가 조금 작아서 큰 이불 빨래는 계절별로 코인 라운드를 가서 퍽퍽 빨고 오거든요. 침대보는 기본이고 이불들, 또 바닥의 러그들, 심지어 샤워 커튼까지 싹 다 걷어내고 이제 코인 라운드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차에 싣고 옮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커다란 그 와셔통에서 막 첨벅첨벅첨벅 빨래에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세상 속 시원합니다. 이불은 근데 드라이할 때는 돌돌돌돌 얘가 말리니까 중간중간 이 드라이통 열고 이불 좀 팡팡 펴줘야 되거든요. 대략 잡아 한 2시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남들과 다 같이 사용하는 이 공동세탁장이 좀 불편하다고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코인 라운드리 있으면 굉장히 또 시원해요. 위에 밴드를 많이 돌려놔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요. 남들 빨래거리 구경하면서 어떻게들 사나 훔쳐보기도 하고 나름 재밌습니다. 딱 봐도 억지로 끌려오신 남편분들 진짜 많으시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초점이란 눈동자, 오늘 내 휴일은 정말 이걸로 끝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표정들. 주로 이제 코인 라운드리에 빨래를 많이 갖고 오거나 뭐 저처럼 이불 빨래를 가져오거나 무거운 빨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남자분들이 많이 또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엄마 쫓아온 우리 꼬맹이들 정말 지루하지들도 않은지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빨래할 동안 조금 무료할까봐 한 2시간 정도 되니까요. 책도 가져가 보고 그랬는데 책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요. 막 두리번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빨래가 많냐? 그리고 저 집은 애들이 많나? 애들 옷이 많네? 빨래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건가? 아니면 이사를 왔는데 뭐 빨래를 하는 건가? 완전 저 오지랖 끝판왕으로 막 남의 빨래 훔쳐보면서 뭐 상상도 해보고 재밌습니다, 나름. 그리고 와시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드라이어에서 이불 빨래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뭐 핑크색이나 뭐 예쁜 이불 같은 거 돌아가고 있으면은 아, 저거는 한국 이불인 건가 보다. 한국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얼추 맞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힘들게 빨래가 다 끝나고 낑낑대고 집안으로 옮기고 샤샤샥 다 정리가 끝나고 다 끝났다 손바닥 툭툭 털어낼 때 그 상쾌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뽀송뽀송 빨래비누 향나는 새 이불 속에 쏙 들어가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번 주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쾌쾌한 걱정, 근심, 불안, 초조의 빨래거리들이요. 오늘 위크엔드 수다라는 커다란 와셔 머신에 넣으시고요. 첨벙첨벙첨벙첨벙 모두 깨끗하게 닦아내는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엔츄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지난 수요일 날 그거 하고 왔거든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긴 줄을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심사를 받은 여행객을 위한 신속 입국 프로그램이 바로 글로벌 엔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미리 신원과 자격을 확인해 준 여행객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글로벌 엔츄리 회원이 되면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반 입국 심사 줄 대신 글로벌 엔츄리 전용 키오스크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죠. 글로벌 엔츄리 회원은 미국 입국뿐만 아니라 TSA 프리체크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는 미국 국내선 이용할 때 보안 검색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공항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나 대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엔츄리 접수는 온라인에서 하고 비용은 120불이었는데요. 체이스 사파이어로 결제를 하면 체이스에서 바로 120불 리펀드를 해주니까 공짜로 하는 거죠. 신청서는 비교적 간단하기는 한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다시 수정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쓸 때 진짜 몇 번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아뿔싸 진짜 너무 이건 어이없는 실수죠. 그 신청서에 태어난 곳 그럼 이제 코리아 그것도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게 쓰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스테이트는 서울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서류를 서밋하고 나중에 그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챗지피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인터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정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좋대요. 그래서 그 문장까지도 챗지피티가 이제 알려줬거든요. 외우고 가라고.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메일로 서류 통과됐으니까 이제 인터뷰해라.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날짜를 잡고 공항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당일이 됐습니다. 와 근데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떨릴까요? 이 모든 서류가 완벽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일단 한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들어가서 미리 연습한 대로 제가 그 심사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서류에서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랬더니 뭐니에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거 수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신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다 본인들이 수정했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름 뭐냐? 주소 뭐냐? 경찰에 잡혀간 적 있냐? 그런 거 물어보고 한 5분도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사진 찍고 지문 찍고 그리고 나왔더니요. 한 1시간 후쯤 이메일로 approved 이게 왔더라고요. 아, 또 그게 또 뭐라고 또 그렇게 또 신이 나네요. 쫄보 로빈의 글로벌 엔츄리 신청부터 합격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글로벌 엔츄리 신청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2: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3: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4: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림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돼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 있진 않을까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늘은 마음을 사로잡는 한 소년의 이야기,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유난히 좋아했던 장소가 있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찾아가던 곳, 나만의 비밀을 털어놓던 곳,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던 나무 한 그루 혹은 골목 한 구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어린 시절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작가 조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루스의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5살 소년 제제입니다. 제제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족들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집안 분위기도 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제는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말도 잘하고 장난도 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제제를 보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말썽을 부려? 하지만 제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제제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외로움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제는 새로 이사한 집 주변을 돌아보다가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한 작은 나무였지만 제제는 그 나무를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민기엔유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민기뉴,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무에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아휴, 그랬구나. 아휴, 속상했겠다. 그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요. 제제에게는 그 역할을 민규뉴, 라임, 오렌지나무가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제의 삶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뽀르뚜가 아저씨입니다. 뽀르뚜가 아저씨는 제제에게 단순히 친절한 어른이 아닙니다. 제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제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제제에게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제제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죠. 뽀르뚜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제제의 세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웅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제 마음속의 햇살도 꺼져버렸습니다. 제제는 너무 슬퍼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민기뉴도 제제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제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교훈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음은 더 커지기 위해 때로는 조금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요. 아주 천천히 제제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제제는 뽀르뚜가 아저씨의 다정함이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제는 그 사랑을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보물처럼 간직한 채 어른이 되어갔답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어떤 새로운 좋은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칭찬의 한마디였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어린아이의 귀여운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제재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슬픔을 경험한 그런 탓일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제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은 행복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때는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요, 특히 마음에 남는 것은 제재가 그래도 상상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제재는 상상을 하죠. 나무 민기니와 이야기를 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은 필요하죠. 책 한 권일 수도 있고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고요. 혼자 걷는 어떤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 이번 주 북스토리, 조제 마우로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0: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0: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유쾌한 주말,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잔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 함께 나눌 최고의 명언은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처세술의 달인 한명회님의 명언입니다. 이기는 자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이어가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인생에서도 순간적으로 앞서가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죠. 말이 많으면 적이 생기고 말을 아끼면 기회가 온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권력은 칼보다 무섭고 눈치는 방패보다 강하다. 칼은 눈에 보이는 힘이지만 권력은 사람의 행동과 관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치는 단순히 남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욕심을 보라.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해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상은 옳은 사람보다 때를 아는 사람이 앞서간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윗사람에게 낮추고 아랫사람에게 베풀어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자신보다 약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품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는 평생의 적을 만든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교훈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다. 여기서 계산은 꼭 이익을 따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결과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은 사람으로 열리고 모든 화도 사람으로 온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도 결국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어려움이나 갈등 역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 아주 강렬하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결국 기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느냐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참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의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언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닐까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처세술의 달인 한명회님의 명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말이 많으면 적이 생기고 말을 아끼면 기회가 온다. 권력은 칼보다 무섭고 눈치는 방패보다 강하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욕심을 보라. 세상은 옳은 사람보다 때를 아는 사람이 앞서간다. 윗사람에게 낮추고 아랫사람에게 베풀어라. 한 번의 말실수는 평생의 적을 만든다. 큰일을 하려면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다. 모든 문은 사람으로 열리고 모든 화도 사람으로 온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별들에게 물어봐. 행운의 별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생일은 양력 생일 기준이고요. 8월 2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는요. 속도 조절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대인관계에서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정리. 행운의 숫자는 7.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입니다.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운이 안정적인 편이라서요. 불필요한 지출만 줄인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에게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실속, 행운의 숫자는 4.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사람이 행운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우연히 나눈 대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반가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아주세요. 행운의 키워드는 대화, 행운의 숫자는 3.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계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만 더 써보세요. 별것 아닌 안부 전화 한 통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 가족, 행운의 숫자는 2.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자리입니다. 드디어 내가 주목받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키워드 자신감, 행운의 숫자는 8.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생 처녀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정리하면 운이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집안 정리, 서랍 정리, 휴대폰 사진 정리처럼 작은 것부터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행운의 키워드는 역시 정리. 행운의 숫자는 6.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균형, 행운의 숫자는 5.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 자리입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제 움직여볼 때가 됐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행운의 키워드는 실행, 행운의 숫자는 9.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움직일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를 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여행, 행운의 숫자는 1.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너무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차근차근 해온 일은 결국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인내, 행운의 숫자는 10. 1월 20부터 2월 18일 물병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키워드 아이디어, 행운의 숫자는 11.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

코일 라운드리에서 묵은 빨래를 말끔하게 털어내듯 우리 마음에도 가끔은 묵은 걱정들을 한 번씩 척척 털어낼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엔트리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듯 우리 인생에서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를 떠올리면서는 어른이 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대신에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쁨과 상상력을 조금 잃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별자리 운세에서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처럼 포근하고 좋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어린 제재가 바라보던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작지만 소중한 행복으로 하루하루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몇 시요? 네, 맞아요. 아침 9시 위크엔드의 수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바로 오늘도 현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3: 잘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 때도 뉴스 명당 다 봤거든요. 특히 뭐 진행자의 진행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댓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강수영이 잘한다. 서용주가 최고다. 뭐 또 누구야? 신인규가 네, 역시 잘하는구나. 장성철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까지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뺏길까 봐 오늘까지 놀다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왔어요.
4: 네.
3: 죄송해요.
4: 아닙니다.
3: 자, 오랜만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 파동, 민주당 물러

0: 우리나라 총공세입니다.
1: 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한 거를 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0: 네, 이게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이슈예요.
1: 네.
0: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랑 상의도 없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한테 통보하듯이 재청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달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새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이대 씨막 이러면서.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경한테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김 대표가 일단 전국에 법치파괴 조이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라고 당 홍보위원한테 직접 지시를 또
1: 네.
0: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이대 사퇴 팻말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사법개혁할 것이다. 잘못된 조치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0: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어제까지의 입장이었어요.
1: 오.
0: 그래서 어제 김성애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와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
1: 네.
0: 김민석 대표도 당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1: 이제부터가 진짜 뉴스 브리핑 같은데 윤 기자님이 직접 민주당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0: 네, 이제 지도부 쪽 취재를 좀
1: 오.
0: 해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1: 그래요?
0: 사태를. 네, 그래서 속마음은 어쨌든 탄핵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내란 접는 재판부 문제 놓고 좀 불만이 여권 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1: 그렇죠.
0: 예, 그냥 좀, 그리고 또 사법부랑 또 정면 충돌하면 이게 또 검찰개혁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봐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조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거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 때좀 당이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당이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결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0: 네.
1: 대통령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모양새도 이상하고,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일단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재청을 받아도 국회 동의안을 보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보내야 된다는 절차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1: 네.
0: 일단 정치적인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청 반려하는 가닥 잡고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지 않은 사람을 재청을 하면 탄핵돼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0: 그렇진 않죠.
1: 없어요?
0: 네.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할 때는 어쨌든 위법 사항이 있어 탄핵을 하는 건데, 당에서는 뭐 비상기업 당시나 뭐 그럴 때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그거를 좀 사유로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0: 네.
1: 자, 두 번째 뉴스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당협위원장 싹 바꾸고 비당권파는 중징계, 국민의힘 또 내홍입니다.
1: 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국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0: 네, 어제 저녁이었어요. 윤리위가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게는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다음 총선 출마에 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특히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을 넘어가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1년 6개월 정지여서 공천 일정 고려하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진종호 서범수 의원 친한계 인사로 좀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가 이제 당내 반대 세력 진짜 정리하고 친정 체제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진 의원들도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0: 네.
1: 어때요?
0: 네, 이게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단 임기를 다 종료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하자는 네. 방안 꺼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제는 장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좀 충돌을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이게 일괄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데 당규상 2년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하루에만 두 차례 최고위원회 열렸고 의원총회는 또 세 차례나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전 비공개에서는 장 대표와 정 대표 언성 높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격했다고 합니다.
1: 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0: 이게 어쨌든 당협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각 지역구 당 조직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이 좀
1: 맞아요.
0: 네, 맡고 있고 네. 결국 총선 공천이랑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역 의원들 다 내려온 뒤에 책임당원 투표 받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랑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한테 비판적으로 말했던 현역 의원은 결국에 강성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당협위원장에서 자리를 좀 내려와야 돼 다시 뽑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거 2028년 총선 공천권 미리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뭐 김기현 의원, 권영수 의원도 이거 전례도 없고 지금 정부 여당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로는 안 된다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1: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장동현 대표가 자기 사람을 당협위원장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0: 네.
1: 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김민석 청년최고위원회 전용기 지명 팀 정청래 일방 통보 반발입니다.
1: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취임한 지 또 사흘밖에 안 됐는데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좀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반발하더라고요.
0: 네. 어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재선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인선 내용보다 발표 과정이 좀 문제가 됐어요. 김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바로 이걸 발표한 게 문제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로 함께 움직였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1: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0: 어제 세 명이 일제히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거 사전협의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을 좀 거쳐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최고위가 제대로 의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민수 의원 역시 이거 최고위원회 사실상 무력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네.
0: 이성윤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전략지역 먼저 정하는 게 먼저지 인물 먼저 지명하는 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근데 어쨌든 지명직 최고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0: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 측도 좀 네. 억울한 목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네. 최고위가 의결을 하고 당무위가 인준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어쨌든 이제 이 최고위나 당무위는 인준 절차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인사권은 대표한테 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최고위원이랑 최소한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청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원래 이거를 선출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원래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곧바로 지명을 한 것 두고도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 대표 쪽은 이게 곧 청년 위원장을 뽑을 건데 이걸 네. 선출을 할 건데 이거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면 선거인단 피선거인단이 좀 다 겹칠 수가 있어서 일단 최고위원은 지명하고 청년 위원장은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전당대회 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는 선출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지명하고 그거는
0: 네.
1: 약속을 좀 다르게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0: 네. 그래서
1: 그 얘기 좀 물어봐주세요. 김민석 대표에게.
0: 네.
1: 김 기자님이.
0: 네. 행정 절차를 다시 보니 그랬다라고 어제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럼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대표 출마자가 그걸 몰라요. 행정 절차를.
0: 네.
1: 어쨌든 그러면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이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0: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1: 당무위 의결을 받아야 된다?
0: 네.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는데
1: 네.
0: 일단 친청계 의원들은 아직 어떻게 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1: 네.
0: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곧 있을 최고위원회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입니다.
1: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몇개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했더라고요.
0: 네.
1: 네.
0: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가지고 있다.
1: 와,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57개?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좀 공개적으로 처음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한것 자체가 좀 되게 이례적인 거고요.
1: 네.
0: 이걸 또 활용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비핵화 원칙까지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0: 네, 그래서 어제 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거 비핵화 내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1: 네.
0: 계속 아니 나는 일단 김정은과 좋은 관계야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피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대국 목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에 핵 보유 세력이다 북한을 이렇게 언급한 적도
1: 맞아요.
0: 있었고 또 이번에 57개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은 이제 핵 보유 현실을 좀 인정하고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 뭐가 좀 달라져요?
0: 협상의 성격 자체가 좀 완전히
1: 성격.
0: 네, 전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 네.
0: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적인
1: 맞아요.
0: 목표이고 네, 그전
1: 네.
0: 세계적인
1: 그렇죠.
0: 컨센서스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라서 결국엔 이제 핵 동결이나 핵 무기 숫자를 줄이는 군축 협상으로 좀 의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전 세계가 관리하고 관리할지를 좀 논의하는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부적인 요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0: 네.
1: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은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게 내려졌던 제재 다 풀리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참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0: 네.
1: 우리 입장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0: 우리 입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서 네,
1: 그렇죠.
0: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생겨날 수
1: 맞아요.
0: 있고요.
1: 네.
0: 또 일본 포함해서 동북아 자체가 핵무장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다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1: 그러겠네요.
0: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해야 되냐. 네, 또 그런 게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네.
0: 그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우리 핵을 가지고 인정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또 논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질서가 북한 핵 관리로 바뀌면서 재편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좀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1: 걱정이네요. 저게 만약에 더 진행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 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엔사 해체해라. 그럼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어요.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유, 오늘도 정리 잘 해주셨어요.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제청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1: 의원님,
3: 네.
1: 왜 약속 안 지켜요?
3: 뭐였죠?
1: 저번에 저기 대면 인터뷰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화
3: 아,
1: 인터뷰는.
3: 예.
1: 왜 게을러지셨어요?
3: 아, 예.
1: 사정 있으세요?
3: 저희가
1: 네.
3: 일이 너무 많습니다.
1: 아,
3: 오늘도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1: 네.
3: 등 관련해서 업무 보고와 결산 등이 있어서요. 매일 하루 종일 밤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끝나면 좀 가려고 했는데 또 9월에 보니까 또 정기국회네요. 그래도
1: 맞아요.
3: 장성철 우리 앵커님과 함께 대면에서 한번 국민들과 만나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1: 위원장님,
3: 네.
1: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관 제청, 국회
3: 네.
1: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는 지킨 거 아니에요? 뭐가 네.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예, 그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1: 네.
3: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벌써 1월에 대법관 후보가 4명이 추천됐습니다.
1: 네.
3: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3: 상의를 해서 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1: 네.
3: 그 위원회가 이제 4명을 추천했으면 그 4명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하면서 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1: 네.
3: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1: 네.
3: 그동안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3: 그동안 그때부터 지금 8월까지니까 약 7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1년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약 4천여 건입니다.
1: 네.
3: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으니 수많은 사람, 약 2천여 건은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1: 네.
3: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 빨리 받고 끝내야 되는데 빨리 받기는커녕 반년 넘게 또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3: 이거는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1: 네.
3: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네.
3: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때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1: 네.
3: 그렇게 하기를 반년 넘게 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3: 삼심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한 번도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과 연해서 이름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끝내더니 12시쯤 꺼내더니 직후에 서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패싱하는 거고요.
1: 네.
3: 그리고 말씀처럼 제청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라고 말을 포장해서 보내버린 거죠.
1: 네.
3: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하냐 안 하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주고받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1: 네.
3: 그런 것 같지 않은 채로 해나간 것이 어제 그제 저희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1: 네.
3: 그동안 협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1: 오.
3: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1: 네.
3: 이것도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3: 이래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다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1: 네.
3: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겁니다.
1: 뭐예요?
3: 대법관 후보로 4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그건 법에 의해서 추천된 4명입니다. 그 4명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1: 네.
3: 사퇴하신다면 이 추천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할 수 있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1: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3: 그렇습니다.
1: 네.
3: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그중에 계속 제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1: 네.
3: 그러지 않고 이따가 이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1: 네.
3: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게 사퇴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법원 행정처장의 이 행위를 대법원장이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1: 네.
3: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대법원장이 너무하는구나. 아주 무소불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3: 이 대법원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1: 네.
3: 1시에 국회 세제시키기 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긴급 비상회의를 합니다.
1: 네.
3: 아마 주요 관계자들은 더 일찍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이 제가 직접 질의했을 때 천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네.
3: 온 국민이 이건 불법이야 잘못됐어 라고 한 그 순간 대법원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처럼 이 비상계엄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법원의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 네.
3: 이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1: 네.
3: 특히 대법원장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고요.
1: 네.
3: 1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1: 네.
3: 그렇지만 자신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법관 제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퇴해라는 전화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3: 앵커님?
1: 네.
3: 그 행정처장이
1: 네.
3: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다고 했죠.
1: 네.
3: 다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3: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1: 네.
3: 전화했다고 했고
1: 네.
3: 전화한 내용이 뭡니까? 다 동의하시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1: 네.
3: 그러면 다 동의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1: 사퇴해라?
3: 다 사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후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1: 네.
3: 그런데 사퇴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너무 뻔히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이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묻듯이
1: 네.
3: 저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
1: 네.
3: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 네.
3: 이건 아니죠.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는 모두 다에게 했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3: 이건 자신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퇴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1: 네.
3: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3: 저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의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시그널을 준 거죠.
1: 네.
3: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사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만
1: 네.
3: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다른 네. 쪽에 나오는 의견을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네. 여쭤볼 거니까 너무
3: 네.
1: 저
3: 맞습니다.
1: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3: 아닙니다. 그래서 노여워가 아니라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1: 네.
3: 또 그렇게 듣게 그분이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그걸 네. 계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1: 이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3: 네.
1: 지금까지 1월 달 이후에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했느냐 그거 당신 직무유기다 라고
3: 네.
1: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청을 하니까 너 직권남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3: 네.
1: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돼. 집권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전례와 갈래상 계속 이제 청와대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청한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조희대 너 나쁜 사람, 조희대 물러나야 돼.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에게 후보가 4명이 왔습니다.
1: 네.
3: 인터뷰할 사람이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을 놓고 네. 이번엔 누구를 인터뷰할까요? 라고 서로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3: 그리고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 후보들을 4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1: 네.
3: 이거는 대법원장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은 누가 합니까?
1: 대통령.
3: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1: 네.
3: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3: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1: 네.
3: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임명하실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지를 재청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1: 네.
3: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1: 네.
3: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4명의 후보 추천을 뺐고 그럼 이것을 그중에 한 분을 재청을 해주시고 그것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서 재청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3: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럼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느냐라고 할 때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1: 네.
3: 그런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 자세가 있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이대 탄핵하겠다. 자진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법사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3: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김용민 의원이 탄핵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재청 전이지요.
1: 네.
3: 이번 재청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1: 예.
3: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1: 네.
3: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1: 네.
3: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1: 네.
3: 한덕수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상민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을 저희가 알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왜 탄핵을 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 긴급회의를 연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자리를 만들 것을 찾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넣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인지.
1: 네.
3: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와 한덕수,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바 탄핵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는 증거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CCTV에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날 한덕수가 웃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를 이야기합니다.
1: 네.
3: 박성재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가고 자신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성재는 25년, 한덕수는 15년, 이상민은 9년 특검의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조이대도 박성재와 똑같이
1: 여보세요?
3: 예, 비상계엄이 공포되던 그날 조이대 지시로
1: 위원장님
3: 네.
1: 그 쭉 상황 설명은 이제 저희들이 좀 다 알고 있고요.
3: 예, 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고
1: 예.
3: 그걸 비상계엄 사령부로 재판권을 넘긴다는
1: 네.
3: 회의가 있었던 게 보도가
1: 네.
3: 다 나왔습니다.
1: 네.
3: 탄핵의 사유는
1: 네.
3: 1.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입니다.
1: 네.
3: 요번 사안이 아닌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1: 네.
3: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
1: 네.
3: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한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그 방법입니다.
1: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3: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3: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1: 네.
3: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온 국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무엇이며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주 잘못되었구나. 끝내는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통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제가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님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3: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예.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1: 네.
3: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1: 그럼 뭐 탄핵에 저는 찬성하시는
3: 기본적으로 입장이시네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1: 그렇죠.
3: 그 지도부가 네.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리고 국민 저희는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걸 잘 설명하시는 거네요.
3: 예,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네. 뭐 새로운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
3: 네.
1: 위원장님이 원하고 예측했던 대로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3: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잘 구성되어서요.
1: 네.
3: 에, 절묘하게 또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절묘하게 구성이 됐고요.
1: 네.
3: 그런데 이제 어제 김민석 총리 한 이틀 지났죠.
1: 네.
3: 김민석 총리였던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서 비전도 아주 잘 내놓고요. 어제
1: 네.
3: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국민께 많이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해나갈 일들에 대한 과제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1: 네.
3: 새벽 총리로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제에 다녀오듯이
1: 네.
3: 아픔이 있는 곳에 그러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도부예요. 친청계 네. 3인이 뭐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최고위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3: 네.
1: 지금 어제 있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놓고도 이 세 분이 네. 반발을 하던데
3: 네.
1: 이거 좀 지도부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통합 화합 이러면서 운영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3: 네,
1: 어떻게
3: 네.
1: 보세요?
3: 제가 보기엔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잘 구성된 지도부가 조금의 그동안 과정 속에서는 경쟁이 있었지만
1: 네.
3: 개혁의 흔들림이 서로 없고요. 경제 성장에 서로 흔들림이 없고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을 보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지도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3: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 과정에 있어서 선출직 과정을 겪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며칠 앞으로 조만간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1: 네.
3: 등 같은 방식으로 또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출 형식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어제 김민석 당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1: 아니, 그래도 좀 최고위원들하고 네. 사전에는 좀 살짝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3: 그 부분이 좀. 아마 의결 사항이 아닌 것 같죠?
1: 의결이라고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3: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1: 당무위의 인준, 최고위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 네.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네.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오늘 인터뷰 네.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상,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6: 취소된 훈련은 수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8: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7: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주요 정치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또 연내 북미 대화 추진이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위원장을 달리기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흠모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통치를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팽개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1: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for certainly 2.5 years.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me.
5: 생산적인 북미 대화가 되려면 한미 훈련 축소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한핵이 국제평화연구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핵과학회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미 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한미훈련 축소라는 이 충동적인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이 폐기를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목표는 공존이라는 이 신뢰할 만한 고위급 성명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습니다. 특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동북아 동맹국과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면 APEC 회의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인재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other nations, frankly, whether it's Japan or South Korea, they're a lot safer if I'm president.
10: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6: 흑해 일대에서도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곡물 수출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2: 러시아는 패트리언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이 얼마나 동원될지가 전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N-30의 사거리는 최소 600km로 북한은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더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패트리어 생산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13: Важливо, щоб були рішення, відповідні політичні рішення партнерів і передусі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12: 이런 가운데 흑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의 수출 능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터미널에서는 곡물 선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폐쇄되지 않은 수출 시설은 소규모 터미널 하나뿐입니다.
6: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핵심 거점인 오데사를 또 공습하고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6: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15: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14: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16: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17: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16: 뭐야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14: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18: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9: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4: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20: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4: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22: 이제 제청 후보 관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1: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23: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21: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임명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에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6: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0: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에게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그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예.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예.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나르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겨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하여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인생을 업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를 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빨리 가세요. 주님이 더 힘있게 일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잘 믿읍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에 기쁨의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하 알로데카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날에 이제 각 지파들 있죠. 각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몇 명? 12 지파, 12 자손이에요. 레위가 빠진 12 자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가 빠졌는데 12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 12지파가 뭐를 가지고 와요? 헌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쟁반에 은대접에 금수저에 뭐 염소에 순양에 1년 된 양,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갖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지파가 나왔네요.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큰아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다가 나왔지? 동쪽부터예요. 진영을 볼 때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 동남서북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은 남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서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고 북쪽의 대표는 단이에요. 그 순서로 지금 헌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올려드렸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7장 89절 그 부분이에요. 자, 읽을게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서 12 자손들이 쫙 헌물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금쟁 아니 은쟁반이 몇 개고 대접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금수저가 몇 개가 있고 뭐 그거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또 쭉 훑어요. 훑어놓고 마지막 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지성소.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 해 놓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맞아요.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언궤가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 그거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건 또 뭐예요? 시은좌. 은혜좌. 네.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조건도 있어요. 드릴 거 다 드린 후에 또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러 들어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요것이 오네, 요 딸내미가 오네, 요 아들내미가 오네, 어서 와라.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 8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뭐였어요? 베하 알로테카. 베하 알로테카. 원어가 올라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번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올려드리는 거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사역동사라고 얘기해요. 희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 설교 좀 하시죠. 이거는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것. 오늘 베하 루테카에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우리 볼게요.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신의 산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단락, 자, 36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의 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뜨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시작이 됐다 이 소리예요. 10장 11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가.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멈췄어. 거기에 예, 멈춰서 천막을 쳐야 돼요. 네. 성막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진을 해. 그 이튿날 갑자기 또 딱 움직여. 아이고, 애써서 쳤는데 이거 또 움직여야 돼. 또 막 거덕. 그리고 가. 어유, 이거 대충 쳐야지 또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 움직여. 내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1절까지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헤매고 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22장 2절 그 부분이 발락이 22장부터 발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2장까지 왔을 때 그 전에 코라흐가 있었죠. 방황하잖아요. 코라흐가 뭐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 저기 바람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죽어요. 13장부터 그러면 우리 뭐죠? 베알로테카 다음이 뭐예요? 실라울레카. 실라울레카 뜻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맞아요. 결과 이렇게 보고 결과가 아니요. 그때부터 하루가 1년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2장에 갔을 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만 방황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뭐까지 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그걸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그러니까 38년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년 남겨놓고 모압평지까지 갔어요. 모압평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26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예요. 26장. 자, 지금 여기 모압평지 여기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뭐 땅 갈라져 죽고 뭐 전염병 와서 죽고 뭐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압평지까지 온 요 상태. 발라크가요. 발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발라크 토라포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구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이야기가 전환점이 있어서 이거를 세 단락까지 가버렸습니다. 8장에서 보면 성막 등잔대 메노라가 나와요. 메노라와 레위인. 이제 7장에서 12자손 12지파가 헌물을 드렸죠. 그러면 레위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네, 레위는 레위지파요. 레위지파는 그 12지파의 그 장자의 대신으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하면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리고 여행을 멀리 여행을 가서 못 지켰을 때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스안월 14일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아니 안 돼. 내년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름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나오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이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우리 쇼파르 있죠? 쇼파르가 아니에요. 은나팔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분다? 제사장만 불어요. 그러면 쇼파르는요? 쇼파르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은나팔은요, 우리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래요. 이 어디야? 이동할 때 그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로 부악 불어. 천천히 아주 크지만 고요하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불어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리더들만 모인다. 네.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우악 불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가지고요. 막 정신없어. 전쟁 일어날 때 경각심이죠. 그리고 또 이동할 때요. 자, 동쪽 진영, 동쪽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먼저 불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 서쪽, 북쪽은 기다려. 안 움직여. 여기부터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분다. 쇼파르는 전체가 아무나 불 수 있는 사람, 불고 싶은 사람 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출발을 했어요. 11장 돌아다니면서 저기 부추도 없어, 뭐 오이도 없어, 뭐 고기도 못 먹어, 막 이제 그동안 뭘 먹게 했죠? 만나, 그렇죠? 처음에 만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지 않은 건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이게 원망이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빨에 끼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저를 되게 칠 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해요. 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또? 형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막내 동생에게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질투, 시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거구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이 고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중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암이 되지 않고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시내산 출발하는 이 장면들부터 이게 전해요. 자, 우리 레위를 볼게요. 8장.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저기 5절, 6절부터 네, 이걸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수 한 마리를 그들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비교하려고 올렸던 거고요. 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주보 맨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특히 좋아하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다. 자, 우리 지금 레위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왜요? 레위인의 거룩함, 정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선택된 세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길 원한다면 뭘 해야지 된다? 자, 다시 우리 8장 6절부터 갈게요. 8장 6절. 자, 정결하게 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그들을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리래요. 뿌리래.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확 밀어버려요. 왜 밀까요? 왜 밀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원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제가 되게 급하거든요. 그거 버리라고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집 계속 부리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그냥 머리만 미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부터, 너의 손으로 습관되어진 것, 너의 발, 네가 네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요? 여기 의복이라는 옷이잖아요. 네가 추구했던,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명품, 하고자 해왔던 너의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말씀으로 매일같이 뿌려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흡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려이라고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에 네가 추구해왔던 의복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버리라고요. 오물이 묻었거든요. 빠르라고요. 그리고 네,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8절이었지만 그 다음 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이제 아까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불러가지고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해요. 안수해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번제 안수. 전가예요. 그죠? 죄의 전가거든요. 누가 죄의 전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온 열방에 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요 내가 전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 받아서 내가 그냥 완전 죗덩어리가 됐어요. 그거 가만히 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죠. 그거예요. 내가 전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오늘 아까 매노라 부분 안 했는데 매노라가 무엇을 비춰요? 말씀을 붙여요. 떡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에서 비춰진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야로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들고 가요? 분향단으로 간다고요. 분향단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아우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거를 분향단 기도로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지 분향단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분향단 기도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들고 대속함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부분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을 봤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요제거든요.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자, 흔드는 요제. 자, 요거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들. 왜 요제로 드려질까요?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드는, 흔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어요. 거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죠?

0: 올려드리는 자. 내가 할수 있지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것. 1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는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땅에 서 있어요, 그죠? 날아가고 싶은데 서 있어. 왜?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잡아당겨요, 그죠? 땅의 세상에서는 잡아당겨요. 하나님은요? 올라오라 해요. 하나님은 올라오라 해요.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 그리고 올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다가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들려 올라갔다고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5: 아멘.
4: 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신파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29살 때 완전히 놀래갖고 3년간을 회개했어요. 3년간을. 엎드리기만 하면 아유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내가 또 내가 7살 때 입교해가지고 21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볼 건 다 받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김재수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리자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나는 성령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주 정통파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들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성령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김재순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시골교회 오셔갖고 내가 개척하기 전 얘기

내가 나가서 병 고침 받은 그 교회에서 막 부흥하시는데 맨날 성령 얘기하시더니 4월째 되는 날에 양손 높이 들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치래요. 그래서 난또 성격이 내가 이북 사람 기질이 있어.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왔지만은 솔직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혼미진 거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랬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 제가 간증합니다. 근데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회리 바람소리 같이 들려요. 이런 소리가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초겨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교회당이에요. 새로 지었는데. 창문이 열려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는가 보다. 하면서 바라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상도 해라.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나고 또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윙! 그 소리가요. 아주 위험찬 소리예요. 그냥 약간 한게 회의리 바람 같이 막 무서운 소리인데 윙! 들리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 소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그럴까?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냐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갓난아기 때도 안 우는 게내 특징이었다네. 우는 건 몰랐대. 커서도 안 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강당이 떠나가게 다 울었어요. 412명이 울었는데 나만 안 울었으니까. 왜 우냐 나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요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나보고 너뭐 이렇게 잘났니? 교만하다고 나한테 막 나에게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깔본 사람들이 쫙 리스트가 지나가네. 제일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자도 안 붙여 난 속으로 목사. 응?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면은 일반 대학 못 가가지고 날마다 신학대학은 보면은 마이너스 사람이 모자라갖고 마이너스인데. 아, 저거, 일반 대학 못 가니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두 번째 누굴 제일 깔봤냐면 전도사. 전도사들을 제일 깔본 거요. 얼마나 저거 남편들 소박동인가 보다. 먹고 살데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뒤따라다니면서 반납 가서,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월급 몇푼 받아먹고, 또 내가 학생 쪽이면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전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한참 까불고 다니라고, 하이힐 이만한 걸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꼭두기 신발 같은 미국 구제품 나와갖고 꼭두기 신발 같은 거 신고 미국에서 난 구제품 오바 입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다 새카만 치마 저걸 입고서는 머리에 말똥 같은 머리 하나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는 거죠. 아유 먹고 살데 없으니까는 교회 가가지고 얻어먹고 저러고 다니니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여자구나. 이러니까 또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다 깔보는 거지. 그리고 신방 간다고들 쭉 목사님 따라 장로님이 가면서 또 가만히나 떠들지. 장로님 어쩌고, 아, 되게 할 짓도 없네.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20초씩 다서 얻어먹고 다녀. 교회 다 깔봤어, 내가. 8년간은 그랬어요. 교회 리스트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윗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랬는지요, 내가. 놀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껏 회개했어요. 부흥 강사님은 가분이셨는데 몇 사람이 철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밤새껏 울고 회개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선 성경을 그때서 읽어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책도 있나 이거. 어? 아무리 무슨 유명하다는 뭐 노벨상 받았다는 그런 그 소설책만 있으면 나는 얼른 사다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다고 그죠? 드문드문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읽기가 좋잖아요. 얼른 얼른 넘어가잖아. 이거는 뭐가 꽉꽉 차가지고 숨통이 콱 막히네 그냥.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이건 많이 읽는 건데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맘다 이렇게 덮어 있고 교회 다닐 때도 먼지가 팍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판인데 성경을 다시 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멍충이가 없는 거라 이게. 주여,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큰 실수했습니다. 내가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겠다 하고 한 번만 딱 먹으면 1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산수를 잘 풀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서 수학, 그러니까 수학 주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어제 공부를 내가 하면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줄로 착각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엎드려서 돌대가리입니다 하니까 좀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올라요. 야, 돌멩이도 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래. 아, 주여, 그럼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를 주님의 제자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떠오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좀 그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또 떠오르네. 그 성경은 내가 많이 알았던 거지 안 믿은 거지. 근데 이제 아이고 주여, 아이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도 좀 떠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없습니다 하고 하다니까 누가 들으면은 너무 무식하거든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속듭니다 돌대가리 속듭니다 속듭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한 거 3년간 했어요. 3년간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속듭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 전 같으면 탁 놓고 앉아서 TV나 보든가 하여튼 뭐 다른 책을 읽지만은 그 야산이 있어. 그 바로 산 있는데 올라가가지고서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래 기도해준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난리치고 만날 기도하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가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라.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껏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다 띄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명작들 내가 읽었던 것들이 전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물 좀 타갖고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액기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명작 소설들을 다 남겨버리고 집에는 성경책만 하나 딱 놓았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재하고 성경책만 딱 놓고 다 책을 남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850대1로 우상들하고 싸움해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도 살아요. 엘리사의 기도는 금방 죽은 아들도 살렸고 아기 못 낳는 여자 아기 낳게 만들었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됐을 때 가장 좁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내병 때문에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도 못 달라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밤나 아주 빚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왜? 약값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안 맞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 번 받고 나버렸어요. 내가 29살까지 22살 때부터 29살까지 그동안은 내 몸뚱이가 뭐냐 한참 청춘을 전부 다 병동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야. 그냥 나중에는 어느 병원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 축농축이라고 그러고 아 무슨 병원마다 가면 병이 다 있어. 그 어딜 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강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받아, 기도받아. 아, 기도해서 낳는다 그러면 뭐, 병원에 하나 필요 없게? 그러고 소리 빽빽 치던 내가 강제로 기도 두 번 받고 나서 강제를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지독한 위장병 떨어져 버리고, 간염이 떨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종합병으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갖고, 아, 애들 가르치다 말고 직장에서 두드러기가 툭 나오고, 또 두드러기 고친다고 또 주사 맞다가 잘못 맞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잼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도 내가 완전히 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11조 내라고 그래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싼 게 11조더라고요. 아니 그래 10분의 1만 기쁜 일들이

0: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재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한 관심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수많은 암 환자, 수많은 중풍 환자, 또 여러분 뇌졸중, 무슨 또 못 고치는 간질병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치.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교회에서는 고친다 이 말입니다.
1: 아멘.
0: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 갔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정순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도 아니 60살인데 내가 볼 때 할머니죠. 나는 30대니까. 이분이 지하실 속에다가 김치떡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이제요. 김치풀을 내려가다가 매끌매끌 얼은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3층만 내려가면 돼요. 계단이 3개인데 그릇을 들고 내려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나가 넘어지니까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여기 좌골인 데가 또 부러졌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부러져가지고 신경만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거. 아 그러더니 여기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손 못 대겠다고 하면서 흉대만 잔뜩 대어갖고 지금 이 1년인가 1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긴 더군다나 3층입니다. 근데 70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3층인데 거기를 없다시피 아들, 딸들이 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어요. 누웠는데 흉대를 딱 끌렀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있으면 낫는다. 근데 사흘 동안 더 아플 거다. 왜? 수술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미아리 교회 나가다가 1년째 못 가고 있어. 지금 아프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말을 믿고서 혁대는 뛰고 올라오지만 맨날 그 높은 그 3층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층계를 아들, 딸 도움받아갖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된 날 왔는데 다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판판하게 그랬어요. 그 해가 몇 년이냐. 그해 여기서 오인육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어. 100만 성도가 모였어. 아 보니까 이종순 집사가 그때 열렬한 우리 교인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보다 1시간 먼저 가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쫙 자리 깔아놓고 우리 교인들 갈 자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없고요.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다 열릴 것인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비하면 대단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이 있을까.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할 거. 자, 제일 처음에 회개할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22살까지 기도응답 한 번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정통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건 그 이후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살지 무슨 하나님이 날 도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하고 자기 공로만을 주장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다. 마른 웅덩이 파는 것 같다.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파는 것 같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막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건지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소나 여러분 뭐 말이나 또는 뭐든지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0: 우리 인간만은 하늘로 머리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날로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천국의 지부입니다. 지부, 브랜치, 브랜치 오브 헤븐이야. 천국의 지부인데 이 내가 성령을 받아봐서 알아요. 성령 받고 정말로 확신이 생기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요. 거기서 내가 묵념을 하는 거요. 어떤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귀한 곳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경외스럽고 목사님들이 그전엔 막 허튼 생각을 막 했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뽑아내서 기름 부신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 내가 천사같이 바라봤어요. 자 오늘 죄는 뭐가 죄냐. 그것은 이제 처음 제 1차 죄고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옆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를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퍼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레위기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이 참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아이고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코멜리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 도마뱀이 있어요. 이거 아주 희한한 뱀이래요. 이거는 길에 나가면요 길바닥 흑색하고 똑같이 변해요. 하여튼 나무 꼭대기로 나무 있는데 가면요 나무 색깔로 변해요. 그때 그때 그 주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노란 바위에 올라가면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그런 뱀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빼입고 교회 가면은 혼자 신사이고 가장 잘 믿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알아봅니다. 우린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각각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언행심사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내가 혹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또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되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3일 만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와보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아홉 제자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홉 제자가 전부 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의심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왜 못 고쳤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 나가지고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믿음이 적은 인간이라.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냥 근심 걱정에 눌리고 막 야단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믿음이 클수록 침착한 겁니다.
1: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입니다. 이 시간은 이별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거움을 조금 덜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혼자 손녀, 늘 든든한 지원군 되어주는 직장 동료 또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또 언젠가 다가올 나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같은 준비의 여정을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위로가 되기도 소망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혼자 고민하면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마지막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잠도 잘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또 그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작은 마음에 이런 문제, 과연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니면 부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족,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제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두 분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그런 걱정거리가 이런 마지막 준비 이런 것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편안해야 되고 걱정 없는 여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혼자 지내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친구도 가까이 많이 있고 이래서 많이 고립된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의외로 이제 남성분들이 연세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마지막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뵀을 때 또 이런 고민이 해결됐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편안해 하시는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런 홀로 계시는 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잘 도와드리고 또 정말 남은 여생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대한 걱정 근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차피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어차피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30~40년처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도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혼자 홀로서기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마음속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누군가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싶으시죠. 누군가에게 신세진다는 거는 굉장히 꺼려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일수록 요즘에 이런 마지막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많이 계셔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면, 내가 뭐 죽으면 알 게 뭐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으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나를 버리든지 뭐 알 게 뭐야.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홀로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마지막 준비까지를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계획 이런 다가올 어려움을 지혜롭고 또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남겨질 이들을 위한 소중한 이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임종교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임종교육이 뭐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죽음교육 이 임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종학을 배운 지는요, 그래도 2003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국의 전통 장례 지도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임종교육 그 다나톨로지 이 자격증은 미국에 있는 임종교육 전문 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시험을 치러서 제가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 다나탈레지스트가 됐는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나탈레지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 교육, 다나탈레지는 죽음 교육은 단순히 죽음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을 더 넓게 실천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학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성과 마주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윤리학, 종교학, 상담학, 보건의료 등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돌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탐구를 하고 또 저처럼 피널 디렉터, 장례 지도사라든가 또 정신과 상담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교회에 영적인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조금 많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돌볼 수 있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다나탈레지라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죽음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요. 이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더 소중해지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보편적인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한 지가 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 준비하세요 이럴 때 뭐 묘지를 산다든지 이제 장례식 서비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제 흘려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오래전에 조금 기담아 듣고 이런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이제 뭐 예전에 했었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상 이 필드에 뛰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매년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묘지 가격을 대형 묘지 회사에서 한 번은 묘지 가격을 올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런 부수적인 거나 장례 서비스 비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그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이런 묘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사놓으셨는데 그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수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시거나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묘지값보다 부수적인 가격이 오히려 지금 선업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두렵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임신하는 게 아니듯이 죽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리 홀가분하게 숙제를 준비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런 마지막 준비 안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 이럴 때에는 자녀들이 한결 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즐겁기도 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이 든 사람이거나 우리 모든 이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지혜이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직면한 용기를 배우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요, 이렇게 준비된 죽음은 슬픔을 덜어주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고된 이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이 2025년 어느새 25년이 후딱 지나간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00년도 이랬는데 뭐 1965년 뭐 1995년 이렇게 하다가 2000년이 후딱 넘었는데 지금 벌써 2025년 25년 단위로 이렇게 1년 5년이 지나가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입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고된 이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시면 우리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한 거 이런 어떤 모든 트라우마에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불안하거나 이런 우울하거나 이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이제는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많이 변화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로 이전에 이제 세미나가 이제 커다란 세미나를 준비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제목이 Don't say goodbye before you pre-planning.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로 외국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도 하고 이 세미나 준비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 계시고 이럴 때 사실 정말 저 역시도 마음 편안하게 이런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슬픔을 당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도 직접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묘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보험은 장례식은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플랜을 이제 계획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저부터도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막 탈진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모든 기가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죽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배움을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물론 이제 이 죽음하고는 조금 그게 다르지만은 죽음은 하나의 경험이다. 이래서 이런 죽음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 그 두려움이 가볍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담인데요.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모습이 미리 계속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거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도 깊을 뿐더러 이분은 우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역시 제가 병원 그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병원 환자 방문을 갔었는데요. 사모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뭐 물론 정신도 이제 말짱하죠. 근데 이제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치레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일절 거부를 하셨죠. 근데 사모님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이 이제 또렷하게 나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마리아 거기 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의 그 발치 발 부분 그 침대 끝 부분에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주 강렬한 또 아주 그 아름다운 빛, 하얀 빛, 천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빛을 몰고 이렇게 그 방 안에 가득히 찼다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 어떤 그 굉장히 즐거운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저기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수십억 라러리를 땄어. 그래서 엄청 그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 반가운 일, 뭐 기쁜 일 이러한 표정으로 하얀 그 빛이 천사들과 함께 나의 발치로 와서 나를 데리러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과 그 밝은 빛, 천사들이 이렇게 빛을 몰고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왔다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참 큰 힘이 되고 과연 나도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그 물론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요. 항상 그거를 신앙과 연결을 해보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분의 삶을 많이 따르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참 변함이 없이 또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맞아. 죽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껌껌한 거는 아닌 거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환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참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터널이 통과를 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돌보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시라고 그랬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도움을 청하시면서 또 만약에 호스피스 또 임종이 끝난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또 애프터 정신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담도 해주는 많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건강 또 정신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 우리 삶 안에서 중요한 이 유익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잡을 뛰면서 저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떠서 쉴 새 없이 달리고 달려 마침내 서독 디셀도르프 공항에 내렸습니다. 김포 공항을 떠나 하늘 높이 나르던 비행기는 푸르고 맑은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에 착륙하여 한동안 쉬면서 주유를 한 뒤 다시 북극을 돌아 마침내 유럽 대륙에 독일에 들어섰습니다. 알래스카에 내리자 우리 일행은 프랑스 처녀들인 에어 프랑스 여객기 스튜어디스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디셀도르프 공항에 다가가서 대지를 내려다보니 짙은 밤안개가 자욱이 넓은 공항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찾아서 104명과 함께 에덴 에센 광산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땅속 1000m에서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캐는 일과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탄을 캐다 보면 석탄가루가 온몸에 묻어 치아만 하얗게 보였습니다. 샤워를 해야만 한국인인지 터키 사람인지 루마니아 사람인지 아니면 이탈리아인지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광 굴속은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탄차를 연결하다가 머리가 끼어 죽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용원에서 온 나의 룸메이트 최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모두 10명이 넘게 죽어갔습니다. 3년 동안의 힘든 노동이어서 도중에 도망을 치거나 갖가지 규칙을 위반한 죄로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해고당한 이들도 30명이나 되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 탄광에서의 노동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소독과의 계약이 끝난 1979년까지 모두 65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탄광의 노동은 굴진, 채탄, 기계수리, 보경, 운반, 석탄 탄에 관련되었으며 하루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제1진이 들어가 오후 2시까지 하고 나오면 제2진이 들어가 밤 8시에 그리고 제3진은 새벽 6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하의 막장 노동이어서 광부는 가죽장갑을 비롯하여 앞 정강이와 무릎, 엉덩이의 보호대를 차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의 식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광부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광부가 죽게 되면 최덕신 서독 대사가 와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가 서독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매우 초라한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 광부가 죽으면 장례식이 매우 화려하였고 광산 전체가 폐업을 해가면서까지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한국인 광부들의 울분은 살과 뼈를 깎듯이 충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어머니와의 굳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루에 두 가지 일을 3년 동안 뛴 것입니다.

라고 사육하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한테 받쳐 넘어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값을 아끼느라 집 천장이나 꼭대기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방을 둘이서 빌려 썼습니다. 식사비를 절약하느라 가축장에서 주는 빵을 받아와서 버터나 잼 대신 설탕을 뿌려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애사였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AM
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캐나다가 사실상 미국의 무역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캐나다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벌여왔는데 결국 결렬이 됐고요. 2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2일 0시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 와인 등의 주류, 하키용품, 섬유, 시멘트, 가구 등 다양합니다. 자, 이러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연설을 통해서요. 그들이 결국 미국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달러에는 달러로 캐나다는 미국의 세 관세에 동일한 규모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 상태라는 의미라면서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종이 등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협상은 사실 막판까지 양측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미국의 일부 업계와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 인사의 반발로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양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또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업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재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낮추더라도 가공제품에는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부문별 관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캐나다 측이 요구한 미국산 부품 관세 환급 혜택의 북미산 전체 확대 적용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막판에 중대형 트럭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점도 갈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은 캐나다의 프랑스어 문화 보호 조치 약화, 타국과의 무역 협상 제한 등을 막판 조건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권력 다툼이자 주권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협상 결렬을 통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가지 않았던 길을 택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AP통신은 무역전쟁이 한때 긴밀하고 견고했던 동맹관계를 더욱 파탄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이란이 남부의 한 가스전에서 약 7조 5천억 세제곱피트 이상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석유 장관이 회수율을 고려해보면 약 5조 7천억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추출량은 사우스파러스 유전 1단계 단지에서 약 15년 동안이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예로 들었던 사우스파러스 가스전은요,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가스전입니다. 이란 핵심 에너지 생산 기지 가운데 하나고요. 지난해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후 올해 초에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도 공격 대상이 됐던 정말 핵심 에너지 생산 기지인데요. 한편 파괴 후 최근까지 사우스파러스 가스전 정제 시설 복구 작업이 70%가량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파그네자드 장관은 이 막대한 양의 가스는 정제가 쉽다. 그래서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양의 가스전 부산물 원유가 포함돼 국가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스전을 조속히 가동해서 국내 산업과 에너지 소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은 사실 지난해 10월에도 파르스주 남부에서 10조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발견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가스전 발견,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 개발 또 확보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특히 전쟁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투자나 설비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란은 극심한 에너지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 이란 북부 3개 주에 걸쳐서 앞으로 길게는 석달 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까지 불리던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급 대피해야 됐고요. 리노 북서부인 호크 메도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현재 15,000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크 산불로 명명이 됐는데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된 상태입니다. 또 대피한 주민 외에도 4만 5천 명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도 내려졌습니다. 주요 송전 시설이 파손돼서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네바다주는 리노가 위치한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소방헬기와 주방위군까지 긴급 투입하며 산불 진화와 치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풍을 타면서 불길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꿔서 확산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진화율은 1%를 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를 넘어서자마자 리노가 있죠. 휴양지인 레이크 타호와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 부호와 기술 업계 종사자들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과 주거비를 피해서 이곳으로 대거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제2의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특히 유럽이 올해 최악이죠. 이런 가운데 산불로 유럽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불길이 넓은 면적을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1, 2차 세계대전 불발탄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관 또 인근 주민이 그래서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포탄 가운데 실제로 폭발했다라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벨기에 동부 리에 주에서는 지난 17일 들판이 새까맣게 타면서 연기를 피워올렸습니다. 독일 접경에 놓여있는 이 지역 당국은 땅에 묻힌 불발탄을 변수로 넣어서 긴급 대응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사는 일단 소방대원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현지 매체는 소방관이 녹슨 폭탄을 다루는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번진 자연보호구역 일대는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944년 이곳에서는 독일군이 연합군을 향해 대공세를 퍼부은 벌지 전투가 치러졌고 주 곳곳에 부비트랩, 폭탄, 지뢰가 흩뿌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벨기에에서는 전쟁 잔해를 수거하는 일은 이미 일상에 가깝습니다. 벨기에 폭발물 처리반은 해마다 3천 건이 넘는 신고를 받아서 탄약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1차 세계대전 참호전으로 악명 높았던 이프르 일대 농민들은 해마다 밭을 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전쟁 잔해를 두고 아이언 하비스트, 철의 수확이다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산불이 번졌던 프랑스 남서부 지롱두주에서도 불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 불길 속에서 100차례가 넘는 폭발음을 보고했고요. 처음엔 뜨거운 열이 이 집안의 가스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이 열이 땅속 탄약을 격발시켰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폭발물 처리 작업을 벌인 결과 포탄과 탄약을 400발 넘게 수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뿐이 아니고요. 가뭄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등인 유럽 주요 하천이 기록적 가뭄의 수위를 크게 낮췄죠. 이러면서 2차 세계대전 독일 군함과 군용 차량, 오토바이, 포탄이 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후 변화가 전쟁의 잔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네, 짧게 간추린 소식 몇개 전해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 고장으로 무려 50피트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25분 넘게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됐던 10대 소녀 2명, 각각 27만 5천 달러라는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24년 6월 14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오크스 놀이공원에 고메스 살레이스, 에비아노타 이두 명의 10대 소녀들이 놀러가서 놀이기구를 탔고요. 잘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50피트 높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25분이 넘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시달려야 됐는데요. 네, 배심원단 이두 사람에게 각각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편결했습니다.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방법원은 7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비자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민 비자 발급 중단 75개국. 여기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를 비롯해 요르단,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 2024년 대선 전보다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입소 기록에 있는 그 체구 약 215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 검진 결과를 보면은요, 최근에 몸무게 238파운드, 약 2년 반 만에 몸무게가 23파운드 불어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의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약 1.6파운드 모자란 수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단에 대해서 나는 정크푸드가 좋고 다른 음식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체중 관리나 이것저것 신경만 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의료진의 우려와는 달리 이 체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 걸쳐서 곰과 관련된 얘기 좀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불곰의 습격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연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6: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9: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20: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21: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22: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러시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캠핑을 하던 29세 여성, 한밤중에 캠핑하고 있던 텐트를 불곰이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성이 결국 끌려가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 하루 전에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의 스네자냐 코롤요바라는 여성인데요.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와 알타이 산맥을 찾았고, 두 사람이 텐트에서 잠을 자는 와중에 새벽 1시쯤 불곰 한 마리가 텐트를 찢고 들어와서 코롤요바를 밖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차량 전조등을 비추면서 곰을 쫓으려고 했지만 이 여성에 대한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람을 공격한 곰을 사살할 기회가 있었지만 관계자들이 주거지역에서 목표물을 향해 사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면서 총을 공중에 그냥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주민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사고 이전부터도 이 지역에서 이런 불곰의 출몰이 잦았다는 것인데요. 일부 주민은 이 마을 주변에만 약 20마리의 곰이 돌아다니고 있고, 특히 사냥 기간 단축 이후 개체 수는 늘어났고 먹이가 부족해진 곰들이 주거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곰 개체 수와 사냥 기간 변화가 이번 공격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어쨌든 같이 잠을 자다가 여자친구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이 두 사람은 서로 청혼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단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에 가시게 되면 혹시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국인 관광객이 상의를 벗고 달리기를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상의 탈의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 미국인 부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는 베네치아를 둘러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상의를 벗고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불편해하는 시선이 느껴졌고 누군가 여긴 해변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때서야 베네치아 거리에서는 상의를 벗거나 또 수영복을 입고도 돌아다녀선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겨우 일행이 사온 티셔츠를 입고 급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베네치아 시에서는 2018년부터 도시 청결과 공중위생을 이유로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면 벌금 250유로, 약 30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뛰는 이른바 상탈 러닝, 한국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름철에 옷을 벗고 뛰는 행위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착용하라는 현수막을 아예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티켓을 외치면서 홍보에 나서곤 있습니다. 미국 여기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특히 요즘 날씨 때문에 상탈 러닝을 이곳에서는 참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도시마다 다른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기상예보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일원, 이번 주 중에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하게 되네요. 아무리 더워도 100도를 넘긴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일부 밸리 지역은 이미 화씨 10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텔로 밸리 지역의 한 모바일 홈 단지에 수일째 단수 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정말 극심한 불편과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팜델 에비뉴 R에 위치한 세이지 트리 빌리지라는 곳인데요. 해당 단지가 메인 수탁권 파열로 인해서 전면 단수된 상태입니다. 330가구 규모로 약 600명에서 9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대다수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인관 누수가 발생했다며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수영장물을 임시로 사용하라는 안내문만 남기고 주말 동안 사실 실질적인 복구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특히 이 증발식 냉방기, 솜쿨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단순하게 먹는 물, 씻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염 속 단수 사태가 비인간적이고 또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주민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 7개 주 4천만 명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콜로라도강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메가 가뭄, 기록적인 폭염, 또 여기에 과도한 물 소비가 겹치면서 강 전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후버댐이 만들어낸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수의 상황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수위가 계속 내려가면서 무려 1937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의 유량 자체가 20%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실 단순히 몇 년간 물을 아껴 쓰는 임시 방편으로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인 것입니다.
2: 네, 이란과 교류하면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고 미국과 교류하면 이란이 때리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의 경제전쟁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 인사는 지난 주말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이란은 앞으로 이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마라. 가담할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며 주변국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이 미국과 함께 경제전쟁에 참여한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며 석유가 수출되는 다른 경로 역시 타격을 입히겠다라면서 위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란과 교역하면 미국에게 얻어맞고 미국과 교역하면 이란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9개의 전기차 업체의 차량 430만 대가 한꺼번에 리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에서의 전기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시에 문이 열리지 않는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의 안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에 나서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이 매립형 손잡이의 위험성이 재조명됐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차체와 매끈하게 맞물려 있는 이 매립형 손잡이가 멋지게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에 반응을 해야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매립형 구조인데 사고 시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저전압 배터리 개통이 손상되거나 사고로 전기차 자체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작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탑승자는 안에서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또 구조대원도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손잡이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난 테슬라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12건 사고에서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수동 개폐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상당수가 매립형 손잡이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발 리콜 사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8: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도 섭씨 3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도 다시 찾아온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7, 8월은 전통적으로 결혼식 비수기로 분류되어 오고 있죠. 날씨 때문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공들인 헤어와 메이크업이 흐르는 땀에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하객들 역시 예식장에 찾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 비수기에 결혼식을 치르는 사례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예식장 대관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비수기의 웨딩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 서비스 계약금을 분석한 결과 성수기와 비수기의 결혼식 비용 차이는 최대 325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속을 따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비수기의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유명인 부부도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7월에 결혼했던 방송인 김준호, 김지민 부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왜 더울 때 예식 일정을 잡았냐는 질문에 그때가 비수기라서 가격이 훨씬 저렴했다라고 실제로 밝혔고요. 또 올해 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개그맨 남창희 씨도 초호화 결혼식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사실 비수기에다가 일요일 저녁 시간대여서 할인을 많이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인 예식을 치르려는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1, 2월도 그렇고 한여름에 결혼식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식 시기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구성을 조정하는 것 역시 결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비만 치료 신약이 있습니다. 일명 에페라고 해서요. 이 BPE, 에페 글레나타이드, 예, 성분명입니다. 이 출시를 지금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과연 얼마에 출고가 될까 쏠리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비만약 시장. 현재 아시다시피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티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첫 한국산 GLP-1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 과연 가격 경쟁을 촉발할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제 가격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에페는 늦어도 연내 출시될 전망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 비만 신약이 바로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이나 처방 조건에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비만 질환 특성상 장기간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월 수만 원의 가격 차이가 환자에게는 또 장기적으로 더해진다면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에페 가격이 마운자로 초기 투여 용량 가격인 월 30만 원대의 절반 수준에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 비용과 생산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면 10만 원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역시 있습니다. 네, 비만약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한국법인도 한미약품의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에페의 가격 또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결국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미약품 측 역시 가격 경쟁력을 주요 승부처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비교해서 국내 생산 기반에 갖춰서 가격과 공급 안정 측면에서 강점을 앞세워 나간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부산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3년 동안 해수와 수산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시는 해수 26개 지점, 또 생산, 유통식품, 수산물 6,800여 건을 분석,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특히 부산 해역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와 꾸준히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벌써 3년이 되고 있네요. 부산시는 식품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 생산, 유통 전 단계에 걸쳐서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적으로 방사성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가 방류된 2023년부터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다가도 친구나 지인이 부산을 방문해서 회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은 조금 상기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일 먼저 통과하게 되는 그 인천대교, 참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투신대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2009년에 개통 후에 무려 97명이 현재까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11명이 투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편도 4km 구간에 2.5m 높이의 와이어형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 높이 2.5m는 청라하늘대교,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교량 점검, 굴절차 사용 등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던 인천대교. 그래서 투신대교라는 다른 불명예도 안고 있었습니다.

0: 요즘 같은 날씨에 밥 먹고 잠깐의 산책마저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은 홈 짐을 만드는 것,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할 공간을 정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홈 짐을 만든다고 해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 같은 데도 괜찮고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크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운동한다 라는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을 운동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기구를 뭐 매번 창고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매트나 덤벨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다고 큰 돈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 홈짐을 만든다면 운동 매트, 덤벨, 탄력 밴드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벨과 밴드는 상하체 근력 운동에 두루 활용될 수 있고요. 매트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스쿼트나 푸쉬업, 플랭크를 비롯해서 스트레칭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죠.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운동기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튼튼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균형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덤벨 대신 물을 채운 페트병 같은 걸로 적당한 무게를 활용해 볼수 있고요. 홈짐을 만든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매트 하나를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숙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한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밥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중국에서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 씨는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르말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공안은 해당 배추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전역의 채소 수매, 운송, 판매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내 유통 범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포르말데히드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번 불법 행위는 한 인터넷 블로거가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르말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적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배추를 2, 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화물차 옆에는 포르말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도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지난주 중 소속팀의 공식 데뷔전에서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경기 직후 현지 유튜버가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1라운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의 새 소속팀 데뷔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반 25분에 교체로 나선 이강인은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에 소속팀은 2-0으로 승리했고 이강인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이강인이 골을 넣은 직후 팬들이 경기를 보며 반응하는 유튜브 생

0: 중계에서 한 출연자가 득점에 환호하면서 양손 검지로 자신의 두 눈을 찢는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장에서 한국인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이번에 유튜버는 반드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찬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이 일본에서 출시 일주일 만에 품절되는 깜짝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1958년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선보인 일본 니신 식품이 5년에 걸쳐 개발한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철 뜨거운 음식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고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니신 식품 홀딩스가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출시한 냉컵 라면은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초 1, 2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물량이 단 일주일 만에 동났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뜨거운 물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컵에 찬물을 붓고 5분만 기다리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가 1958년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이후 기본 조리법에는 줄곧 뜨거운 물이 필요했습니다. 차갑게 먹도록 만든 기존 제품들도 일단은 뜨거운 물로 면을 익힌 뒤에 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니신 식품은 찬물에서도 면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게 익도록 하는 새로운 특허 공정을 적용했는데 이 제품 개발에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흥행이 일본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니신이 익숙한 컵라면에 새로운 조리법을 적용해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니신 측은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리할 수 있어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 공화당 소속의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축소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맥코믹 의원은 지난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서 이 조치가 일시적이길 바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라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우리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관 출신인 맥코믹 의원은 해외 근무 당시에 한국군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라며 외국 동맹국과의 통합이 미국의 전력에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구가 조지아주인 그는 한국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미국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맥코믹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또 이에 대해서 추가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관세와 보복 관세, 또그 보복 관세에 대한 맞대응 등으로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또 농기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보복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곧바로 발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주말 무역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만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난 채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이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0: 8월 24일 오늘은 조금 시원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찾다 보니까 오늘 1890년 하와이에서는 듀크 카하나모쿠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올림픽 수영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딴 선수였고 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오늘날 해양 스포츠 가운데서도 가장 스릴 있는 또 시원할 것 같은 보기만 해도요. 서핑, 그 서핑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큰 유산이 올림픽 메달 몇 개가 아니고요. 바로 자기 고향의 오래된 놀이를 세계에 알린 일이었습니다. 사실 약 1000년 이상 전에 폴리네시아인들이 태평양 섬을 항해하면서 처음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후에 하와이 왕족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그러다 19세기 서구 서양 선교사들과 이주민들이 하와이에 들어오면서 서구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트레디셔널 문화였던 서핑은 금지가 됐습니다. 거의 사라질 위기까지 처해졌는데 바로 하와이 출신의 듀크 카나모쿠가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서핑 시연을 보여서 선보였고요. 서핑 클럽까지 설립하면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오늘날 Father of Modern Surfing, 현대 서핑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붙어진 듀크가 바로 1890년 오늘 태어납니다.

0: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크 굿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곳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0: 밥 한 그릇 더요.
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8월 24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죄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모닝뉴스 1부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4: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5: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4: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5: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4: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경제 D-Day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의 경제적 D-Day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베센트 장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베센트 장관은 경제 D-Day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행위를 수용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아직 믿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가들의 자기 기만이 이란 정권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이란 국가들과 이란의 공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 구매, 운송, 이란과 금융 상업 거래, 이란 항공기 입항 허용, 이란산 유류 해상 환적 묵인, 이란 관련 불법 금융 거래 묵인 등을 공모의 예로 꼽았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나라들은 이란 정권을 달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계산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계속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기고문에서 파스칼의 내기로 알려진 신학적 논쟁

0: 등을 거론하면서 이란 정권에 계속 자금을 대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내기란 논리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취지의 신학적 변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고문에서 베센트 장관은 파스칼의 내기를 거론하면서 그 파스칼은 불확실성이 개인이나 국가를 신이 심판해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다며 실제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며 오류의 대가는 더욱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구원이 선택이라고 간주했다라며 글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신의 심판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목표가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모조리 끊어놓는 것이며 이란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란 점을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무역 동반자들 겨냥해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종전 합의를 중재해왔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을 방문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아침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니르 참모총장의 이번 이란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파키스탄 소식통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측근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무니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한 소식통은 주요 요청 사항이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조하는 국가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란은 미국과 협조하는 국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이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고립을 예고하자 이란은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 역시 모두 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나라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 판매를 지속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가혹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더욱 강력한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경제 고립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란 전쟁을 통해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걸프 해역을 따라 설치된 이들 기지는 이란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의 사정권에 들 만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웠고 이번 전쟁에서 그 허점이 여실히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군수 및 레이더 인프라 등 지상 노출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5함대는 바레인 본부 대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임시 보급 거점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란 담당 국장을 지냈던 네이트 스완스는 이런 부지 일부를 재건한다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란에서 먼 서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싱크탱크 기업연구소는 올 4월 중동 7개국에 분산된 11개 미군 기지의 피해 복구 비용을 약 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미국은 이 기지들을 재건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중동 내 군사 주둔 태세를 재검토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군은 1990년 1차 걸프전쟁 이후 중동 주둔을 본격화했고 이후 이란을 제외한 중동 내 주요 국가의 기지 접근권을 누렸습니다. 이란은 자국을 공격하는 데 거점 역할을 한 이들 기지에 영토를 내줬다는 이유로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를 보장할 줄 알았던 미군 주둔이 오히려 이란 공격의 빌미가 된 셈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학자 헬 브랜즈는 중동 내 미군 시설, 특히 대형 기지가 매우 취약하다며 앞으로 미군의 군사 배치가 페르시아만에서 멀어지는 비중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 드론의 사정권 안에 있는 미군 기지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단거리 공습 사정권 밖으로 기지를 옮겨도 사실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이란을 자극하거나 아랍 우방국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걸프 지역에서 주둔 규모를 줄일 것인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1: 클레버 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2: 클레버 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원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 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13: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뭐 지금까지의 뭐는 잊어라 이런 광고 문구 많죠. 날씨 잊으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의 폭염은 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폭염이 역대 최고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남가주 일부 지역 최고 이번 주 112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수 있다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 발령했으며 남가주 일부 지역 112도, 107도 낮 최고 기온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내일 오전 10시까지며 이 내일 이후 10시 폭염주의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요 폭염 경보로 대치됩니다. 내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며 이 같은 폭염 경보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경보 기간 동안 가장 더운 내륙 지역의 경우 최고 기온 11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 어제 하루 종일 이번 주 정말 엄청나게 더운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지역 상공의 고기압 능선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지금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로 이어지면서 예상 기온 최고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부 계곡 지역 뭐 시원할 것 같죠? 이런 곳들도 밤 최저 기온이 7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식지 않은 열대야 현상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능한 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과 함께 지역 내 냉방센터를 이용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 기간 동안 온열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며 주민들에게 친척, 이웃 그리고 고온에 취약한 이들의 안부도 두루두루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장기화되는 폭염, 야외 그리고 무더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남가주에는 푸드트럭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죠. 이 푸드트럭 상인들은 극심한 더위로 손님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지금 트럭 내 안에서 일하는 환경 너무나 힘들다라고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 역시 더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변 인근은 내륙보단 선선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역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몬순 습기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남가주 산간과 사막 지역, 국지적인 소나기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산불 위험도 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풍 위험은 다행히 없는 상태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일 해제되고 폭염경보로 대체될 예정인 가운데 이 폭염경보 금요일 밤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일주일 내내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LA 지역입니다. 9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낮 최고 기온 94도, 뭐 우드랜드 힐스 밸리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더위 목요일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LA 다운타운 99도, 오렌지 카운티 100도, 우드랜드 힐스 102도까지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산간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죠. 112도까지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60대 프랑스 관광객이 데스밸리를 찾았다가 차량이 진흙에 빠져 고립된 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폭염 속에서 걷다가 사망했습니다. 데스밸리, 이 프랑스 관광객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걸었던 그 시간 116도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피에르 미셸 포모나라는 프랑스 관광객 올해 68살이 일행 한 명과 함께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외딴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의 두꺼운 진흙에 빠지면서 고립됐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차량을 떠나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폼모사는 약 1.3마일 정도를 걸은 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고 일행은 그를 남겨둔 채 혼자 배드워터 로드를 향해 계속 걸어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세웠고 운전자 도움으로 퍼니스크릭 방문자 센터까지 이동해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긴급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레인저들과 쉐리프 경관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돌입했고 헬기도 공중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헬기 공무원들은 배드워터 로드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폼모사를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데스밸리 지부장인 마이크 레이놀즈는 이번 사고는 이곳의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라며 데스밸리는 매우 특별한 곳이지만 극심한 더위, 먼 거리, 외딴 환경, 경험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데스밸리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차량이 고장나거나 움직일 수가 없게 됐을 경우 차량 곁에 머무는 것이 대체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은 극심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람이 광활한 지형을 걸어다닌 것보다 공중 수색에 나선 구조대가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 영주권 신분 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 서비스국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이 같은 일련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240만 명, 비율로는 최대 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민 감소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추방 확대와 임시 보호 신분 종료 등 다른 이민 정책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 경제는 2028년까지 약 1,900만 근로 연수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이 누적 1조 9천억 달러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도 약 3분의 1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배심원 의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심원 의무와 관련한 수상한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라면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즉시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보내라라고는 하지 않겠죠.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거나 당신의 다음 배심원 참석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예약해라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의무 불참을 이유로 체포를 위협하거나 즉시 법원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셜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이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달라, 소셜번호를 알려달라,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정부기관도 이런 정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첫 번째 방법 바로 이겁니다. 전화로 소셜번호나 은행 정보, 신용카드 정보 절대로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이 다시 한번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발신자에게 답장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일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법원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이 보낸 문자 같은데 뭔가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용됐거나 아니면 당신 배심원 출석 안 했으니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 라는 링크가 같이 옵니다. 이거 혹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런 링크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최대 연방식품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 1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요건 강화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혜자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스냅 수혜자는 2025년 5월 4,220만 명에서 올해 5월 3,660만 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에서는 1년 사이 수혜자가 55%나 급감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수혜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 강화된 근로요건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54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에게 적용되던 근로요건이 6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14세에서 17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노숙자 등 일부 기존 면제 대상도 더 이상 자동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해당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학교 교육에 참여해야 무료 식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혜자 감소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는지 이 결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복지단체들은 실제로는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혜택을 잃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한인 밀집지역 한식당들이 또다시 식품안전 규정 위반으로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식당뿐 아니라 한인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대형 유통매장 판다익스프레스, 캘리포니아 피자키친, 칠리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들도 위생규정 위반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철 식품업소들의 위생관리 실태에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위생검열 내역과 세부 기록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3가에 위치한 진솔국밥, 온냉장 보관 온도 미준수, 조리기구 위생상태 미비 등 다수의 위생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재영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선가의 활어광장 역시 위생검열에서 해충적발, 식품 접촉면 청결 및 소독 불량 등 이런 위반을 포함해 식품 안전 지식 숙지 미비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시정한 뒤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이야기인데요. 6월과 7월로 가면은 뭐 몇몇 한식당들이 더 있습니다. 웨스턴가의 전주 현대옥, 육가의 엽기 떡볶이, 그리고 이런 한인업소들이 영업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시정한 뒤에 다시 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요 한인사회단체들이 마련한 LA 김영환 총영사 2임 송별 행사가 지난 주말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LA 총영사 관할 지역 내에 주요 한인단체 등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4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하는 김영환 총영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온 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꽃다발 전달하고 감사패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어 중인 BTS 이제 시카고에서 공연을 합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포함되어 있는 일리노이주가 BTS의 시카고 공연 당일을 BTS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 시카고 공연을 27일부터 28일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에 열리는데 이날 27일과 28일을 BTS 데이 인 일리노이로 지정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방탄소년단은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자기애, 자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며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일리노이주의 시민 가치와 맞닿아 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음악과 문화, 공동체가 지닌 화합과 가치를 수용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5월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K-POP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시카고 솔저필드 이름이 낯익죠? 네. 시카고 베어스 NFL 풋볼팀 홈구장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BTS가 공연을 하는 것은 7년 3개월 만입니다. 일리노이주 외에도 앞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연을 열렸을 때 BTS 위켄드라고 토론토가 BTS 데이를 지정을 했고 BTS 위켄드로 지정을 했고 이 토론토는 일부 도로를 BTS 블루버드라고 임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볼티모어 공연에 앞서서 한국어 자막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멤버들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는 공연 기간을 엘파소 BTS 위켄드로 선포하고 멤버들에게 에스마도 아미고 소중한 친구 상을 수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이거 한인 걸그룹이라고 하기 좀 K-POP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K-POP 아티스트들과 달리 K-POP 제작 시스템을 미국에서 접목해 거둔 성과라서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강렬한 리듬에 경쾌한 팝 사운드를 더한 곡 푸티 프루티입니다. 이 곡이 포함된 캐치아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그룹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이번 주엔 캐치아이가 데뷔 2년 만에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발매 첫 주 미국에서 기록한 앨범 유닛은 17만 장. 빌보드는 현행 집계 방식을 도입한 2015년 12월 이후 여성 그룹 가운데 최대 주간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아이는 BTS를 키운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힘을 합쳐 만든 글로벌 걸그룹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멤버가 주축이 된 K-POP 그룹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캐치아이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등 K-POP의 제작 노하우를 미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인 멤버는 6명 가운데 1명뿐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닌 멤버 구성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 K-POP 시스템과 현지 레이블의 결합 그리고 전에 없었던 형태로 고전적인 걸그룹의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1: 한국에서 아티스트를 만들어 글로벌 무대로 보내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계에서 K-POP의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키우는 시대 캐치아이의 빌보드 200 1위는 K-POP의 새로운 성공 공식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왕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4: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1: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2: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1: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한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추를 뽑아서요, 이 용액에 담가 놓으면 배추가 정말 신선하게 오래갑니다. 새로운 기법이에요. 우리가 발견해, 우리가 개발해낸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추는 김치도 만들어지고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 다 만들어져서 포장용 김치로도 수출이 됩니다. 그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 이야기한 우리가 이 용액에 담가 놓아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용액은 포르말린이었습니다. 포르말린은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수확철을 맞은 중국에서 이 1군 발암물질 포르말린에 담근 배추 파동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출됐는지 식약처도 현재 파악 중인데 진짜 복병,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포장김치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YTN입니다.
1: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 병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라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자, 다음은 종합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6개월이죠. 반년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론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2: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이 끝내 종합특검팀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이제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면서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소식 YTN입니다.
4: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의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5: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4: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잇단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한간에 여러 뭐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주세요.
4: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도 3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중앙일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6월 206억 원 채무 불이행 이후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에 들어갔던 JTBC마저 채권단과의 협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져 JTBC 운명도 결국 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금융권에 따르면 JTBC는 오는 8월 30일로 종료되는 자율구조조정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구조조정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던 JTBC와 채권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정관리 개시는 법원이 해당 기업의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본격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후 기업의 회생 가능성, 채권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정한 뒤 기업의 운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 언론들에 따르면 JTBC는 법정관리 돌입을 앞두고 M&A를 포함한 다양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M&A 또는 매각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은 6월 초 JTBC의 206억 원 규모의 채권 불이행을 시작으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로부터 컨텐츠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4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조정 방침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YTN입니다.
6: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 협의회 이튿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놓고 당정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7: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6: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8: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 협의 역시 생색내기용 쇼, 땜질 수습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흔들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9: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6: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패싱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
10: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고요. 토지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6: 정부는 추가 실무 당정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쏠립니다.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8: 99세까지 팔팔하게.
1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정책 축소를 크게 비판했던 유럽 지역 국가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반발에 부딪혀 기후정책 목표를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인간이 더워야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지역 정부들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기존의 기후정책을 완화하거나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됐다는 불만이 커지자 재생에너지 보조금 조성을 위한 세금과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독일 의회도 가정 난방을 위해 비싼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조항을 철회하고 석유와 가스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법칙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탐사용 시추를 금지했던 영국은 북해에서 새로운 석유 생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붙여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가격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오랫동안 휘발유 차량, 가솔린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하며 성부했던 유럽 에너지 기업들도 기존의 방침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지역의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유럽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정체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유럽 전역의 가뭄과 산불로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들이 이 땅에 묻혀있던 것들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현장에서 땅속 깊이 숨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10입니다.
1: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벨기에 동부 야산에 후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잔불 제거는 물론 땅속에 숨어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 때문입니다. 80년 넘은 불발탄이 폭발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현지 소방당국이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벨기에 리에주는 지난 1944년 독일군이 터보전선에서 연합군에 맞서 최후 반격에 나섰던 곳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폭발물을 발견해 신고하기도 하고 지난 2017년엔 1.8톤이 넘는 대형 폭탄까지 나와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방치된 폭발물이 터져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독일에선 폭발물이 발견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프랑스에선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초목들이 폭염과 맞물려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다뉴브강이 바짝 마르며 물속에 잠겨있던 나치 독일 군함 등 전쟁의 상흔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청각기관인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어지럼증을 우리는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은 귀 안쪽 내에 있는 반고리관이 조직 파편인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환자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즉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못 느끼십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침을 맞으려고 침대에 누울 때, 그리고 침치료가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어지러울 때는 모두 눈을 뜰 수가 없으셔서 눈을 감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옆 미러를 보려고 머리를 움직이면 갑자기 더 어지러워 처음에 오실 때에는 대부분 혼자서 방문을 못하십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좀 좋아지면은 그때에는 혼자 운전을 하고 오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는 등 여러 증상을 함께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보통 3주에서 4주를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험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이석증을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애플리 수술입니다.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반고리관을 따라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수술인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허약하신 분들한테서 많이 보는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나실 때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전달이 되지 못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환자분들한테 자세 교정을 해드리거나 약간의 교육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먼저 전해드려야죠. 이번 주말, 지난 주말 굉장히 더우셨죠? 지난 더위는 잊어라. 뭐 이런 광고 문구가 딱 생각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 올여름 가장 더운 역대급 폭염이 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폭염은 이번 주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이번 주 최고 112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 전역에 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 폭염주의보 내일 끝납니다. 내일 이 폭염주의보 해제됩니다. 그리고 폭염경보로 대체됩니다. 이 폭염경보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주간 내내 더운 내륙지역의 경우 최고기온 11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엄청나게 더운 한 주가 될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지역 상공의 고기압 능선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예상 기온, 최고 기온은 계속 이번 주 내내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계곡 지역, 뭐 계곡으로 가면 시원하게 발 담그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죠. 일부 계곡 지역 역시 밤사이 최저 기온이 70도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해가 진 뒤에도 더위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전력난도 무시 못하죠. 전력난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능한 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 그리고 지역 내 냉방센터를 이용해 줄 것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 기간 동안 온열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주민들에게 친척과 이웃 특히 고온에 취약한 이들의 안부를 두루두루 살펴볼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폭염, 야외나 무더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집중 보도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극심한 더위로 손님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트럭 내부 환경, 불이 함께 있는 트럭 내부 환경 정말 일하기 더 버거워지고 있다라고 푸드트럭 상인들은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안가 지역 역시 더위를 피하기는 완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변 인근은 내륙보다는 뭐 당연히 선선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몬순 습기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남가주 산간과 사막 지역에는 국지적인 소나기, 천둥, 번개 칠 가능성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습하고 무더운 날씨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마른 낙엽, 바짝 마른 낙엽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도 커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 강한 바람, 강풍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폭염 경보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낮 최고 기온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94도, 오렌지 카운티 94도,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갈수록 계속 더 더워질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라고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이 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요일 LA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9도, 오렌지 카운티 100도

0: 우드랜드 힐즈 등 밸리 지역 10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같은 예보 지금 목요일이면 앞으로 나흘 뒤입니다. 나흘 뒤 예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여기에 3에서 5 정도를 플러스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목요일 낮 최고 기온 100도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이번 주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날씨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립기상청뿐만이 아니라 보건국에서도 날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모닝뉴스 날씨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 영주권 신분 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포브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이런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 이민자는 당초 예상보다 최대 240만 명, 비율로는 최대 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미 정책재단은 전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자금 조달과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무료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출범시켰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기획국과 캘리포니아주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지원하는 LA카운티 재정클리닉은 소상공인들이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재정상태평가, 재정교육 워크샵, 자금조달 준비, 부채관리 등입니다.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1대1 재정상담과 코칭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기획국 산하 소상공인지원부서와 지역 파트너 기관들이 2024년 홀리 미첼 LA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출범시킨 경제적 자립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매니지 커리어 솔루션스와 머니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A카운티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샵 로컬 마케팅 랩도 시작했습니다. 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마케팅 전략 강화, 고객 확대를 지원합니다. 재정 클리닉 이용 대상은 LA카운티의 사업체가 있고 직원 수가 100명 이하, 연간 매출이 1,900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LA카운티 경제적 자립 이니셔티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linic입니다. LA County.gov/financialclinic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주민들의 손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꾸미기 위한, 가꾸기 위한 대규모 대청소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우리 타운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코리아타운 대청소의 날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LA 총영사관 주차장에 집결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지도자 협의회, 파바월드 등 여러 커뮤니티 단체가 참여해 지역 환경 개선의 날에는 나서는 자리입니다. 주최 측은 상쾌한 아침 걸음으로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자며 한인사회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에 필요한 도구와 장갑, 간식, 커피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참여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외 지난 주말간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뉴홀 지역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여러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메인스트리트 일대에 위치한 단층 상가 건물의 지붕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으며 불길이 순식간에 인근 상점들로 번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구역에는 자동차 정비소와 식당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밤 LA 카운티에서 불법 길거리 레이싱,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벌어지는 사이 불과 2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연쇄 상가털이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첫 사건은 일요일 밤 11시쯤 보일 하이츠 지역 휘티어 블러바드에 있는 로레나 약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용의자 두 명이 톱을 이용해 약국 문을 뜯고 침입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들은 진열된 물품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보기 위해 100여 명이 군중이 몰려 있었고 이 과정에서 최대 10명에 달하는 인원이 매장 안으로 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사건 발생 불과 15분 뒤인 밤 11시 15분쯤에는 사우스 다우니 로드 인근의 잭인 더 박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3명이 매장에 침입해 현금 등록기 2대를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체포된 용의자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LA 지역에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여러 오토존 매장들이 잇따라 털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터져 나와 치안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파가 몰리는 산타모니카 피어 입구 인근에서 무장 강도 시도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산타모니카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사건은 밤 8시 직전에 발생했으며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거 투입돼 용의자 추적에 나서면서 인근 교차로 여러 곳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일당에게 접근을 당해 강도 피해를 입을 뻔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용의자 중 한 명이 쏜 총에 피해자가 다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한 뒤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 인근은 주말을 즐기려는 관광객들과 인파로 북적였던 가운데 경찰은 총격을 가한 총잡이를 포함해 달아난 용의자 무리를 쫓고 있으며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헐리우드 힐스의 101번 프리웨이 인근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해 속에 갇힌 이들을 구조하느라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저녁 6시 직전 카후엔가 블러바드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최소 4명이 부상자가 응급구급대원의 진찰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들 것 최소 2개를 내려 각각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LA 교통국 인력도 현장에 지원 출동해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카후엔가 블러바드 해당 구간을 최소 한두 시간가량 통제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LA 소방국 조사관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롱비치 지역에서 주민 2만 명 이상이 수시간 동안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 6시 40분쯤 처음 신고된 이번 정전으로 최악의 순간에는 2만 2066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정전은 장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력회사는 즉시 복구반을 투입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요일 밤 11시까지 약 8,000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었으나 여전히 1만 4,057가구는 월요일 새벽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전력 복구 예정 시간은 나오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어린이용 비타민이나 사탕으로 위장한 마약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관들은 최근 만화 캐릭터 모양으로 화려하게 압착된 형태의 사탕 모양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압수된 마약 중 일부는 인기 영화 슈퍼배드 시리즈의 미니언즈 캐릭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사탕 모양의 물품들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해당 마약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시골 지역인 트리니티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트리니티 리버 순찰대 측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이 낯선 사탕이나 젤리, 비타민, 알약 등을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모든 약물과 기타 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수상한 물질을 발견할 경우 아이들과 반려동물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즉시 지역 사법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처음으로 정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LA 출신의 한국어진흥재단 기록빈 부이사장이 3년간 직접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발로 뛰면서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테일러 독립교육구는 테일러 고등학교의 한국어 1, 한국어 1을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학생들도 많이 등록을 했는데 학습 동기 다양하죠. K-POP, K-드라마, 한국 대중문화에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연계된 진로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 직지의 역사적 가치를 미국 현지에 알리고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2026 직지 축제가 밀피타스 시립 도서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밀피타스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현지 주요 인사들과 한인단체 관계자,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이지요. 알렉스 리 주 하원 의원이 표창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안미정 대표는 두 기관의 자원과 경험을 연결해 부모와 자녀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길 기대한다 라면서 직지를 찾아서 축하 공연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3호관광에 또 한 번 여행의 품격을 높인다 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신 벤츠 투어 라이더 프리미엄 VVIP 리무진 버스를 도입해 장거리 여행의 편안함과 안전,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3호관광은 벤츠 프리미엄 VVIP 리무진 투어라이더 도입 기념 시승회를 열고 산타모니카 비치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습니다. 3호관광의 프리미엄 리무진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프리보스트 VVIP 리무진을 도입해 장거리 단체 여행 고급화를 시도한 데 이어서 이번 벤츠 투어 라이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3호관광은 VVIP 리무진 8대, 벤츠 투어 라이더 VVIP 리무진 4대, 대형 벤츠 투어 라이더 1대 등 총 13대의 프리미엄 버스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라이프 양로 보건센터가 마리나 델 레이 버튼 체이스 파크에서 콧바람 바닷바람 함께하니 즐거운 라이프 소풍, 이름 재밌게 잘 지었네요. 콧바람 바닷바람 함께하니 더 즐거운 라이프 소풍, 이 주제로 라이프 양로보건센터가 야외 나들이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일단 뭐 지금 현재 오전 8시 18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많이 본 기사,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한국 소식 전해드릴 때 전해드렸죠. 중앙그룹도 JTBC를 버리나 법정관리 갈 것 같다, 뭐 매각설도 있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영주권 소지 한인 과학자 공항에 입국 중에 구금됐는데 뭐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 역시 올라와 있고요. 이번 주 폭염이 지속되고 최고 107도, 일부 지역 112도까지 오른다라는 날씨 관련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면 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을 내걸고 있다라는 소식, 푸드스탬프 수혜자 560만 명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한인타운 식당들 또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등등 한국일보 오늘자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2: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3: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언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14: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네바다주 리노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네바다주 지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주말부터 리노 북서부 토쿠메도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1만 3천 에이커 규모로 현재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번 호쿠 산불로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 주의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파손돼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가스 공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화재다라고 확인했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보수 진영에서조차 부정적인 견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북미 회담을 해봐야 얻을 건 단 한 개도 없을 게 뻔한다. 트럼프 측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게 미국에 훨씬 이익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른바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는 북미 회담 제안은 여론 분산용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는 군사적인 해결책도 없다며 트럼프는 그저 이란을 언론 보도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1: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설픈 대북 제안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수건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만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트럼프의 측근 그룹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보수 연구단체 소속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김정은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라이츠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시 한번 한국 국회 연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1: 이재명 정부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무역과 안보 분야 협력은 물론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전쟁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즉시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기회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의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엘리아스로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 아리아 브렌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기회든 노리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선거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은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사위이자 비공식적 참모인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시노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만남은 뉴욕시의 한 사적인 장소에서 최근 몇 주일 안에 있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제프리스 원내대표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쿠시노가 트럼프 행정부 공격의 선봉에선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특히 현재 여론 추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경우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의장은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서열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거나 의회 차원의 조사 감독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강력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에 대한 탄핵 소추권도 하원에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민주당의 하원 장악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몸무게가 지난 2024년 대선보다 급격히 불어났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보를 보내고 있다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입소 기록에 6피트 3인치 몸무게 215파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발표가 됐습니다. 33개월 만에 몸무게가 크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 4월 발표한 건강검진 경과에서는 224파운드였습니다. 이보다도 14파운드가 늘어난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딱 1.6파운드가 모자란 수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체중 감량 그리고 식단 관리 의학계에서는 조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늘 똑같죠. 내 건강 아주 건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최측근으로 주목받는 내털리 하프 보좌관. 이 보좌관에 대해서 애착담요다 뭐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르게 극비리에 비밀리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에어포스원에서 살짝 내려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을 때도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나탈리 하프 보좌관. 2021년 연방의회 폭동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150여 건 잇따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6일 이런 게시물을 당시 트위터에 트럼프를 위해 싸워라 라는 문구를 계속 올린 것입니다. 오늘 DC는 트럼프의 땅, 오늘 우리는 선거 도둑질을 멈춘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위해 싸워라, 이런 글을 150여 차례나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며칠 후에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물에 올렸고 그 다음 달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하프 계정으로 트럼프 1기 임기 중 2019년에 올라온 게시물 중 자신의 암투병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 것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과 데일리 비스트가 발굴한 게시물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하프가 2016년에 개설한 것으로 현재는 계정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언제 계정이 정지됐는지 또 본인 혹은 플랫폼 운영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 이번 주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F1 경주용 자동차들이 내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불꽃놀이, 백악관 내 격투기 행사에 이어서 자동차 경주까지 논란 속에 건국 250주년 대규모 쇼 무대 마련됐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경주용 차들의 질주 YTN이 보도합니다.
4: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시속 약 320km로 쏜살같이 질주합니다. 출발을 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든 깃발.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시작에 앞서 전용 차로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도 했습니다.
5: The track is wonderful. You know, we're going around the Capitol, but this turned out to be a better track, and so now we see the Capitol. You see it right behind you. And I want everyone to be safe, and I want the people to have a good time.
4: 경주가 벌어진 곳은 정식 트랙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립미술관 등을 따라 2.7km 서킷을 147바퀴 돌아 약 250마일, 402km를 달리는 겁니다. 250마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 고속주행에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게 200개를 용접하고 국립미술관은 소장품을 진동에서 보호하는 조치까지 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애초 구상한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도심 경주를 보기 위해 3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와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상 최대 규모 불꽃 축제와 백악관 내 이종격투기 대회로 건국 250주년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링컨 기념관 앞 연못 보수공사와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지적을 웅장한 모습으로 과시하려 애썼고 자동차들의 마력 경쟁으로 끝맺게 됐다고 AP통신은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춘 쇼를 잇따라 벌인 건국 250년 나라 빚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80배에 맞먹는 40조 달러, 약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와이즈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최근 결렬된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서 캐나다가 이해한 내용과 실제 문서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캐나다와 미국 자유무역 협정 뭐 원래 있었죠. 근데 무역 협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렬됐습니다. 와이즈먼 대사는 미국과 협상이 결렬된 배경은 특정 쟁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 측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한 내용과 실제 문서에 담긴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반복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사기로 하고 악수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가전제품은 빠져있고 난방기에는 보증이 없고 차고와 정원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형 차량에 관한 관세 문제가 양국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 능력, 프랑스어 사용 정책을 제한하려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협상 재개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캐나다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설립과 미국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 이견은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 지원에 선을 걷고 무역 협상 결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긴장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측근 마이클 코어는 데이터 센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일자리와 자금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전력망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그들은 자체 발전소를 짓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지역사회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그들이 스스로 지혜 무덤을 판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맞서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가 이를 두고 중국식 반격이다라면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해왔던 중국의 입장이 옳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초대형 합병을 추진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롯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파라마운트와의 반독점 소송 관련 협상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사는 협상 내용을 유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이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올 초 1,100억 달러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인수를 하기로 했었죠. 그러자 여러 가지 총 방법을 동원해서 인맥까지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 MOU를 막고 자신들의 협상 대상자 자신들이 워너브라더스를 합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벽에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8: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9: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8: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9: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제재 계획을 곧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죄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YTN이 보도합니다.
1: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2: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1: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다.
0: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영국 신문 기고를 통해 경제 D-Day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 공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란 정권을 달래는 게 안전한 길이라고 계산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지속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면서 이란산 석유 구매, 석유 운송, 이란과 금융 상업 거래, 이란 항공기 입항 허용, 이란산 유류 해상 환적 묵인, 이란 관련 불법 금융거래 묵인,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경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신의 심판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글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모조리 끊어놓는 것이며 이란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점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무역 동반자를 겨냥해 사상 최

0: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종전 합의를 중재해왔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니르 참모 총장의 이번 이란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무니르 총장이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무니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소식통은 주요 요청사항이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란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득과 실을 따져보는 미국 득과 실을 따져보는 전 세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분되고 있는 전 세계 더 큰 위협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제 우리의 모두 적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고립을 예고하자 이란은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 역시 모두 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나라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피해 원유 판매를 지속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가혹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이 미국의 압박으로 더욱 강력한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경제 고립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2, 3, 4.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다저스가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죠. 근데 좀 창피한 6연승이에요. 강팀 만나서 계속 지더니 약팀 만나서 지금 실컷 투드로 패고 있는 중입니다. 다저스 어제 경기에서 이 피츠버그를 4-0으로 꺾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그 전에 콜로라도 꼴찌팀과 상대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이 피츠버그 역시 성적이 좋지 않은 중부조 4위 팀입니다. 네. 꼴찌하고 반게임 차밖에 안 돼요. 네. 팀을 상대로 4-0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미러키 필라델피아 만나서 얼마나 고전했습니까? 반성해야죠. 아무튼 다저스는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다저스보다 더 많은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캔자스시티 로열스 다저스를 만나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너무 늦었어요.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조에서 조 꼴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다저스는 지금 이제 8월, 9월 넘어가는 거의 마지막 정규 시즌을 앞두고 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약체팀 보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상승세 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상 같은 선수들도 이제 서서히 돌아올 준비들을 하고 있죠. 특히 오타니 선수 무릎 통증으로 실전 등판을 중단한 지 거의 두 달 됐습니다. 정확히 50일 됐습니다. 50일 정도 됐는데 이제 어제 홈경기 치르기 전에 공을 50개 타자를 세워두고 공 50개를 던졌는데 그 공 50개를 받은 선수가 누구냐? 윌 스미스입니다. 지금 부상으로 오타니 선수는 투수하는 걸 잠정 중단했죠. 지금 부상으로 공 받는 것 윌 스미스 캐처 포수 잠정 중단했죠. 이 두 선수가 이제 서서히 재활에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선수가 돌아와야 이제 플레이오프에 경쟁력이 생기죠.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덥다고 합니다. 올여름 가장 덥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9: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 참모로 불리우는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슈너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만남은 뉴욕시의 한 사적인 장소에서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쿠슈너가 야당 지도자인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만났다는 것 자체에 심상치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되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직 승계 서열 두 번째입니다. 또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거나 의회 차원의 조사 권한을 활용해서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강요에 대한 이 탄핵 소추권도 하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해로운 강요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이다 라며 내가 보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다 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라는 것은 첫 번째 차례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 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모든 선거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같은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정치판에서 불고 있는 섹시남 열풍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성 정치인들의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령 정치인 중심의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젊고 섹시한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의원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입니다. 실제로 틱톡에서 오소프 의원을 검색하면 토럴 하리, 즉 완전히 섹시하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 오소프 의원에게는 내 사랑 상원의원이라는 의미의 세니터 마이 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BOO, 이 부는 미국에서 주로 연인이나 아주 친한 친구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죠. 뭐 한국식으로 본다면 자기야? 아니면 내 사랑 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대중이 오소프 의원에게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BOO 부는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야유하는 게 됩니다. 다정한 애칭인 부와는 별개로 야구장이나 농구장 등에서 관중들이 선

선수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유를 보낼 때도 똑같이 부라는 소리를 씁니다. 그런데 스펠링은 같은 BOO입니다만은 이걸 짧게 하면 애칭 부이고요. 길게 하면 야유하는 부가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애칭으로 쓸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하고 끝을 올리거나 짧게 부릅니다만은 야유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부하고 낮고 길게 떼창으로 외칩니다. 자, 다시 매력적인 섹시남 스토리로 돌아가서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보그 매거진은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은빛 색깔이 도는 멋진 머리카락에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 매력적이다 라면서 그는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e's embarrassingly hands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직역하니까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라죠. 미국 문화에서 embarrassingly handsome, 이 민망할 정도로 잘생긴이라는 표현은 직역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특유의 뉘앙스를 담은 수식어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외모가 너무 완벽하거나 전형적인 미남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볼때 이를 칭찬하면서도 살짝 뭐좀뭐 반칙이다라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반칙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섞어서 장난스럽게 표현합니다. 저렇게까지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뭐좀 과하다라는 뜻의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너무 잘생겨서 살짝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고요. 또는 너무 잘생겨서 그의 됨됨이, 그의 인물보다는 생긴 것만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인에게는 이게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과연 젊은 정치인, 잘생긴 정치인,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민망할 정도로 잘생긴 정치인을 앞세우려는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잘생김으로 성공한 대표적 정치인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들수 있고요. 반대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가장 못생긴 정치인으로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북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평양 방문 당시 해외에 공개된 북한의 모습은 몇몇 전시용 거리를 제외하면 열악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불과 몇달전 시진핑 주석이 다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이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서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수많은 상점에는 북한 엘리트층이 소비 수준을 과시하듯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최근 북한 방문객들에 따르면 평양 대성백화점에는 오메가 시계와 샤넬 화장품 등 명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재를 우회하는, 즉 북한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입업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의 간부들은 이 같은 명품을 구입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2년 사이에 이 명품 판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풍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의 고급 쇼핑몰 류경 골든 플라자에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인 아이키아 매장도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 밖에 평양에서는 또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었고,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5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에 북한의 그 달라진 모습은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과 군수품 수출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북한 경제가 이른바 러시아발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슈가 하이. 네, 슈가 하이란 단 것을 대량으로 섭취한 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일시적으로 들뜨게 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슈가 하이에 취해 있는 한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을 한국처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 현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0: 축구선수 이강인이 지난주 중 소속팀의 공식 데뷔전에서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경기 직후 현지 유튜버가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1라운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의 새 소속팀 데뷔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반 25분에 교체로 나선 이강인은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에 소속팀은 2대 0으로 승리했고 이강인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이강인이 골을 넣은 직후 팬들이 경기를 보며 반응하는 유튜브 생중계에서 한 출연자가 득점에 환호하면서 양손 검지로 자신의 두 눈을 찢는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장에서 한국인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이번에 유튜버는 반드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에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이른바 배심원 의무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심원 의무와 관련한 수상한 전화나 문자 그리고 이메일 등을 받을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서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며 체포될 수 있다라고 위협한 뒤에 즉시 돈을 보내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송될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의무 불참을 이유로 체포를 위협하거나 즉시 법원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셜번호, 크레딧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또 발신자에게 답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법원의 연락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검사에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식당들이 또다시 식품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8월 위생검열 내역과 이 세부 기록에 따르면 한인들이 주로 찾는 주요 음식점들이 위생 기준 미달로 잇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 3가에 위치한 진솔국밥은 지난 18일 해충 침입 관련 중대 위반을 비롯해 적정 온 냉장 보관 온도 미준수, 또 조리기구 위생 상태 미비 등 다수의 위생 규정을 위반해서 사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웨스턴의 화로광장 역시 8월 6일 위생검열에서 해충 적발과 청결 및 소독 불량 등두 건의 위반을 포함해서 식품 안전 지식 미비 등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시정 조치를 마친 뒤에 8월 17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웨스턴가에 있는 전주 현대옥은 6월 23일 해충 발견 및 청결 불량 등의 위반을 포함해 다수의 위생 기준 미달로 나흘간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또 6가에 위치한 엽기 떡볶이 LA의 경우 7월 1일 업선의 온수 공급 중단 문제가 적발되면서 영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다음날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본국의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의에 들어갔던 이 JTBC마저 채권단과의 합의에 실패해서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JTBC의 운명이 결국 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금융권에 따르면 JTBC는 오는 8월 30일로 종료되는 자율구조조정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구조조정 및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해온 JTBC와 채권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이후 기업의 회생 가능성 또 채권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사업을 청산하는 게 나을지 판단한 후에 기업의 운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JTBC는 법정관리 돌입을 앞두고 현재 특정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JTBC에 대한 인수합병설 또는 매각설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주민들의 손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꾸기 위한 대규모 대청소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우리타운 우리 손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코리아타운 대청소의 날은 이번 주 토요일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집결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비롯해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지도자 협의회 그리고 파바월드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주최 측은 상쾌한 아침으로 건강도 챙기고 우리 타운도 깨끗하게 만들자라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또 이웃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에 필요한 도구와 장갑 그리고 간식과 커피도 제공됩니다. 오는 토요일 아침 9시에 LA 총영사관 주차장에 모이면 됩니다. 남가주 지역 주요 한인단체들이 마련한 김영환 LA 총영사 2임 송별 행사가 지난 21일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주요 한인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4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6일 한국으로 귀임하는 김영환 총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영환 총영사의 후임으로는 정강 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연합 대사가 부임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부분 이번 주에도 100도 이상 기온을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대폭 오르기 시작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내일과 수요일은 90도대 중반까지 오르겠고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98도에서 최고 10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오늘부터 세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은 이번 주에 최고 107도까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와 함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8: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에 열심인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달 동안 무려 1,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윤리청에 제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최대 2억 630만 달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게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판 케이스는 약 550건, 주식을 사들인 케이스는 약 450건이었습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중인 상태에서 주식 거래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윤리적으로는 논란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판 주식은 어떤 거고 산 주식은 어떤 건지 사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주식만 살펴보면 사들인 주식으로는 버크셔 해더웨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판 주식은 메타 플랫폼스와 모토로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라는 주식의 사고팔고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정세 변화에 맞춰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싹다 내다 팔았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서명한 뒤에는 재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에는 또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같이 백악관에 앉아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올린 수익은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재산 공시 자료에 기재됐습니다. 대통령의 대규모 자산 운용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전 야구 선수가 연방 이민국에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산하 마이너리그 포수 코치인 오스왈도 피렐라는 최근 구단 업무를 위해서 텍사스주 엘패소로 갔다가 엘패소 공항에서 이민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피렐라는 2015년에 망명을 신청한 뒤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아내와 미국 시민권자인 9살, 4살 이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피렐라는 미국에 온 이후 이 나라의 규정을 따르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피렐라가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해 2015년에 망명 신청을 한뒤 2018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 기간을 넘겨서 체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서 취업 허가나 심사 등이 진행 중인 각종 신청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취업 허가 신청서를 내놓았다, 제출해놨다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 그 자체가 합법적 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렐라는 현재 추방 절차를 기다리면서 아이스에 구금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구단은 성명을 통해서 피렐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바다주에 따르면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우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1만 5천 에이커를 태우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크 산불로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인 고, 나우 조치를 발령하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파손돼서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네바다주는 리노가 위치한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소방 헬기와 주 방위군까지 긴급 투입해서 산불 진화와 치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풍을 타고 불길이 시시각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확산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공식 진화율은 0%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리노는 휴양지인 레이타호와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부호와 기술업계 거부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과 높은 주거비를 피해서 이곳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0: 요즘 같은 날씨에 밥 먹고 잠깐의 산책마저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은 홈 짐을 만드는 것,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할 공간을 정하는 게참 중요한데요. 홈 짐을 만든다고 해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 같은 데도 괜찮고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크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운동한다 라는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을 운동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기구를 매번 창고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매트나 덤벨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다고 큰 돈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 홈짐을 만든다면 운동 매트, 덤벨, 탄력 밴드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벨과 밴드는 상하체 근력 운동에 두루 활용될 수 있고요. 매트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스쿼트나 푸시업, 플랭크를 비롯해서 스트레칭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죠.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운동기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튼튼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균형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덤벨 대신 물을 채운 페트병 같은 걸로 적당한 무게를 활용해 볼수 있고요. 홈짐을 만든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매트 하나를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3: 건강하세요.
11: 센터 메디컬 그룹.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자 냉콩국수가 아니라 냉컵라면이 나온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이 당연한 이 컵라면 시장에 찬물을 넣어 먹는 제품이 등장해서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흥행 배경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차가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독특한 조리법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라면 기업 니씨는 최근 찬물 컵라면을 출시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매운 김치 맛과 레몬 치킨 맛이두 가지로 출시된 이번 신제품은 찬물을 부은 뒤에 5분을 기다리면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니씨니 약 5년에 걸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컵라면이 뜨거운 물을 붓고 2, 3분 정도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신제품은 그보다는 조금 긴 5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찬물로 면을 불리고 시원하게 냉라면으로 먹도록 이 새로운 제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니씨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면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한 공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씨는 이번 신제품 물량이 한두 달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추가 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향후 방안을 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냉컵라면이 한철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까지도 진출하게 될지 향후 판매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기도 합니다. 네, 배추에 발암물질 뿌려대는 중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당국은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배추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추 적재 과정에, 즉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불법 행위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문제의 배추 유통 경로를 긴급 추적하는 한편 이 지역의 배추 판매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이 해외로 수출됐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조차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유통 범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 물질로 흔히 포르말린으로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일군 발암 물질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블로거가 킹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여러 대의 배추 운송 차량을 확인한 결과 배추를 차량에 싣기 전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혀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서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며칠 더 훨씬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심지어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과 몸무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가 2024년 대선 전보다 급격히 불어났으며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서 이 수감될 당시 그 입소 기록에는 키 6피트 3인치 약 190cm 그리고 몸무게는 215파운드 약 97.5kg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 약 108kg으로 발표됐습니다. 약 33개월 만에 몸무게 23파운드 킬로그램으로는 약 10.5kg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검진 때 224파운드보다도 14파운드가 늘어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그의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딱 1.5파운드 모자란 수치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단에 대해서 나는 정크푸드가 좋고 다른 음식은 별로다 라며 체중 관리나 이것저것 신경만 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말하며 의료진의 우려와는 달리 체중에 대해서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국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1년 8개월 동안 이어져온 내란 특검 활동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합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3대 특검을 한꺼번에 다 한 종합 특검이었는데 종합 특검이 어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과정을 좀 종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1: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3: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1: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14: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1: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종료됐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은 끝났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될 법적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고장으로 지상 15m 높이에서 25분 넘게 거꾸로 매달려 있던 10대 소녀 2명이 각각 27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플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고메스 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 등 이 2명의 미국의 10대 소녀들은 지난 2024년 6월 14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소녀들은 놀이기구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면서 약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25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각각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편견했습니다.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비자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중단 75개국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은 물론 러시아와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요르단과 이집트 등이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포함됐었습니다. 네, 이란과 교류하면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고 미국과 교류하면 이란이 때리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 인사는 지난 주말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이란은 앞으로 이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마라. 가담할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며 주변국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이 미국과 함께 경제전쟁에 참여한다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며 석유가 수출되는 다른 경로 역시 타격을 입히겠다 라면서 위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란과 교역하면 미국에게 얻어맞고 미국과 교역 이란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9개의 전기차 업체의 차량 430만 대가 한꺼번에 리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에서의 전기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시에 문이 열리지 않는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의 안전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에 나서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이 매립형 손잡이의 위험성이 재조명됐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차체와 매끈하게 맞물려 있는 이 매립형 손잡이가 멋지게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잘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에 반응을 해야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매립형 구조인데 사고 시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저전압 배터리 개통이 손상되거나 사고로 전기차 자체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작동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탑승자는 안에서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또 구조대원도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손잡이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난 테슬라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12건 사고에서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수동 개폐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상당수가 매립형 손잡이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발 리콜 사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인 매커믹 의원은 지난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서 이 조치가 일시적이길 바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라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우리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관 출신인 매커믹 의원은 해외 근무 당시에 한국군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라며 외국 동맹국과의 통합이 미국의 전력에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구가 조지아주인 그는 한국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미국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커믹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불이면 10만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2: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더위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이제 내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낮 기온이 오늘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90도대 중반, 그리고 목요일에는 90도대 후반이나 심하면 LA가 100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 여름이 끝날 듯 하다가 한 번 더 더워지네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전에는 그 이렇게 여름 끝날 때 한 번 더 더워지는 것을 인디안 썸머라고들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인디안 썸머가 아니라 그냥 덥습니다. 못 잊어 떠나면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커피숍 직원이 살짝 무표정하게 거슬름돈을 건넸는데 어라?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왜 아침부터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소심한 억측에 빠졌던 순간이요. 이거요. 우리가 소심하거나 예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가 밝혔는데요. 이게 다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라는 녀석이 잠시 게으름을 피워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뇌 속의 해마에서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이 새 세포들이 열심히 일해야 아, 저 직원이 오늘 좀 피곤하구나. 아유, 주말에 너무 놀았구만. 이렇게 오늘 일과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딱 깔끔하게 분리해주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세포 공장이 잠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뇌가 과거에 섭섭했던 기억들까지 몽땅 끌어와서 괜히 오늘 일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삐쳤거나 섭섭하셨다면요. 내가 이 해마 공장이 잠시 기계 정비 종류구나. 이렇게 쿨하게 넘겨버리자고요. 자, 잠자는 해마 공장을 풀가동시키기에 최고의 가동 버튼. 바로 편안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기찬 아침 차차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이 특별한 한 주의 월요일을 출발해볼까요? 월요일은 다시 시작.

월요일은 다시 시작. 오늘 시작 어떠셨습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한번 그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뭔가 부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세팅이 돼 있으면 어떤 사소한 행동도 그렇게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풀어버리잖아요. 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고비네요. 아우 더워라. 어? 평상시는 못 느꼈는데요. 오늘 딱 집을 나서면서 제가 두 블락을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이 피부로 느껴져요. 야, 진짜 덥다. 이번 주 굉장히 덥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견디다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서 점점 그래도 우리 인류가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보라색 옷인데 보라색 같은 어두운 색상은 태양광의 초록색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이 팍팍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특수 보라색 옷과

0: 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요, 입구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일반 보라색 면옷보다 무려 화씨 11.16도, 그러니까 섭씨로 6.2도나 더 시원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름 필수품이면 하얀색을 꼽았는데 이 보라색, 새로운 이 특수 나노 입자가 태양열의 약 88%를 튕겨내버리고 몸에서 나오는 열은 옷 밖으로 싹 내보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땀 배출도 잘 되고 빨래를 50번 넘게 돌려도 이 냉각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시원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주말 LA를 떠나서 좀 한적한 데서 그래서 친한 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갔거든요. 미션 비에호. 근데 그 언니께서 옷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저기 그 가든그로브 몰 안에 옷가게에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5불이었는데 두 개 6불로 세일을 했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붉은색 꽃잎 색깔, 저는 그린 색깔에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라? 보통 합성 섬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이 촉감도 안 좋고 안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웬걸요. 그 집에서 그냥 꼬박 그냥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그 옷 하나만 입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이 터져 있고 밑에도 약간 이렇게 그렇죠. 3불짜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전혀 바도가 안 되면서 야 그냥 이거 짓고 어디 가드를 가래도 너무 시원해서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타이밍적으로요. 가든그로브의 아리랑 마켓 안에 옷가게를 하시던 그 언니께서 한국에 가서 굉장히 힘들게 물건을 해오시고 그 다음날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가 그때 딱 아니 혹시 이 옷이 그 언니가 한국에 가서 정말 정성껏 봐온 그런 옷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 얘기를 알게 된 게요. 우리 한인타운에 보면 여러 그 방들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집 룸메이트 구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걸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내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이분이 한국에 가서 갖고 왔던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매라는 것 때문에 방송으로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금매입니다. 저희 매우 가까운 지인 언니이자 오손도손 카톡방 회원으로 함께했던 김혜경 씨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운영하던 가디나 문화센터 몰 안에 여성 의류 뷰티나를 가족분들께서 금매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작성된 장부를 보니 매상은 평균적으로 3만에서 3만 5, 6천 정도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 한국에서 물건을 2천만 원 정도 들여와서 다 정리해놓고 몸살로 하루 앓고 다음날 돌아가셨네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한 인벤토리 추측상 7만에서 8만 정도 예상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운영을 할 형편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모든 집기 인벤토리 전체를 3만 5천에 급 처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월 렌트는 4,200불. 이게 유틸리티 캠 포함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 213-327-8800 327-8800입니다. 덕분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 고국에서 공수해온 옷들을 3불에 6불 세상에 난 그렇게 시원한 원피스를 우리 김혜경 여사님 명복을 빌면서 우리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이게 그 보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도 충분히 그 월급을 가져갔던 아주 사랑받는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213-327-8800 327-8800입니다. 보라색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신 소재들도 있고 이래서 좀 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겠죠. 위기시 생존 가방 정리팁 이런 게 제가 한번 봐서 그런가 계속 뛰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라색 하니까 보라색은 특히 형광색 보라색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지요. 그런데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말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다녀봐요. 아 저기 분명히 돈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화려한 저희 아는 언니가 아유 깨스느타가 바로 차 안에 옆에 있는 그것도 명품 가방 그냥 통째로 들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가방을 선택할 때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방이라는 거는 고백, get home back입니다.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집까지 안전지대까지 도보로 24시간 혹은 72시간 내에 무사히 복귀하는 게 바로 이런 그게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텔라 훈련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평범함이 최고의 보안이다. 메이커 있는 그런 뭐 브랜드 이쁜 백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전혀 띄지도 않는 걔가 뭐 들었더라. 걔가 뭐 입었더라. 전혀 띄지 않는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회색, 차콜, 네이비 이런 무채색 계열을 선택하라고 하는군요. 형광색이나 원색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 구두나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면 차나 직장에 양말이나 운동화, 트레킹화를 반드시 별도로 유지해라. 그리고 서바이벌을 위해서 휴대용 서바이벌 그 열반사 포일 블랭킷 있죠. 반짝이, 금박, 은박지 이렇게 도포 두드르는 거 요거 이렇게 옛날에 99센트 가니까 일부를 막 이렇게 팔았던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주 가벼운 바람막이라든가 우비 이런 것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얘기하다가 또 무슨 재난 무슨 백으로 갔어요. 그래도 또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저쪽 일본에도 그렇고 좀 뭐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불해고리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귀가 또 다시 아니 특히 이번 주에 27일과 28일이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바로 보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바로 계기 월식이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우주쇼 달에 무려 96%가 가려지는 사실상 계기 월식에 가까운 아주 깊은 부분 월식이라도 아주 깊은 월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번 목요일 밤 한번 그님과 혹은 혼자라도 저 달은 뭐 아니 참 중국에서 그 달의 사우스폴 남쪽 그게 물이 얼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치고 곧 이거를 발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춰졌네요. 미국에서는 우리 건데 이러고 내년에 또 발사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은 저 별에 누가 살았을까 토끼가 막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저기에 그냥 우주선이 가 있어서 만안경이 없어도 잘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쌍안경이 있으면 들고 나가셔서 달에는 이 크레이터가 있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개수나무 뭐 그 방아찌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우주 쓰레기가 달에 그냥 부딪히면서 뭐 폐였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멋진 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요 굉장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라. 이때 여러 가지 우주의 에너지와 막 이래가지고 이때 그 지진 조심해라 이런 또 그 에너지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덥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 이때도 여러 가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특염 특보가 내려진 이번 주는 가급적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요. 아니 저보고 목요일 날 골프를 치재요. 2시에 저기 센타니타에서 아카디아죠. 얼마나 더워요. 100도가 넘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요. 노 땡큐. 제가 한번 정말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 심장이 폭발해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뉴욕의 브롱스 크로스 브롱스 파크웨이 가면 거기가 왕복하면 5마일이에요. 제가 늘 그 방송 끝나고 3시에 거기를 5마일을 왕복 롤러블레이드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뭐 끄떡 없겠지 하고 나갔다가 웬걸요 한 1마일도 못 가서 심장이 폭발하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기어가다시피 벤치 앉아가지고요 숨을 고르면서 야 나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천천히 기어서 그 차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울 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골프나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기 바래요.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 그래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고 건강하게 우리 기운내서 해봐요. 아 그러고 보니요 지난 금요일이 우리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바로 80회 방송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응? 많은 탱자 여러분 또 탱돌님들과 함께 만든 그런 80회였고요. 이번 100회는 9월 10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이날은 잔치를 좀 하고 200회는 2월 5일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다 금요일이야. 이날은 축제로. 그리고 300회는요. 6월 25일 금요일이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그때는 기념 콘서트를 제가 사회보고요. 우리 한인사회에 수많은 탱자, 탱돌이분들 다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혹은 그 깊은 연륜을 뚫고 이제 노래의 맛이 뭔지 아시는 이런 진짜 뛰어나신 분들 평범하지만 나름의 자기 색깔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념 콘서트를 축제 겸 잔치 겸 파티 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제가 지난 주말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선물도 하나 쏠까 해요. 고양이 발가락이 발톱이 몇 개일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고양이가 생겼네요. 이 고양이는요 세상에 이 총 29개나 되는 그러니까 뭐 위 앞쪽이 손이고 뒤가 발 이게 아니고 무조건 다 발가락 발톱이 모두 고양이는 몇 개일까요? 29개나 되는 고양이가 위스콘신의 에버러스 오놀리라는 고양이 최근 기네스 측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가락이 많은 고양이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군요. 고양이의 발가락은 발톱은 과연 몇 개일까?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오늘 같은 날에 가서 냉국수 열무 비빔국수 이런 거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죠. 냉면도 맛있고 서리태 냉콩국수입니다. 올림픽 칼국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런치 스페셜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아 오늘 바로 해피투게더의 2시에 또 나오신다는 우리 화연에서 또 식사권 준비했습니다. 제주하러에서도 역시 50불 상당의 식사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양이 발가락 발톱이 몇 개인지 선착순 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RS1650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이고요. 어머 그새 마치셨네요. 아유 이게요. 그새 마치신 분이 계셔서 네. 다들 너무 똑. 아니,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이 뉴스를 듣고 가만있어 봐. 고양이가 발톱이 몇 개지? 하고 우리 점돌이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쪽에는 5개, 그리고 뒤쪽에는 4개. 우리 다정님 그리고 럭키위키님이 맞춰주셨어요. 아, 두 분은 얼마 전에 선물을 타셨잖아요. 1인당 한 달에 한 번 되는 걸로 한 달 이내에 또 타시면 안 주는 걸로 아 선물 굳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고양이 앞발 안쪽 위쪽에는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비슷한 위치에 발톱이 있습니다. 이게 발톱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걸 다시 퀴즈로 낼까요? 네. 이 발톱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가만히 있어봐. 뭐라더라. 봄 햇살에는 띠리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살에는 딸을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계절이 바뀌었나요? 아무튼 어머니! 띠리리 발톱이라고 부른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자, 고양이 앞발에 엄지를 과연 무슨 발톱이라고 불렀을까? 영어로도 또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 그리고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요 여러분 전화기에서도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세계 어느 곳이든 함께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수요일이 7월 7일 칠석이었습니다. 뉴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 보름이고요. 지난 수요일이 7월 칠석이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걸 그냥 지나갔지 뭐예요. 견우아랑 직녀랑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일부 게스트도 없으시고 아주 널널해서 평상시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을 이번 주는 견우 직녀 스페셜 그리고 조관우 씨의 노래 스페셜로 꾸며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잠시 후 말씀 들으신 후에 함께 하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월 7석의 오작교는 거두어졌지만 밤하늘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사랑의 기억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탱자 뮤직 극장의 탱작가 DJ 탱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 가슴을 적시는 가장 아련한 설화, 견우와 직녀의 얘기를 조관우의 절절한 음색에 실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거대한 은하수 너머에는 두 영혼이 처음으로 마주친 찬란하고 뜨거웠던 그날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이 멈추고 온 우주가 향기로운 꽃밭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맞춤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순수한 첫사랑의 설렘.

남들의 시선도 천상의 규율도 이 두 사람의 뜨거운 온도를 식힐 수는 없었다. 그저 서로만 바라봐도 해지는 줄 몰랐던 어린 연인들의 수줍고도

그런 연인도 헤어지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나죠. 저쪽 빅베어의 섀도우의 짝 단짝 제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퍼서 이 소식을 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뉴스가 올라와서 세상에 카나다 온타리오의 어떤 스포츠 행사에서 이 제키를 기리면서 모금까지 했대요. 얼마나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을까? 응? 제키가 누구냐고요? 이 빅베어의 명물 대머리 독수리 한 쌍. 그 새끼를 낳고 둘이 그냥 애지초진지 키우는 모습이 전 세계 SNS로 중계돼가지고 전 세계 사랑을 받았는데 제키도 애다 그래도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밖에 나갔다가 그냥 다른 수컷 젊은 애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구조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셔요. 아유 이 호랩이 이 섀도우 어떻게요 이제. 그랬는데 그새 새로운 암컷 이름이 뭐라나 시드니인가 벌써 생겼대요. 응? 빈둥지에 누군가 찾아오면 좋지요.

영원한 봄날은 없죠. 차가운 그림자에 은하수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2부에서는 눈부셨던 만남 뒤 찾아온 잔인한 이별, 오작교가 끊어지는 그 아픈 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간우의 직녀에게.

0: 조관우의 직녀에게 들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7월 7석을 그냥 보낸 게 너무 아쉬워서요. 이번 주는 견우직녀 스페셜 그리고 조관우 씨의 노래 스페셜로 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노래 듣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주책이야. 왜 툭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 이거 다 호르몬 때문이야 진짜. 아니 이 지난 금요일이 80회 굿모닝 차차차 방송이어서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요. 아침 방송은 처음이라 낮 방송할 때는 아침에 가서 막 사우나에서 수영도 하고 막 이러고 탁 와가지고 방송 탁 하고 그러고 탁 이러고 있다가 저녁 약속 있으면 나가고 이랬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돌이가 삐졌었어요 먼저.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털 탁 벗겨지고 그리고 제가 점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칩니다. 연습 겸.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듣고 이랬던 루틴이 깨지니까 얘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요. 운동을 못하니까. 12시 끝나면 가면 되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아침도 안 먹거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떠들고 집에 가면. 그럼 막 체려먹어. 때려먹어요. 그러면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아유 무슨 운동이야 내일부터 하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반성을 해가지고 오늘은 가방을 아예 들고 왔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차를 갖고 가야지 이랬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곧장 가려고 이제 가방을 싸갖고 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마침 제가 그 지난 주말에 2박 3일을 그 집에 들어가서 한 50여 시간을 한 발짝도 안 나오고요. 언니와 그냥 영화 보고 먹고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언니 주무실 때 저는 또 막 우리 점돌이가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막 새로운 그 마음의 방송 그 아이디어 막 하고 이랬는데 옆에서 그렇게 안 자고요. 꾸벅꾸벅 하면서도 제 옆에서 재롱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한테 무슨 장난감을 사줘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너와 함께함을 너무 즐거워하고 너 너무 예쁘다 이 소통을 원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그 이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곡을 챗GPT가 우리 탱 박사가 꽃밭에서를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놀랬죠. 꽃밭에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고니 오라버니의 아버님 우리 이봉조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잖아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또 18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대전역에서 딱 내려서 언니 차를 탔어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드렸는데 택시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언니 차를 딱 탔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처음 언니 만난 거죠. 근데 언니 차에서 그것도 라디오에서 딱 꽃밭에서 이게 진짜 전주도 앞에 한 박자도 잘린 게 없이 그냥 전곡이 나와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의미 있는 곡이 이렇게 첫 번째 곡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마치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 힘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또 울었던 거는 아우 세상에 그 2박 3일 동안 너무 시원한 옷을 입었는데 벌써 여기에 막 그 언니랑 나랑 입은 원피스 밑에 그 있잖아요. 그 얇은 감을 바느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재봉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두 개의 육불이야. 가동그룹의 그 아리랑 마켓 안에 있는 옷이. 근데 그 제가 들은 소식은 이게 그 여기가 그 가디나의 여긴 가디나 문화센터네. 가든그로브랑 다르네. 가디나 문화센터 몰 안에 여성 의류 뷰티나를 운영하시던 우리 김영란 언니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아는 언니 이름이 영란이거든요. 그분도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란이 언니들이 왜 이런가 뭐 잠시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났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뉴욕에 옛날에 같이 룸메이트가 영란이었어요. 아우 샤워하러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30분 어 샤워하는 게 그거 하나기 때문에 문제. 또 저희 여동생 또 같이 있던 그 현주가 언니 막 이러고 셋이서 너무 재밌게 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이 영란이란 제 룸메이트 친구는 지금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KNBS 또 KBS 아메리카에도 가끔 나오는 앵커입니다. 말을 너무 멋있었어. 근데 너무 막 군인처럼 얘기해서 한번 보세요. 김영란이라는 앵커. 예, 옛날 제 뉴욕에서의 룸메이트입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방송 뭐 좀 해라고 시켰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글을 줘서 읽는데 완전히 너무 힘들어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아유. 나이 들면요 이게 옛날 사람도 생각나고 이렇게 그리움들이 있나 봅니다. 자, 며느리 발톱 막쳐주신 분 바로 우리 럭키비키님부터 해서 우리 그레이스님이 맞추셨어요. 고양이의 그 엄지 발톱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볼톱 발톱이 왜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랬을까?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함께 하기로 할게요. 퀴즈 맞추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과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고양이 발톱은요 18개가 정답입니다.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에서 총 18개. 근데 엄지, 앞발의 엄지를 바로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래요. 옛날 유교사회에서 며느리는 시부모님 눈치를 엄청 보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 볼 때 살짝 음식을 집어먹곤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고양이의 이 발톱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들려있는 모양이 마치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항상 들고 있는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며느리 발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네요. 영어로는 듀 클로, 듀 그러면 아침이 쓰리잖아요. 발이 땅에 닿을 때 이 발톱은 땅에 닿지 않고 풀립 끝에 이슬만 살짝 건드린다고 해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것들에게 관심을 보여보세요. 얘는 과연 발톱이 어떻게 생겼지? 어떡할까? 발은 어떤 모양이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 주용자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1: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2: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2: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9: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AM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성
0: 차이표입니다.
1: 시경이 오빠. 나 노래방도 같이 연 사람이야.
0: 시경이가 왜 오빠야?
1: 오빠. 아 무조건
0: 다 스튜디오 딱 들었는데 깜깜해. 아니 뭔 불을 켜지도 않고 해. 야간 방송이에요?
1: 나 진짜.
0: 아니 보시는 분들이 그걸 못 느끼시나? 너무 어둡던데.
1: 아니 나 어쩐지 좀 첨침하더라.
0: 본인의 후광을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1: 나는 그거 그게 생각이 나요. 어느
0: 뭐예요?
1: 날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네. 엄마가 껌껌한 데서 그 뭘 하시고 계셔.
0: 불 안 켜고요?
1: 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네. 그냥 적응이 되는 거야.
0: 그게 무슨 적응이에요?
1: 그러니까 어둠이 차분히 이렇게 찾아올 때
0: 내가
1: 그 어둠
0: 그냥 한 부분이 되는 거야?
1: 어둠과 젖어드는 거지.
0: 그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1: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마시고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길래 어머니! 하고 불을 켜드렸는데 내가 그 짝이로구나. 난 어두운 게 좋아.
0: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뭐요?
0: 와이프도 어두운 데 막 뭘 하고 있어. 요리라든가 설거지해서 제가 가다가 무슨 말 불을 탁 켜면 놀래요.
1: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지.
0: 이렇게 밝구나 이런. 아니 왜 불을 안 켜고 해. 원래 그런가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1: 난 원래 불을 안 켜.
0: 아 원래 어두운 걸 좋아하시니까.
1: 네, 전기세는.
0: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네. 보시는 분들이 이게 좀 답답했을 텐데. 신기하네.
1: 아 분위기 어쩐지 내가 오늘 탱자뮤직 극장하는데 직녀에게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서 내가 에라 모르겠다고 카메라에서 코 풀고 울었어요.
0: 그래서 아까 막 오신다고. 그 어두워서 그래요.
1: 그랬구나. 네. 불 켤 거.
0: 네. 진짜. 그 여러분 그런 마음 알아서 스튜디오 딱 듣는데 깜깜한 거 분명히 안에 사고 계신데 깜깜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1: 허벅하고 놀라시더라고. 거기다 제가 또 가방까지 있으니까 짐 그러니까, 나온 줄 알고
0: 이 물이 뭔 일이 있었나 깜짝 놀랐죠. 아무튼 네. 월요일에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뭐 하셨어요?
0: 저는 뭐 그 말씀인 것처럼 아이가 그 미니처 골프를 하고 싶다고 지난주에 지나가는 말로
1: 우리 레오
0: 우리 리오 리오가
1: 리오. 리오야 레오야
0: 그럼 뭐 발음하기 나름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얘기를 하길래 생각이 났고 제가 하는 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네. 집에서 한 30, 40분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갈래 했더니 가고 싶대요.
1: 네.
0: 근데 이번 주말 되게 더웠잖아요. 미리 걔한테 경고를 했어요. 엄청 더울 거라고. 아 괜찮대.
1: 괜찮아 오빠.
0: 아 괜찮대. 그래도 하자. 그러면서 막 지난번에 했던 게 신나서 막 더블 포인트 어떡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지 막 혼자 신난 거예요.
1: 야 11살이에요.
0: 10살입니다 지금.
1: 10살?
0: 네, 올해 11살 돼요. 그래서 막 신나서 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그렇지 누가 나와.
0: 근데 진짜 날이 그때 거의 109도인가 그랬거든요.
1: 온갖 좀 쓰러질 뻔했네.
0: 근데 그것도 원래 18홀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큰 데라서 36홀짜리예요.
1: 야 어떻게 돈은 내 다 냈어?
0: 그래서 와이프가
1: 아까워서 끝까지 다 쳤어?
0: 18홀만 하자 그랬는데 아니야 애가 오랜만에 가고 싶다 36홀 하자. 하다 쉬었다 하면 되지 뭐 36홀을 샀어요. 1홀부터 둘이 셋이 너무 더운 거야. 막 진짜 한 3월 되니까 다리가 무거워 너무 어지러웠고 음료수를 쭉쭉 빨면서 하는데 사람이 진짜 앞뒤 아무도 없어요. 일하시는 분이 가끔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1: 네.
0: 얘들 왜 이리 위짜가 이런 표정으로 네, 보는데 네, 네. 네. 우리 아이가 더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가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땀 벌벌 흘리면서도 아니 네. 괜찮대 하재
1: 네.
0: 들어갈까 아니 그 36골 다 돌았어요. 와 진짜
1: 다 돌았어?
0: 다 돌고 셋 다 그냥 녹초가 돼갖고 애는 옷이 완전 젖어갖고 아이는 옷들이 여분이 있잖아 차에서
1: 이제 다시는 미니어처 골프 가자는 얘기
0: 아니요?
1: 안 하겠네.
0: 너무 재밌었대.
1: 야
0: 이렇게 더워도 차이 너무 재밌었다고.
1: 와
0: 끝까지 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쳤어요. 다 돌고
1: 어머
0: 그리고는 손 씻고 완전 녹초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1: 에.
0: 집 근처 가서 먹자. 여기서 먹으면 우리 쓰러진다. 그래서 집 근처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먹고
1: 얼마나 꿀맛이겠어.
0: 왜 재밌게 놀았었는데 막 손 다 타고 저는
1: 36골.
0: 와, 근데 진짜 더웠어요. 어지러웠어요. 이놈의 빈혈을 느꼈다니까.
1: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0: 네.
1: 독립기념일날 어느 날 뉴욕이 100도가 넘었어요.
0: 어우.
1: 그러면 거기는 습기가 있어서 체감온도 100
0: 응? 한 20도 되겠지. 네, 엄청 습하니까.
1: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나가서 그 크로스브롱스 파크웨이라고 바닷가에 그 저기 프리웨이인데
0: 네.
1: 그 옆에
0: 프리웨이를 왜 덜려요? 차 타고 다니는 곳을.
1: 아니 그 옆에 네. 사람들이 다 조깅하고 롤러브레이드 타는 데가 있어 운동이. 주 딱 매일 5마일씩 탔거든요.
0: 5마일?
1: 왕복. 진짜. 그 완전히 말벅지였지.
0: 롤러블레이드요?
1: 롤러블레이드.
0: 좀 또 타십니까 블레이드?
1: 3년 전에 정리했지. 내가 이거 타다 넘어지면 이제 끝장이로구나. 근데 그날 아무도 없는 거야.
0: 더워서?
1: 응. 아무도 없길래 웬일로 없지? 네. 근데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가 Are you crazy? 그랬어요. 근데 내가 No! 뭐 이러고 뭐 잘난 척하고 Thank you! 이러고 가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0: 야, 그 날씨에 거기서 그거는 진짜 아니지.
1: 심장이 막 터지면서 어머 이게 일사병이구나. 나 심장마비로 죽겠구나.

0: 나고서 막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옆에.
1: 거기는 어. 말 타는 경찰대 다니지 않아요? 없어요?
0: 저한테 갔던 거는 말 타는 거는 잘 없죠. 그 더위 아, 나오겠어요. 아, 말 타는 경찰이 어. 그냥 저기 와.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1: 아니 가는 건 가도 어때 어떻게 오시려고? 왕복을.
0: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요 한 1마일 정도 뭐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기어서 왔죠. 기어서 조심 기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야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딱 집에서 출발 가서 시작한 게 12시 한 10분 20분이에요.
0: 제일 더울 때네.
1: 그때부터 2시 넘어서 까닥치니까
0: 3시 진짜 건강하다.
1: 아니 와이프가 웬만하면 땀 안 흘리는데 자기가 땀 흘렸다면서 와 진짜 진짜 애 때문에 했지. 애 아니었으면 진짜 제가 거기서 뭔 일을 저질렀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1등 했어요.
0: 어 그랬어요?
1: 너무
0: 셋 중에서?
1: 잘 쳤어. 엄청 잘 쳤어요. 또.
0: 그러니까 몰입하면 또 더위를 잊어요.
1: 몰입이 됐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그냥 치면 혼인혼이지 뭐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0: 아 그랬군요.
1: 와 진짜 저희 뒤에 젊은 커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셋이 아이랑 치니까 뒤에 커플이 막 또 오길래 야 저 친구들 먼저 보내자. 왜냐면 우리는 막 좀 쳐야 되는데 쟤들은 빨리빨리 치니까 제가 앞에서 뒤에 마주쳐서 제가 남자들도 너네 먼저 갈래?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얘들 네 홀치들이 갔어요. 못 버티고.
0: 그러지.
1: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0: 대단한 집안이야. 무서운 집이야.
1: 끝까지 살고 밖에 없어.
0: 36호를 쳤어?
1: 와, 그러니까요. 야. 미친 거죠.
0: 레오 대단하다. 레오의 힘이야.
1: 아, 그 친구는 또 그리고 밤에 뭐 덥네 춥네 이러고 투정 부리고 자면 되지. 아, 저희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아빠는 힘들어. 아빠 엄마 진짜.
1: 그래도 뭐
0: 우리 애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1: 그럼요.
0: 너무 좋은 일.
1: 애가 즐겁다면 하는 게 또 부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네.
1: 아무튼 그래서 뭐 하셨냐고요 주말에 왜 저한테 묻지 마시고.
0: 저는 그날
1: 어디 여행 가신다고 어디 가신다고
0: 아니요 저쪽
1: 아시는 분 집으로.
0: 그날 제가 뜨개질 한 거 입었잖아요.
1: 네.
0: 그 언니
1: 구멍 숭숭 시트로
0: 그 언니가 떠준 그 언니한테 제가 마침 언니가 떠준 거 오늘 입고 나왔다 이러면서 잘 있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당장 가방 싸고
1: 멀리,
0: 갔죠.
1: 멀리 사세요?
0: 미션 비에호.
1: 아, 뭐 별로 안 멋있네.
0: 좀만 나가면 이제 저기
1: 바닷가
0: 뭐야
1: 라구나.
0: 바닷가 라구나 비치 웬걸 그 집에 일찍 가가지고 한 2시에 도착했나 봐요. 낮 2시 반 정도?
1: 끝나 바로 가셨구나.
0: 끝나고 바로 우리 점돌이랑 그 집에서 나온 게 어젯밤이야. 한 발짝도 안 나왔어.
1: 아 금요일에 가셨다가?
0: 응.
1: 어디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0: 둘이서 응, 집에서만.
1: 와.
0: 둘이 첫날에 너무 기분 좋아서 영화 보고 놀면서
1: 아니,
0: 와인을 한 병씩 각 1병을 마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골프 티칭 프로 PGA 거든요.
1: 그분이요?
0: 골프 레슨 취소하고 너무 막 힘들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몸이 갔대. 옛날에 와인 한 병 끄떡 없는데 와인 한 병으로 완전히 막
1: 그 회장은 어떻게 하시고?
0: 제가 다 이제 시중하고
1: 집에서 다 요리하시고
0: 미역국 어제 끓여주고 아우 너무 맛있다. 미역에 감자 넣어서 끓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좋은 거 배웠다고.
1: 미역국에 감자?
0: 네. 감자를 큼직 조금 큼직큼직
1: 아 근데 미역국에 감자는 상상이 안 가는데
0: 너무 어울려요.
1: 그래요?
0: 밥 대신에 그냥 그거 먹으면 돼.
1: 아,
0: 너무 맛있어. 감자나 봐요.
1: 그럼 고기는 안 들어가요?
0: 고기도 조금 넣죠.
1: 고기 들어가고 특이한데.
0: 근데
1: 보면 미역국 요리는 뭔가 특이해. 항상 뭔가 킥이 있어.
0: 그냥 내 입맛에 내 끌리는 대로
1: 특이해요.
0: 그러면 되지 뭐. 그 집에 또 양배추가 썩어간다고 버리려고 하는 거 줘봐. 껍데기 벗기니까 안에 멀쩡해요. 그거 갖고 양배추 김치 샐러드용. 왜냐면 샐러드인데 요거에 그냥 발효해서 일주일 있어도 이게 묵으면서 맛있는 그런 샐러드 김치야.
1: 그 약간 중국 식당에 나오는 그런
0: 아니에요.
1: 느낌 아니에요?
0: 제 비결이에요. 저는 식초랑 레몬 있으면 레몬 넣어도 되고 올리브오일 넣고 소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
1: 아 고춧가루가
0: 안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단맛은 뭘로 내냐면 어제는 사과를 넣었어요. 이 언니가 건포도를 싫어하더라고. 사과, 배 넣어도 맛있어. 과일 그때그때
1: 뭔가 좀 이상해.
0: 거기에 참외 넣어도 맛있어.
1: 아니 참외
0: 거기 수박 넣어도 맛있어.
1: 아 뭔가 퓨전인데 이거는
0: 아 진짜요. 진짜 그래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1: 해보세요. 아니 샐러드도 아닌데
0: 근데 그게 약간 짭짤하게 하면 일주일 정도 묵혀놔도 너무 맛있는 그런 발효 음식이 되는 거지.
1: 그 언니분 지금 잘 계시죠? 잘 쓰러져 있는 거 아니죠?
0: 연락이 드시고
1: 앞에 폭통을 요구하면서 쓰러진 거 아니지?
0: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이제 다시는 네. 옛날 생각하고 마시면 안 되겠다. 야, 와인 한 병 마시고 쓰러졌다.
1: 그러니까 와인 한 병이 쓰러진 건 좀 많이 쓰러지셨네.
0: 그죠? 옛날에 그 언니랑 옛날 한번 제가 과음했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네,
1: 뭐 늘 뭐. 주말 지나면 늘.
0: 그러니까 아는 오빠네 집 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로얄 샬롯을 네, 네, 네. 둘이서 두 병 반을 모으셨어요.
1: 그분이 지금 이분이세요?
0: 네.
1: 아니 위스키를 두 병 번 둘이 드신 분이 지금 와인 한 병이 쓰러져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간 거야 몸이.
1: 야, 아 근데 두 병만에 좀 심했다.
0: 그렇죠. 그날 그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방송하는데. 마실 때는 기분 좋지 언니 아. 이러면서 막 어? 아 야.
1: 근데 그래도 그 로얄 그 쌀로 그 친구는 네. 좀 괜찮은 친구라 다음날 숙취가 덜한데
0: 그런 그쵸? 게 있던 것 같아요.
1: 깨끗해요. 어. 네. 많이 드실 때.
0: 아. 그렇게 좋은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돼. 한두 잔이면 됐지.
1: 한두 잔은 또
0: 요즘은 몸 네. 생각해서 술들을 안 마셔요. 진짜 점점 그 추세래요.
1: 맞아요. 네. 그것도 저거 개발 중이래요.
0: 뭐요?
1: 그게 뭐지? 네. 하나를 먹으면 네. 그냥 술 취한 그 느낌 나는 거. 그런 거 있죠.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게 영국인 거기서 나온 액체 술이 있어요.
0: 네.
1: 알코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으면 취기가 나요.
0: 진짜?
1: 그거 있어요. 저 샀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사무실에
0: 갖고 와봐. 네? 갖고 와봐요. 한번 우리 실험 방송을 해보자. 아, 알코올이 없다며.
1: 알코올 없어요.
0: 그럼 괜찮지.
1: 근데 약간 취한 느낌이 난 데서 샀는 이게 미국엔 안 팔아요. 그 제가 해외에서 직구한 거예요.
0: 진짜?
1: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려서 산 건데
0: 이번 금요일날 갖고 와요. 해보자.
1: 아, 저 금요일날 안 돼요. 금요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0: 일단 주, 내가 나만 마셔볼게. 둘 다 마시면 안 돼.
1: 주중에 먹어요.
0: 제가 한번 진짜 취한 안 취한 한번.
1: 아니 근데 미국인 안 취할 걸요.
0: 감당.
1: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 알코올이 없는데 왜 취했대?
0: 그 성분을 봐요. 뭘로 취한
1: 건데? 아, 그 성분이 그 무슨 저기 이게 케미칼이 든 게 아니라 무슨 풀인데.
0: 아.
1: 무슨 풀인데 그걸 뭐 약간 마취효과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야.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마약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판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대요. 근데 술을 못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간의 그런 기분을 나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나왔었는데
0: 고양이들이 네. 냄새 맡으면 약간 흥분한다는 그거 있는데 이름이 뭐지?
1: 그런 돼지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진짜요. 돼지들 그 풀 있어. 그래서 애들 그 장난감에 이렇게 넣어주면 고양이가 굉장히 기분 좋고 흥분해요.
1: 근데 아무튼 이거 흥분 이거 그런 각성제는 아니고.
0: 아니 그런 건 흥분 말고.
1: 아 그러니까 그런 저 흥분디요.
0: 너 놀부예요.
1: 놀부 흥분디요.
0: 흥분디요.
1: 형수님 저 흥분디요.
0: 아니 우리 사람이 흥분돼야지. 흥분 안 돼봐. 네? 가끔 흥분하고 그래야지.
1: 아 흥분은 아니고 약간의 그런 거죠. 원래 와인 드시면 흥분돼요? 아니잖아요. 와인 먹으면 차분해지지 않아요?
0: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1: 아 그래요? 아, 저는 누가 있든 와인 안 먹는 이유가
0: 와인이 무거워.
1: 저는 와인 먹으면 졸리고 몸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더 하자는 생각이 으쌰으쌰가 아니고 그냥 야, 너 집에 가 나 집에 갈래 이런 느낌이고요.
0: 예.
1: 다른 뭐 소주나 위스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으쌰 야 오늘 뭐 할까 이런 느낌인데 와인을 먹으면
0: 무겁게
1: 데이트를 하더라도 너 집에 가야지 나도 집에 갈래 그냥 귀찮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저는 와인은 아닌 것 같은데.
0: 지금 아까 이제 그걸 떠나서 어떤 그거 얘기했잖아요. 기분 뭐요? 좋아지는 거 매직 머쉬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그 무슨 저 각성 마약주 아니에요? 그거?
0: 근데
1: 네, 머쉬룸이면 일단 그런 각성인데.
0: 아니, 네. 그게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옛날부터 네, 네. 그걸 통해서 요 매직 머쉬룸을
1: 조금씩 더 먹으면
0: 하면 이게 하나의 그
1: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0: 나 자신을 만난다나 뭐.
1: 각성이죠.
0: 굉장한
1: 뭐.
0: 그 비포 애프터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한 그 하나의 그거래요.
1: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취한 상태에서 이제 교감을 하고는 네. 아이들 이름이 달빛 아래 푸른 아이 뭐 이런 거잖아.
0: 아, 왜 그럼 그쪽으로 가?
1: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런 거잖아. 그 이름이 몽롱하잖아 이름이. 달리는 말 속에서 뭐 이런 거잖아.
0: 비둘기요. 아니 달리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달리는 기차 비둘기요 이런 거.
1: 아 이거 마지막에 네. 다른 네. 한 방이 있는데 이거는
0: 말해보세요.
1: 비방용이라서 못 하겠어요.
0: 혹시 하이 마일?
1: 아니.
0: 저하는 언니가 네. 하이 마일 클럽 들었잖아요.
1: 그게 뭐예요?
0: 몰라요? 아니 그걸 몰라?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거를?
1: 뭔데요? 모를 수도 있죠.
0: 마일 하이 클럽.
1: 그게 뭔데요?
0: 비행기.
1: 왜 마일리지 클럽에 계시는 거예요?
0: 비행기 화장실에서 비행기 관계? 화장실에서 달리는 사람들
1: 그게 무슨
0: 말이에요? 네 마일 하이 클럽이에요 그게 모르네 애기 아빠가.
1: 아, 뭔데요?
0: 아니,
1: 아, 진짜 몰라요.
0: 비행기 화장실에서
1: 네. 관계를 어? 맺는 거예요?
0: 어, 그 관계로까지. 어.
1: 그거
0: 해를 그거, 봤냐 뭐.
1: 그거 저거던데?
0: 네.
1: 그거 걸리면 네. 비행기 금지 영구 금지에다가 탑승. 네.
0: 근데 뭐 어, 그렇겠죠. 원래, 어, 그, 근데 옛날에는 했었다 이거죠.
1: 아 옛날
0: 지금은 안 하겠지.
1: 옛날 비행기 담필 때. 네,
0: 아, 비행기,
1: 그때야
0: 비행기
1: 뭐,
0: 담배 때.
1: 그때
0: 시절에.
1: 뭐 그치, 그때는 가능했죠. 어, 어.
0: 그래서 고은이가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누구라 한번 말하면 그, 아는 그, 사람이야. 아 유명인이야.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지 뭐.
1: 이따 끝나 방송 노래 나갈 때 알려줘.
0: 아니 그 얘기 왜 있죠? 아
1: 저 안 했어요.
0: 그 매직 머쉬룸 어. 얘기를 제가 괜히 꺼낸 게 아니라 네. 최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어. 그걸로. 뇌를 연구를 한 거야. 감지를 하고 이게 과연 뭘과 다른가 했더니 어, 우리 뇌에는 한쪽은 이렇게 내 자신을 놔주는 곳이 있고 한쪽은 엄격한 걸로 이렇게
1: 뭐 좌뇌 운행가
0: 컨트롤하는 거가 있대요. 네. 그 경계선이 무너졌대요.
1: 그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0: 아니지.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 네. 어, 우리도 그런 경계 바운더리를 어, 때로는 무너뜨려야 정말 기쁨도 없고 해탈도 없고 뭔가 좋은 네, 그런
1: 약간,
0: 거다
1: 약간 조심하셔야 되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성의 끈을 놓, 마지막 선을 넘어간다는 것 있잖아요.
0: 넣는다는 것보다
1: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 혼자 스스로가 약간 정말 해탈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 느끼거나 그런 거 자유롭고 그건 오케이. 근데 타인과의 어떤 관계나 사회 조직과에서는 그게 나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0: 아, 그거 네, 제 말은 뭐냐면 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는 A야 A 정답이 네. 근데 죽어도 그냥 A 아닌 거 아는데도 그 사람은 A만은 고집하다가 뒤늦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 있죠.
1: 어, 있죠. 네.
0: 그런 경계를 누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1: 그걸 굳이
0: A가 아니고 그, B 수도 있고 C 수도 있고 D, C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거기 과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아 내가 아는 A가 꼭 A가 아니고 B일 수도 있고 때로는 C가 정답이고 때로는 D가 이런 바운더리를 네. 넘나들게 내가 늦춰놓는다면 굉장히 그런 나 자신을 깨닫고 그런 행복에 가는 길에 조금 그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거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0: 그게 아무튼
1: 아니,
0: 한참 갔어.
1: 너무 지금 우리가 시작이 뭐였죠 우리가? 나 시작이 기억이 안 나요.
0: 나도.
1: 뭐였길래 여기까지 비행기 하이마일
0: 하이마일까지 갔다 왔어.
1: 어? 어디 뭘로 시작한 거야?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1: 네,
0: 어떻게?
1: 뭐 어떻게요?
0: 우리
1: 빨리 해야지.
0: 아니 이거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오늘 게스트도 없잖아.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여유 있으니까.
1: 그래, 광고 한번 듣고 와서. 들어갈까요?
0: 어, 이 노래는 네. 어 우리 전 론장님이 네.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빌보드 10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
1: 서핑 USA.
0: 아, 글씨를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선. 야, 아, 이러고 방송국에 놓고 가셨어.
1: 아, 성글 씨예요?
0: 응. 근데 이분이 네. 어, 더 이제 추위가 오기
1: 60년대
0: 전에
1: 60년대 노래?
0: 어.
1: 60년대라면 네. 뭘까요?
0: 그 중에서 이 노래예요, 우리. 응? 데킬라.
1: 야, 그 60 어?
0: 데킬라 한번 들어볼까요?
1: 떤또도도도도도
0: 그죠. 데킬라. 다다다. 이열치열. 데킬라로.
1: 그 노래가 그렇게 오래된 노래였어요?
0: 예, 네, 그럴대요.
1: 이 노래 즐겁죠. 아, 한 잔이 당기는군요. 네. 이거 박자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0: 데킬라 같이 한번 맞춰보는 거야?

0: 아, 데킬라 팔아가지고 장사하던 멕시코 농장들이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왜요?
0: 아가베가 많이 그잘
1: 안
0: 자라긴 했는데
1: 나왔어요? 네.
0: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1: 그 정도예요? 타격을 입을
0: 아,
1: 정도로?
0: 지금 그럼요. 지금 타격 입어요. 지금 프랑스 저기 포도 농장도
1: 목 말았고
0: 난리야.
1: 와인 때문에?
0: 와인도 안 마셔요.
1: 진짜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0: 전체적으로.
1: 아, 그렇게 많이 줄었대요?
0: 젊은이들이 또 와인보다는 가벼운 맥주 쪽으로 간대요.
1: 아, 그 요새 또막 칵테일 이런 쪽으로 가벼운 술만 가는구나.
0: 그러니까 이제
1: 인생을 좀 무겁게 해야 될 텐데.
0: 이 와인이 이제
1: 저희 젊었을
0: 와인
1: 때는 미옥 씨 그런 독한 술을 먹어도
0: 네.
1: 입에 그렇게 쓸지 않았잖아요. 독하지 않았잖아요. 왜?
0: 네.
1: 우리 인생이 더 쓰니까.
0: 아니 옛날에 쓰디 쓴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이랬는데 아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달아?
1: 달아 달아
0: 달콤 달아
1: 요새
0: 너무 달지 않아요?
1: 설탕도 안 들어간 거 그거 드세요? 설탕
0: 그게...
1: 안 들어간 거 드세요? 새롭게 나온 거
0: 그건 또 맛이 없더만 맛이 없다고 그러죠.
1: 그게 또
0: 나는 깔끔해요.
1: 어,
0: 거기다가
1: 깔끔해요.
0: 레몬 짜가지고 먹으면
1: 어, 그거
0: 그럼 물이야
1: 레몬. 어. 그냥 레몬 그냥 비타민 주스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죠. 아니 근데
0: 아무튼,
1: 제가 그 데킬라가 사실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거 아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데킬라가 국가에서 지정된 데서만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데킬라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그 데킬라 농장이라 아가베 재배 갖고 하는 게
0: 제가 데킬라 농장 갔잖아요.
1: 어 그럼 아시겠는데 그게
0: 데킬라.
1: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아가베 키워야지 해서 만들 수 있는 주정 안 돼.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그게 블루 아가베로만 키운 게 데킬라.
1: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처음으로 여성분이 오너십을 받은 데가 있어요. 여자가 오너가.
0: 네.
1: 그저까지 안 줬어요.
0: 예.
1: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에다 자기네 거를 수출하고 싶다 저희 만났어요.
0: 오.
1: 근데 그 전날
0: 예.
1: 저희 같은 직원 동료랑 하필이면 그 전날 데킬라를 한 서너 병을 먹었어요 저희가.
0: 예.
1: 너무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입속 양 둘 다 막 입에서 데킬라 냄새 나고 막 알죠 라임 냄새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0: 희한해요 그게.
1: 입에서 막 라임 냄새 나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 빨리 해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0: 데킬라.
1: 또 누군 거야. 만났는데 그 히스패닉 여성분이 남자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데킬라 제품들 막 보여주면서 막 죽겠는데 케이크 먹어보라고 먹으면 안다는 거야. 입에서 우리 데킬라 냄새가 너무 나고 있는데 근데요 정말 맛있는 데킬라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먼저 이야 블랑코도 줘봐요. 이야 너무 맛있고 이 사람이
0: 야.
1: 너무 머리를 여성분이 확실히 깡 머리가 좋아. 이 데킬라 병들이 크잖아요. 이게 진열하기가 바텐들 힘들다 해서 거절을 하더래요. 야 우리 자리 없으니까 네 거 안 넣어 이러니까 그 핑계를 못 만들게 작은 책을 꼬지처럼 책처럼 길쭉하게 만든 거예요. 병을 어, 그래서 정말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쏙 들어가게
0: 어머나
1: 책꼬지처럼 병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라는
0: 중요해.
1: 또 핑계도 못 대고 또 특이하고 이쁘니까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이걸 한국에다 수출하고 싶다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뭐 정신 있겠습니까?
0: 야.
1: 술만 먹다가 알았다 얘기 나중에 하자 그러고.
0: 야 어떻게 데킬라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미션 비오에서 50시간 만에 밖을 나와가지고 들렸던
1: 그치,
0: 곳이.
1: 야 드디어 거의 강금이지
0: 강금 수준이야. 네.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들렸던 데가 이제 그 트레이더 조예요.
1: 나도 데킬라
0: 한 잔. 아니 거기서 제가 데킬라를 두 병을 샀어요.
1: 네.
0: 그게 그 병이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꽂이처럼 이렇게 딱 꼽을 수 있는 납작하고
1: 그래요?
0: 얕은 거예요.
1: 그럼 그 친구가 그건가?
0: 그 데킬라가 아니야 이거 싼 거야. 이거 트레이더 조 그
1: 아 자기네 거 OEM?
0: 저기 건데 예, 13불 99 너무 싸지. 맛있어.
1: 제가 보는 중에 가격 센 거 마시는 거 많아요. 술 와인도 그렇고
0: 얼마나 써?
1: 아니 어제 사전도 벌써 줬단 말이야?
0: 두 병이 아니 한 번 아직 안 땄지. 이거는 비상용으로 제가 두 병을 사다 놓은 거예요.
1: 또 비상용이야?
0: 아니 원래 술을 이제 끊었는데 아니 그래도 비상용이 술이 있어요.
1: 데킬라 좋아하세요 원래?
0: 뭐 안 가리죠 나.
1: 그래요?
0: 좋아해요.
1: 아,
0: 예.
1: 아 좋습니다.
0: 아니 아까 제 데킬라
1: 네.
0: 실제로 그 저기 그 뽀에르토 바야타라고 아세요?
1: 뿌에르토 바랐다?
0: 바랐다. 뿌에르토 바랐다. 그러니까 우리 그 LA에서 쭉
1: 저
0: 가면
1: 저 모른다고 막 가시는 거 아니죠?
0: 엔세네타 그
1: 어, 네, 엔세네타.
0: 있잖아요.
1: 네, 네.
0: 바하 캘리포니아보다 네. 더 남쪽으로 가면 거기 뿌에르토 바랐다라고 있어요.
1: 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바하 캘리포니아 네. 좋아하는데 오케이.
0: 어, 거기서 막 바다 속에 호텔 앞에
1: 네.
0: 밤에 네. 호텔 바로 앞에 바다에 들어가면 왜요?
1: 밤에 바다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0: 스노클링.
1: 어, 스노클링 밤에 해요? 위험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나가면 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 데킬라가 저게 뭔 얘기인데
0: 아니 지금 아까 데킬라 여행을 네.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호텔에서 왜 그 그거 파는 거 있잖아요.
1: 뭐?
0: 응? 유니 파는 거.
1: 유니 파는 게
0: 그
1: 뭐야?
0: 부동산 타임 취업
1: 아,
0: 파는 거.
1: 아, 저기 위쪽에 아래쪽에 응. 많이 팔죠. 네.
0: 그 잘못이 엮인 거야.
1: 아, 그것도 따라가셨구나.
0: 아니 벌써 사인했어.
1: 아, 사인했어. 사줬어요 이거를.
0: 어.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자기가 다 모시겠다고. 왜냐면 이제 한 건 잡은 거니까.
1: 그쵸, 구매했으니까.
0: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야. 나타났는데 이 차를 탔는데 덜덜덜덜 거리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나가 섰어요. 응?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야. 자기네 집까지 가서 응? 저기 데킬라를 대접을 받고 마시고 데킬라도 한 병 얻어왔어요.
1: 아니 그래서. 결국 타임쉐어 사셔가지고 테킬라 한 병 마실 거예요.
0: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 네. 그 타임쉐어 아직 있어요?
0: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1: 뭔가 있는데 지금 뭔가 있는데.
0: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재밌었나? 어 너무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모른 채 딱 가고면서
1: 당하신 거예요?
0: 응.
1: 오 마이.
0: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만불 날렸지.
1: 오 마이 갓. 디파진 넣으셨구나.
0: 나 말고 아니 디파진이 응 뭐
1: 그런 그러니까 거야. 거네.
0: 근데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1: 같이 하신 분이 아,
0: 또 갈 수도 있지만 거기만 맨날 가고 싶겠어요. 그 돈이면 딴 데 가고 그쵸, 이제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냥 돈만 날렸는데.
1: 야.
0: 그 데킬라 문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 슬프네.
0: 여러분 어제 여행 갈 때요. 그런 거 뭐 사람과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1: 그거가 세상에 응. 공짜는 없는 거예요. 뭐
0: 공짜 없어. 공짜 없어.
1: 우 따라가다 보면 그거 하는 거야.
0: 그래서 데킬라에게만 나오면 쉬, 우쉬야 이런 생.
1: 아 근데 잠깐만 댓글에 우리 럭키비키님 다정님 항상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홍소령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천안시에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독 전체 알림 설정했으니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 찾게 보겠습니다. 라는데
0: 어머 천안.
1: 네 홍소령님. 어 천안이면은 저거 아닌가요?
0: 천안 성거리
1: 처의 남동생이야 천안? 우리 천안
0: 어, 천안 천안
1: 천안들이 좋아하는 천안 천안이
0: 저거 전 대전이에요 우리
1: 저거 아니에요 호두과자?
0: 어 호두과자
1: 천안 호두과자 유명한 거 맞죠?
0: 맛있어 진짜 어 대전은 우동 대전역에서 먹는
1: 진짜로요?
0: 대전 발영
1: 대전이면 엑스포 아닌가? 오, 대전에 우동이 유명한 거 처음 들어보네
0: 아 기차를 안 타봐셨구나
1: 타봤죠
0: 비둘기 타봤어요?
1: 아 그럼요 무궁화
0: 비둘기 그러면 대전역에서 3분이나 쉬면서 서가지고 우동 후루룩 안 먹어봤어?
1: 아 그건 아닌 걸 털보네 만두는 먹었는데 뭔지 아세요?
0: 털보네 만두는 뭐 고스터미널 휴게소 이런 데 많이 있죠.
1: 아, 근데 그것도 빠르잖아. 삥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팍 먹는 그거.
0: 아니 이거는 대전 그 가락국수 우동은 가락, 우동, 특별, 특별한 거죠. 후도가자 함께 명물이지.
1: 그렇구나. 우리 홍소련님 중석.
0: 천안은 어떤가요? 아우, 제가 한국에 가본 지 오래됐네.
1: 잠깐만, 천안 지금 몇 시야? 응. 새벽 3시 반 아닙니까?
0: 어머, 잠 안 자고 뭐 하시오?
1: 이 시간에 뭐 하세요?
0: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
1: 그러니까,
0: 소령님.
1: 유튜브. 네.
0: 홍소령님, 남자분이니까 여자분이니까? 소령, 난 왠지 나 여자 같아.
1: 근데 말씀하신 게 약간 여성분 같기도 하고.
0: 전 딱 느낌이 홍소령 이러니까 왜 네.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지?
1: 그러니까 저도 여성분 같더라고요.
0: 응, 그쵸? 네. 홍이 그런가 봐, 홍이.
1: 홍도 그렇고 응. 왠지 이게
0: 홍 씨는 여자라는 느낌.
1: 군대 소령 준영 대령이 아니라 그냥 소령 씨 이런 느낌 있죠.
0: 어홍 소령. 홍도령.
1: 남자분이시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남자분이네.
1: 네.
0: 어서 오세요.
1: 주무세요.
0: 소령님.
1: 남자분은 주무세요. 이 새벽에 뭐 하십니까 이 새벽에. 아무튼 저 우리 광고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그리고서 오늘 순배남 해야죠.
1: 그러니까 일단 광고부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빨리 듣고 가야지.
0: 네.
1: 굿모닝 차차 2부 함께 하겠습니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진통제 없이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드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 우리 후니 어디니?
2: 아니 이거는 네. 들을 때마다 어색해요.
1: 왜요?
2: 네? 어릴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1: 차차
2: 막 이렇게
1: 굿모닝 차차차.
2: 막 네, 그럼요. 이런 거 하시는 거?
1: 노래 자랑 나갔죠. 누가 누가 자라나.
2: 어, 뭐 저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린이 네. 그 합창단?
1: 아니요. 노래 자랑 예선에 나가서 떨어졌지. 귀뚜라미가 뚜루루 우는 달밤에 하고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2: 저도 그랬는데.
1: 그 또 한 번 쉬었어 기회를. 그 순간 기억나. 귀뚜라미가 뚜루루 우는 달밤에.
2: 이 노래가 뭐죠? 이거는 약간 보일러 광고 노래 같은데. 여보 아버님 댁에 귀뚜라미 한 마리 놔둬야겠어요.
1: 동무가 그립습니다.
2: 동무가 그립습니다. 어. 약간 그쪽.
1: 아, 이 제목이 뭐더라?
2: 아니, 노래 처음 귀뚜라미 아니에요 혹시?
1: 아니에요.
2: 근데 동무 생각?
1: 거기
2: 동무가 생각나고 그래.
1: 나 이러면 앞이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어린이 이런 것만 남으면 저는 그 추억이 생각나. 그러니까 떨어지기 잘한 거야. 이런 게 추억이 있지.
2: 아마 상 받아서 추억에 남을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떨어진 분들의 핑계지 무슨.
1: 어렸을 때 그런 아픔도 네. 겪어야지.
2: 그럼요.
1: 그냥 만사 그냥 돼. 다 붙어봐. 그런 맞아요. 실패도 겪으면서.
2: 그럼요. 아니,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여정분이
1: 예.
2: 그 MBC
1: 예.
2: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1: 어머.
2: 목소리가 완전 꾀꼬리야. 노래방을 같이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1: 어머.
2: 근데 그 당시 저도 잘했거든요. 나름.
1: 네.
2: 그때 성대 결절 나기 전인가.
1: 우리 순희 씨 노래 한번 듣고 싶어 언제.
2: 둘이서 듀엣을 그냥 불러봤는데 그냥 와 천상의 소리. 그 물어봤어요. 노래 왜 이렇게 잘했대. 자기가 어린이 합창 출신이었대서 와.
1: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뭐요?
1: 듀엣으로.
2: 저희? 아 그때 뭐 불렀죠? 기억도 하도 옛날이라.
1: 그대 안에 불러 막 이런 거.
2: 아 그런 건 너무 평소에 잘하는 거고 그 뭐지? 그 친구가 뭐 불렀더라? 그저 박정현 거 불렀는데. 사랑보다 뭔 그 사랑보다 아 사랑보다 깊은 사랑인가?
1: 어, 사랑보다 깊은.
2: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박 저 누가 솔리드 박 김조한 씨 뭐 하여튼 막 그런 거 했었는데.
1: 예.
2: 근데 그 어린이 출신단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아 목소리 진짜 청초하다 하는 느낌을 처음 사람의 목소리 청초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1: 어머, 그녀는 네. 어디 가셨나 이제.
2: 아 옛날 얘기죠.
1: 옛날
2: 뭐,
1: 얘기요.
2: 뭐 살아는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 또 물어봐.
2: 어? 뭘?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자, 순매남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나 저분 입만 열면 불안해. 순매남 들어갑니다. 빰빰.
1: 아, 네.
2: 아, 빨리 넘어가야지.
1: 빰빰 가야 되겠다.
2: 아니, 빰빰. 주말에 되게 더웠잖아요.
1: 네. 네. 네.
2: 이번 우리, 주도 더워요.
1: 어,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스 홍님이 너무 네. 후니 씨 포함해서
2: 네.
1: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폭염에 무리해서 다쳤다면 아팠다면 다음엔 절대 아이가 원해도 폭염에 무리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 이번에 멀쩡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2: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진짜요. 12시 가장 더울 때 무슨 온 가족이 미니어처 골프를 36개나 쳐.
2: 그렇게 또 한번 극한 저걸 해봐야 또 아이가 또
1: 다음에 조심하자.
2: 네, 조심하죠. 이 집안의 감사함을 알죠.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1: 정말.
2: 자 수면아 그렇지만
1: 네.
2: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 좋다.
1: 여름이 좋다.
2: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1: 오늘 순매남은 그래도 여름이 네. 좋다. 탑10.
2: 라고 느낄 때 탑10. 자 10위. 이거 여성분들이 공감하려나?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인데 차를 딱 탔어요. 아내가 엄청 뜨겁죠. 그걸 탔을 때 다이어트 되는 느낌이 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야? 다이어트 생각이 돼요? 이게?
1: 저는 그거 있어요.
2: 뭐요?
1: 제가 동부에서 여기 LA로 이사 온 이유가
2: 네.
1: 너무 춥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2: 네.
1: 딱 와가지고 여름인데 특히 가죽 시트.
2: 아 장난 아니죠.
1: 딱 해가지고 딱 앉았을 때 따뜻해라 이랬다니까요. 몇 년을.
2: 이거 봐 미옥씨는 이상해.
1: 아니 워낙 거기서 얼마나 추웠으면.
2: 근데 여름에 따뜻하다는 표현이 느낌이
1: 그러니까
2: 와요?
1: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고.
2: 와.
1: 저는 차에 탔을 때 덥잖아요. 그러면 아 따뜻하다고 이참에 몸 지지자.
2: 그 여자분들은 어. 짧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1: 아, 그럼
2: 그러면은 들러 붙지 않아요?
1: 그건 너무 그 너무 뜨거워. 그래서 저기 타올 깔고 해야 돼.
2: 그러니까 남자는 네. 뭐 반바지 입을 별로 없으니까 하겠잖아요.
1: 네.
2: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대요.
1: 맞아요.
2: 왠지 거기 타면은 사우나 들어간 것 같아 갖고 아, 오늘은 운동 안 해도 되겠다. 네. 살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1: 네.
2: 어, 체지방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름이 좋다. 10위였고요. 9위.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을 때. 냉장고 열었을 때 그 시원한 바람 싹 나올 때.
1: 아.
2: 가만히 있을 때 그 느낌이 좋아서.
1: 아, 그렇죠.
2: 야, 이건 좀 불쌍하다, 야.
1: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냉장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2: 아, 또 거기까지 가나요?
1: 나 오늘 냉장고 문 열면서 울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2: 거기까지 갑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한 단계 더 갈게요.
1: 네.
2: 얼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때.
1: 아~
2: 야, 얼음이 딴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1: 저요?
2: 네.
1: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뭘 다시 먹고 싶은가 옛날에?
2: 네. 어릴 때 먹던 거?
1: 어,
2: 네.
1: 밀크쉐이크예요.
2: 밀크쉐이크 많이 팔아요.
1: 아니, 근데 이 저기 50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그 안에서 언니가 그 바나나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려서 냉동실에 넣었던 거 같고
2: 알죠.
1: 우유 넣고 이걸 갈아주는데
2: 바나나 쉐이크.
1: 그냥 바나나 간 게 아니라 얼음 바나나를 가니까
2: 네. 되게 맛있죠.
1: 완전히 와 밀크쉐이크를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해서 전 집에 오늘 아침에 얼려놓고 왔어. 집에 가서 해먹는데
2: 바나나랑 딸기랑 같이 얼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갈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시원하고
1: 딸기도?
2: 딸기랑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바나나 쉐이크인데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네. 거기다 블루베리도 얼려놓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저 가끔 이렇게 먹거든요.
1: 너무
2: 얼려놓고.
1: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2: 근데 진짜. 얼음이 진짜 얼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 너무 더우니까 얼음 때 그 달그락 소리만 나고.
1: 아 좋아.
2: 이게 진짜 유럽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유럽에 진짜 얼음 안 주거든요.
1: 한 알 준다는데. 어,
2: 요만한 거 하나씩. How many would you like? Just all of them. Come on, you from America 막 이러는데. 그 진짜 조그만 얼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먹을 때 그 소리 그 느낌.
1: 진짜요.
2: 너무 감사하죠.
1: 아.
2: 그러니까 소확행, 조그만 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또 여름이다.
1: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얼음 없어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임금님만 뭐 거기서 배달 그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참 조상들이
1: 그걸 배달을 해서 가는 동안 녹는 것도 많겠지만.
2: 그렇지만 뭐 소금 뿌려갖고 이렇게 집에다가 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1: 야.
2: 대단한 것 같아요. 자, 7위 여름이 좋은 이 좋을 때 7위 샤워하고 나왔을 때 첫 5분. 기분이 상쾌하죠.
1: 아,
2: 그때 좋습니다. 기분
1: 있잖아요.
2: 막 쪄들어 있다가 샤워하면 기분 좋죠.
1: 좋죠. 잔미어 트레일 한다고 산 속에서.
2: 5박 6일 잔미어 트레가 뭐예요?
1: 하이 저기요 백패킹.
2: 어.
1: 샤워 못 해봐요.
2: 며칠을?
1: 뭐 내내.
2: 내내.
1: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닦기만 하고. 왜?
2: 아, 행동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1: 옆구리지 뭐 옆구리. 옆구리만 떠 있어.
2: 아 좀.
1: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요.
2: 요새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1: 뭐요?
2: 거를? 늘 크크란 표현 아세요?
1: 뭐요?
2: 그 표현 모르시죠?
1: 몰라요.
2: 늘 크크.
1: 늘 크크가.
2: 요러고 하시면 이제 젊은 분들이 아유 늘 크크 이런데요.
1: 왜요?
2: 예? 왜요? 그러니까 크크가 원래 웃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늙은 분들 그러니까 꼰대를 늘자를 붙여요.
1: 늘 크크크야.
2: 늘 크크. 그다음에 어머. 영 크크. 영 크크는 어린 친구들. 아 나 웃다가 지금 혀 깨물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웃다가 혀 깨물었어
1: 왜?
2: 지금. 아 피나는 것 같아요.
1: 깨물 게 없어서 지혈을 깨물어.
2: 아, 나 자살할 뻔했어.
1: 딴 거 깨물어.
2: 어
1: 잠깐만. 딴 거 깨문다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 해도 돼요?
2: 아, 이상한 거죠 또.
1: 안 돼,
2: 또 이상한 거죠.
1: 안 돼 나 너무 재밌었어.
2: 아, 해줘.
1: 해줘요? 네. 나 이거
2: 나 내 얘기 말인데.
1: 잘려.
2: 괜찮아요. 뭔데요? 해줘요.
1: 안 되는데.
2: 아니 뭐 하이마일도 하신 분이 뭐.
1: 아니.
2: 내가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데 끝까지 하시 대거를. 나 진짜. 아 네 뭐 뭔데 빨리 해줘요. 오늘 뭐 끝났어 어차피 오늘 빨리 해줘요
1: 깨문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2: 네.
1: 또 어떤 분이
2: 키스하다가?
1: 아니요 네, 어떤 그럼. 여자분이 네. 남편 거를 네. 그렇게
2: 아,
1: 물고 자.
2: 아 그만해. 아, 노래 나가야겠다. 아 정말
1: 그럼 이거. 자다가 네. 어 그런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별꼴이야 뭐 이런 얘기를.
2: 아 그도 지인이세요?
1: 예?
2: 아시는 분이?
1: 옛날 아는 분.
2: 야.
1: 아우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편을.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면
2: 좋아하는 걸 넘어서
1: 손가락 물고자. 아니,
2: 그러니까.
1: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네.
2: 그렇죠. 발가락 손가락.
1: 아니 이 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2: 이를 가면?
1: 가르면.
2: 에이 사람. 근데 그렇게 잘 수 있어요?
1: 그런데요.
2: 자, 아, 그만하자. 아, 잠깐만. 자, 6위.
1: 어떡해.
2: 자, 더운 여름이 좋은 거지. 여러분 잊어버려.
1: 예.
2: 레드 선.
1: 예, 예.
2: 네, 6위. 선풍기 앞에서 목소리 장식 때. 아, 뭘 해도 이 생각이 나잖아. 아, 정말. 아, 나 효 씻고 큰일 났네.
1: 어, 나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다가 이거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진짜. 어, 덥다.
2: 자, 선풍기 앞에서 옛날에 네.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재미가 있을 때 빨빨가야지. 5위. 밖이 막 펄펄 끄는 지옥인데
1: 네.
2: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이 쫙 틀어져 있을 때.
1: 오.
2: 야, 이건 진짜 행복하죠.
1: 야.
2: 저는 정말로 한 20년, 30년 전부터
1: 네.
2: 인류가 만든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저는 생각해요.
1: 아, 정말.
2: 뭐 자동차 뭐 다 필요 없어. 에어컨이 최고야.
1: 야, 에어컨 만드신 분 아시죠?
2: 네.
1: 그분이
2: 이제 펭귄.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진짜요. 미국에서 그게 발견되면서
2: 발명하셨는데
1: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2: 빠졌어. 맞습니다. 자, 4위.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을 때 기분이 행복할 때.
1: 아, 저 오늘이요?
2: 깜짝이야. 또 이상한 얘기 하려지 말고요.
1: 오늘 맞다. 아침에 팥을 저기 불려놓고 왔어. 그거 뭐 할 거 언니인 줄 알아요?
2: 팥빙수.
1: 아니야.
2: 그럼요.
1: 그
2: 설마 비비빅?
1: 아니.
2: 만드시려고?
1: 왜냐면
2: 우리
1: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아니야, 그 맛이 안 나. 달아. 저희 아버지가 네. 옛날에 팥을 이렇게 해가지고 팥 뭉개서 네. 그 아이스 깨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2: 아, 그거는 다른 거지. 그 아스케 동그란 저거.
1: 네.
2: 그 아스케끼 하면서 팥 시키는 그거.
1: 그 아이스크림 거기에다가 그 팥이랑 물 이렇게 만든 거.
2: 우유 좀 넣어야 되잖아요.
1: 우유 좀 넣고 뭐 연유 넣으면 더 맛있겠지. 그래가지고 좀 얼음 좀 그래가지고 얼려가지고 막대기
2: 생각을 하지 말자. 아, 왜 다 그쪽으로 가냐 지금. 그거를 하필 또 생긴 것도 그래. 왜 생긴 것도 그래. 아, 정말. 아, 그래요.
1: 아이스케끼를 물고 잠대.
2: 쭉쭉 빨아주세요. 쭉쭉 빨아주세요.
1: 나 진짜 어쩌다가 어떻게 했지. 그래가지고
2: 네.
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2: 네.
1: 너무 맛있는 것들 지금이라도 드세요.
2: 그게 뭐가
1: 추억을
2: 있을까요?
1: 되돌려서 저는 그거 먹고 싶어 또.
2: 뭐야?
1: 토마토에다가 설탕 친 거.
2: 그거 드시면 되잖아요.
1: 근데 그렇게 안 먹어봤어. 몸이 안 좋다고.
2: 아, 왜 몸이 안 좋아요?
1: 어렸을 때 왜 정말 설탕만 치잖아요.
2: 감자에도 설탕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1: 그래
2: 먹고
1: 그래.
2: 그거 맛있었잖아요.
1: 감자 식은 감자 먹고 싶다. 밥풀 묻어 있는 거. 밥풀 묻어 있는 거.
2: 밥솥에 같이. 그거는 자연인에서 봤는데 저는. 프로에서 진짜 그렇게 드는구나.
1: 그렇군요.
2: 그게 쪄져요 그러면 감자를 밥할 때 넣으면?
1: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옛날에 옥수수도 넣고 다 쪘죠 밥할 때.
2: 아, 저기 솥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냥 감아서.
2: 아, 저는 띠리링 밥솥 생각하고.
1: 밥솥에 그냥 넣어도 돼요.
2: 돼요?
1: 되겠지 뭐. 지금 한 900이요?
2: 몰라요. 자, 여름이 좋을 때 3위. 땀 흘린 듯 시원한 음료수 마실 때. 아, 이건 정말 좋죠. 자, 2위부터 조금 여러분 좋습니다. 2위. 그 더워서 밤에 창문 열었는데 바람이 쏙 들어올 때.
1: 너무 행복해.
2: 근데 이때는 진짜 시원해. 바람이 싹 불면 진짜 시원하죠. 근데 습하면 안 돼. 습하면 안 되고 여기 같은 데는 바람 들면 너무 시원하죠.
1: 내가 그랬다가 3일 동안 문 열어놓고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2: 네.
1: 무릎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무릎 쉬어서 네.
2: 얼굴
1: 혼났어요.
2: 돌아갑니다. 얼굴 돌아가야지. 푹 나와. 자, 1위. 여름에 덥다고 짜증내고 투덜댔지만 여름에 있었던 추억이 제일 오래갈 때.
1: 아...
2: 추억은 우리 모두 여름이죠. 여름에 추억이 많죠.
1: 아, 너무 좋죠.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탕에 뿌려 먹든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사실 여름에 관련된 추억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여름에 추억이 많아요. 남자분들 뭐 연인들과의 추억도 많을 거고 그 여름에는 하여튼 1위 에피소드가 많아지는 것 같아.
1: 그렇죠.
2: 아무래도 날이 덥고 뭐 복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싸움도 많이 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아. 옛날에 그렇네. 싸움하니까 생각나는 피서식
2: 불쾌지수.
1: 불쾌지수
2: 엄청 높잖아. 서로 건들면 그렇죠. 안 돼요.
1: 그러니까 뭐 해수욕장에서 떼거지로 싸우는 거 막 이런
2: 그런
1: 거.
2: 적도 있어요?
1: 아니 그 보면 그렇더라고요.
2: 해수욕장에서 왜 싸워요?
1: 뭐
2: 떼거지로? 왜? 뭐 때문에?
1: 그거죠. 청춘들이
2: 서로 남녀간에 이런 건가? 아, 또 서로
1: 괜히
2: 뭐
1: 괜히
2: 내가
1: 와서
2: 했네, 저랬네.
1: 아니 아가씨들 뭐 이러는데 왜 여기서 조금 난리야 뭐 이러면서 그런 진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2: 그거는
1: 그건 드라마요?
2: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약간 깡패들 아니에요? 깡패들?
1: 아,
2: 저희 때는 굉장히 그 젠틀하게.
1: 그랬어요.
2: 네.
1: 아,
2: 같이.
1: 그래서 해수욕장 이런데 가보고 싶다.
2: 수영 같이 하실래요?
1: 수영 같이 하실래요? 아, 우리 훈이 씨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수영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하고
2: 중요한
1: 싶을
2: 건 제가 수영을 잘 못하잖아요.
1: 우리 벌써 시간이 꽤 됐어.
2: 어이, 뭐야,
1: 아니 뭐야 이거? 아, 뭔 얘기하다가?
2: 뭔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1: 옛날
2: 노래죠?
1: 폴모리아였다는 어. 여름날의 소야거.
2: 여름날의 소야거.
1: 옛날의 음악다방 가면 오늘도 이 갈매못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북한으로 갔지 이거?
2: 감사합니다. 야, 고조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1: 폴모리아였다네. 여름날의 소야거. 네.

0: 이 곡은 바로 여름날의 추억. 남택상님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1: 아니 갑자기 분위기를 네. 잡으세요.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아우,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우리 흔히 오빠 DJ 오빠 끝 인사 부탁해요.
1: 어 잠깐만요. 응. 지금 홍소련님께서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이거 신청하셨나?
0: 아 이거 내일 준비해드릴게요.
1: 아 그래 내일 준비해드릴게요.
0: 아 동요 제목 귀뚜라기 오는 밤.
1: 아 그 제목이요?
0: 아닌데 귀뚜라미 안 들어가 있어. 귀뚜라... 이 노래 제목 있어.
1: 그 노래 귀뚜라미가 안 들어가 진짜?
0: 제목이에요. 제목이 안 들어가.
1: 야 누가 들어도 귀뚜라미 들어갈 것 같은데.
0: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화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뵐게요.
0: 네 더위를 이기자. 즐기자.
1: 어. 안녕.
0: 내일 봬요.

0: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13: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15: 수영도?
3: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머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4: workingmoney.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모니닷컴.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1: 한국의 중앙그룹이 그룹 전체의 존립을 가를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채권단과의 자율구조조정 협의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협의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곧 법정관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JTBC의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과 청산가치를 종합판단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JTBC는 법정관리 돌입을 앞두고 인수합병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중앙그룹은 지난 6월 JTBC의 206억 원 규모 채무불이행을 시작으로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계열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 공동관리 방식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에 따르면 중앙그룹의 총 부채 규모는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지주사 중앙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4,564%로 사실상 심각합니다.

0: 포함한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과 기업 폐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사태의 원인을 두고 한국 기자들의 생각을 묻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국내 언론사 기자 1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중앙그룹 사태의 결정적 원인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경영진의 판단 실패와 관리 부실을 꼽았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확보 등 공격적 투자의 실패를 원인으로 본 응답자는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방송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증가 등 산업 전반의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한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제2의 중앙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 통합과 국내 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약 2포인트 43%포인트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언론계가 중앙그룹 사태를 외부 환경보다 내부 경영 실패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번 주 남과 주 저녁에 강한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수요일경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내일과 모레 화씨 90도 중후반까지 오르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반도 90도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세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은 최고 10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정식 폭염경보 직전 단계로 기온이 더 오를 경우 경보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낮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라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2: 중국에서 배출을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에 담가 유통한 사실이 현지 당국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중국판 유튜버가 허베이성 농장의 현장을 폭로한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나섰는데 올해 7월까지 중국산 수입 배추는 약 1,000킨이엔토스톤으로 국내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포장김치 트레인타만톤이 사실상 전량 중국산이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우리나라에 수출됐는지 식약처도 파악에 나섰는데 복병은 배추가 아닌 중국산 포장김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 강준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 병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 동시举一反三组织各地立即开展白菜等易腐蔬菜专项抽检和市场排查
4: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하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0: 마틴 강정규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이번 주 남과 주 저녁에 강한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수요일경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내일과 모레 화씨 90도 중후반까지 오르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반도 90도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세 자릿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은 최고 10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정식 폭염경보 직전 단계로 기온이 더 오를 경우 경보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낮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라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연방식품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 13% 이상 급감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220만 명이던 수혜자가 올해 5월에는 3,660만 명으로 줄어 560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근로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4세 이하 부양 자녀 없는 성인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요건이 이제 55세에서 64세까지 확대됐고 14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부모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주는 애리조나로 1년 사이 수혜자가 55%나 줄었고 플로리다와 조지아, 네바다, 루이지애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7% 가까이 줄어 35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 감소가 반드시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지단체들은 서류 제출과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혜택을 잃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애리조나에서는 추가 소득 및 가구 확인 절차가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번 감소를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하는 반면 복지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이 커지고 무료급식 등 연계 지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배심원 의무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범들이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즉시 송금하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용카드 정보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불참을 이유로 체포를 위협하거나 즉각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법원은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범이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일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법원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송금하지 말아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답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배심원 관련 문자 알림은 사전에 수신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송됩니다.
0: 실종됐던 장미란 씨의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이 대통령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중 처벌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7: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8: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7: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0: LA 카운티 보건국의 최근 위생검열에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 식당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타운 3가의 진솔국밥은 이달 18일 해충 침입과 냉장온도 미준수 등 다수의 위반이 적발돼 영업이 중단됐으며 사흘 뒤 시정 조치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웨스턴가의 활어광장도 이달 초 해충과 식품 접촉면 위생불량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보건국 승인 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소규모 식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샌타모니카의 판다 익스프레스와 캘리포니아 피자키친, 발렌시아점, 칠리스 피코, 리베라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들도 해충 문제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피코 리베라의 월마트는 하수영류로 노력의 스마트앤파이널과 페어펙스 인근 CVS는 해충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와 시설은 총 485곳에 달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퀴벌레와 쥐 등 해충 침입이며 하수영류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이 해충 번식과 음식물 부패 위험을 높이는 만큼 각 업소의 철저한 방제와 배관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결과와 영업정지 현황은 LA 카운티 보건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타모니카 해변 인근 공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금요일 낮 팔리세이즈 팍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은 샌타모니카 피어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한 남성이 갑자기 큰 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데릭 제이콥 센타모니카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반복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관 한 명이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프랑스 관광객이 폭염 속을 걷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68세의 피에르 미셸 포모사 씨는 지난 월요일 일행 한 명과 함께 공원 내 외딴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두꺼운 진흙에 빠져 고립됐습니다. 당시 현지 기온은 화씨 116도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포모사 씨는 약 1.3마일을 걸은 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고 일행은 그를 남겨둔 채 혼자 계속 걸어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레인저와 경관들이 수색에 나섰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헬기도 공중수색에 투입됐습니다. 헬기 승무원들은 배드워터 로드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포모사 씨를 발견했지만 그는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데스밸리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경우 차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조대가 공중에서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 측은 극심한 더위와 외딴 환경은 경험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11: 실종됐던 장미란 씨의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이 대통령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중 처벌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4: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5: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14: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 참모인 제러드 쿠슈너가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와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만남은 최근 몇 주 안에 뉴욕시의 한 사적인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뉴욕시는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비판에 선봉에 서 있는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쿠슈너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 추이대로라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연방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하원 의장은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서열 두 번째입니다. 하원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거나 의회 차원의 조사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하원에 있습니다. 이번 회동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지난 토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캐나다산 수입품 약 200억 달러어치에 50%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다. 양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를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강행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철강 자동차 목재에도 고율 관세가 잇따라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를 묶는 북미 무역협정이 무의미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 더그 포드는 석유와 전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미국 연방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전체 수입 석유의 52%를 공급하는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주캐나다 미국 대사 퇴출 요구 청원에 17만 명이 서명하는 등 반미 정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거리대 경제학과 교수 트레버 톰베는 이번 사태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국은 군사경제에 지리적으로 깊이 얽혀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도 상당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인간의 신체 한계를 수치상 넘어서는 기록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로봇 톤궁 울트라는 100m 달리기에서 9초 39를 기록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세운 남자 100m 세계기록 9초 58보다 수치상 빠른 기록입니다. 같은 로봇이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는 288cm를 날아올라 인간 남자 세계기록보다 40cm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로봇 경기는 인간 경기와 규칙과 조건이 달라 공식 세계기록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탁구 종목에서는 2016년 리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딩닝이 각도와 높이를 달리해 공을 쳤는데 로봇이 모두 받아냈습니다. 딩닝은 마치 생각하면서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7대7 자율축구 시범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원격 조종 없이 공 위치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며 경기를 펼쳤고 가속팀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로봇들은 넘어져도 대부분 3초 안에 스스로 일어났지만 일부는 진행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1년 전보다 동작이 한층 자연스러워진 이번 대회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보수 진영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는 북미 회담 제안이 이란 전쟁으로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일 뿐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어설픈 대북 협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 속하는 프레드 플라이츠 전 CN 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비서실장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하며 루비오 국무장관을 압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정작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부정적인 견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회담으로 얻을 게 없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김정은 위원장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19: 이른바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는 북미 회담 제안은 여론 분산용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는 군사적인 해결책도 없다며 트럼프는 그저 이란을 언론 보도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0: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19: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설픈 대북 제안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만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트럼프의 측근 그룹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보수 연구단체 소속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김정은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라이츠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시 한번 한국 국회 연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1: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19: 이재명 정부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무역과 안보 분야 협력은 물론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전쟁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즉시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0: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머니.com.
1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둘러싼 재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지난주 찬성 10표 대 반대 4표로 올림픽 재정 보증 협약을 통과시켰는데 적자가 날 경우 상한선 없이 시 세금으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올림픽 조직위원회인 LA28이 최대 6억 달러까지 손실을 부담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억 7천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초과 비용은 모두 시 일반기금, 즉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특히 치안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71억 달러 규모의 올림픽 예산에 경찰 비용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고 LAPD 짐 맥도넬 국장은 경찰 인력 비용만 최대 1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연방보안 예산 10억 달러를 전액 지원받더라도 최소 1억 5천만 달러가 부족한 셈입니다. LAC 감사관 케네스 메히아는 시민들에게 비용 없는 올림픽을 약속해놓고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거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니티아 라만 CEO는 감사 권한과 책임 상한선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시 행정관 매트 사버는 현재까지 후원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파산 우려는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LA시는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로 일부 공공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3: 이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가주에 이번 주 더욱 강력한 폭염이 덮칠 전망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전부터 LA와 벤투라 카운티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기존 더위와 차원이 다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섭씨로 환산하면 44도를 넘는 수준으로 야외 활동 자체가 위험한 온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차량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냉방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늘 한 점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홈리스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 노숙인들은 냉방시설도 그늘도 없는 거리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시 당국은 홈리스들에게 자발적으로 쉼터로 이동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동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자발적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 속 거리 노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이주 원칙만으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시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홈리스 위기가 기후 재난과 맞물리면서 행정 대응의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동쪽 사우스 위티어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텔레그래프 로드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그중 한 대가 뒤집혔고 현장에 있던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이 출동해 부상자들을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충격이었던 만큼 사고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로드 일대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한동안 통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상자 5명의 상태가 주목되는 가운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 여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막히는 더위가 길위 사람들에겐 그냥 날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란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정오뉴스에서 들으신 무더위 얘기. 이제는 냉방비와 쉼터와 물 한 병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돈이 됩니다.
0: 장사하는 분들도 체감하실 겁니다. 손님 발길은 뜸해지고 현장에선 더위가 매출만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 남가죽 길거리 노숙인 보호가 왜 지금 우리 모두의 얘기인지 점심시간에 편하게 그러나 꼭 짚어보겠습니다.
0: 지수씨, 오늘 같은 날은 길 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더위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버티는 문제로 바뀌니까요.
1: 맞아요.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잠잘 곳이 불안정한 분들에겐 그늘 한 조각, 물 한 모금, 문 열어주는 곳 하나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0: 재현의 배경체크 예전부터 남가주는 더위가 오면 쉼터와 냉방 공간이 같이 중요해졌습니다. 날씨가 덥다는 사실보다 그날 어디서 몸을 식힐 수 있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1: 그래서 오늘은 구호소가 열려있는지, 물과 그늘이 닿는지, 이런 기본이 제대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죠.
0: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체감이 큽니다. 손님은 잠깐 뜸해질 수 있고 현장 일하는 분들은 더위 때문에 일정이 밀리기도 하니까요.
1: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지역의 안내와 도움 손길이 뚜렷해야 합니다. 서로 살피고 연결해주는 일이 결국 우리 동네를 지키는 힘이니까요.
0: 이렇게 더운 날엔 길 위에 계신 분들 생각이 먼저 납니다. 차 안에 있어도 숨이 턱 막히는데 그늘 하나 없는 보도에서 하루를 버틴다는 건 상상해선 안 되거든요.
1: 그래서 요 며칠은요, 쿨링센터 문 여는지 어디서 물을 나눠주는지 이런 정보가 그냥 행정뉴스가 아니라 길 위에 계신 분들에겐 오늘을 버티는 안전선이 됩니다.
0: 예전에도 더위가 심해지면요, 시와 카운티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더 오래 열고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게 하곤 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곳이라기보다 잠깐이라도 의자에 앉아 식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지금도 비슷합니다. 도심 쪽에는 그늘과 물을 같이 제공하는 임시기후 스테이션을 열고요. 노숙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거리로 나가서 쿨링센터 위치와 물, 기본 물품을 직접 건네고 있습니다. 지수의 생활 번역,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생활 언어로 풀면 이거예요. 집에선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면 되는 더위가, 길 위에선 생존을 위한 그늘자리 하나, 무료로 문 열어주는 건물 하나 찾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저희 같은 한인 청취자분들 입장에선 이게 우리 동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인타운 쪽 도서관이나 센터가 쿨링 장소로 열리면 동네 노숙인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밖을 오래 다니는 배달기사분들, 공사 현장 나가신 분들까지 같이 숨 돌릴 수 있거든요.
1: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늘죠. 가게 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전기료 부담은 훌쩍 오르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줄이면 손님이 오래 못 앉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짧게라도 시원한 물 한 잔, 문 앞 그늘자리, 이런 걸로 동네에 작은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0: 길 위에 계신 분들이 쿨링센터로 잘 연결되면요, 응급 상황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우리 동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구급차가 덜 오고 가게 앞에서 쓰러지는 일이 줄어들면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도 한결 놓이죠.
1: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께 이런 제안을 살짝 드리고 싶어요. 점심 먹고 나가실 때 물 한 병을 하나 더 챙겨서 길에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면 괜찮으시면 드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쿨링 공간으로 열렸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두셨다가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요.
0: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누군가는 이 더위를 막는데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네 안에서 나오는 작은 배려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점심, 나와 내 가게만이 아니라 내 거리를 함께 지킨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넓혀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네요. 오늘의 팁 몇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1: 첫째, 점심 나가실 때 물 한 병을 하나 더 챙겨주세요. 손에 들고 걷다가 길 위에서 땀 범벅인 분 보이면 눈 마주치고 여유 되실 때 건네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0: 둘째, 집이나 가게에 에어컨이 너무 세다 싶으면 잠깐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그만큼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공공쉼터가 더 오래 버틸 여지를 주게 됩니다.
1: 셋째, 점심 이후에 차를 몰고 다니시다가 쿨링센터나 무료급식소 안내 표지판이 보이면요, 위치를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길 위에서 지내는 분을 마주치면 그곳 방향을 살짝 알려주세요. 정보 하나 전해주는 일이 오늘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0: 더위에 지치기 쉬운 한 주지만요. 이렇게 작은 실천 몇 가지로 우리 동네 온도는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여러분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그늘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요, 길 위에 계신 분들 걱정도 되지만 우리 일상에서 숨 고를 작은 쉼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요, 이 무더위 속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손님과 동네를 함께 살리는 아이디어들 한 입으로 챙겨보려고 합니다.
0: 더위 앞에서 장사 접을까 고민하는 순간도 있지만 동네 단골들이랑 지혜를 모아서 여름을 기회로 바꾸는 이야기들도 분명 있거든요.
1: 내일 정오에는요, 냉방비와 손님 발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현실적인 팁과 작은 위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0: 오늘 점심 한 입 정리하자면요, 이 더위 속에서 길 위 노숙인들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그늘과 물과 문을 잠깐이라도 열어주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점심 나가실 때 물 한 병 하나 더 챙기는 마음, 시와 카운티가 여는 쿨링센터와 쉼터 정보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관심이 오늘 누군가의 생존과 내일의 우리 동네 안전을 같이 지켜줍니다.
0: 내일 정오에는요, 이 무더위 속에서 가게 문을 지키는 한인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냉방비와 손님 발길 사이에서 어떻게 여름을 버티고 또 기회로 바꾸고 계신지 경제 한 입으로 차분히 준비해보겠습니다.
1: 점심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물과 그늘을 조금 더 챙기시고요, 길 위에서 땀에 젖은 누군가가 눈에 들어온다면 짧은 안부와 작은 배려 한 번, 그게 오늘 LA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2: 미주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시그널이 좀 바뀌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훨씬 더 넓고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고마운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eSIM 이용이 참 대세인데요. 손으로 잡히지 않는 디지털 SIM카드라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해외여행 갈 때나 번호 두 개 쓸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기기를 바꿀 때는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소소한 번거름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의 모든 변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편리함을 받아들일 때는 약간의 적응과 공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오늘 해피투게더가 준비한 이야기들 새로운 변화도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안한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아이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AI 게스트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0: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 씨 부탁해요.
1: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해외 나가기 전에 통신사 앱 열고 로밍 신청하고 요금제 확인하고 그게 당연한 순서였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요즘은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는 분들이 한참 늘었어요. eSIM은 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칩인데 현지 통신사 요금제를 앱으로 내려받아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0: 아하.
1: 유심카드 뽑고 끼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항에서 줄 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통신사 로밍 서비스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편의 문제를 넘어서 여행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하. 그렇군요. 근데 eSIM이 편리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건가요?
1: 제가 LA에서 지내다 보면 주변에 한국 오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예전에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유심 가게 줄 서고 혹은 출발 전에 로밍 요금제 붙잡고 고민하고
0: 그렇죠.
1: 그게 여행 준비의 일부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eSIM은 그 과정이 통째로 없어져요.
0: 어허.
1: 비행기 타기 전에 앱에서 현지 요금제 하나 골라 내려받으면 끝이에요. 도착해서 짐 찾는 사이에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죠.
0: 와, 진짜 빠르네요.
1: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 가격도 기존 로밍 요금이랑 비교하면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게다가 번호는 한국 번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 데이터만 따로 쓸 수 있어요.
0: 아하.
1: 번호 두 개를 폰 하나에서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여행자한테는 꽤 실용적인 구조예요.
0: 그렇겠어요.
1: 통신사 로밍 서비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서미 씨는 여행 준비할 때 공항에서 뭔가 해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미리 다 챙겨두는 편이세요?
0: 미리 다 챙겨두는 편이에요. 자, eSIM이 이렇게 편리하다면 로밍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eSIM이 아무리 편해도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기 자체가 eSIM을 지원해야 해요. 생각보다 아직 못 쓰는 폰이 꽤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처음 설정할 때 앱 내려받고 요금제 고르고 활성화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게 또 낯선 일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덜 친숙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분이 바로 도와주는 로밍 서비스가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로밍 요금을 눈에 띄게 낮추거나 데이터 무제한 구조로 바꾸는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0: 아하.
1: 사실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eSIM이 로밍 서비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밍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압력이 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기술이 바뀌면 시장도 따라 바뀌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려는 쪽이 더 나은 걸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그 흐름 자체가 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기술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우 씨는 이 변화가 어때요? 일상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 사실 저는 이 eSIM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0: 뭐가요?
1: 기술이 빨라질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앱 하나 내려받는 게 저한테는 별거 아닌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진짜 높은 벽일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를 들면 오랜만에 고향 가는 어르신 손에 폰은 있는데 설정 화면 앞에서 멈춰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로밍이 불편해도 익숙한 것이고
0: 그렇죠.
1: 익숙한 게 주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편리함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저는 그런 장면에서 느껴요. 기술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간격을 그렇죠.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기술 자체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eSIM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당장 써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요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생각보다 진입이 어렵지 않아요. 일단 본인 폰이 eSIM을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설정 앱 들어가서 셀룰러나 모바일 데이터 쪽 메뉴 보시면 eSIM 추가 항목이 있거든요.
0: 아하.
1: 거기서 바로 확인되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어디서 요금제를 살 건지인데요.
0: 네.
1: 요즘 20요금제 파는 앱이 꽤 많아요.

0: 에어알로라든가 국내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여행지 검색하면 선택지가 한참 뜨거든요. 가격도 비교가 바로 되니까 오히려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1: 오.
0: 저는 출발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사두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공항 와이파이나 카페에서 내려받아도 되긴 하는데 미리 해두면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바로 터지거든요.
1: 오, 그렇군요.
0: 그 느낌이 꽤 달라요.
1: 와, 정말?
0: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1: 네.
0: 기존 번호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eSIM을 보조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 번호로 오는 문자나 전화는 계속 받으면서
1: 어허.
0: 현지 데이터는 eSIM으로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라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 특히 편하더라고요.
1: 와, 진짜 편하겠네요.
0: 뭐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설정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반은 된 거예요. 선미 씨는 이런 새로운 거 해볼 때 바로 도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먼저 써본 후기 들어보고 따라가는 편인가요?
1: 글쎄요. 새로운 기술이 꼭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거라면 바로 도전해야죠.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응을 살펴보고서
0: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거요.
1: 네. 정말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저도 좀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eSIM 얘기 나눠봤는데 좀 마무리할까요? 정우 씨?
0: 오늘 이 얘기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이라는 게 결국 낯선 곳에서 연결되려는 시도잖아요.
1: 그쵸.
0: 그 연결을 도와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1: 아하.
0: eSIM이든 로밍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 중요한 건 그 여행이 누군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저는 오늘 선미 씨랑 이야기하면서 기술 얘기보다 그 네? 뒤에 있는 사람 얘기가 더 재미있었어요.
1: 고마워요.
0: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들고 올게요.
1: 네.
0: 선미 씨 덕분에 오후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1: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함께 나눠본 eSIM 이야기가 우리 해피님들의 일상에 조금은 유익함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기분 좋은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0: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해피투게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네요. 아, 좀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아마 우리 해피님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의 향기, 배려의 향기, 미소의 향기, 배품이라는 향기, 그런 향기는 너무나도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향기가 아닐까 싶네요. 향기로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직소 노래입니다. Sky High. 아,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시원하게 지내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예요. 지익서의 Sky High. 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 뭔가 진행 이 포맷이 좀 바뀌었죠. 예, 앞으로 좀 처음 부분은 이런 오늘 같은 그런 이런 구성으로 좀 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또 그게 필요해서요. 예, 나름대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짜봤는데요. AI 정우와 선미의 뭐 이슈톡톡 뭐 이런 생활정보 톡톡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예, 처음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다르게 좀 변화를 좀 갖고자 예, 준비를 했어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아주 멋진 피드백을 주셨네요. 우리 정우씨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소피아님에게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과 배려와 또 뭐라고 할까요? 베품? 네,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계시고 참 이렇게 적어주신 댓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람에게 나는 좋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로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바로 우리 해피님들에게서 저는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로운 그런 사랑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나이스송 적어주셨고요. 이심 예,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이 카톡으로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뭐 메시지도 주시고 그렇지만요. 요즘에는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시로 막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로라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인사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글도 올려주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자 없어요 라는 내용인데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갑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화내지 마세요.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 동료, 친구, 이웃도 나와 너무 다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부드럽고 유해지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세요.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를 보고 사세요. 겉으로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네요. 세상에 사람은 넘쳐나고 나와 연을 맺은 사람도 많지만 진정 나와 생각과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살아가세요. 모두가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세상 이치처럼 나이와 함께 약해져 갑니다. 순리대로 살아야겠지요. 건강은 나이와 비례합니다. 건강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쇳덩어리도 세월이 가면 닳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겠지요. 시간과 세월이 가면 모두가 고장나는 이치와 같겠지요.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식습관 실천하시고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모든 것에 인색하지 말고 즐겁고 낙천적으로 기분 좋게 생활하세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디님 고맙습니다.
1: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0: 오늘 아침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라는 엽서 올려주셨네요. 귀뚜라미 울고 매미가 요란하게 우는 것을 보니 가을이 문턱에 왔나 보네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직은 굉장히 많이 무덥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느껴지실 거려.

0: 네, 사랑이 느껴지는 노래예요. 김종국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디님. 그리고 선미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되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이 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 다 워킹모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2: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1: 213-804-9555.
2: 다시 한번
1: 213-804-9555. 워킹모니.com.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제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 전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좋은 그림, 아침에 상쾌한 냄새와 함께 하루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예, 감사히 즐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로라제이님 지금 일하는 시간이실 텐데 틈틈이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예, 가끔 이렇게 사랑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아, 섹션별로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짝대기가 가로로 세 줄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뭐 월드뉴스, 과학 뭐 이렇게 쭉 뉴스에 대한 뭐 한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코너를 클릭을 하시면요 모든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떠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뜹니다. 거기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고 단톡, 카톡 참여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연결돼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0: 어반 자카파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그대 고운 내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 OST입니다. 노래가 참 좋죠. 가사도 좋고 그대 고운 내 사랑. 예, 참 예쁜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미주 최대 아시안 식품 체인 H마트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간 세일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제의 신제품과 간편식 상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이 기사 내용을 보고서 아, H마트 가서 장좀 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제품이 있는데요. 삼양 1963 우지 라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라면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삼양라면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양라면 가끔씩 생각나서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근데, 삼양 1963 우지라면? 이건 또 어떤 라면일까? 어떤 맛일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 36년 만에 다시 출시된 삼양 1963 우지라면은 이 소기름 우지로 그러니까 면을 튀겨서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살렸다고 합니다. 아, 이 우지라면을 H마트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는군요. 예.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하나 사가지고 맛을 봐야겠습니다. 그 정호영 셰프의 브랜드로 알려진 예, 카덴 우동도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특징인데요. 이 시그니처 우동은 물론이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 우동까지 마련돼서 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선택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한국식 전을 즐기고 싶으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케이타운 한국식 전 제품도 주목할 만하네요. 이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 등이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 반찬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간식과 또 모임 음식으로도 활용하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 H마트는 신선한 식품과 다양한 아시안 상품을 통해서 지역 소비자들에게 정말 폭넓은 그 쇼핑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지요. 이번 주간 세일 그리고 상품 이런 새로 나온 상품들 좀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H마트 매장을 이용하시거나 저희 라디오 서울 세일 안내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전 제품 전 좋아하시죠? 해물파전 저 좋아하는데요.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요? 제가 아침에 안 하던 짓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손요 부분을 조금 데였습니다. 뭐 하다가 데였게요? 아니 그 주말에 부추를 중국 부추를 좀 사다 놨어요. 이렇게 샀는데 얘가 시들시들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썰고 또 냉동 해물을 좀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아, 아침에 이 부침개 부추 해물 전을 좀 해야겠다. 예. 부추전을 좀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부지런을 떤 거예요, 아침에. 맛있게 먹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서 뒤집다가 그 기름이 여기에 튄 거예요. 얼굴에 튀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아무튼 맛은 있었어요. 예. 아주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알로에 그가 냉장고에 있거든요. 알로에 워터, 물로 된 알로에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담가놔서 확인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님들. 걱정 안 하신다고요? 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조금 물집이 잡히긴 했는데 예, 금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뭐 아침부터 이 해물 부추 부침개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H마트의 이 부침개, 김치전, 해물파전, 녹두전, 감자채전 뭐 이런 전 제품을 또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네요. 집에서 하지 말고요. 이 더운 날은 그냥 사서 드세요. 예, 사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커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일부 도움 주셨습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점심에 김치전 조금 했어요, 소피아님. 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네요. 요리하다가 잘 되어요. 빨리 아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노래 정말 달달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너무 좋죠? 사랑의 창가입니다. 유열과 서영은 목소리예요.

네,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이 노래 듣고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사랑의 찬가네요. 월요일이니까요. 제가 좀 예쁜 노래들 또 에너지가 느껴지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들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역시나 들으니까 좋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입니다. 남가주 저녁은 이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90도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더운 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대체로 굉장히 무더워요. 94도에서 96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해안가 산타모니카와 토렌스 지역은 78도에서 82도입니다. 그리고 밸리, 노스트리치, 또 버뱅크 지역은 98도에서 101도 보이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얼바인 지역은 그 88도에서 92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랜드 에어리어 리버사이드는 100도에서 103도입니다. 폭염주의, 뭐 야외 활동 시에 또 온열질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질과 자외선 지수,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내륙과 밸리 지역은 오후 들어서 오전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베리 하이입니다. 예, 한낮 시간대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러분들 좀 햇빛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선글라스, 모자 착용 필수적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29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심은경 버전입니다. 나성의 가면.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흔한 말 같지만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네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알켈리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 노래. 아, 음악이 주는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기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네요. 예, 이런 노래를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 또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예, 온전히 누리면서, 예,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두 곡이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자, 오늘 아주 맛있는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삶을 전해드리는 해피투게더. 오늘은 LA 한인타운의 새로운 맛집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예, 화연 바베큐 레스토랑의 브래든 김 대표님
1: 네, 브랜든 김.
0: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1: 네,
0: 대표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0: 예. 아니,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굉장히
1: 그래요.
0: 맛있는 맛집으로.
1: 네, 그렇게 되고
0: 서비스도,
1: 싶은데
0: 서비스도 너무
1: 쉽지
0: 좋다고.
1: 않습니다, 요즘에.
0: 네, 다녀오신 분들이, 맛있고, 또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자꾸 가게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1: 네, 어제 내일 마마무가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마무 멤버 중에 문별 씨하고 솔라 씨가 저희 가게 식당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길래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려다가 좀 방해가 될것 같아서 안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연예인 처음으로 연예인이 오셔가지고 밥을
0: 와,
1: 먹어서
0: 저마마무
1: 네,
0: 되게
1: 좋았습니다.
0: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너무너무
1: 네,
0: 잘하잖아요.
1: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미스 트로트에 나가시는 또 여자 가수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자들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네,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입소문이 빠른 속도로 지금
1: 근데
0: 나고
1: 이제
0: 있습니다.
1: 요즘에 LA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저 우리 교민들 주머니 사정도 별로 안 좋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뭐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자, 화요는 어떤 식당인가요?
1: 화연은 저희가 이름을 불화 인연연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화연해서 그 화로 위에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맺고 이어가자라는 뜻으로 해서 화연, 그래서 불빛 아래 이어진 인연 이렇게 해서 표를 정했고요.
0: 너무 예뻐요.
1: 예, 감사합니다. 화양연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 여자친구 애인 이름이 화연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화연이 이제 중국집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른들은 룸사롱 이름 같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름 가지고 많이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다는
1: 네,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독특하죠. 한문으로 썼고 그다음에 그 뜻풀이로 불빛 아래 이어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서브하고 있으니까 여자 손님들은 좀 감성적이신 분들 그러면 너무 시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신
0: 너무
1: 분들도
0: 좋아요,
1: 있고
0: 저도.
1: 예, 그냥 유수갯소리로 중국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0: 화양연화라는
1: 네, 화양연화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0: 영화.
1: 예,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런 뜻인데 네, 그런 영화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0: 정말 이 나날이 그냥 소문이 아주 그냥 정말
1: 네.
0: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너무 재밌으시다.
1: 아,
0: 이런
1: 그래서
0: 말씀 많이 듣죠.
1: 아유, 그냥 좀 제가 농담을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심각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농담을 툭 하면 그게 좀 농담 같지 않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제가 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0: 그렇군요.
1: 말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업됐다고 해서 농담하면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대부분 좀 해피하신 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티카티카 하면서 예,
0: 그쵸.
1: 그렇게 하면
0: 유쾌하게
1: 재밌습니다.
0: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1: 네.
0: 좋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여성 손님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오면 육수도 주고 약간 이제 중년 이제 여자 손님들이 오면은 와인 한 잔씩 우아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와인도 한 잔씩 드려요. 무료로.
0: 어머,
1: 예.
0: 아니, 와인을 그냥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1: 네.
0: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거
1: 아,
0: 아니죠?
1: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와인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의도했던 게좀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밥 먹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되려 그러면 여자 손님들이 좀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자리를 채워줘야지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여자 손님들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끌라고 그 와인을 무료로 드리는데 요즘에 그 손님들이 차를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주운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와인도 안 드시고 그 여자 손님도 오면 저기 과일 소주도 하나씩 드리거든요 무료로. 근데
0: 굉장히
1: 술들 안 드세요.
0: 서비스가
1: 예예 예,
0: 좋으세요.
1: 그래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데 아 저희 술안 마셔요 그래요. 예 하여튼 여자 손님들한테 특별히 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자 손님들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 번씩 모여가지고 타운에 나와서 밥 먹는 게 사실 이제 행사 같잖아요.
0: 그렇죠.
1: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0: 모처럼만의 네. 화려한 외출이
1: 그렇죠.
0: 될 수 있기
1: 왜냐하면
0: 때문에
1: 가사 노동도 하시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부 아. 이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일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신적 여유를 이제 갖기를 힘든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인이 대머리 주인이 우스갯소리 하면서 네. 와인도 한 잔씩 드리고 과일 소주도 드리면은 좀 더 좋아하지 않겠나.
0: 아니
1: 그래요,
0: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아세요?
1: 아 제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0: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친구랑 함께 모처럼 네. 이제 화려한 외출하는데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1: 네.
0: 이제 그렇게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화연
1: 네. 네.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예쁜 드레스 원피스 입고 와가지고
0: 오!
1: 그러면 저희가 윈도우 옆에 네. 앉혀드릴 테니까 우아하게 아. 와인 드시면서 한두 시간만 더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은 살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저기 뭔데 저렇게 우아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와인을 먹고 맛있는 네. 집인가 보다 그렇게 와서 좀 자동으로 광고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사장님 진짜 재밌는 분이시네요.
1: 네.
0: 오, 몇 시까지 오픈이에요?
1: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10시이고 네. 주말에는 11시까지인데 처음에 계획하기를 로데오 갤러리아 몰 그 쇼핑몰이 굉장히 커요.
0: 네,
1: 주차장이 그래서 제가
0: 파킹라도 좋고요.
1: 야, 새벽 2시까지 법적으로 2시까지 운영하면 저 파킹라도 내가 다 쓸 수 있으니까
0: 아하.
1: 정말 손님들한테 좋겠다. 왜냐하면 네. 타운에 파킹하는데 5불에서 10불씩 발레피 내는데 저희는 4명이 와가지고 5불 10불 하면 3, 40불 이제 세이브 하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삼겹살
0: 그렇죠.
1: 한 접시씩 더 먹을 수 있는데
0: 그런데요.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운이 요즘에 너무 껌껌하잖아요. 사람들이
0: 네.
1: 다 일찍 집에 가고
0: 네.
1: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8시만 되면은 막 텅 비어요 가게가.
0: 어허.
1: 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제 9시 반 이제 문 닫고 가는데 선농당에 줄 서 있고 북창동 순덕에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아 왜 우리 가게는 이렇게 나는 공짜로 와인도 주고 가격도 진짜 싸고
0: 예.
1: 정말 저희 가격이 싸거든요.
0: 예. 예.
1: 지금 냉면도 15불 99하고 타운에서 갈비 냉면 콤보가 24불 99 근데 저희가 제일 싸요.
0: 네.
1: 근데 거기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소고기 콤보 99불 소돼지
0: 예.
1: 콤보 89불
0: 어허.
1: 돼지 콤보 79불 창 콤보 69불 다 100불대 미만이고 소주 한 잔 뭐 마셔도 뭐 100불 안팎에서 먹을 수 있는데
0: 네.
1: 이상하게 손님들이 안 오네요. 그래서 속상해요.
0: 그런가요?
1: 네.
0: 아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1: 네.
0: 이제부터 물 믿듯이 줄을 서서 아마
1: 네.
0: 먹게 될 겁니다.
1: 솔라하고 문별이 왔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누구 좀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었나 그런
0: 네.
1: 생각이 합니다.
0: 아하. 자 대표님께서 이제 요리를 이제 하실 때 그러니까 메인 요리도 궁금하고요.
1: 네.
0: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제 생각하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철학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저는
0: 네.
1: 솔직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0: 네.
1: 네,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은행 생활을 은행원으로서 일을 했고 과거에 노래방도 했었고
0: 네.
1: 지금은 이제 닭집 이제 저기 그 한국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네.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식은 전혀 모릅니다.
0: 아.
1: 예,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맛있는
0: 네.
1: 거 먹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0: 그래도
1: 왜냐면,
0: 예,
1: 네,
0: 그래도
1: 그래서.
0: 이렇게 셰프님께
1: 네.
0: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식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오.
1: 누구나 편하게 와서
0: 네.
1: 밥 먹고
0: 네.
1: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기
0: 네.
1: 콤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브하는데 김치 콩나물하고 고기하고
0: 네.
1: 그다음에 예, 김치 볶음밥. 네, 손님들이 오셔서
0: 맛있겠네요.
1: 제일 저희 그 좋아하시는 게 김치 콩나물하고 김치 볶음밥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0: 아,
1: 왜냐 어렸을 때부터
0: 우리가
1: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냥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서민적으로 편안한 그런 음식, 편안한 장소를 저희가 이제 제일 우선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0: 네.
1: 편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맛은 기본이고요.
1: 네, 맛 뭐 네. 신선도 좋은 재료 이런 거 다 기본인 것 같아요.
0: 네, 자 런치 네. 스페셜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네. 저희가 저희 특성이 약간 시니어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0: 네.
1: 그래가지고 갈비탕, 버섯 불고기, 뚝배기, 그다음 선지해장국, 그다음에 정식이 있는데 한정식, 불고기 정식, 소불고기, 오징어 볶음, 간장,
0: 네.
1: 양념게장. 갈비 정식. 근데 저희가 이제 맛있다고 소문난 게 양념게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다음 냉면도 맛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
0: 굉장히
1: 네,
0: 좋아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정식에 네. 19불 99불밖에 안 하는데
0: 네.
1: 거기에 양념 게장이 이제 한 두 쪽에서 세 쪽 나와요. 그런데 된장국찌개 고기에 양념 게장까지 먹으면 되게 좋아하시죠 어른들이. 와. 그래서 시니어들이 많이 오시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이제 냉면은 솔직히 뭐 타운에 맛있는 냉면집이 맛있다고 하는데 약간 전통적인 맛은 아니에요. 강하죠, 약간 맛이 달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시고.
0: 네.
1: 근데 저희 그 저기 그 주방장 실장님이 동치미를 직접 담으셔서
0: 아.
1: 육수하고 같이 절묘한 배합을 해가지고
0: 네네네네.
1: 물냉면을 만드세요.
0: 오.
1: 근데 젊으신 분들은 벌써 강한 입맛, 강한 그 입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강한 맛을. 그래서 저희 거는 맛이 없다고 심심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른들이 오시면은 맛있다고 하세요. 되게 부드럽고 정갈하고 깔끔하다고.
0: 아,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1: 예, 예.
0: 물냉면, 비빔냉면도 네. 있고.
1: 근데 이제 물냉면이 맛있냐, 비빔냉면이 맛있냐 그러면
0: 예.
1: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을 이제 권해요.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잖아요. 물냉면은 물냉면대로 비빔냉면은 비빔냉면대로 맛있는데
0: 그쵸.
1: 어떤 게 맛있냐 그러면 물냉면 했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근데 비빔냉면은 좀 자극적이니까 달콤 새콤 매콤하니까
0: 네.
1: 좀 안전해요. 제가 권해서. 저희가 그 물냉면 약간 전통적인 맛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한번 와셔서 입맛에 맞는지 한번 시식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면 먹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갈비 냉면 콤보도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가격도 너무 좋다는 거.
1: 네.
0: 예,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면 여러분들 예,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고기 콤보, 돼지고기 콤보, 소, 돼지 콤보도 있고 뭐 고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1: 네, 저희가 예. 콤보에 다섯 가지 컷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심심하니까 새우나 네. 쭈꾸미, 그다음에 그 계란찜,
0: 네.
1: 콘치즈,
0: 아하.
1: 뭐 그리고 이제 뭐 찌개는 김치찌개,
0: 네,
1: 된장찌개
0: 네.
1: 나가고
0: 네.
1: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라면을 얼큰하게 먹든지 아니면 김치볶음밥을 고소하게 볶아서 먹든지
0: 네.
1: 하여튼 그 세트가 있는데 조합이 굉장하요.
0: 아, 세트
1: 되게 싸고 푸짐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많이들 드시고요. 그다음에 회식도 좋고
0: 네. 네.
1: 그리고 골프나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0: 네.
1: 탁구 동호회 오셔가지고 회식들 많이 하시는데 아, 이런 그 동호회 활동 저희가 선호하고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0: 아, 왜냐면 미리 예약을 해야겠죠.
1: 예, 예. 왜냐면 저희가 그 장소가 좀 긴 그 책상이 의자 그 상이 있어요. 테이블이.
0: 예.
1: 그래가지고 뭐 20명씩 오셔서 단체로 드셔도 되고.
0: 네네.
1: 그런 동호회는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셔서 술들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매상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0: 아니, 우리 사장님 너무 재밌으세요. 네. 솔직하시고.
1: 네.
0: 예, 단체 예약 받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화연 식당 이 로데오 갤러리아 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뭐 주차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302-2614 213-302-2614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뭐 썸머 비어 페스티벌
1: 네,
0: 이거는
1: 저희가,
0: 뭔가요?
1: 제가 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 뭐 일하시다가 막 목마르잖아요. 그럼 오셔가지고 생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0: 와,
1: 갈증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0: 그쵸.
1: 지금 이제 모델로하고 버드와이저 한 드래프트 비어 16온스짜리 4불 99, 피처는 19불 99 그렇게
0: 진짜
1: 팔고
0: 저렴하네요.
1: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새로 한 병하고 크러쉬 두 병 해서 소맥 콤보 해서 19불 99.
0: 와.
1: 지금 그 콤보 소맥 콤보하고 피처 19불 99니까.
0: 네.
1: 뭐 이제 친구들하고 오셔서 시원하게 갈증 해소하면서 한 잔 타시고
0: 네.
1: 또 맛있는 고기 드시면은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아하,
1: 예.
0: 너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저희가 창 콤보 있어요.
0: 네네네.
1: 곱창, 대창, 막창, 그다음에 벌집 양,
0: 네.
1: 그다음에 새우나 쭈꾸미, 그리고 볶음밥까지 다 해드리니까
0: 와.
1: 여자분들 창 좋아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0: 네네.
1: 창 고소하게 구우셔서. 마늘 소스에 달콤하고 매콤한 그 마늘 소스에 찍어 먹으시면
0: 네네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와,
1: 개인적으로 저는
0: 때.
1: 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아하.
1: 맛있게 드시니까 한번 오셔갖고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가족 모임이나 뭐 회식 자리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1: 네,
0: 음식이
1: 저희가,
0: 너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1: 네,
0: 때문에
1: 그리고 저희가 가격이 싸고
0: 참 좋네요.
1: 네, 푸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0: 네.
1: 처음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시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서 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데리고 올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하고 오고
0: 네.
1: 저희가 이제 생일 파티에는 스파클링 와인 와. 해서 그 스파클러 해가지고 불꽃 터트려드려요. 그다음에 터보의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 막 틀어주고 막 그러면은. 네. 스파클러에다가 막 기분 좋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진짜 파티 분위기네요.
1: 예, 생일 파티 오셔갖고 한 번씩 그렇게 즐겨주시면 아~ 저희도 이제 기쁘고
0: 네.
1: 옆에 계신 분들도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는 좀 그냥 축제 분위기 같아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제 가족들 오셔서 이제 생일 파티 하시고 뭐 친구, 뭐 동창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오셔갖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희가 TV가 11개고. 뮤직비디오도 항상 틀어주고 음향 시스템도 와. 거기 스피커가 한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뭐 듣고 싶은 음악 저 틀어드려도 되고 되게 신나는 음악 틀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0: 네.
1: 막 앉아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고개도 까딱까딱 거리면서 춤추면서 드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제가 좀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0: 그러시군요.
1: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0: 네.
1: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음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꼭 가보고 싶네요.
1: 네, 저희가 스피커 12개 달아놨어요. 아주 네. 큰 게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0: 평소에 그렇게 예. 음악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1: 예, 예. 그렇죠.
0: 사장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1: 예, 음악도 좋아하고 노는 예. 것도 좋아하고 저희는 이제 90년도 초반에 그 한국 댄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네네,
1: 나이트클럽에서
0: 네네.
1: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0: 아~
1: 근데 타운에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이 다 없어져버리고 네. 나이트클럽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0: 네.
1: 옛날 그 추억의 댄스곡들 좀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0: 네.
1: 예,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하.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1: 네. 신청곡도 받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네,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설치는 많이 해놨는데
0: 네.
1: 손님들의 호응도도 별로 없고
0: 네.
1: 아직까지 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0: 사장님께서 직접 DJ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 DJ는 뭐 요즘에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0: 그쵸, 그냥 네,
1: 컴퓨터 틀어주면 되니까 네, 굉장히
0: 맞습니다.
1: 쉽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 TV가 11개인데 네. 거기가 스포츠 관람하기도 되게 좋고요.
0: 아~
1: 그리고 뮤직비디오 틀어놓으면 약간 옛날에 그 뭐 back to 1990s, back to 2000 이렇게 기분 그런 감성에 젖어서 놀 수도 있고요.
0: 네. 뭐 네. 남성분들 스포츠 보려고 스포츠 바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화연으로 가시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저희가 그 네. 11개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TV를 볼 수 있고요.
0: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생일 파티라던가 뭔가 축하할 일 있을 때
1: 네.
0: 화연에 가셔서 축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파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네.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여자분들은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뭐 마땅히 그렇게 갈 데가 없잖아요.
0: 갈 데 없죠.
1: 네, 뭐 네. 찻집에서 뭐 차 마시면서 뭐 케이크 하기도 뭐하고
0: 네.
1: 그렇다고 뭐 근사한 식당에 가서 비싸게 먹고 가기에는 또 어머니들이 또
0: 네.
1: 뭐 돈 아끼느라고 또 아까운데 저희 가게 오셔서 고기 거 먹고
0: 네.
1: 그리고 뭐 케이크 켜달라 그러면 저희가 음향도 좀 딱 해피 노래 벌떼의 노래도 좀 틀어주고
0: 네네네.
1: 하여튼 무료로 샴페인 준다는 거
0: 그리고 샴페인 뭐, 무료로 주고 또 네, 와인도 무료로 주니까 무료로
1: 네, 많이 오셔갖고 좀 하니까요. 드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가족들하고도 오시고
0: 네.
1: 친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에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러면 금방 뜨십니다.
1: 예, 예.
0: 금방 소문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올여름 시원한 냉면과 함께 푸짐한 갈비와 고기 콤보 그리고 다양한 런치 스페셜까지 건강한 음식과 행복한 식사가 있는 곳입니다. 화연, 네, 화연 바베큐 레스토랑에 우리 브랜든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 힘내시고 사업이 잘 안 되든 직장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제 가족들하고 그 네.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0: 네.
1: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희 화연에 오셔가지고 불빛 아래 좋은 인연,
0: 네.
1: 불꽃 같은 우리 사랑, 네, 화로 위에서 맛있는 고기와 네. 김치 콩나물에 김치 볶음밥도 거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다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0: 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자, 화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손님 또 단체로 예약하실 분들은요 213-302-2614 213-302-26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데오 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반갑습니다. 레니오누님 어서 오세요. 화연 화연 식당 로데오 몰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주차 걱정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파킹 당시 굉장히 넓거든요. 와, 야, 엄청나네요. 이 오디오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파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중량.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조작된 여론조사가 판치면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지율을 가늠하는 이 도구에서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 판세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지난 한 주간 진행된 중간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최소 4건의 허위 여론조사와 왜곡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언론 보도 등 실제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 벼룩이 옮기는 이 발진 티프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올해 이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발진 티프스 5건이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명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번 피코 유니언 사례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카운티 전체가 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일대에서 일요일 밤 또다시 도로 점거 폭주 행각이 벌어지면서 불과 2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두 곳의 업소가 잇따라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일요일 밤 11시경 보일 하이츠 지역 3400블록 위티어 블로바드에 위치한 로레나 약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서부 7개 주 4천만 명의 생명줄인 콜로라도강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메가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과도한 물 소비가 겹치면서 강 전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콜로라도강의 위기는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과잉 배분의 문제라면서 물 관리 체계와 100년 된 법 자체를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미드 호수와 파월 호수가 데드풀에 도달해 더 이상 물을 내려보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발생한 호크 산불이 강풍을 타고 주택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 4만 2천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경계 지역인 험볼트, 토이아비 국유림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1만 3천 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먹거리 안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포름알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중국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특별검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2028 LA 올림픽이 적자를 낼 경우 상한선 없이 시 재정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협약을 시의회가 승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10대 4의 표결로 도시자원 강화 마스터 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협약은 2017년 유치 당시 맺은 그 협의의 연장선으로 LA시가 올림픽의 최종 재정 보증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늘조차 없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홈리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노숙자 예산을 편성해온 LA시와 이 시의회는 이 쿨링센터 몇 곳을 여는 것으로 대응을 대신하고 있어서 이 쇼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음에도 시가 여전히 자발적 이주 원칙만 고수하는 이유는 이 중증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어볼까요? You are my everything. 조한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1988년에 이 발표한 책, 이 연금술사? 연금술사라고 있죠. 예, 파울로 코엘료가 쓴 작품인데 이 연금술사는 전 세계에 8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8,500만 부 이상 판매된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참 이 좋은 내용이 가득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연금술사를 아주 내 인생에 예, 뭐 진짜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파울로 코엘료가 1947년 8월 24일 오늘이 그 생일이더라고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주요 대표작이 뭐 순례자도 있고 연금술사도 있는데 저는 기억하기로는 연금술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뭔가를 절실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라는 뭐 그런 명언도 있고요.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매 순간이 바로 보물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남든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은 자신의 꿈과 이 영적인 여정을 글로 엮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파울로 코엘료. 뭐 현재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SNS 등을 통해서도 그 전 세계 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아득한 질문이 마음에 찾아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아닐까 싶네요. 보물을 찾으러 이집트 피라미드로 향하는 산티아고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지요. 전 재산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오아시스에 정착해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사막의 전쟁이라는 목숨을 건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진짜 보물은 피라미드 밑에 묻혀있는 금동전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며 만난 바람과 태양의 소리,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전하게 탈바꿈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막을 건너는 산티아고가도 같은 양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꿈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실패가 두려워서 정해진 궤도 바깥으로 발을 내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절실히 바랄 때 온 우주는 당신의 꿈을 돕는다고요. 그리고 진짜 보물은 이미 내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 순간의 마음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나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위로를 제 자신에게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에 당신이 찾아 헤매는 보물은 바로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당신의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태양볕이 정말 뜨겁다 못해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월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자, 뭐 많이들 지치셨죠? 저도 지금 사실은 이마에 땀이 지금 그윽합니다. 방송 준비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의 온도계를 보니까 95도를 넘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뭐 거의 100도, 모레는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 LA만 그렇지 밸리나 좀 남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더위를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처럼 여러분의 그 지치시고 많이 열정이 떨어졌지만 한번 열정을 좀 살려서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얘기 아시죠? 뜨거울수록 뜨거운 거로 간다. 자, 그럼 이런 날씨에는 과연 뭐가 뜨거운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집중하면 더위를 조금 잊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이 시간에 온 만큼 여러분께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듯이 좀 시원함과 평온함과 좀 위로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라도 그런 시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월요일 순서 첫 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첫 곡으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신나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오늘 시작을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지치셨을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 좀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아, 네, H님 개근상 타셨네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순철님. 한 주간 어떤 멜로디가 흘러나올지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와 라디오는 내 친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하고 멋진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 지금 김영식의 이 사랑 사랑 사랑 이 노래에 말했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사랑이고, 사람이라면 인생에 태어나서 돌잔치를 지나고 우리가 100일을 지나듯이 누구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고, 사랑이란 존재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방대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서 사랑을 뭐라고 꼬집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고, 그만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랑이 있고 종류도 너무 많고, 뭐 친구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등등 부부 간의 사랑,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사랑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어떤 한쪽 단면을 좋아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고, SK 사장님 플루톤에서 음악 잘 듣고 있다고. 아유, 더우시겠어요. 오늘 정말 물 좀 많이 드시고 지붕에 올라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진짜 우리 SK 사장님은 일사병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깥에 바쁘신 건 알겠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돌아다니니까 아마 어지럽고 막 그럴 거예요. 중간에 글쎄요, 욕심 부리자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시원한 데 내려서 그늘에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랬으면 하시고, 충분히 물 좋고 음료수라도 마셨으면 합니다. 자, 얘기가 하다 중간에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면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단면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면도 그러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시작한 사랑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쪽 면을 보니까 또 내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처음하고는 다르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면을 보고 좋아했다가 또 다른 한 면을 봤을 때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양보해서 맞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해서

좀 교정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노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나머지 면을 맞춰가는 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분 만에 사랑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뭐 한 일주일 만났는데 벌써 사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은 그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한쪽 면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상대와 같이 지혜롭게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내가 이런 걸 왜 몰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무릎을 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뭐 굉장히 사랑에 빨리 빠진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아이고 참 노래도 이쁘게 부르고 생긴 것도 이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염유리 씨는 미스트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번에 미스트롯4에서 탑세물에 들어서 아마 그 지난 토요일 날 공연에 같이 와서 공연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아주 재원이죠. 자,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란 그 요새는 그 신조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은사빠가 있다고 합니다.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진 것을 금사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사빠는 은근히 사랑에 빠지고 그렇다는데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친구의 대부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금사빠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은사빠로 다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우리 알청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랑 없이 종족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사랑이 내 옆에서 춤춘다. 쿵짜라 자짜. 우리 H님 인생 리듬에 맞춰 쿵짜라. 아이고, 우리 TK님 주말 잘 보내시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잘 챙겨 드시고. 글쎄요, 뭐 찬 거 못 드신다고 그랬는데 미지근한 물이라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역시 보니까 저희 단체 카카오톡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요사이 로라님이나 비비안님은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 못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그 주말에라도 서로 사랑방 소통을 나누시고 특히 통계님 역시 잠도 안 주무시나 봐요. 막 새벽 시간에도 음악 보내주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생각합니다. 네, H님이 고니님은 어느 쪽? 은, 금. 저는 뭐 그 기성세대인데 금 쪽을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은보다 금이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은을 좋아해서 저도 지금 반지를 이렇게 했고 팔찌도 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지만 다 이거 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금 쪽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면은 역시 노래방 가면 말이죠, 여러분. 이 기억링은 디귿 리을로 노래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가진 노래가 가장 몇 장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고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 대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사랑의 대표곡 이 노래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의 대표곡인 나훈아의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들어봤지만 우리 저 H님 말씀처럼 달달하긴 합니다. 아, 이렇게 좀 더운 날 마치 시원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시럽 넣은 거 아니면 뭐 아이스 프라푸치노 내지는 뭐 시원한 그런 그런 노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대표곡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월요일이지만 조금 사랑 타령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어떤 주제로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들에 대한 어떤 저 인스펙션 점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남자 가수 중에 나훈아의 사랑이 대표곡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여자 가수 중에는 이 사랑이란 노래가 대표곡이 아닌가 해서 선곡해보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이긴 합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여자의 대표곡 사랑은 바로 이 노래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첫 순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 사랑에 대한 점검, 네, 인스펙션 했습니다. 자, TK님, 오늘의 주제 진한 사랑 맞습니다. 이치님, 통계님, 한국 대구탕 잘하죠. 언제 한국 가면 대구탕 먹으러 가야죠. 라고 하셨네요. 네, 인스펙션. 예, 장현숙의 허스키한 목소리, 이은하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하고는 또 다른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TK님, 각자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고. 현재 사랑을 밝혀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H님이 그러셨고.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좋아하셨다고요? 알청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그 나누었고,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원래 우리가 깊숙이 마음속에 감춰놓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감추지 말고 조금 꺼내놓고 사는 것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K님 얼마나 베풀고 배려하고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희생적인 사랑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20절 20장 35절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예,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편안한 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알청님 사랑은 절제가 필요한 듯 희생이 최고의 사랑이죠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잠시 1960년대 70년대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서울 영등포 쪽 어떨까요? 오기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등포의 밤.

0: 네, 영등포의 밤 오기택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알청님, 오기택님은 배호 다음 분인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아, 예. 아, 그 당시 우리나라 증조음 가수가 배호 씨를 대표로 해서 지금 오기택 씨는 원래 고향무정이란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중저음 가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상규 씨라고 계셨어요. 추풍룡 고개를 불렀던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남일애 씨, 굉장히 중저음의 빨간 구두 아가씨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 그 중저음을 줬던 건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래라는 것이 막 소리를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희에게 감동과 어떤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중저음 가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저도 중저음 가수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만일에 혹시라도 제가 한 가지, 노래방 가실 일이 있으면 나는 노래 소리 못 지르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에서 편안하게 불러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부르는 노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여자 중에서는 그래도 문주란 씨가 대표적인 중저음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주 멋진 중저음이었죠. 자, 이치님, 사랑하다 보면 감사가 따라온다고, 어떤 이는 내가 뭐가 부족해 사랑한 일도 없나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고, 글쎄요, 왜 뭐가 부족해 사랑할 리가 없나가 아니고 좀 이렇게 그 맞춤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라디오는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순철님, 국민학교 시절 서창호 친구 집에서 들은 노래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 아, 울엄니 이놈이 뭐가 되려고 하시면서 세수대야로 대한물 쫙 뿌리셨다고. 네, 아이고 참.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음악 하나는 수를 받아왔지요. 참, 그 수라는 거 국민학교 때 수, 우, 미, 아, 이 도장 찍는 거 기억나네요. 아, 1, 2, 3등보다 수음이라고 그랬죠. 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아, 방학 때 주는 성적 통지서에 보면 뒤에 수수수수 올 수에 되는데 우가 하나 들어가면 괜히 우울했었고 뭐 그랬던 추억 시절. 그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아, 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뭐 매우 조용한 뭐 학생임, 뭐 지향적인, 뭐 굉장히 좀 관심을 요하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그 생활기록부, 아, 그걸 받아들던 그런 추억도 있네요. 바로 이 노래가 우리 순철님 듣다가 세수대야물로 맞았던 노래, 추억에 잠긴 노래입니다.

네, 호바레빈치 오래간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아하, 네,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 자, 우리 순철님이 기억에 드렸던 세스테아의 물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좋아했으면 사랑에 일찍 눈이 띄었다고 말씀하시고. 아유, 듀쿠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십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 게 아니고 우리 듀쿠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전하시는 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에어컨 너무 많이 쬐지 마시고. 아, 문주란 얘기하니까 문주란 노래가 듣고 싶다고. 아,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는 우리 저 듀쿠님이 부르셔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듀쿠님은 굉장히 밝은 노래, 서른도 씨의 그 나만의 사랑,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종류의 노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청님, 멜랑꼬리한 노래 맞죠? 감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 예, 권혜경 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굉장히 따라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도소 위문 공연을 많이 한 가수입니다. 반주도 필요 없고 기타 하나 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최다 교도소 방문했던 가수로 알고 있고,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만 사생활이지만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혼자 계시다가 봉사활동만 많이 하시다가 떠났던, 히트곡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희한테는 가슴속에, 특히나 권혜경 씨 노래 중에서 이 산장의 여인만큼은 우리 가슴 밑바닥에 아주 진하게 깔려있는 그런 추억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쿠님 덕분에 여러분들 좀 신나게 어깨 좀 펴시고 고개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어떨까요? 신나게 출발합니다.

0: 네, 문주란의 음성이었습니다. 듀코님 덕분에 또 아주 신명나는 노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아 그렇습니까? 우리 TK님 호반의 도시는 춘천이고 15년 전에 춘천에 사셨군요. 예, 춘천하면은 아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사연 씨가 원래 강원도 화천이 고향이고 호천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외할머니 가수현미 씨 어머님께서 평양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남해서 자리 잡은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아주 큰 한식당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사연 씨 어머니 또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아서 노사연 노사봉 씨를 거기서 출생하게 되고 거기서 자라는데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은 특수하게 그 군부대가 많이 배치해 있는 그런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쪽 그 군부대의 위문 공연을 우리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가 국민학교 시절에 부채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던 그런 추억도 저한테 있고 항상 예쁘게 한복을 입고 부채 들고 다녀온 선물 한 보따리 받아오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춘천여고로 노사연 씨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춘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단국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천이 노사연 씨의 고향이기도 한데 우리 TK님도 15년 전에 사르셨다고 아 그런 말씀 하셨군요. 예. 예, 통계님 지금 출근 중이신데 통근버스에 계신 모양이겠네요. 자, H님 남자는 여자를 돌봐줘야지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귀찮게 하는 남자도 있죠 여자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돌봐준다 그러고 잘해주려고 애쓰는데 그게 여자들한테는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너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든 좋은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문주란의 노래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요새 그 들어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요새 세상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 두쿠님 덕분에 다시 했죠. 자, TK님 남자는 여자를 돌봐줘야죠. 귀찮게 하면 안 되죠. 예, 동의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바사의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네,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은 마음에서 1부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에어서플라이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H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할 일이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 친구로 오세요.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우리 친구들과 지내다 보고 음악을 즐기다 보면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 누군가를 기댈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고 뭐 옛날에는 그 짝사랑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표현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그랬던 그 아마 그 웃지 못할 추억들이 있었을 것이고 드라마 장면에 보면 항상 그 나쁜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든 여자가 실은 제가 볼 때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항상 상처를 받고 또는 그 사람의 그 결혼식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광경들이 현실이 아닌 듯하지만 현실에서 덜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짝사랑 또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첫사랑 그래서 이제 첫사랑은 맨날 실패한다 뭐 이런 일설도 있고 사실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는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광범위하고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난디오는 내 친구의 친구분들 역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자리 잡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바로 그 가족에 대한 특히나 자기 자제분에 대한 그런 무한한 사랑.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어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분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니까 그만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애청하면서 또는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 속에 푹 빠져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억의 팝송 한 곡 들을까요? Let me be there, 올리비아 뉴튼 존.

네, 올리비아 뉴튼 전의 Let Me Be There 함께 하셨습니다. 자, TK님, 아, 감사는 제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놓치신 것 같으니까 아, 다시 돌려 듣기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그 유미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아주 가창력 있는 항상 노란 긴 머리를 하고 나오는 미스트롯에도 진출했던 아, 그런 가수인데 아, 이 유미 씨가 아, 트로트로 신곡을 냈는데 아주 자기 색깔하고 어울려서 이 노래가 굉장히 우리의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그 굉장히 멋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미 씨가 가창력도 좋은데 아주 뭐랄까요? 재즈식의 그 재즈 트로트 뭐그 정도로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내는데 유사히 좀그 신명나는 그런 트로트 노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곡인데 뭐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래서 신곡이죠. 여러분 그 꺾기를 잘하는 그 공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공훈. 아주 훤칠한 미남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많은 노래를 주는 공훈이란 그 가수가 또 발라드 트로트 뭐이 정도로 제가 설명하는데 아주 또 감정 있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네, 아이고 참 우리 공훈 씨의 사랑하는데 왜 함께해서 한두곡 정도 새로 나오는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신곡 들어보았습니다. 자, 신곡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창정 씨참 대단한 가수 같아요. 음역대도 높고 항상 계속 음반을 내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정 씨는 가수보다는 영화배우로 훨씬 더 좋아하는 팬인데, 임창정 씨가 나온 영화는 굉장히 정말, 뭐라, 기억에 오래 남고 연기의 달인이다 할 정도로 가수보다는 그 영화배우로서 인정을 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가수의 뜻이 많아서 항상 멋진 곡을 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트로트 맛나는 탓탓탓, 남 탓한다고는 그런 탓탓탓이란 재미난 노래를 발표해서 이 노래 꼭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탓탓탓.

0: 예,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라고. 그리고 탓만 한다고. 그래서 탓탓탓 세상을 풍자하는 아주 재미난 노래. 임창정 씨 다운 노래였습니다. 아, 이치님 살 빼는 거 너무 힘들다고. 빼지 마세요. 뭐살안 빼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참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울을 보면 실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살아온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도 그렇고 좀 넉넉해지고, 아무래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 살이 찌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의 경우는 날씬한 사람은 몰라요라고 그렇게 투정을 낼 수도 있는 게또 인간사가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좀 마라톤 같이 오래 시간을 두고 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왜 스포츠 소식을 안 하지?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그뭐 프로그램 사정상 당분간 휴무에 들어가고, 나중에 쉬었다 다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라시고, 제가 간간이 스포츠 소식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지금 젊은 그 세대들이 한국에서 즐겨 듣고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요새 그 트렌드라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이 어떤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중에서 좀 조용한 발라드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키더가든이란 이름을 가진 가수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아,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키더가든이라는 가수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아주 세련된 멜로디에 세련된 박자, 아,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자,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그 로이킴의 봄봄봄이란 노래 좋아하시죠? 로이킴이 신곡을 냈는데 70년대에는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시죠 여러분들? 나훈아 씨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요새는 그 우리 그 로이킴 씨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아, 우리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쉬셨나요? 모두 화이팅. 아, 아저씨 낙진이하고 잘 지내? 낙진이 아직 한국에 있지? 무용이도 주말에 그 생일 지났다고. 아이고 다들 보고 싶네. 자, 로이킴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네,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나훈아 씨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로이킴 씨는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젊음의 노트 우리 유미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중년의 노트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의 노트에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 아 낙진이 오늘 돌아가네. 돌아간다고 한강에서 친구들과 보트도 타고 즐거운 시간 보냈네. 아이고 멋지게 신안 보냈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치님, 옛 친구들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저씨, 세인트 아저씨, 어제 한강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대강 뭐 짐작컨대 아저씨, 또 낙진이, 그리고 아마 한마녀, 무영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재영이도 왔나 안나 그 이외에 등등일 텐데 내가 일일이 기억 못해도 굉장히 기억나는 시간이고, 나도 한국 한번 가서 보트 한번 같이 탔으면 정말 좋겠네. 언젠가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그런 희망들을 갖고 살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오늘은 뭐 월요일인데 좀 덥고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주제로 노래도 많이 들어보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지치지 않으시게 오후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화요일날, 이번 주는 좀 많이 덥대요. 뭐 너무 덥다 그러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열치열로 한 주 잘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위스키 한 잔 드릴게요. 김현지의 위스키 언더락 아시죠? 위스키에다 얼음 넣은 거. 그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요즘 같은 날씨에 밥 먹고 잠깐의 산책마저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은 홈 짐을 만드는 것,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할 공간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홈짐을 만든다고 해서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 같은 데도 괜찮고요.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크기보다는 이곳에서는 운동한다 라는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을 운동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기구를 뭐 매번 창고나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된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미뤄지겠죠. 그래서 매트나 덤벨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서 누워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비에 그렇다고 큰 돈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처음 홈짐을 만든다면 운동 매트, 덤벨, 탄력밴드 이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덤벨과 밴드는 상하체 근력 운동에 두루 활용될 수 있고요. 매트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스쿼트나 푸시업, 플랭크를 비롯해서 스트레칭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죠. 네, 집에 있는 물건을 운동기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튼튼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나 균형 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요.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덤벨 대신 물을 채운 페트병 같은 걸로 적당한 무게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홈짐을 만든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라도 매트 하나를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식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2,000에서 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인상입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 수학 분야 전문직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에 근거를 뒀는데 그 포고령이 다음 달 만료되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공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 6월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는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수수료 도입 이후 H-1B 비자 신청은 급감했고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25% 이상 줄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국내에서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5: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게도 비자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해 그간의 모든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복지 혜택 수급 이민자가 많다는 이유로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은 물론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수십 년간 확립되어온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시도라며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원구 측 대리인은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법무부와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민 서비스국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은 물론 추천 방식의 다양성 비자까지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경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미정책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합법 이민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150만 명에서 24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33%에서 50%에 달하는 감소폭입니다. 경제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방 확대와 임시보호 신분 종료 등 다른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면 2028년까지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이 누적 1조 9천억 달러 줄고 경제성장률도 약 3분의 1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양성 비자의 경우 2026회기 연도 당첨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당첨 혜택이 소멸됩니다. 법원은 일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은 이민서비스국의 신청서류 보류 정책을 무효화했고 7월에는 행정부의 효력정지 요청도 기각됐습니다.